0: 왕이 공주의 건강을 위해 의사를 데려왔지.
1: 공주, 앞으로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듣거라.
2: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0: 그날 이후 의사는 공주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어.
3: 향수가 좋았습니다.
2: 잘했어. 많이 뿌려줘. 향기로 방을 가득 채울 거야.
3: 아, 네, 안 돼. 아.
2: 저기도, 저기도요. 여기도, 여기도.
0: 잠깐! 향수를 뿌린 후에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세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라고 하고.
2: 하지만! 그럼 향기가 금방 날아갈 텐데.
0: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갈까? 잠깐! 플라스틱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2: 귀찮아!
0: 손을 씻으라고 하고.
4: 공주님, 식사하세요.
2: 예뻐. 난 분홍색이 제일 좋아.
0: 잠깐! 포크와 칼, 그리고 그릇은 스테인리스나 도자기로 쓰세요. 플라스틱 식기 사용을 줄이라고 했지. 그러자 공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어.

0: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공주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1: 그래, 우리 공주의 건강은 어떤가?
0: 호르몬 이상으로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2: 그래?
0: 뇌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에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한 거야.
3: 그랬구나. 근데 누나, 공주 몸이 왜 아픈 거야? 공주 몸이 왜 아픈 거냐고. 왜?
0: 그거야, 당연히.
3: 당연히?
0: 친환경 영수한테 물어봐야지.
3: 에이, 뭐야. 빨리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친환경 영사님, 안녕하세요.
5: 호빵이 호떡이, 안녕. 이번에 무엇이 궁금한가요?
0: 내 맘대로 공주의 몸에 문제가 생겼대요.
3: 왜 몸이 아픈 거예요?
5: 그 이유는 바로 향수와 플라스틱에 숨어있는 포탈레이트가 공주의 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4: 포탈레이트요?
5: 포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의 모양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리고 향수의 향을 오래가도록 만들죠. 이렇게 쓸모있는 화학물질이지만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건강에

0: 공주님, 향수 가져왔습니다.
1: 일부 향수에는 부탈레이트를 넣어 향을 오래가게 만드는데.
2: 저기다.
0: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1: 향수를 많이 뿌리고 환기를 잘 시키지 않으면 부탈레이트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부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장난감을 만진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거나 부탈레이트가 들어간 플라스틱 식기로 음식을 먹으면 부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아, 그렇게 들어간 거구나. 만약에 부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1: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의 생산을 방해하죠.
3: 예?
1: 이곳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은 뇌신경의 발달과 몸의 에너지 생성 등에 꼭 필요합니다.
4: 갑상샘 호르몬 생산 시작! 잘 만들어지는군.
1: 그런데 부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일부는 갑상샘 호르몬 생산 공장으로 가서.
0: 우와! 완전 신기하다!
5: 오, 뭐가 막 만들어져!
0: 아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6: 아이, 몰라, 몰라, 아이, 몰라!
0: 이러면 뇌님이 놀라실 텐데!
1: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을 막고.
0: 어?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하잖아! 더 만들라고 해야겠다.
1: 또 다른 부탈레이트는 뇌로 가서. 뇌의 갑상샘 호르몬 조절 기능도 방해합니다. 그러면
0: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야.
1: 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심해지면
6: 어디야? 어디야? 저긴가?
1: 집중을 잘 못해서 힘없이 움직이는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죠.
3: 부탈레이트가 몸에 들어오면 안 되겠어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를 크게 하는 성장판도 일찍 갇히게 만들죠.
3: 그럼 키가 더 이상 안 크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부탈레이트는 우리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화학물질이 몸에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3: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걸 줄일 수 있어요?
1: 먼저 향수나 방향제를 쓴 후에 창문을 활짝 열어주고 손에 묻은 부탈레이트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7: 오늘도 친환경 용사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다.
3: 맞아, 맞아. 근데 누나, 내 맘대로 공주는 어떻게 됐어?
7: 어떻게 됐는지 이어서 볼까? 공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환경 용사와 제자가 찾아왔어.
1: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 파워!
2: 좋아지는 것 같아요.
5: 아, 다행이다.
1: 다 되었습니다.
5: 고맙소. 정말 고맙소.
4: 이 은혜를 어떻게...
1: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부터는 몸속에 부탈레이트가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 주십시오.
4: 네, 조심할게요.
7: 건강을 되찾은 공주는 부탈레이트가 몸속에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했대.
3: 잘 됐다. 누나, 우리도 조심하자.
7: 그래, 손 씻는 것도 습관이 되면 쉬워.
3: 맞아, 맞아. 아, 누나, 그럼 나 이제 친환경 딱지 주면 안 될

0: 말 거야.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풀리 안전스쿨.
3: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지금 누굴 좀 찾고 있어요. 바로 그림 좋게 구조대가 될 친구. 어떤 사람이 그림 좋게 구조대가 될 수 있냐고요?
1: 야, 우리 모여 있으면 안 돼. 절로 가.
2: 알았어.
3: 저쪽으로 가.
0: 목소리가 큰지 작은지, 달리기가 빠른지 느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1: 너 괜찮아?
4: 괜찮아.
3: 짠다, 아 짠다네.
4: 이제 너 그림이 쓸래?
3: 짠다, 이가
0: 바로 친구의 아픔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야, 아, 아. 그린조끼 구조대가 될 수 있는 거죠.

0: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서 로켓몬 게임 하자.
1: 나도. 나.
0: 잠깐. 이거 난 이렇게 하고 갈 거야? 버려야지.
2: 저거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는데.
1: 형, 잠깐.
2: 이거 다 여기 버리게? 이거 다 재활용되는 건데.
0: 내가 그걸 모를 것 같냐?
3: 와우, 저 친구 용감하기까지 하네요.
2: 그거 다 여기 버릴 건 아니지?
1: 유린 여기, 병인 여기, 캐는 여기.
4: 우와, 유린 잘한다.
0: 야, 너 참 똑똑하다. 그래서 내가 선물 하나 줄게.
4: 아빠
0: 너 선물 싫어? 아, 선물 싫어? 아, 선물! 아, 선물!

0: 그리고 이것도.
1: 응? 이건 제 거 아닌데.
0: 아니야. 네 거 맞아. 자.
1: 아닌데.
0: 드디어 조끼가 주인을 찾은 거지.
1: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는 거야? 응? 응? 비 오네?
2: 큰 코뿔새를 구해줘!
3: 손 씻고 나와서 밥 먹자.
1: 지금 씻으라고 했어요.
3: 어, 착해. 어? 근데 조끼는 뭐야?
0: 드디어 조끼가 주인을 찾은 거지.
1: 아, 선물 받았어요.
3: 선물?
1: 손 씻고 나서 자세히 말해줄게요.
3: 알았어.

0: 재밌다.
1: 시원하다. 상쾌한 화장실 냄새. 고마워 친구. 응? 너 덕분에 나 비누 밖으로 나오게 됐어. 비누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줄 아니? 에이. 뭐? 왜? 도도색 처음 봐?
2: 처음 봐.
1: 아, 맞다, 맞다, 도도도. 이 도도새들은 몇백 년 전에 다 멸종했거든. 이 지구에서 싹 다 사라졌다고.
2: 지구에서 싹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살아있는 거야?
1: 살아있다니. 나 죽었어.
2: 뭐? 뭐?
1: 죽었어. 여장이 됐지라.
2: 근데 요정이 왜 비누 속에 갇혀있던 건데?
1: 아, 그게 얘기하자면 긴데 말이야. 신우야. 신우. 동물들의 구조 신우. 친구 이름이
2: 그린이야. 고그린.
1: 고그린.

0: 가자.
1: 어디?
0: 동물들을 구하러. 너 이 조끼, 구린 조끼 구조대잖아.
1: 내가?
0: 구린 조끼 구조대, 동물들을 구하러 출동!

0: 저기.
1: 아, 어지러워.
2: 또 여긴 어디야?
1: 글쎄. 누구야? 누구야? 누가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를 불러? 또또또또또또또.
3: 나야, 내가 불렀어.
1: 다람쥐, 무슨 일이야?
3: 그게 우리 집을 도둑 맞았어.
1: 집을 도둑 맞아?
3: 이리 좀 와봐.
2: 가보자.
3: 여기가 내가 도토리를 넣어두려고 한참 전부터 맡아놓은 집이거든. 봐봐, 내 이름표도 있잖아.
2: 근데
3: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어. 내 집을 떡하니 차지하고는 이렇게 똥으로 구멍까지 꽉 막아놨다니까. 냄새.
2: 나오라고 얘긴 해봤어?
3: 했지. 들은 척도 안 해.
1: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지?
3: 한 밤, 두 밤, 세... 몰라. 엄청 오래됐어.
2: 엄청 오래 여기 있었으면 그동안 뭘 먹고 산 거야?
1: 바로 그거야. 분명 누군가 저 안에 있는 녀석한테 몰래 먹이를 가져다 주고 있어.
2: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숨어서 기다리면?
1: 먹이를 가져다 주는 녀석을 덥소 잡아서 진실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4: 짠!
5: 그리나 졸리면 말해. 내가 깨워줄게.
2: 누가 와?
1: 꼼짝아!
6: 꼼짝 안 할게. 살려만 줘.
2: 민족기 구조대 절대로 해치지 않는다.
1: 목표물 분석 시작.
7: 목표물 분석 시작. 이름 큰 코뿔새. 코뿔새 목 코뿔새과. 머리 위에 모자처럼 달린 큰 돌기 때문에 큰 코뿔새라 불리. 돌기는 싸움할 때나 과일 떨어뜨릴 때 쓰는 것으로 파악돼. 이상.
2: 큰 코뿔새였구나.
1: 네가 이 구멍 안으로 먹이를 갖다 주고 있었던 거지?
6: 맞아.
2: 저 안에 있는 건 누군데?
6: 그게 저기 이리 나와봐요. 우리 다 들켰어. 뭐예요? 어서 나와요. 조심히 나와요. 조심히.
2: 아이고,
1: 조심.
6: 여보.
1: 부부. 사랑은 나중에 나누시고, 부인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8: 사실 난 알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
9: 우리 큰 코뿔새들은 나무구멍에 알을 낳고 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구멍을 막아놔.
10: 부인이 알을 지키는 동안 내가 먹이를 가져다 주지.
2: 근데 왜 다람쥐 집에 들어가 있었던 건데? 니네 집 없어?
6: 우리 집? 있었지.
10: 숲속에 커다란 나무에 뚫린 구멍.

0: 그게 우리 큰 코뿔새들의 집이야. 우린 거기에 알도 낳고 거기서 새끼도 키우면서 살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1: 사람들이 나무들을 베어가기 시작했어. 커다란 나무는 더 쓸모가 많다며 더 많이 베어갔지. 그렇게 우리가 둥지를 틀 나무들이 사라져간 거야.
2: 큰 코뿔새들이 둥지 틀 나무가 사라지면 큰 코뿔새들은 알을 낳을 수도 새끼를 키울 수도 없겠네. 그럼 지구상에서 싹 다 사라질 거야. 이 도도새처럼 말이야.
3: 미안해 코뿔새야. 나무를 막 그렇게 베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을 대표해서 내가 사과할게.
0: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워.
1: 근데 다람쥐에게 구멍을 돌려주고 나면 우린 어떡하지? 곧 알을 낳아야 하는데.
3: 사람들이 큰 코뿔새의 집을 빼앗아 갔으니까 사람이 내가 큰 코뿔새의 집을 다시 만들어줘야겠어. 저도 좀 도와줘.

0: 우와, 멋지다, 멋지다. 마음에 들지? 그치? 그치?
1: 근데.
2: 근데?
3: 그 집이 저기, 저 높은 데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1: 그래야 들짐승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거든.
4: 저 위까지 어떻게 집을 들어올리지?
2: 간만에 요정들 힘 좀 받아야겠구만. 멸종 동물의 점령들이야. 나에게 힘을 줘!
5: 속보입니다. 그린조끼 구조대가 만들어준 둥지에 큰 코뿔새가 찾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큰 코뿔새는 앞으로 이 둥지에서 알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앞으로도 우리 동물들 잘 부탁해.
2: 알았어.
6: 그린아. 그린아. 그린아. 손 오래 씻네.
7: 아, 이제 다 씻었어요.
6: 얼른 나와 밥 먹자.
7: 네. 도도, 다음엔 네가 비누 속에 갇힌 얘기를 들려줘.

0: 노래는 즐거워.
1: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2: 즐겁게 춤을 춰요.

0: 천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힐 아 하 지금 아 다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4: 대왕님,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3: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5: 아이야!
4: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진짜 재밌겠다.
5: 재미없거든요. 어?
6: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5: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4: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5: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4: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0: 노래?
1: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헛!
2: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3: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4: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3: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1: 어?
5: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1: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6: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7: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8: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7: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8: 그래. 그래.
7: 자음, 모음, 변신!

0: 여긴 어디지?
1: 글쎄. 우와! 저기 리얼이 있어!
2: 나라?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3: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
4: 노래나라?
3: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5: 무슨 노래일까?
6: 나는 알지.
7: 정말?
6: 잘 들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3: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6: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2: 못 들어주겠군.
8: 예비하라.
9: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걸.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아, 도대체 어떤 노래지?
0: 글쎄요.
1: 어?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요.
0: 아, 저건 노랑이야. 노랑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고. 개나리에도 니은 리을이 들어가네?
2: 오?
0: 그러네. 잠깐! 개나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
10: 오. 아하. 나리 개나리.
3: 딩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오.
0: 즐겁게. 천재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2: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1: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지읒, 으, 리을, 즐. 기역, 어, 비읍, 겁.
11: 지긋, 아, 다.
7: 즐겁다.

0: 노래는
1: 즐겁다.
2: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3: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0: 좋아.

0: 잘 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3: 응.
1: 흉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흉망치 대극복 합체
3: 아와 니가 맞나?
1: 에?
3: 치업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5: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 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2: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0: 엄마 모기의 사냥법.
1: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0: 어? 호떡아, 너 바지 젖었어. 너 혹시 오줌 쌌어?
1: 아니, 아니. 오줌 싼 게 아니고. 야호, 야호, 야호. 밖에서 첨벙첨벙 물놀이 좀 했지.

0: 뭐야? 엄마 호떡이 밖에서 물놀이하고
1: 쉿쉿쉿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0: 알았어. 감기 걸릴지 모르니까 옷부터 갈아입어.
1: 알았어 누나.
2: 모기
0: 뭐? 모기딱지다. 모기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 있는 거지? 혹시 호떡이도 모기 물렸어?
1: 응? 아니?
0: 그럼 모기가 들어왔나? 없는데.
1: 그러게. 이상하네.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지? 왜 갑자기 모기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3: 어지러워. 아니,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거야?
1: 모기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0: 저절로? 호떡이가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지?
1: 여기가 어디지?
4: 어디긴 어디야?
5: 우리 엄마 모기 뱃속이지.
1: 뭐? 내가 엄마 모기 뱃속에 들어왔다고? 내가?
4: 외계인, 나도, 얘도, 너도, 쟤들도 다 모기 알이니까.
5: 우린 곧 엄마 모기 뱃속에서 나가서 엄마처럼 날쌘 모기가 될 거야.
1: 헛! 내가 모기가 된다고!
3: 이상하다. 분명 호떡이 머리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호떡이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1: 야호, 신난다.
3: 아까 호떡이가 정원에서 놀 때 저기가 좋겠군. 안전한 줄 알고 호떡이 머리에 숨었는데 안 되겠어. 여기 숨어있다간 호빵이한테 들키겠어. 난 무사히 알을 낳아야 해. 숨어야 해. 저기가 좋겠군.
0: 무슨 소리지?
3: 꼬르륵 소리 때문에 들킬 뻔했네. 아이들아, 많이 배고프지?
6: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4: 엄마가 빨리 밥 먹었으면 좋겠다.
1: 밥? 엄마 모기는 뭘 좋아하는데?
4: 그거야.
5: 당연히.
4: 신선하고.
5: 영양분이.
4: 풍부한. 피지.
1: 뭐? 피.
4: 뭘 그렇게 놀라냐? 엄마 모기가 피를 먹는 건 우리를 쑥쑥 키우려고 먹는 거잖아.
1: 그렇구나. 그럼 아빠 모기도 피를?
5: 아니, 아빠 모기는 피 안 먹어.
7: 맛있어. 상큼해. 수해.
5: 뿌리나 풀잎에서 나오는 즙이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을 좋아해.
4: 엄마 모기처럼 알을 키우지 않아도 되거든.
1: 아, 그럼 그동안 호떡이를 물었던 모기들은 전부 엄마 모기였던 거야?
6: 엄마, 배고파요. 배고파요.
3: 그래, 아이들아, 엄마가 얼른 밥 줄게. 얼른 피 먹자. 좋아. 호빵이한테 간다?
0: 모기다! 아야야야야!
3: 휴! 죽을 뻔했지만 알들을 위해 피를 포기할 순 없지. 좋아. 다시 간다.
8: 야호! 피다!
5: 엄마가 피사냥에 성공했나 봐.
1: 누나가 엄마 모기한테 당했나 봐.
0: 에이, 따가워. 에이, 모기잖아. 에이, 모기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아우, 가려워. 아우, 가려워. 모기한테 물리면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1: 그러게.

0: 왜 모기한테 물리면 가려운 걸까?
1: 그게 다 우리 엄마의 피 사냥 기술 때문이잖아.
2: 맞아. 지난번에 우리 엄마가 피 사냥하는 걸 봤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내 아이들을 위해 호빵이 몸에서 피를 사냥할 것이다. 나와라, 히로딘!
0: 히로딘! 부르셨습니까, 모기 여왕님?
2: 그래, 히로딘. 내가 호빵이 볼에 침을 꽂으면
0: 피를 굳게 만들어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혈소판을 막겠습니다.
2: 좋다, 히로딘. 너만 믿는다.
0: 예, 히로딘!
2: 작전 개시!

0: 안녕! 오늘도 피부마을은 이상 없으니 안심해도 좋네!
1: 네, 비만세포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 우와! 우와!
0: 비상! 비상! 침입자가! 침입자가 나타났다!
2: 침입자라뇨!
3: 오늘은 이상 없으니
2: 안심하라면서요!
4: 어떻게 된 거예요?
0: 침입자가 미리 말하고 나타나는 거 봤어? 피사초사! 위험할지 모르니까 이 기둥에서 당장 떨어져!
1: 네?
2: 네! 떨어져!
0: 피부마을을 뚫고 핏줄까지 들어오다니. 아, 대체 이게 뭐지? 아.
5: 히로딩! 무기 여왕님의 침이시다! 히로딩!
1: 우와!
0: 목이 침이라고? 피사총사를 데려가려고 왔구나. 혈소판!
4: 네!
0: 피사총사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딱지를 만들어서 입구를 막아!
4: 네! 비발세포님!
6: 이야! 혈소판!
2: 아유, 혈소판! 괜찮아!
3: 안 다쳤어!
5: 누구냐, 넌? 난 목이 여왕님의 충직한 신하 히로탱이다. 피사총사, 너희들은 모기 여왕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모기 알들의 영양분이 될 것이 있다.
1: 어? 뭐라고?
5: 모기 여왕님, 혈소판은 제가 막을 테니까 어서 피를 쭉쭉 빨아들이십시오.
1: 우와! 비만세포는 어떻게 해보세요?
5: 비만세포? 뚱뚱해서 비만세포인가?
0: 뭐라고? 비만세포가 아니라 뭐든지 많아서 비만세포다!
5: 오, 뭐든 많아? 아니 뭐 침입자를 한 방에 쓸어버릴 뭐 비밀병기라도 갖고 있다면 모를까?
0: 비밀병기! 있지.
5: 있다고?
4: 헛!
7: 설마 그분을
1: 출동시키는 건가?
0: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여 나가라!
7: 부르셨습니까? 전쟁의 신 히스타민입니다. 싹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핏줄을 넓혀라!
4: 핏줄이 돌아버렸어!
1: 넌 이제 큰일 났다!
7: 침입자를 쓸어버린다. 폭탄을 퍼둬라!
5: 무기 언니, 어서 침을 빼세요!
8: 무기 여왕님! 저는요, 그냥 두고 가면 어떡해요?
7: 어떡하긴, 내가 처리해주마. 폭탄을 받아라! 하!
5: 아우!
7: 자! 아!
5: 아우!
7: 여긴 끝장날 거야.
3: 폐허가 될 거라고!
4: 비만세포님, 어쩌자고 히스타민님은!
0: 히로딩이 날 무시했잖아! 침입자는 응징해야 한다고! 히스타민 계속해! 그럼 비만세포는 이만!
7: 계속 거라! 폭탄 받아라!

0: 간지럽다. 아우 간지럽도다.
1: 네네, 참지 마시고 지금 당장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쾌감을 선사하겠습니다.
0: 아, 쾌감? 시원한 느낌 말이냐? 어이, 그럼 당장 긁어라.
2: 네님, 긁다가 상처라도 나면.
0: 어이, 그럼 안 되지.
1: 아, 쾌감을 선사한다니까요.
2: 상처나고 피나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 옵니다.
0: 아, 모르겠다. 난 쾌감이 좋다. 마구마구 긁어라.
3: 아우, 가려워. 긁을까? 긁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뭐지?
4: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는데?
5: 어떻게 되긴?
6: 큰일이 벌어지지.
4: 뭐? 큰일이 벌어진다고? 엄마 모기가 피를 빨아먹을 때 피가 굳는 걸 막기 위해 히로딘을 내보내고 히로딘을 잡기 위해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핏줄이 붓고 가려운 것도 큰일인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벌어진다고?
7: 그래!
4: 내가 더 이상 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을 거야! 어? 모기 최고 낚시다!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아, 불이 났어요.
3: 그랬대.
4: 무슨 소리지?
2: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4: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2: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4: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2: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2: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4: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2: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4: 도와주세요!
2: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을 정말 좋아해.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늘 위를 달리는 스케이트보드가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봐. 구름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도시의 건물 사이를 훌쩍훌쩍 뛰어넘고 또 산과 바다를 단숨에 가로지르는 거야. 그건 아마 영화 속 주인공보다 더 멋진 순간이 될 거야. 나의 새로운 버킷리스트,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 타기. 그런데 말이야, 스케이트보드가 하늘을 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날개? 아니면 제트 엔진? 아, 좌석이 같은 극끼리 만나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기잖아. 하늘을 날려면 땅에서 밀어내는 힘이 생겨야 할 텐데.

자석이 밀어내는 힘. 그게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의 비밀 열쇠가 아닐까? 좋아. 그러면 우리 실험으로 이 자석이 정말 그 힘을 내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첫 번째 실험은 자기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기 부상 열차 만들기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이 플라스틱 판에 자석을 붙일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자석을 붙이는 방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레일 위에서 열차가 붕 하고 뜨려면 밀어내는 힘이 발생되어야겠죠? 한번 밀어내는 힘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이쪽은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쪽이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네, 밀어내는 힘이 발생됩니다. 다음, 이 자석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레일에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닌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 방향으로 자석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펠러가 달린 이 모터와 건전지 홀더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완성한 이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 건전지 홀더와 연결된 프로펠러 그리고 모터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완성된 열차를 레일 위에 올려보도록 할 건데요. 건전지의 전원을 켜면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살짝 떠있는 상태에서 열차가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이 밀어내는 자기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과정 첫 번째는 이 U자로 된 금속에 코일을 감아줄 거예요. 다음으로 사포로 코일의 끝을 긁어내준 다음 이 건전지 홀더와 연결된 전선을 코일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전자석의 힘을 확인해 볼까요? 기존에 이 건전지와 연결되지 않았던 이 금속은 자석의 힘을 가지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 금속이 짜잔! 클립을 끌어올 만큼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실험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기부상 열차. 자석이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자기력을 이용해서 레일 위의 마찰을 크게 줄일 거예요. 자기력을 이용해서 열차를 떠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죠. 두 번째는 전자석입니다. 전자석 실험을 확인해 보면 전류를 흘려줬을 때 자기장이 형성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 코일을 감은 수를 늘리면 또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면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답니다. 전자석을 이용하면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서 자석의 세기와 작동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자석의 힘으로 떠있게 만들고 전자석의 원리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실험의

핵심입니다. 오늘 같이 공부한 내용을 과학 상상 노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자기력이에요. 자기력이란 자석 사이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힘을 의미하는데요. 끌어당기는 힘은 인력, 밀어내는 힘은 청력이라고 얘기하죠.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와 선로 사이에 자석을 두고요. 같은 극을 마주보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발생할까요?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죠. 그 밀어내는 힘으로 열차가 공중에 뜨게 되는 거예요. 이때 자기장이라는 개념 우리 짚고 가야 되는데요.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운동하는 공간을 운동장이라고 하듯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전도체란 무슨 말이냐? 아주 낮은 온도에서 전기저항이 0이 되는 순간을 이 0이 되는 물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저항이 0이 되니 강한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자석을 공중에 고정하여 떠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석이라는 개념 짚어볼 건데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이 원리를 전자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면서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는 것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어요. 이때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해서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우리의 오늘 핵심 초제였던 자기부상 열차는 전자석 원리를 이용하여 멈추고 출발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과학적 개념인 자기력과 전자석. 우리 생활 속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 가지고 가면 척 하고 붙는 자석. 또 학교에서 칠판에 사용하는 자석. 이런 것들 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그 자기력을 이용한 도구들이 되겠죠? 또한 전자석도 우리 생활 속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는 바로 전자석 기중기예요.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주 무거운 곳을 들어 올리는 기계인데요. 크레인 끝에 전자석이 붙어 있어서 전류를 흘려주면 강한 자기장으로 쇠붙이를 끌어당기고 전류를 끊으면 바로 자기장이 없어지면서 쇠붙이가 우두두 떨어지죠. 우리가 아까 배운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형성되네, 전류를 흘려주면 자석이 되네,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늘을 나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다면 어떤 곳에서 가장 먼저 타보고 싶은가요? 도심 한복판? 아니면 바다 위? 높은 산 위? 여러분의 상상 속 그 멋진 장면을 수강 후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로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쳐보아요. 안녕!

오늘도 날마다 만났습니다. 어우, 그러고 보니 드디어 5일째네요. 5일째. 야, 5일 동안 날마다 만났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짜자잔 서민의 삶을 담은 그림 민화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게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주변에 벽을 이렇게 좀 둘러보시고, 또 바깥에, 맞아, 저 그림, 뭐, 이런 그림이 있다면, 예, 이 글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아, 저 그림이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요. 자, 민화가 무엇인지 이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볼게요. 다 해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야 되니까. 자, 서민의 삶을 담은 그림 민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민화는 무엇이냐? 서민들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말 그대로 요 민이 뭐예요? 서민이잖아요, 그렇죠? 요 민이 서민, 양반이 아니란 얘기죠. 자, 서민들이 유행시킨 그림, 서민들이 뭡니까? 즐겼던 그림? 네, 요렇게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 그림이 바로 민화다. 주로 조선 후기에 그려졌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요만큼 유지가 됐다면, 네, 여기 전기, 중기, 후기라면, 예, 요쯤, 후기쯤에, 예, 전기, 중기, 후기라면, 예, 후기쯤에, 예, 요 때에 그려져서 유행했던 것이 민화다라는 거죠. 민화 중에는 전문적인 화가가 그린 것도 물론 있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 보통의 서민들이 그린 작품도 아주 많았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사람이 이러한 민화를 어디에다 걸어 두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미술관이나 화랑에 걸어 두었을까요? 아니요. 집 안팎에 걸어 두어서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민화를 통해서 자신의 염원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했답니다. 즉, 이 민화를 어느 용도에 썼다? 첫 번째는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그 미술 작품의 가장 큰 역할이 그거죠. 그냥 탁 걸어놓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좋아. 주변이 아름다워져. 그쵸? 이런 용도로 썼고, 또 하나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 염원이 뭐예요? 염원. 이게 소원이죠. 내가 소원하는 것, 또 내가 기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바로 염원, 소원, 기원이잖아요. 외우기도 쉽죠? 염원, 소원, 기원. 얼마나 외우기가 쉽습니까? 자, 이렇게 자신이 염원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이 민화를 걸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왜이 민화를 좋아했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나머지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도대체 뭘 염원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촉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예상한 게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민화를 통해 도대체 무엇을 염원했을까? 아우, 여러분 정말 잘 예상하셨어요. 자, 민화에는 특정한 소재가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도 해 그림, 저기에도 해 그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십장생도라는 그림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십장생도, 이거 아주 유명한 그림이니까 한번 더 입으로 얘기해 볼까요? 십장생도. 이 도는 그림이란 얘기죠? 네. 즉, 십장생이 있는 그림이다. 그럼 십장생이 뭘까? 이제 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궁금하잖아요? 그 궁금한 점을 이 작가가 잘 알고 또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글을 읽는 재미예요. 네. 마치 대화하는 것 같이. 작가하고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 같이. 이게 글 읽는 재미예요. 그러니까 다 해요.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어보세요. 그림에 주로 십장생이라 불리는 10가지의 소재가 그려진대요. 자, 정말 10가지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십장생은 그럼 뭐냐? 해, 구름, 산, 물, 바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아니, 소나무. 다시! 틀렸어! 다시! 여기 NG 해주세요. 짝! 해, 구름, 산, 물, 바위, 학, 사슴, 거북, 소나무, 불로초. 어우, NG 아니야. 자, 이 10가지를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불로초는요, 뭐냐면 말 그대로 늙지 않는 풀이에요. 이걸 먹으면 사람이 안 늙는다. 뭐, 예를 들면 영지버섯, 요런 거 있잖아요. 예. 자, 이런 걸 이제 불로초라고 부른 거예요. 자, 이 십장생이 이런 것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오래 살고 죽지 않는다고 옛 사람들이 믿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죽지 않는다는 아니고, 그렇게 믿었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그럼 이 십장생도를 왜 붙였을까? 이렇게 집에 붙여놓고요. 이거는 안 늙는다면서요. 죽지 않는다면서요. 이걸 보면서

온 가족이 여기에 있는 이 십장생처럼 죽지 않고, 예, 그러니까 늦게 늦게 죽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라. 이런 염원을 가지고 이 십장생도를 그리고 또 걸어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많이 봤으리라 생각해요. 그 보면은 이렇게 보통 이 십장생도는 옆으로 좀 길어요. 이걸 다 담아야 되니까. 예, 열 가지를 다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바위산이 막 있고요. 막 해도 그려져 있고요. 여기 막 소나무도 막 이렇게 있어요. 소나무 그렇게 뾰족뾰족하잖아. 예, 여기 이파리가. 막 소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막 물이 흘러. 그리고 여기 막 사슴이 막 여기 논 일고 있어. 사슴이 이렇게 여러 마리가 이렇게 뿔이 있는 사슴이. 그다음에 막 여기 막 저기 막그 뭐야? 새도 날아가. 이 새가 어떤 새일까요? 학이야, 학. 학도 있고요. 응. 구름도 막 떠다녀. 막 이렇게. 이것도 본적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이런 것들. 여기 막 거북도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막 이렇게 불로초도 막 이렇게 심겨져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그림 본적 있죠? 이게 바로 뭐다? 민화다. 민화. 조선 후기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민화의 한 종류다라는 거예요. 자, 민화에는 12지도 자주 등장합니다. 자, 아까는 십장생이었죠. 그 10가지, 예,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런데 이번엔 12지도 있어요. 12지는 그럼 뭐냐? 자, 12, 12개예요, 12개. 자, 12. 자,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나타내는 말인데, 본적 있다! 뭘까요? 예. 바로 이거죠. 너 무슨 띠야? 아, 나 무슨 띠야? 뭐 이렇게. 여러분 무슨 띠세요? 네. 선생님은 안 가르쳐 주지. 네. 아, 이건 뭐지? 여기 이렇게 딱 스쳤구나. 오. 뭐, 너 대단해. 지워줄게. 네, 이렇게. 아이,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12, 이게 12가지 동물이죠. 네. 자, 이 동물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예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이들은 동물의 얼굴에 사람의 몸을 한 형상으로 그려졌는데, 사람들은 이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가진병을 막아주고 경사스러운 일을 맡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있었답니다. 자, 이 형상이란 말은 이 상이 뭘까요? 이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이죠? 네. 자, 이렇게 동물의 얼굴.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에 나올 거예요. 요 뒤에 이제 우리 문제 풀 거잖아요. 예. 얼굴은 동물인데 이 몸은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뭐다? 12지다. 예. 12 종류의 이 동물. 그리고 이 동물에 관련된 전설도 있어요. 그 전래동화 해가지고 뭐 나오기도 해요. 그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왜 쥐가 맨 앞에 있을까? 예, 요런 것도. 요 전설이죠. 옛날 그 이야기 있어요. 네. 한번 재밌게 읽어보시고요. 자, 가진병, 갔다. 예, 뭘 갔나? 이게 아니고요. 가진은 여기서 여러 가지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왜 요리 프로그램 보다 보면 가진 양념을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가진 양념. 여러 가지 양념을 다 넣으세요. 이런 뜻이 돼요. 네. 자, 한편. 네, 분위기를 바꿀 때이말 써요. 한편, 예, 분위기 딱 바꿨어요. 그림과 문자가 한데 어우러져 그려진 그림도 있습니다. 그림인데 문자도 있어. 그 안에. 자, 특정 문자와 관련된 사물이나 동식물의 그림을 활용해서 그 문자의 형태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를 뭐라고 한다? 네, 십장생도도 아니고 십이지도도 아니고 문자도. 네, 문자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문자가 있는 그림이다 해서 문자도. 문자도에 주로 쓰인 글자는 어떤 글자가 쓰였을까요? 중요한 글자여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실 문자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했던 게 문자도였어요? 맞아요. 여러분 보통 뭘로 문자도를 많이 했을 거냐면, 여러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이름 김계똥 딱 써놓고, 여러분 특징에 맞는 사물들을 거기다가 막 그려놔. 많이 해봤죠?
예, 여기도 아무 문자나 쓰지 않아요. 예, 어떤 문자를 썼을까요? 일단 우리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뜻하는 효도 효. 임금에 대한 충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의를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 이런 문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문자도다.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종교. 뭘까요? 조선은 유교의 나라다. 그래서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품성. 효가 있어야 되고, 충이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걸다 갖춘 사람이 선비다. 이랬어요. 그쵸? 자, 이러한 민화를 통해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 추구란 말도 좀 어렵죠? 추구, 쫓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쫓아간다. 네. 아, 예, 따라간다. 예, 따라간다. 예, 따라간다. 예, 따른다. 따르다. 예, 요렇게. 내가 그걸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추구예요. 그럼 여기는 없지만 문자도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일단 여기 아주 중요하게 유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덕목인 효와 충과 예 중에 쓰기 가장 편하기도 하고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요? 이게 효죠. 짠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거 효죠? 예, 효도 효. 근데 요 문자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이용해서 그림 그리듯이 이게 문자도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어떤 그림을 넣으면 그럴듯할까요, 여러분?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말을 잘 듣는 것이 부모님 말을 잘 듣는 것이 효도니까 여기다 귀를 그릴까?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옛날 그 민화에 나오는 그림에 뭐가 있냐면 옛날 그 중국의 전설 있죠. 중국 전설과 관련된 생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잉어가 나와요. 잉어. 자, 어떤 그 효자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이 효자가 어느 정도로 효성이 지극했냐면 어머니가 잉어를 먹고 싶다. 그래서 잉어를 좀 구해다가 날 다오. 그러니까 이제 얼음을 깨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추워서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서 얼음을 깨기가 너무 힘든 거야. 이 효자가 내 몸으로 얼음을 녹이리라. 그러면서 옷을 벗고 딱 얼음에 누워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 효성이 갸륵해서 얼음이 칵칵칵 깨지더니 거기서 잉어 두 마리가 팍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부모님을 봉양했답니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람들이 뭘 넣고 싶을까? 잉어를 넣고 싶어. 그래서 여기다가 잉어를 딱 놓는 거야. 여기 보이죠? 요거. 여기 이거 대신에 잉어를 놔주는 거야. 이 잉어. 잉어는 아주 커다란 잉어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느러미 딱 넣어주고요. 또 여기 눈도 그려주고요. 또 입도 조금 벌려줄까? 뭐 이렇게 생생하게. 그죠? 그다음에 지느러미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느러미. 아니, 지느러미래. 아니, 여기 이렇게 비늘도 좀 넣어주고.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요걸 이렇게 잉어로 딱 넣어주는 거야. 이게 문자도야. 그 다음에 또, 이런 전설도 있대요. 겨울에 나 죽순 먹고 싶어, 얘야. 그래가지고 또 죽순을 캐던 효자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죽순도 넣어주는 거야. 대나무 이파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순도 이렇게. 요런 거. 여기다가 죽순도 또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여름에 부채질 해주는 효자 전설도 있대요. 그럼 요런 거. 여기다가 요요 부채도 여기다가 하나 딱 부채도 넣어주고 부채 어떻게 그릴까? 부채 뭐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뭐내 맘대로 그리는 거지 뭐 그죠? 부채면 되죠. 뭐 그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저어그저 가야금 맞나? 아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랑 가야금 다르죠? 검은 거를 잘 켜던 효자도 있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잖아요. 요 그림을 요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검은 거를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여기다가 검은 거 띵, 뭐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요 글자를 그림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어 주는 거지. 요걸 뭐라고 한다? 문자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이런 거 해봤을 걸요. 그죠? 여러분 이름 가지고도 해보고. 그러니까 연관된 거.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문자도라고 하고 문자도는 민화의 일부분이다. 예. 그리고 어떤 그 덕목, 도덕적인 삶을 위해서 글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외에도 민화에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합니다. 많은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돼지. 돼지. 돼지가 어미 돼지가 딱 있고 어미 돼지의 젖을 빨고 있는 새끼 돼지들이 막 있어. 그런 그림 본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풍요죠, 풍요. 자, 많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식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 포도. 포도. 그다음에 석류. 석류 이렇게 딱 벌려보면 거기 막 씨가 막 보이죠? 이런 것들. 이런 그림들이 왜 있을까? 많은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매달고 있는 식물 모두 대대로 많은 자손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나그 그림 본적 있어요. 어디 갔더니 돼지가 이렇게 누워 있고요. 거기 새끼 돼지들이 어미 젖을 빨고 있더라고요. 이런 그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갔더니요. 석류가 빨갛게 정말 탐스럽게 열려 있는데 그 석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서 씨도 다 보이던걸요.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있던 그림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이런 사람의 염원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누구? 예, 부귀영화하면 모란 꽃이죠. 너 이거 또 생겼구나. 아, 여기 있는 이 소매 때문에 그런가 봐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려진 김에 모란을 그려보자. 이렇게. 모란을 사실은 못 그릴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진짜 이 모란을 실제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 겹으로 돼가지고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고마워. 네 덕분에 모란을 그릴 용기가 났어. 굉장히 커요. 모란은. 이만해. 이만하면서 막 이렇게 겹겹이 꽃잎이 있고요. 그냥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진으로 말고 실제로 보셔야 돼요.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왕 같다. 왕 같다. 이런 느낌이 정말 듭니다. 이 보통 꽃하고 이그 느낌 주는 느낌이 좀 달라요. 네, 굉장히 이꽃 자체가 예, 커다랗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부귀영화를 상징한다고 하죠. 부가 뭐예요? 부자로 귀하게. 그러니까 명예가 있고 지위도 높은 것, 돈도 많고 또 어떤 지위도 높은 그런 삶을 염원하면서, 여기 우리 이 글에는 염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염원하면서 뭘 그렸어요? 모란꽃도 그리고. 자, 이런 가정, 이런 그 모란꽃 그린 그림에는 가정에 경제적인 풍족함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네. 굉장히 모란꽃 한번 꼭 보세요. 예, 정말 멋있어요. 자, 다음이 가리키는 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세요.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동물들. 띠를 나타내는 동물들 뭐였어요? 12종류의 동물들 12지. 예. 여러분, 너 무슨 띠야? 뭐할 때. 이거 띠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전문적인 화가 중에 민화를 그린 사람이 있었다. 예, 거기 나와 있죠? 전문적인 화가도 있었지만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린 것도 많다. 사슴과 거북은 옛사람들이 오래 산다고 믿는 동물이어서 십장생 안에 들어갔죠? 민화에는 특정한 소재가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종교 있는 사람 기도를 어떻게 해요? 오늘 뭐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똑같은 거야. 염원이잖아요. 제발 우리 자식들 대대손손 잘 살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계속 반복적으로 염원을 해야 되니까 등장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이 소재들이 문자 또는 특정 문자와 관련된 일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일화가 아니라 뭐예요? 뭐 동물과 식물들 이런 것들이죠. 뭐 동물 식물 아니어도 돼요. 어떤 뭐 내가 원하면은 다른 것들도 넣을 수 있죠. 어쨌든 일화는 아니죠. 자손이 많길 원한 이들은 열매가 많은 식물의 그림을 집에 걸었다. 석류라든가 포도라든가. 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고요. 오른쪽 그림을 붙여놓은 사람들이 염원했던, 소원했던, 기원했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토끼 같아요. 여기 귀를 보니까 이거 토끼 12지인데, 자, 소망이 뭐예요?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바라는 염원이 있다. 네,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바랐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서 하지 마시고 무엇을 보라고요?
예, 본문을 꼭 보시라고. 그래, 본문에 있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냥 안 보고, 그냥, 대충 기억에 의지해서 썼다가, 아, 속도인데, 수라고 쓴적 있잖아요. 심장이 뛰는 수가 아니라, 심장이 뛰는 속도였잖아요. 선생님 같은 실수를 안 하려면, 본문, 지문을 다시 한번 샅샅이 보고, 똑같이 옮겨놔라.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가 뭐라고 했더라? 예, 목적. 이 글을 쓴 목적. 예, 가장 이 목적을 알맞게 설명한 것, 민화를 통해 알수 있는 옛 사람들의 염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죠. 이 염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옛 사람들의 소원. 그렇죠? 옛 사람들이 바라던 것, 기원 이런 거. 그래서 왜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물 하나 딱 떠놓고. 보신 적 있어요? 예. 물 하나, 이 사발에 딱 떠놓고,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뭔가 자신의 바라는 점을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뭔가 이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고, 이제 이랬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에 담았다? 민화에 담았다. 민화의 가치가 다른 그림의 가치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글을 썼다? 아니죠. 자, 민화를 그린 사람들의 고되지만, 고되다가 뭐야? 고생스럽다. 이 말이 되겠죠? 고되지만 보람된 삶에 대해서 소개하려 했다. 아니니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까요? 십장생 십이지를 그린 그림을 집안에 붙이는 것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 어떤 염원이 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는 마음, 유교의 가르침을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뭘까요? 요거죠? 그래서 혹시 오늘 요거 이 글을 읽었으니까 집에 혹시 그림이 있는 친구 있으면은 일어나서 우리 집에는 어떤 그림이 붙어 있나 한번 보세요. 혹시 어떤 그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염원을 담아서 이 그림을 붙이진 않으셨을까? 이것도 한번 보시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제가 그린 그림을 붙여주셨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염원이 있을까요? 뭔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염원이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교에서 중시하는 것과 그 사례를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유교에서 중시하는 것, 나라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 예절,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친구와 한 작은 약속도 꼭 지킵니다. 친구와 맺은 약속을 지킨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예의, 예절, 이런 뜻이 되겠죠. 아버지께서는 수시로, 그러니까 자주자주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 안녕히 잘 계신가? 이렇게 예, 안부를 여쭙니다. 이거는 효겠죠. 네. 신하인 자라는 용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의 간을 찾으러 육지로 떠났다. 이건 이제 자라 전의 내용이네요. 자, 요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 효,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그, 이게 다 이제 유교에서 중시하는 건데, 충효, 얘가, 에, 그, 자장가 있어요. 자장가가 뭔지 알죠? 예, 어린아이를, 아기를 재울 때 사용하는 노래 불러주는 건데, 에, 이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나라에는 충성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자장가에서조차도, 아이가 뭐 알아듣겠어요? 근데도 이 아이를 이렇게 어르고, 이렇게 업고, 부르는 노래에서조차도, 나라에는 충성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덕적인 삶, 유교에서 중시하는 삶을, 바르다, 옳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림에서도 알수 있고요. 기역, 니은이 그려진 민화의 공통점에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자, 십장생 중에 해가 있고요. 또, 많은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을 그려놓은 그 민화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민화의 공통점, 주로 이름이 알려진 화가가 그렸다.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용도로 집에 걸었다. 소재의 특징이 가족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했다. 정답은 이곳이죠. 자, 이 특징, 해가 뭐예요? 이 소재의 특징이라고 했잖아. 이게 소재잖아. 해, 동물. 이 특징이 뭘까요? 이거는 장수한다. 그렇죠? 오래 산다. 장수한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많은 새끼를 거느리고 있는 동물. 자손이 많다. 이렇게. 자손이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0: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염원을 하며 이 그림들을 집에 걸었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부귀 영화를 기원하는 용도로 집에 걸어두고 싶다면 아까 모란 꽃이죠. 네. 모란 꽃도 한번 꼭 보세요. 정말 탐스럽게 뭐랄까요? 아우 예쁘다. 이거 이런 뭐그 생각도 들지만 처음에 선생님이 이 모란 꽃을 처음 봤을 때탁 드는 느낌은 잘생겼다였어요. 어우 잘생겼다. 이래서 부귀 영화를 상징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조선 후기 사람들이 민화를 걸어둔 이유를 일문단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래요. 자, 어디 있을까요? 집 안팎에 걸어두어 생활 공간을, 자, 여기죠?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민화를 통해서 자신이 염원하는 바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게, 요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요두 가지를 여러분이 간추려서, 간단하게 쓰란 뜻이죠?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세요. 생활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염원하는 바를 드러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독한 어휘 문제 볼게요. 읽었으니까 어휘 문제 풀어볼게요. 밑줄 친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지고자 했던, 쫓아가고자 했던 그 가치를 알수 있다. 자,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렸다. 이거 뭐예요? 추로 시작하긴 해요. 예, 이거 추측이죠? 추측.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했던. 요게 바로 추구하다의 뜻입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을게요. 이 마을에는 건강을 잘 유지하여 장수하는 사람이 많았고, 모두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염원하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낱말의 관계와 유사한 낱말의 묶음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린이, 아동, 뭐예요?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 선조, 후손. 선조는 조상이란 말이잖아요. 조상의 반대말이 후손이고요. 모양, 형상. 예,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예, 두 번째에다가 동그라미 해요. 독한 요약 정리. 민화 속에는 십장생, 십이지 등 여러 가지 소재가 쓰였으며, 민화를 통해 가족의 땡, 경사스러운 일, 많은 땡, 도덕적인 삶, 부귀 영화를 원했대요. 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정답 모르겠다. 그러면 본문을 꼭 보세요. 항상 본문에 눈을 두시고, 본문을 잘 봤다.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 톡톡에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날마다 봬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라고 할 때에 빈칸에 들어갈 전치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공부 마친 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 전치사 오늘 네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with예요. with는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를 가지고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뭐와 함께라는 뜻부터 살펴볼게요. I went to the zoo with my brother. 나는 내 남동생과 함께 동물원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with my brother. 남동생과 함께예요. 뭐뭐를 가지고

자르다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도 보겠습니다. She cut the paper with scissors. 그녀는 종이를 잘랐다. With scissors. 가위를 가지고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for. For. 우리 for은 시간 전치사에서 본 적이 있죠? 뭐뭐 동안이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뭐뭐를 위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뭐뭐를 위해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먼저 I stayed in Paris for 3 days. 이 문장부터 볼까요? 나는 파리에 머물렀다. For 3 days. 3일 동안. 이때 for 뒤에는 기간의 길이가 오고 숫자와 함께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내용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 this letter is for my teacher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 선생님을 위한 것이다. 이때 for은 뭐뭐를 위해 라는 뜻이에요. 다음은 by. by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위치 전치사에서 뭐뭐 옆에라는 뜻 이미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a tree by the river. 강 옆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by 뭐뭐 옆에라는 뜻 있었죠. 그런데 뭐뭐까지라는 뜻도 있습니다. Finish your homework by Friday. 금요일까지 너의 숙제를 끝내라. 이것처럼요. 뭐뭐를 타고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I go to school by bus. 나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to. 전치사 to는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성이 확실한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로 또는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가져요. She went to the library. 그녀는 도서관으로 갔다. I gave the letter to my teacher. 나는 편지를 우리 선생님에게 드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타 전치사 우리 네 가지 더 배워볼게요. 첫 번째로 about. about은 뭐뭐에 대한 또는 뭐뭐에 대해 라는 뜻이에요. We talked about the movie. 우리는 이야기했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movie. 그 영화에 대해서요. 다음으로 from. from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I got a message from my friend. 나는 메시지를 받았다. From my friend, 내 친구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Like, like은 우리가 동사로 좋아하다 라는 의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뭐뭐처럼 혹은 뭐뭐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He runs like a cheetah. 그는 치타처럼 달린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of. of는 뭐뭐의 라는 의미예요. The color of her hair is brown. 그녀의 머리의 색은 갈색이다 입니다. of, 뭐뭐의 라는 뜻까지 우리 about, from, like, of 네 개의 전치사 의미 꼭 기억해 둡시다.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1번, 이 선물은 너를 위한 것이다래요. 너를 위한, 뭐뭐를 위해 라고 할 때는 전치사 for을 쓰기로 했습니다. This present is for you. 2번, 우리는 과학 시간에 우주에 대해 배웠다. 뭐뭐에 대해 라고 할 때는 about을 쓰죠. We learned about space in science clas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것은 초콜릿 같은 맛이 난다.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 like을 써요. This tastes like chocolate. like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치사를 포함한 표현 배워볼 건데요. 먼저 비동사, 형용사, 전치사가 하나의 세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나의 단어를 외우듯이 여러분이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많이 입으로 말해보고 손으로 써보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부터 읽을 건데요.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첫 번째 표현부터 be good at,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She is good at drawing. 그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입니다. 이때 비동사는 당연히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적어주셔야 돼요. 다음은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I'm interested in music. 나는 음악에 관심이 있다입니다. be proud of.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He is proud of his son. 그는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한다. Be similar to. Be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다. This phone is similar to mine. 이 핸드폰은 나의 것과

비슷하다. Be busy with. 뭐뭐로 바쁘다. She is busy with her project. 그녀는 그녀의 프로젝트로 바쁘다입니다.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예요. Korea is famous for K-pop. 한국은 K-pop으로 유명하다라는 뜻이죠. 이런 표현들 전치사를 따로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세트로 외워주세요. 다음은 동사 플러스 전치사 표현입니다. Look at 뭐뭐를 보다. Look at the picture. 그 그림을 봐. Listen to 뭐뭐를 듣다입니다. We listen to the teacher.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Talk about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They talked about their weekend. 그들은 그들의 주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고요.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입니다. I'm wait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입니다. Babies depend on their parents. 아기들은 그들의 부모님에게 의존한다라는 뜻의 예문이었습니다. 동사 전치사 표현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세요. 1번, 나는 과학에 관심이 있다.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고 할때 어떤 표현 쓰죠? Be interested in을 씁니다. 그래서 I'm interested in science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2번, 우리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라고 할 때는 be proud of를 씁니다. 그래서 we are proud of our school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3번, 나는 내 친구를 기다리고 있다. 뭐뭐를 기다리다라고 할 때는 동사 wait과 뒤에 전치사 for 쓰기로 했죠. I'm waiting for my friend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누구누구와 함께 어떻게 쓰죠? 전치사 with를 사용합니다. I went to the park with my family.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이에요. 나는 가족과 함께 공원에 갔다. With my family. 가족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치사 파트 모두 학습을 마쳤습니다. 시간 전치사, 장소 전치사, 위치 전치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치사 표현까지 학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전치사는 정말 정말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관계대명사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넣어보세요. That is the news. I was waiting for it. 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로 연결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 형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떤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앞에 전치사가 붙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건데 이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절 안에서요. 어떤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자, 이때는요. 이 전치사는 관계대명사절의 맨 끝에 남거나 또는 관계대명사 바로 앞으로 이동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Juliet was the person. Juliet은 그 사람이었다. Romeo was looking for her. Romeo가 그녀를 찾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이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the person이랑 her가 같은 대상이니까 이때 her를 대신해 하고 그리고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를 써줄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her는요, for라는 전치사의 뒤에 왔잖아요? 즉, 전치사의 목적어입니다. 아, 그럼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엔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o, whom, that을 쓸 수가 있어서 Juliet was the person who, whom, that Romeo was looking for. 이렇게 완성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장 맨 끝에 있는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바로 앞으로 붙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Juliet was the person for whom Romeo was looking.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요. Juliet이 바로 로미오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끝에 붙여도 되고, 관계대명사 바로 앞에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movie. 이것은 그 영화이다. We talked about it.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는 the movie와 it이 같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it을 대신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연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이때 it은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잖아요. 그러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나 that을 써서 This is the movie, which 또는 that we talked about.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전치사 맨 끝에 남겨두어도 되지만 이걸 관계대명사 앞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고 하였으니까 This is the movie about which we talked.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에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규칙을 함께 기억해 볼게요. 일단,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 바로 앞으로 전치사가 간 경우에는요, 첫 번째 규칙,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원래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생략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두 번째 문장. 이렇게 전치사가 맨 끝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생략하고 말해도 됩니다. Juliet was the person Romeo was looking for.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건데, 만약에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갔어요? 그럴 때는 이 관계대명사를 생략해 버리면 그 자리에는 전치사만 남게 되니까 문장 구조가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도 생략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래 문장에서도요, 이렇게 전치사가 맨 끝에 붙어 있을 때는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해도 돼요. This is the movie we talked about.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그런데 about이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는 이때 위치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규칙도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에서는 이 전치사 뒤에 whom 또는 which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즉, 전치사 플러스 whom, 전치사 플러스 which라는 형태만 가능하고 who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본 예문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원래 이렇게 전치사가 끝에 붙어 있을 때는요.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who, whom, that 세 가지 형태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치사가 앞으로 나간 형태에서는 whom이라는 형태만 가능합니다. 일단 who라는 형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for가 앞으로 나갔을 때는 이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목적격 형태인 whom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that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for that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that이 대명사로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오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that도 쓰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for whom이라는 형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예시에서도 보면 이렇게 about이란 전치사가 맨 끝에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that 둘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about이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가게 될 때는 which만 가능하다. that은 쓸수 없다.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바로

그렇지. 아, wish라는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나갔어요. 그럴 때는 who는 쓸수 없다 했고, that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whom만 가능합니다. He is the friend with whom I can share my secrets.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이다 할 때, This is the house 뭐뭐 we used to live in. 이렇게 왔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원래 두 번째 문장이 We used to live in the house 였던 거죠. 우리가 그 집에서 살곤 했다. 그런데 이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대신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쓰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경우에는 the house,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which나 that을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리 아래 형태 보면요. This is the house in 뭐뭐 하면서 이렇게 관계대명사 앞으로 in이라는 전치사가 나갔을 때는 그때는 that을 쓸수 없다고 했으니까 which를 골라야겠네요. This is the house in which we used to live.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볼게요. 그것이 그 소식이다. 나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합쳐서 그것이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소식이다.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the news랑 it이 같은 대상이잖아요. 그럼 이때 it을 대신해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건데, 아,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와야 되고요.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나 that을 써줍니다. 그런데 that is the news 다음에 for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들어갈 때는요, that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that is the news for which I was waiting 이렇게 두 번째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 퀴즈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에서는 어떤 관계대명사만 쓸수 있다고 했나요? 딱두 가지 있었는데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기본권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28번째 시간에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오늘 기본권의 제한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은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자, 이 기본권은 함부로 침해할 수 없지만 제한 없이 한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실제 헌법 제37조 2항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이 내용이 오늘 학습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 그게 바로 요 세 가지죠. 정리해보면 기본권 제한의 요건 첫 번째가 국가 안전보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군생활을 할 때 부대 내에서 좀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추억을 담아가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진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 군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군인들은 휴대폰을 소지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면회를 오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카메라를 가려야 됐거든요. 왜냐면 군사시설을 마음대로 촬영하게 되었다가 그것이 다른 적의

에게 노출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군부대가 어디 있는지, 군부대 안에 어떤 곳에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국가의 안전이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군사 보호 시설 내 통행을 제한한다던가 사진 촬영을 제한하는 것들, 사진을 찍거나 여기를 지나다니는 것은 나의 자유인데 이것을 제한합니다. 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차들은 쌩쌩 달리고 있고요. 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사람이 막 횡단보도를 건너가게 되면 난리가 일어나겠죠. 자, 차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보고 멈추고자 하고 사람들은 차에 치이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막 요리조리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라는 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것은 나의 자유이지만 누구나 마음대로 횡단보도를 건너갈 경우에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건너갈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빨간불을 무시하고 쌩쌩 달려가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마음껏 달리는 것, 또 과속하는 것들 자기 자유이지만 자기 자유를 마음껏 펼쳤을 때는 여러 가지 질서 유지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룰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거냐면, 자, 과거에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2007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라서 한 사이트에서 실명 인증 없이는 게시글을 쓸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기본권을 제한한 겁니다. 그런데 헌재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일부이며 실명제는 과도한 제한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다. 그래서 이 법률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집회 시위 금지 구역 규정 위헌 사건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아예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다가 처벌받은 뒤에 집회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죠. 근데 헌재에서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 전면 금지는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린 거죠. 결국 기본권을 제한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영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재판을 통해 개인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곳이 바로 법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었죠?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민사재판이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범죄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범죄는 형사재판에 해당을 합니다. 형사재판으로 구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서 공권력에 의해 침해당한 기본권을 구제하는 구제기관입니다. 그래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잘못된 법이나 제도 등의 개선을 권고하여 규제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면 진정을 넣어서 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어서 구제를 요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공공복리나 질서 유지,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되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을 때 이런 구제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공부해 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확인 문제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제한된 기본권의 종류와 제한한 목적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 횡단보도가 빨간 불인데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를 단속하여서 벌금을 부과하는 상황이에요. 자, 횡단보도를 자기가 지나가는 것은 자기의 자유인데 지금 그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거죠. 왜? 자유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면 질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를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복리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 때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기본권의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꽃 피는 서민 문화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모내기로 농사 짓길 잘했어. 올해는 작년보다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 자, 차례 차례로 홍길동전 빌려주세요. 우리 집에도 호랑이와 까치 그림을 걸어 놓았으니 좋은 일만 있겠지.
2: 아니, 양반이 탈대부도 몰라? 탈대부는 사대부의 갑졸이지 뭐.
0: 여러분, 조선 후기 이야기하면서 농업이 발달했다, 상업, 수공업, 상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내용들 예전에 한번 다뤘었잖아요. 특히 우리 친구들 모내기법 확대 그리고 상품 작물 재배 등을 통해서 농업 발달 그리고 재산을 쌓게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부유한 사람들이 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 떠올리면은 오늘 배울 내용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재 보면 서민 문화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고요. 조선 후기 농업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들이 늘어났다라는 것. 요 내용들 예전에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 요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인 측면, 뭐 그림이라든지 뭐, 글, 이런 것들, 예술적인 측면에도 많이 또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제는 먹고 살 것을 걱정할 수준을 넘었잖아요. 몇몇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재산도 쌓였겠다. 나도 문화생활을 한번 즐겨보자. 뭐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이제 뭐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도 배우고 문화예술에 관심 갖게 되었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양반 문화와는 다른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 뭐 먹고 사는 건 해결되었고, 어떻게? 뭐 나도 한번 공부를 해볼까? 혹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서당에 보내서 글을 배우게 해보자.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들. 그러면서 양반 문화, 기존의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그 양반 문화와는 다른 서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교재 보면은 서민 문화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서민 문화는 서민이 만들거나 즐기는 문화입니다. 기존에 있던 그 양반들이 즐겼던 양반 문화는 그 결이 다릅니다. 서민들이 만들거나 즐기는 문화인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이 서민 문화 중에서도 무엇? 이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뭐 서민 문화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서민들이 만들거나 즐기는 거다. 그리고 서민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서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 서민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라는 것들. 서민 문화, 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잖아요. 서민 문화 자체가. 그렇다 보니 서민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여러분들 어때요? 양반 문화와는 결이 다르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서민들이 이제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느낌도 자유롭게 녹여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뭐? 양반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양반들, 저렇게 저렇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잖아.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들도 양반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내용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서민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우리 서민 문화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소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들. 서민 문화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한글 소설은 당연히 뭘로? 한글로 쓰여진 소설이겠죠. 뭐 대표적인 예로는 뭐 홍길동 전과 춘향전 같은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한글로 쓰여져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쉽게 읽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한글이 매우 우수하고 배우기도 쉽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글을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홍길동전이나 이런 춘향전 이런 거못 읽는 거 아니야?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때 또 특이한 또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이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수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전기수가 뭐냐면은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야기를 재밌게 이렇게 읽어주는 스토리텔러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떻게? 전기수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으며 즐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수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또 글을 또 재밌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홍길동전이나 춘향전 같은 한글 소설들이 유행을 하게 되고 인기를 많이 얻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뭐 한글 소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교재에 없는 내용 덧붙여서 말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그 조선 후기가 되면은 뭐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 한글을 다 읽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조선 후기가 되면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져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글 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었구나. 아, 조선 후기 점점 사회가 바뀌면서 한글을 또 읽을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한글 소설이 인기를 얻게 되는구나. 이렇게 흐름을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은 서민 문화, 조선 후기, 한글 소설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한글 소설 이야기 해보았고요. 이번엔 또 무엇? 맞습니다. 바로 판소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판소리 같은 경우도 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판소리는 쉽게 말하자면은 이 북장단 있죠? 여러분들, 북, 알잖아요. 북. 북장단에 맞춰서 이제 소리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겁니다. 뭐,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그 판소리가 조선 후기 서민 문화 중에 또 대표적인 겁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죠? 소리꾼이 복장단에 맞춰 여러 역할을 노래와 말로, 이야기로 표현하면서 관객들이 함께 어울려 즐겼다라는 것들. 서민들이 함께 이렇게 다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문화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판소리는 뭐, 그렇죠.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의 문제와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냈다라는 것들. 백성들의 고된 삶, 백성들의 힘든 삶을 녹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뭐 예를 들면은 나쁜 행동을 하는 그런 탐관오리들, 나쁜 사람들을 뭐 욕을 하기도 하고요. 비판하기도 하고요. 풍자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도 뭐 담겨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 문제와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내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기수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 나와 있죠? 전기수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내는 스토리텔러다. 그런 직업이 있었다 이야기했었고요. 판소리하는 장면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장단에 맞춰서 지금 여러 역할을 노래와 말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또한 가지 더 있었잖아요. 서민문화. 오늘 또뭘 소개해준다? 탈놀이도 소개해준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탈놀이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탈놀이는 쉽게 말해서 탈을 쓰고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놀이도 이제 서민들이 즐기는 공연이었는데요. 탈을 쓰고 춤과 익살스러운 대사로 관객 웃기고 탐관오리나 욕심 많은 양반들을 풍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탐관오리. 뭐 방금 전에도 제가 탐관오리라는 표현을 잠깐 쓰긴 했어요. 근데, 교재를 보니까 탐관오리? 이거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잠깐, 뭐, 딴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을 때, 탐관오리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계속 그 오리에 약간 꽂혀서, 덕, 있죠? 그 동물 오리를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분들, 그 오리라는, 오리와는 단 1의 관계도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 오리를 떠올리면 안 돼요. 이 탐관오리는 뭐냐? 그냥 쉽게 말을 하자면 나쁜 짓을 하던 관리들입니다. 나쁜 짓을 하던 관리예요. 나쁜 짓을 하던 관리를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짓을 하던 관리 혹은 욕심 많은 양반을 풍자했다고 하는데, 풍자라는 건 여러분들 뭔가 빗대어서 뭔가 비판하고, 빗대어서 뭔가 다른 거에 빗대어 비판하는 거다. 뭐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탐관오리나 욕심 많은 양반을 뭐 빗대어서 에둘러서 이렇게 비판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탈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탈놀이를 통해서 이런 답답한 내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해 하다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풀었다. 이런 내용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 탈놀이는 뭐 지방에 따라 뭐 탈춤, 산대놀이 등 부르던 이름이 달랐다 나와 있고요. 뭐 안동의 하회 별신구 탈놀이 이런 거 유명하다. 뭐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은 한 번쯤 그냥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우리 뭐 키워드 통해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이제 서민문화 나왔습니다. 서민문화, 서민이 만들거나 즐기는 문화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반 문화, 양반이 중심이었던 양반 문화와는 결이 다르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한글 소설 판소리, 탈놀이 같은 것들을 오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서민이 작품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주었고요. 서민들의 그런 솔직한 생각이나 느낌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양반들의 잘못을 고발했다. 뭐 이런 내용도 함께 다뤄준 내용입니다. 한글 소설, 뭐 홍길동전, 춘향전 이야기해 주었고, 전기수라는 내용, 전기수 이야기를 읽어주는 사람 이야기했었잖아요. 요 내용도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보도록 할게요. 서민문화는 서민이 만들거나 즐기는 문화이다. 그렇죠. 서민이 중심이 되는, 서민이 만들거나 서민이 즐기는 문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정답 동그라미 정리할 수 있고요. 괄호 2번. 조선 후기에는 홍길동전 등의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그렇죠. 조선 후기 서민문화 이야기하면서 한글 소설 이야기했죠. 그중에서도 홍길동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정답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괄호 3번. 탈놀이는 소리꾼이 복장단에 맞춰 여러 역할을 노래와 말로 표현한다. 여러분, 탈놀이 뭐였어요? 탈놀이. 그냥 쉽게 말해서 탈을 이렇게 쓰고 공연하는 거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소리꾼이 복장단에

맞죠. 여러 역할을 노래야말로 표현한다. 이거 뭐예요? 그렇죠. 판소리에 대한 설명인데 탈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위로 정리해 보았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어디에서 글을 배우며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아까 잠깐 나왔었죠? 자신들의 아이들 어디? 그렇죠. 서당에서 글 공부, 글을 배우며 문화에 관심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 뭐? 서당에서. 이렇게 서당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 조선 후기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으며 즐겼다. 여러분들, 뭐, 물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한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뭐, 늘어났다 이야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어때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길 수 없다? 아니죠. 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전기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재밌게 읽어주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 후기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기수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으며 즐겼다.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좋아요. 이제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역과 니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역는 사람들이 무엇을 쓰고 나와서 춤을 추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이다라는 거. 아, 뭔가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뭘 쓰고 있죠, 여러분들. 과연 뭘까? 재미있는 대사나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고요. 나쁜 관리, 탐관오리, 아까 이야기했었죠? 나쁜 관리나 욕심 많은 양반들을 놀리기도 했다라는 것들. 풍자, 비판했다. 그리고 기역는 시장이나 마을 축제에서 많이 공연되었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그림 보안이 어떻습니까? 다들 뭘 쓰고 탈을 쓰고 있잖아요. 아, 요거 탈을 쓰고 공연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정리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여기는 뭐? 탈놀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탈놀이는 기역은 탈놀이가 되고요. 무엇을 쓰고? 그렇죠. 탈을 쓰고 공연했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탈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탈놀이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 뭐, 물론, 탈을 쓰고 공연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어떤 내용? 뭐, 탐관오리, 욕심 많은 양반들을 놀리기도 했다라는 것들,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함께 챙겨가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이 조선 후기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라는 내용으로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요긴 글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겁니다. 여기 보면 정선의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뭐 요거는 실제로 이제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특별시 지금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서울특별시죠.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인왕산이라고 하는 데가 실제로 있어요. 그 인왕산의 모습을 어떻게 그린 겁니다. 그래,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나와 있고요. 인왕제색도를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 이전에는 주로 어떤 그림들을 그렸냐면은, 양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산수화라고 해서 산이나 뭐물 있죠. 산수화, 자연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중국에 산수화가 엄청 많이 있어요. 중국의 산수화를 이 조선의 양반들이 산수화를 보고 똑같이 그린다거나 혹은 비슷하게 그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중국의 그런 산수화 자연환경과 조선의 자연환경이 똑같나요, 여러분들? 다른 부분들이 많겠죠. 뭐 산만 봐도 생김새가 다른 경우가 많고요. 뭐 중국의 것들을 그렸다 보니 실제로 이 한반도에 있는 그런 뭐 자연의 모습은 뭐 닮은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무얼 배우고 있나요? 조선 후기 다루고 있잖아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교재를 보면 조선 후기 어떻습니까? 우리 고유의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그림이 등장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등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진경산수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연을 그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조선 후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양반들이 주로 중국에 있는 그런 산수화를 본떠서 비슷하게 그리거나 똑같이 그리거나 했다.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어떻게?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산수화 이전에도 많이 그렸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대부분 중국의 자연을 본떠 그린 그림이었다. 이전에는. 근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또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보면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는 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 커지고 현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모습을 담은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를 그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조선의 멋진 자연을 사실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진경산수화가 등장했다.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수화와는 다른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표적으로는 무엇이 있다? 강의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그림, 바로 정선의 인왕재색도가 유명하다라는 것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현실에 대한 관심 커지는구나. 그러면서 진경산수화가 등장한다. 이 내용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우리 교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풍속화라는 그림이 또 등장을 해요. 뭐야? 진경산수화. 이것도 단어가 나왔었는데 풍속화는 뭐지?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 풍속화 쉽습니다. 여러분들 풍속화가 뭐냐면은 백성들의 그냥 보통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냥 보통 백성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을 담은 풍속화가 조선 후기에 또 유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화가들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 교재에. 두 명이 등장합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우리 친구들 뭐 풍속화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화, 그냥 일상생활의 모습을 담았어요.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파는 모습, 농사 짓는 모습, 이런 일상생활의 모습을 그렸다. 이게 풍속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김홍도 아까 제가 말했죠. 김홍도는 어떤 그림? 주로 이제 농촌 서민들의 생활을 익살스럽게 그렸고요. 뭐 예를 들면 뭐 김홍도의 고누놀이라는 작품이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죠. 그냥 백성들의,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신윤복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내용. 우리 교재 보면 신윤복의 월하정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두 명의 사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한능검에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김홍도, 신윤복 요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 뭐 조선 후기 풍속화 이야기했습니다. 풍속화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뭐 그냥 보통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린 거다. 김홍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고누놀이 요 작품 요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뭐 신윤복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민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와, 조선 후기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림이 있구나. 우리 여태까지 뭐 진경산수화 봤었죠? 그리고 뭐 방금 전에 풍속화 봤고요. 이번에는 뭐 민화 볼 겁니다. 민화. 민화는 여러분들 집안을 장식하고 행복을 기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안을 장식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 내 집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장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 안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으니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 뭐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 그런 아주 좋은 뜻이 담긴 그림들이 바로 민화다라는 거. 그런데 이 민화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대부분 어떠냐면은 누가 그렸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 다양한 주제로 그림을 그렸다라는 것들 이렇게 함께 챙겨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호랑이, 까치, 해바라기, 잉어, 책 등의 그림에는 뭐 나쁜 기운을 쫓거나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되어 있죠. 그냥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민화에는 뭐가 그렇죠? 서민들의 그런 소망이 담겨 있어요. 건강,

행복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서민들의 소망이 담겨진 그림이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 한번 더. 미나는 뭐? 그런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다. 행복이나 건강 같은 것들을 원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진 그림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뭐 호랑이와 까치 나와 있죠? 나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지. 호랑이. 그리고 까치.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미나다라는 것들 이렇게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자기 문화 등장해요.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문화. 조선 후기 자기 문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자기 문화. 자기가 뭘게요? 여러분들 자기. 자기. 여러분 여기 이때 자기는요. 흙을 빚어요. 흙을 빚어서 아주 높은 온도로 구운 그릇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이때 자기는 흙을 빚어가지고 아주 높은 온도로 구운 그릇입니다. 아, 그러면은 조선시대의 자기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구나 되어 있죠? 그러면서 조선 초기는 어땠냐면은 여러분들, 뭐 잠깐 이제 우리 조선 후기 이야기에다가 조선 초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교재에서 여러분들 조선 초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그렇죠. 고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부터 유행한 뭐 분청사기가 주로 제작이 됩니다. 분청사기가 주로 제작이 되고요. 이후에 이제 깨끗함을 상징하는 뭐 백자가 제작이 됩니다. 백자. 이 백자에서 백자라는 단어에서 앞에 있는 백자 있죠. 백. 이 백이라는 것 자체가 흰 백자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깨끗한 그런 깨끗함을 상징하는 백자가 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조선 후기에는 백자에다가 이제 어떻게 무늬를 새겨요. 꽃이나 새를 푸른색으로 그려 넣은 청화백자. 청화백자가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자기 문화의 발달 내용까지도 함께 챙겨보았고요. 지금부터는 핵심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진경산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인왕제색도 떠올려 주시면 된다라는 것들. 이제는 뭐 조선의 멋진 자연을 사실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라는 그런 내용. 풍속화. 그냥 쉽게 말해서 뭐다? 보통 그냥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거다. 그러면서 이 김홍도와 신윤복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뭐, 민화하면은 서민들의 소망 담겨져 있다. 뭐 건강이나 행복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화가의 작품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선, 김홍도 나와 있습니다. 정선하면 오늘 강의 들었을 때 아래쪽에 있었던 그 멋진 그림, 뭐, 인왕 제색도 떠올려 주면 되겠죠? 지금의 서울특별시에 있는 그 인왕산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인왕산이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인왕 제색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김홍도 어디로? 김홍도 풍속화. 백성들의, 그냥 보통 백성들의 삶의 모습 그렸다. 그러면서 고누놀이 아까 우리 그림 봤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기역으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월하 정인을 그린 누구는? 주로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까 월하 정인 나왔었잖아요. 김홍도의 고누놀이, 아까 그림이 있었고, 그 옆에 월하정인이 있었잖아요. 월하정인 누구 그림이었습니까? 김홍도랑 요 사람 함께 떠올려 주시면 좋다. 누구? 그렇죠. 신윤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월하정인을 그린 신윤복은 주로 양반과 여성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괄호 2번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백자에 꽃과 새를 푸른색으로 그려 넣은 무엇이 유행하였다? 그렇죠. 꽃과 새를 푸른색으로 그려놓은 청화백자가 유행하였다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청화백자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이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거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민화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호랑이, 까치. 요 내용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가 그린 호랑이와 까치라는 기역이에요. 그림에 등장하는 니은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주고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 동물을 함께 그려 복을 기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일단 이 기억 무엇입니까? 그렇죠. 민화. 아까 제가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에는 민화 써주시면 되고요. 집안을 장식하며 행복을 기원한다.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림에 등장하는 누구는, 그렇죠. 여기 있는 호랑이가. 호랑이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 준다. 아까 전에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래서 호랑이. 그리고 디귿는 좋은 소식을 전해 준다. 그렇죠. 이 호랑이와 까치 중에 뭐? 까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에는 까치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민화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핵심 포인트가 결국 무엇이다? 맞습니다. 집안을 장식하며 뭐 행복을 기원한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서민들의 소망, 건강이나 행복과 같은 그런 서민들의 소망을 담은 그림이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를 계속 공부하니까 어떤가요? 점점 흥미가 생기고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 호기심이 생기지 않나요? 요즘 여러분들 수강호기 게시판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핫한 반응, 아주 열띤 반응들이 저를 힘이 나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수강후기 게시판에 멋진 글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도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연산왕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할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약수, 그리고 배수는 좀 익숙해졌을까요? 우리가 약수를 처음 찾을 때는요, 하나씩 더듬더듬 이렇게 찾게 되지만요, 네, 익숙해진다면요, 금방 파바바바바박 이렇게 찾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운 약수와 배수에 이어서 공약수, 공배수 함께 배워볼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이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의 마술인데요. 네, 친구와 우리가 공통점을 많이 찾으면 빨리 친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공통점을 많이 찾아서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마술 갑니다. 네, 뾰로롱, 뿅. 네,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바로 공약수와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네, 원리 깨치기에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짜잔, 먼저 공약수입니다. 공약수가 그런데 뭐지? 한번 읽어볼게요. 뭐래요? 두수에 공통된 약수라고 합니다. 약수는 양수인데 공통됐다. 아, 그러니까 약수는 무언가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였으니까 공통된 약수라면 이것도 나눠지고 저것도 나눠지는 그런 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8이랑 12로 공약수 한번 구해볼게요. 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8의 약수는요, 1, 2, 4, 8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12의 약수는요, 1, 2, 3, 4, 6, 12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보니까 혹시 겹치는 공통된 약수가 보이지 않나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1과 2, 그리고 3은 아니고요, 4가 이렇게 겹치고 있네요. 아, 그러니까 이 겹치는 약수들, 이 친구들이 바로 공약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직접 한번 해볼게요. 8과 12, 1로 나눴을 땐 아, 둘 다 나눠 떨어집니다. 2는요, 둘 다 나눠지죠. 4는요, 네, 둘 다 나눠집니다. 네, 그러니까 공약수는요,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공배수죠. 공배수, 뭐라고 써 있어요? 두 수의 공통된 배수다, 이렇게 써 있네요. 공통된 배수, 배수는 배수인데 공통됐다, 그 말은요, 네, 겹치는 배수다 라는 말이겠어요. 마찬가지로요, 8이랑 12 통해서 공

공배수 확인해 볼까요? 8의 배수는요. 8, 1은 8, 8, 2, 16, 8, 3, 24, 32, 40, 48, 점점점점 이어지고요. 12의 배수는요. 네, 12, 24, 36, 48, 점점점점 이어집니다. 여기서 보이나요? 겹치는 배수. 여기서 보면은 네, 여기에 24가 요렇게 요렇게 겹치고요. 그다음에요. 네, 48이 요렇게 요렇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8과 12의 공배수는 뭐겠어요? 짠. 바로 24, 48, 그리고 점점점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점점점점의 의미는 뭐냐면요. 24, 48 말고도 공배수가 쭈루루루룩 앞으로도 무한히 이어진다라는 그런 뜻의 점점점점입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공약수는 뭔지, 공배수는 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방금 배운 원리, 문제 풀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교재에는 50쪽이죠. 네, 1번 문제 먼저 볼게요. 네, 두 수의 공약수를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하는데, 4의 약수가 이미 다 있고요. 10의 약수도 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그러니까 너가 공약수가 뭔지 알고 있니? 이렇게 약수들을 다 줬을 때 공약수를 한번 찾아봐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눈만 크게 뜨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죠. 한번 볼까요? 4의 약수, 10의 약수, 겹치는 약수는요? 바로 1이 있고요. 1, 그리고요. 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와 10의 공약수, 겹치는 약수는 뭐가 있어요? 네, 바로 1, 그리고 2. 요렇게 책 확인해 줄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2번 문제네요. 마찬가지입니다. 8의 약수랑 20의 약수가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우리는 공약수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의 약수 1, 2, 4, 8. 20의 약수 1, 2, 4, 5, 10, 20. 겹치는 약수가 뭐가 있죠? 네, 바로 1이 있고요. 그리고 2. 다음엔 4가 이렇게 겹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바로 여기다가 어떻게 써주면 돼요? 공약수는요, 1이 있습니다. 2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네, 선생님이 그 앞에 있었던 약수가 다 주어진 문제는, 네, 어차피 우리가 눈만 크게 뜨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건너뛰었고요. 그 다음 여기 10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요, 6의 약수, 14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약수를 찾아보라라는 그런 문제네요. 일단 그러면 6의 약수 먼저 차례로 구해볼게요. 짝꿍찾기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6의 약수, 맨 처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1과 짝이 되는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또 뭐가 있죠? 네, 처음, 그 다음에는 2가 있고요. 2의 짝꿍,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는 1, 2, 3, 6.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죠. 다음은 14의 약수입니다. 14의 약수. 맨 처음에는 1이 있고요. 그 다음엔 짝꿍인 14가 있습니다. 1과 14죠. 또그 다음엔요. 네, 다음 약수는 2가 있고요. 2와 짝꿍인 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1, 2, 7, 14가 있네요. 그렇다면 공약수 어디 있습니까? 겹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겹치는 것은 1이 겹치고요. 그 다음에 네, 2가 겹칩니다. 그러니까 공약수는 뭐다? 바로 1이랑 2다. 1이다. 2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공약수 찾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그럼 이어서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2번입니다. 9의 약수, 15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찾아보는 문제였네요. 9의 약수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에 1과 짝꿍인 9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는 안 되고요. 네, 3, 3의 구니까 3이 되네요. 약수는 1, 3, 9. 이렇게 3개 있습니다. 다음은 15의 약수입니다. 당연히 1과 자기 자신 15가 있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네, 2는 안 되고요. 3이 되고요. 다음 3, 5, 15. 짝꿍은 5가 됩니다. 그러니까 1, 3, 5, 15.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약수는 뭐예요? 네, 겹치는 거, 바로 1이랑 3이랑 이렇게 두개 써주면 되겠습니다. 1과 3이 공약수였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요, 14번 문제, 18의 약수랑 24의 약수를 각각 구하고요.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그런 문제죠. 찾아볼게요. 18의 약수. 먼저 1이 있고요. 네, 많을 것 같으니까 저기 좀 멀리 쓸게요. 그 다음에 짝꿍인 18이 있습니다.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2, 9, 18. 2가 있고요. 짝꿍인 9가 있겠죠. 그 다음엔요. 네, 바로 3이랑

짝꿍인 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의 학수는요, 1, 2, 3, 6, 9, 18.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24의 약수도 마찬가지로 찾아볼게요. 24의 약수는 가장 먼저 1이 있고요. 이번엔 더 멀리 24가 있습니다. 그리고 짝꿍은요? 네, 1과 24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2가 있고요. 2의 짝꿍인 12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요? 네, 3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네, 3의 짝꿍인 8이 있습니다. 다음 또 있을까요? 네, 4도 나눠집니다. 4도 되고요. 4의 짝꿍인 6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1, 2, 3, 4, 6, 8, 12, 24까지 이렇게 많은 약수를 찾을 수 있었네요. 그렇다면 겹치는 공약수는요? 네, 1, 2, 3. 또 있나요? 네, 1, 2, 3, 6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공약수 1, 2, 3, 6.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엔 15번. 21의 약수, 49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찾아볼게요. 21의 약수는요, 1과, 그 다음에, 2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2는 안 되고요. 3, 7에 21. 아, 3이랑 짝꿍 7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1, 3, 7, 21. 그 다음 49의 약수입니다. 49는요, 1과 자기 자신인 49가 있고요. 아, 49는요, 숫자는 크지만 약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요, 2, 3, 4, 5, 6다안 되고, 7, 7에 49 해서 1, 7, 49. 이렇게 딱세 개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약수는 1과 7 해서 2개 찾을 수 있었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7번이죠. 이번엔 40의 약수, 70의 약수 각각 찾은 다음에 공약수까지 구해주면 되네요. 보겠습니다. 40의 약수는요, 1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네, 뭔가 많을 것 같으니까 멀리 쓸게요. 4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1 다음엔 2가 있겠죠? 2와 20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은 안 되고요, 4가 될 거고요, 4의 짝꿍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5가 있죠. 5가 있고요. 그 다음엔요, 네, 8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40의 약수는 1, 2, 4, 5, 8, 10, 20, 40까지 이렇게 여러 개가 있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72의 약수도 찾아볼게요.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1과 72, 그 다음엔요, 2와 2의 짝꿍인 36, 다음은 3과 3의 짝꿍인 24. 너무 많네요. 그 다음엔 4와 4의 짝꿍인 18. 다음 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엔요, 6과 6의 짝꿍인 12. 그 다음엔요, 8과 8의 짝꿍인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뒤죽박죽이었지만요. 우리가 겹치는 거 마찬가지로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1과 1, 2, 그리고 또 있나요? 네, 4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엔요, 네, 바로 8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네, 여기까지 찾을 수 있었네요. 그러면요, 이거 그대로 아래다 써주면 되죠. 1, 2, 4, 8 공약수가 4개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19번 문제. 이번에는 60의 약수, 그리고 84의 약수, 그 다음에 공약수까지 구하는 문제였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60의 약수는요, 1과 그의 짝꿍인 60입니다. 그 다음엔요, 2랑 2 곱하기 30 해서 짝꿍 30. 그 다음엔 3과 짝꿍 20 있고요. 그 다음에 4와 짝꿍 15가 있습니다. 다음엔 5랑, 이번에도 멀리 갑니다. 두 줄째입니다. 5와 짝꿍 12가 있고요. 그 다음엔요, 6과 짝꿍 10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찾아봤습니다. 다음은 84의 약수입니다. 84의 약수는요, 네, 1과 더 멀리. 네, 84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네, 2랑 그 짝꿍인 42, 그 다음은요, 3과 짝꿍 28, 그 다음엔 4와 짝꿍 21, 그 다음엔 6과 짝꿍 14, 마지막 짝꿍이네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7과 그 짝꿍 12, 이렇게까지 있네요. 와, 약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겹치는 거 뭐가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안 놓치게 볼게요. 먼저, 네, 형광펜도 칠해주겠습니다. 1이랑, 2랑, 그리고요, 3이랑, 4랑, 5는 안 되고요, 6 되나요? 네, 6 되네요. 6이랑, 그 다음엔요, 또 있나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눈 크게 뜨고 보니까, 네, 마지막 12까지 이렇게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수가 뭐뭐 있는 거예요? 아, 순서대로 써줄게요. 1, 2, 3,

4, 6, 12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3일 차에 나오는 공약수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공약수 찾기 이제 조금 감을 잡았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어서 4일 차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4일 차입니다. 이번에는 공약수에 이어서 공배수 함께 볼 건데요. 일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두개 구해보세요라고 하네요.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3의 배수랑 4의 배수랑은 다 주어졌고 공배수만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겹치는 배수, 공배수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만 하면 되겹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겹치는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12가 겹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뒤에 숫자가 없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3의 배수를 조금 더 구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 3, 5, 16, 3, 6, 18. 그 다음 뭐예요? 3, 7에 21, 3, 8에 24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공배수 뭐가 있어요? 네, 24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배수는 뭐다? 12랑 24. 이렇게 두 개가 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네, 배수는 다 주어졌고요. 공배수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겹치는 숫자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30이 겹치고요. 그렇다면요. 다음은 네, 60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10과 15의 공배수는 두 개, 30과 6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공배수는요. 뒤로도 계속 이어지지만요. 문제에서 두 개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개만 써주는 거예요.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문제가 좀 달라졌네요. 보니까 두 수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몇개 구하고? 다섯 개 구하고, 그 다음에 두 수의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두개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배수를 각각 다섯 개, 다섯 개 구하고, 그 다음 공배수를 두개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3의 배수는요, 금방 쓸수 있죠.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까지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9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는요, 9단 외우면 되죠. 9, 1은 9, 9, 2, 18, 9, 3에 27, 9, 4, 36, 9, 5, 45까지입니다. 이 중에 혹시 겹치는 공배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입니다. 9랑, 그리고요, 네, 뒤에 18은 쓰진 않았지만, 바로 18이라는 거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배수는 9랑 18. 네,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줄 꿀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배수에 여기에 나오는 친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첫 번째 공배수만 구하면 뒤에 있는 모든 공배수들도 다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공배수들은요, 첫 번째 공배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배한 값이 그대로 다 공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9 다음 공배수로 18 썼는데 실제로 맞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네, 여기 다음에 3, 6, 9, 12, 15.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네, 18이 나오는데요. 보니까 어때요? 공배수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요. 선생님, 전 여기다가 다섯 개를 다 썼는데 아래 공배수를 못 찾겠어요. 할 때, 네, 막 울면서 뒤에 있는 공배수 6개, 7개, 8개 막다 찾지 않아도요. 그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공배수만 찾았으면, 곱하기 2를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2의 배수랑 9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를 찾아볼게요. 12의 배수는요, 처음엔 12, 그 다음 곱하기 2 하면 24, 다음엔요, 36, 다음엔 48, 마지막으로 60까지 찾았습니다. 이어서 9의 배수입니다. 9단이죠. 9, 1은 9, 그다음에 9, 2, 18, 9, 3, 27, 9, 4, 36, 9, 5, 45까지. 공배수 찾았나요? 어디 보이죠? 바로 36이 보입니다. 그래서 36을 찾았는데요. 그 뒤에 공배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네요. 근데 이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36 곱하기 2는 계산을 빠르게 하겠습니다. 72. 이렇게 바로 공배수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16의 배수, 24의 배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첫 번째는 16. 이어서 16 곱하기 2는 32. 16 곱하기 3은 32에다 16만 또 더해주면 되는 거죠. 48. 다음은요? 네, 48에 또 16만 더해주면 68.

48. 그다음 3배 하면 72. 그다음 4배 하면요. 96. 마지막 5배 하면 120까지 갑니다. 다음 32의 배수입니다. 32 처음엔 그대로 곱하기 1이니까 32. 다음 2배에 64. 3배에 96. 4배에 128. 마지막 5배는 160입니다. 여기서 겹치는 친구 어디 있어요? 공배수는 바로 짜자잔. 선생님 눈에 잘안 보이네요. 여기 보이면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96입니다. 공배수는 96 찾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96이다. 그럼 두 번째 공배수는 여긴 보이지 않지만 바로 96 곱하기 2, 두 배한 192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19번입니다. 다음엔요. 45의 배수, 27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보여주면 되겠죠. 45의 배수, 처음에는 자기 자신입니다. 곱하기 1.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곱하기 2, 90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곱하기 3, 135. 다음 네 번째는요, 네, 곱하기 4니까 180. 마지막엔 곱하기 5니까요, 225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엔 27의 배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27의 배수 순서대로 27, 다음은요, 곱하기 2, 두배 하니까 54, 다음은요, 곱하기 3에서 81, 다음 곱하기 4, 108, 마지막 곱하기 5는요, 135, 요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배수, 겹치는 친구는 어디 있나요? 주르륵, 주르륵, 주르륵 찾아보니까, 135, 여기 겹치네요. 그렇다면 공배수 첫 번째는 135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두 배에서 270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랑 4일차 공배수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공배수, 우리가 두 번째 거를 찾을 수 없더라도 첫 번째 걸두 배, 세 배, 네배 한다면 찾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둘게요. 그렇다면 우리는 5일차로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5일차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엔요, 공약수 절반, 공배수 절반 해서 이렇게 풀어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요령 그대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네, 약수입니다. 두세 약수를 각각 모두 구하고, 그 다음에 공약수를 모두 구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해봅시다. 1번입니다. 9의 약수. 가장 먼저 1이 있고요. 3이 있고요. 네, 9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이는 건요, 꼭 짝꿍찾기 안 하더라도 그냥 쭈르륵 써내려가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21의 약수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 1과 짝꿍인 21이 있고요. 1 다음엔요, 3과 그 다음에 짝꿍인 7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3, 7, 21. 그렇다면 공약수는 겹치는 두 수인 1과 3이 되겠죠. 1하고 3 됐습니다. 다음 문제 2번이죠. 이번에 15의 약수, 40의 약수 구하겠습니다. 15의 약수는요, 1과 15. 그 다음엔 3과 5. 이렇게 4개 찾아봤습니다. 40의 약수는요, 1과 40. 그 다음엔요, 2와 20. 그 다음엔요, 네, 5와 8. 하나 빼먹었나요? 네. 선생님 하나 빼먹었네요. 4랑 10까지 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1, 2, 5, 8, 20, 40, 4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공약수 겹치는 건요? 네. 1이랑 5랑 이렇게 두개 겹치는 거 확인할 수 있었네요. 공약수는 1과 5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이번에 16의 약수, 28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 구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 16의 약수는요, 차례대로 1과 짝꿍인 16이 있고요. 그다음에요, 2와 짝꿍인 8이 있습니다. 2, 8에 16. 그다음에요, 네, 4, 4, 16. 4가 있네요. 이렇게 1, 2, 4, 8, 16 확인했고요. 다음은 28의 약수입니다. 1과 그다음에 28 있죠. 그다음에요, 네, 2와 짝꿍인 14가 있고요. 그다음에요, 3은 안 되고요. 4와 짝꿍인 7이 있습니다. 4, 7에 28. 그래서 요렇게 약수 구해보았습니다. 겹치는 공약수 어디 있어요? 네, 1, 2, 4. 그리고 없습니다. 공약수는 1하고 2하고 4. 이렇게 3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이번에는 21의 약수, 35의 약수, 그리고 공약수까지 확인해 볼게요. 21의 약수는 차례대로 1과 그 다음에 네, 2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는 안 되고요. 3과 짝꿍인 7 해서 이렇게 1, 3, 7, 21 확인했습니다. 다음에 35의 약수는요, 1과 뒤에는 35,

0: 되고요. 그 다음에 2, 3, 4다안 되고요. 아, 5랑 7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수는? 네, 없네요. 그렇다면 겹치는 약수는요? 2라고 7. 아, 공약수가 단두 개뿐인 약수입니다. 1과 7입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우리가 약수를 모두 풀어보았으니까요. 공배수 함께 풀어볼게요. 그 다음 공배수는요? 작은 수부터? 아, 배수는 작은 수부터 5개 구하고요. 그 다음 공배수를 작은 수부터 2개 구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9번 바로 가겠습니다. 3의 배수 한번 해볼게요.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3, 5, 15까지 5개. 다음 6의 배수입니다. 6단 그대로 하면 되죠. 6, 1은 6, 12, 18, 다음 24, 65, 30까지 갑니다. 공배수 찾을 수 있나요? 네, 바로 찾을 수 있죠. 6과, 다음, 네, 6과 12, 두 개입니다. 6과 12, 이렇게 찾을 수 있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8의 배수, 20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찾을게요. 8의 배수 5개, 8, 16, 8, 3에 24, 8, 4, 32, 85, 40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의 배수입니다. 이거 우리 0 가리면요. 2단처럼 할수 있겠어요. 맨 처음에는 20, 그 다음에요. 40, 그 다음에요. 60, 그 다음에요. 80, 그 다음엔 100까지. 0만 가리면 2단 그대로 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렇다면 공배수는 어디 있어요? 처음 공배수는, 아, 40이구나. 그럼 이어서 다음 공배수는 40 곱하기 2를 해서 80이구나. 이렇게 바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이번엔 9의 배수, 15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확인해 볼게요. 9의 배수는 차례대로 9, 18, 27, 그리고 36, 마지막 9, 5, 45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15의 배수는요, 15 곱하기 1, 그 다음에 15 곱하기 2, 30, 다음에 곱하기 3인 45, 그 다음에 곱하기 4, 60, 마지막 75까지 구했습니다. 겹치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바로 보입니다. 45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공배수는 45와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90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12번입니다. 이번엔 10의 배수, 12의 배수, 그리고 공배수까지 찾아볼게요. 10의 배수 이거 그대로 우리가 곱하기 1, 2, 3, 4, 5 하면 되죠. 그대로 10, 그다음에 20, 너무 쉽습니다. 이런 수. 30, 그다음에 40, 마지막 10 곱하기 5는 50까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다음은 12의 배수입니다. 12의 배수는요, 처음엔 12 곱하기 1, 12, 다음엔 12씩 더해서 24, 36, 48, 마지막으로 12 더해서 60까지 이렇게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배수 어딨어요?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공배수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 더 해야 됩니다. 50 다음에 60. 아, 여기서 다행히 겹치네요. 그렇다면 10과 12의 공배수는 60이 되고요. 그럼 다음 공배수는 자연스럽게 60 곱하기 2는 해서 120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여기서 우리 강의 마무리하면서요. 선생님이 스피드 퀴즈 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피드 퀴즈.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6과 9의 공약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랑 함께 공약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라면요. 보자마자 사실, 이거 아닌가? 하고 머릿속에서 번쩍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배웠어요? 네, 그쵸. 약수, 배수, 그리고 오늘 공약수와 공배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 사실 바로 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요, 최소 공배수,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함께 배워볼 건데요. 네,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요, 조금은 생소한 계산들, 아니면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그 문제들 모두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요. 처음이라고 겁먹지 말고요. 주저하지 말고요.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봅시다.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우린 다음 강의, 몇 강이죠? 네, 10강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다들 다음 강에서 볼게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진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단위 분수 곱하기 단위 분수도 해봤고요. 단위 분수 곱하기 진분수도 해봤고요. 진분수 곱하기 진분수까지 해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진분수의 곱셈 딱 건너뛰고요. 조금 더 어려운 거 뭐냐? 대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친구들이 진분수의 곱셈 잘 이해했다면은 대분수의 곱셈도 그렇게 많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긴장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그냥 선생님만 딱 믿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친구들 준비가 됐을까요? 자, 선생님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힘차게 그리고 신나게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대분수의 곱셈이고요. 대분수의 곱셈. 원리를 일단 깨우쳐야겠죠? 원리 깨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해볼 거고요. 관련된 방법으로 다양하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원리 깨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예시로 가져온 게 뭐예요? 5분의 2 곱하기 3과 3분의 1의 계산이에요. 자,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자, 3과 3분의 1인데요. 그쵸? 이걸 3과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분수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게요. 자, 5분의 2 곱하기 3과 3분의 1을 가분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할거 뭐예요?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약분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5하고 10이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1 곱하기 3, 분모 1 곱하기 3 해주면 얼마 나와요? 3이 나오고요. 분자는요, 2 곱하기 2 해주면 4가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가분수예요. 가분수. 그렇다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는 겁니다.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니까 얼마가 나와요? 1과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방법 2도 한번 알아봐야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대분수 뭐예요? 3과 3분의 1이죠? 이걸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5분의 2 곱하기. 잘 보세요. 3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각각 5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5분의 2 곱하기 3 더하기 계속 해볼게요.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계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5분의 2 곱하기 3은 얼마가 나와요? 5분의 2 곱하기 3은 5분의 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은요? 15분의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친구들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얼마가 나와요? 15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우리 뭘 해줄 수 있었죠? 약분이라는 걸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약분 한번 해볼게요. 5로 약분을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는 3, 여기는 4가 되니까 3분의 4가 되고요. 자, 3분의 4가 되고요. 3분의 4라는 건즉 얼마다? 1과 3분의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친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친구들, 방법 1, 방법 2. 뭐가 더 쉬워 보여요? 당연히 방법 1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할건 방법 1이겠지만 방법 2도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방법,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계산하고, 자, 그 후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분수 각각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4분의 5 곱하기, 그리고 3분의 얼마가 되나요? 3분의 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야 하는데 지금 보세요. 약분할 게 보이죠? 그럼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자, 1, 2.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0이 나오고요. 이거를 다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되죠? 3과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 2와 3분의 2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할게요. 근데 다른 걸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일단 선생님은 2와 3분의 2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과 4분의 1은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성립이 돼요. 식이. 잘 보세요. 4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거는 즉, 각각 곱해준다라고 하면은 4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하고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 각각 한번 곱해볼게요. 충분히 할수 있죠, 이 정도는. 자, 4분의 5 곱하기 2 하면 얼마가 나와요?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그쵸? 약분을 해주면은 2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5가 되고요. 자, 4분의 5 곱하기 3분의 2도 한번 해봐야죠. 약분이 됩니다. 이것도 약분을 하니까 얼마가 된다? 자, 6분의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분해서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친구들 잘 보세요. 6분의 20이 됩니다. 6분의 20도 어때요? 약분이 가능해요. 그쵸? 약분을 해줄게요. 약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 수가 있고요. 즉, 얼마라는 거예요? 3분의 10이라는 거고, 3분의 10이라는 건즉 얼마다? 3과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원리를 바탕으로 이제 한번 문제를 선생님이랑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키. 진분수 곱하기 대분수입니다. 했을 때 어떻게 했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했던 거죠. 좋아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분의 2 곱하기 2와 7분의 1입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그렇다면 3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돼요? 7분의 1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약분도 가능해요. 그럼 약분 해볼게요. 3과 15가 1이랑 5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이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하니까 분모는 7이 되고요. 분자는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또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7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봤고요. 5번입니다. 5분의 4 곱하기 1과 2분의 1. 이것도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겠죠. 식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이라고 적어보니까 지금 약분할 수가 있죠. 그쵸? 4와 2가 약분이 됩니다. 1과 2로 약분을 해준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줘서 5가 되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줘서 6이 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배분수도 바꾸었을 때는 1과 5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8번입니다. 자, 8분의 5 곱하기 1과 7분의 5입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8분의 5 곱하기 대분수를 가분수로 또 바꿔줘야죠. 7분의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약분을 해줬습니다. 그쵸? 자, 약분할게요. 8과 12를 약분해줍니다. 4로 할 수가 있어요. 하면은 2하고 3.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자, 하니까 14분의 15가 나오고, 이거는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14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좋아요.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11분의 3 곱하기 2와 2분의 1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해볼게요. 11분의 3 곱하기 2와 2분의 1을 이번에도 가분수로 바꿔주니까 2분의 5가 되고요. 그쵸? 자, 이제 보세요. 친구들, 약분할 게 이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냥 계산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22분의 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18번도 한번 해봐야겠네요. 18번입니다. 자, 2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2와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자, 그렇다면 2와 3분의 1을 이번에도 가분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돼요? 3분의 당연히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 곱하기 4분의 3 적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이 가능하네요. 그렇다면 약분을 해봐야겠죠? 3과 3이 약분이 돼서 1과 1로 바뀝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4분의 7이 나옵니다. 4분의 7은 또 대분수로 바꿔줘야 한다. 대분수로 바꾸니까 1과 4분의 3.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21번입니다. 21번. 3과 4분의 3 곱하기 3분의 2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또 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 4분의 얼마가 될까요? 4분의 15가 되는 건알수 있고요. 곱하기 3분의 2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약분할 게 있어요. 차근차근 약분을 해봅시다. 일단 4와 2가 약분이 되어 2와 1로 바뀌고요. 또 있습니다. 3과 15도 약분이 되어. 그쵸? 그래서 1과 5로 바뀌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하니까 얼마 나와요? 2분의 5가 나오고요. 그건 즉, 2와 2분의 1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21번도 한번 해봤습니다. 25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와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3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가분수도 바꿔봅니다. 6분의 얼마예요? 6분의 17, 17이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네요. 바로 그렇다면은 약분 되는 거를 찾아서 약분을 해야겠죠. 6하고 3이 약분이 됩니다. 해서 3으로 약분을 하니까 1과 2가 되고요. 이제는 뭐예요? 계산이죠? 계산. 자, 해봅시다. 2 곱하기 10은 20. 그래서 분모는 20, 분자는 17.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28번. 2와 8분의 3 곱하기 7분의 4고요. 자, 2와 8분의 3을 한번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8분의 얼마가 되죠? 8분의 19가 되죠. 그 다음에 곱하기 7분의 4를 해주려고 하니까 8이랑 4가 약분이 된다 해서 1, 2로 바꿔주고요. 자,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4분의 19가 나와요.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1과 14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31번 그러면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3과 10분의 9 곱하기 3분의 2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10분의 얼마죠? 39죠? 곱하기 3분의

0: 2입니다. 이거 약분할 수 있겠네요. 약분 한번 해봅시다. 10이랑 2 약분이 됩니다. 1과 5도 되고요. 또 약분이 돼요. 뭐랑 뭐가 돼요? 39랑 3이 약분이 돼요. 약분이 되니까 1과 1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자, 계산해 보니까 5분의 13이 나왔고요. 이거는 즉, 대분수로 바꿨을 때 2와 5분의 얼마? 3. 이렇게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한번 이 방법으로도 우리 이제 쭉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4분의 1 곱하기 2와 9분의 4네요. 이거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대분수를 어떻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자,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9분의 4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4분의 1을 각각에 곱한다고 얘기를 하자면은 4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괄호 안에 있는 거를 각각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첫 번째, 4분의 1 곱하기 2를 하려니까 어때요? 지금 약분이 됩니다. 약분 이렇게 해주고요. 해주니까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온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하고, 4분의 1 곱하기 9분의 4 하면은 어떻죠? 이것도 약분이 되죠? 약분 해주면은 9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돼요. 이거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얼마 나와요? 18분의 얼마 나와요? 18분의 1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8분의 11.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6분의 5 곱하기 2와 5분의 4입니다. 이것도 이제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각각을 곱해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6분의 5 곱하기 2 더하기 6분의 5 곱하기 5분의 4.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을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하려니까 이것도 당연히 약분이 되네요. 약분을 시켜줍니다. 시켜주고 계산을 해볼게요. 하니까 3분의 5가 되고요. 더하기. 그 다음 과로도 계산하려니까 약분이 돼요. 약분 해줄게요. 자, 다 약분을 하고 나니까 얼마가 나와요? 이거는 3분의 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이두 수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3분의 7이 되고요. 자, 이걸 대분수로 바꾸는 거죠. 바꾸니까 2와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세 번째 문제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7 곱하기 1과 7분의 5입니다. 맞죠? 자,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1과 7분의 5를 어떻게 해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8분의 7을 각각에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는 식을 이런 식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8분의 7 곱하기 1 더하기 8분의 7 곱하기 7분의 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걸 각각을 풀어준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8분의 7 곱하기 1은 뭐 계산할 게 없죠? 그냥 8분의 7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분의 7 곱하기 7분의 5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약분할 게 있어요. 7과 7이 약분이 되죠. 그래서 1과 1로 바뀌고요. 그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뭐가 나오냐? 8분의 5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분수를 더해주는 거예요. 더하니까 어떻게 되죠? 8분의 얼마가 되나요? 8분의 12가 됩니다. 잠깐, 8분의 12, 이것도 약분이 돼요. 4도 약분이 되네요. 자, 약분해줍니다 하니까 2하고 3으로 바뀌고요. 즉 2분의 3이라는 거죠. 2분의 3. 그 말은 대분수로 바꿨을 때 1과 2분의 1이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11분의 7 곱하기 11과 7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11분의 7 곱하기 11 더하기 11분의 7 곱하기 7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각각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11분의 7 곱하기 11 하면 얼마? 7이 나오고요. 그쵸? 왜냐? 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혹시 하는 마음에 자, 선생님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래서 7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더하기 11분의 7 곱하기 7분의 1 하면 이것도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11분의 1이 나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해주면 돼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7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분을 한다 하면은 11분의 77이라고 바꿀 수가 있고요. 자, 더하기 11분의 1입니다. 해주면 얼마예요? 11분의 78이고요. 그쵸? 자, 11분의 78이고요. 그거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면 7과 11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18번입니다. 2와 3분의 2 곱하기 20분의 9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본다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하냐? 2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20분의 9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괄호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자, 약분이 됩니다. 1, 10.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0분의 9가 되고요. 10분의 9 더하기. 자, 두 번째 괄호도 약분이 되죠. 약분 해봅니다. 1, 10. 또 약분이 돼요. 1, 3. 이런 식으로요. 해서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10분의 3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뭘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두 개의 수를 더해준다고 했어요.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10분의 12가 되고요. 그쵸? 여기서 끝? 지금 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약분을 해줍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6이 됩니다. 5분의 6을 대분수로 바꿔주면 되죠? 하니까 1과 5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것도 바로 식으로 나타내 볼게요. 하면은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보고 각각을 곱해주는 거니까 2 곱하기 8분의 5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8분의 5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과로를 해보니까 또 약분이 돼요. 약분을 시켜주고요. 시켜주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4분의 5가 나옵니다. 4분의 5 더하기. 두 번째 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하니까 약분을 이제 시켜주고, 보니까 얼마가 돼요, 지금? 4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두 수를 더해보니까, 두 수를 더해보니까, 4분의 6으로 바뀌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4분의 6이라는 건또 어때요? 약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쵸? 그럼 우리가 약분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어떤 숫자도 2로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2로 약분을 해봅니다. 하니까 2와 3으로 바뀌고요. 즉, 2분의 3이라는 거죠. 정답은 2분의 3이라는 건데 2분의 3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대분수로 바꿔준다. 1과 2분의 1. 이게 우리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겠습니다. 1과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이에요. 자, 빠르게 식 한번 적어볼까요? 1 곱하기 20분의 7 더하기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 지금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을 곱해봤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첫 번째는 1 곱하기 20분의 7이니까 그냥 20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분의 7이 7 적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분의 3 곱하기 20분의 7. 지금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맞나요? 약분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우리 20분의 3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이두 수를 더한다. 깔끔하게 더해준다. 더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0분의 10이 나와요. 20분의 10 하니까 딱 보이죠?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10으로 약분이 됩니다. 1, 2,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수 있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정답이? 2분의 1이 정답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28번 할 차례입니다. 28번도 한번 깔끔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1과 9분의 1 곱하기 8분의 3.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이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바꾸고 각각을 곱해봅니다. 곱하면 1 곱하기 8분의 3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8분의 3이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앞에 있는 과로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 곱하기 8분의 3은 뭐 그냥 8분의 3이 되고요. 두 번째 과로는 우리 약분이 가능해요. 약분이 또. 그럼 약분을 해줘야겠죠? 3과 9가 약분이 되면서 3, 1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해줬고요. 그 후에 계산을 해보니까 뭐가 돼요? 20, 4분의 1이 됩니다. 그쵸?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4분의 1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24분의 10! 이거 약분도 되네요? 자, 약분 해보면 2로 약분을 해봅니다. 하면 12분의 5가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정답은 12분의 5가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한번 이것도 깔끔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식 한번 세워볼까요? 2 곱하기 18분의 11 더하기 11분의 2 곱하기 18분의 11 하고, 이제 앞에 있는 과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약분시켜봅니다. 1, 9.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서 총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분의 1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두 번째 과로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자, 약분 시켜줄게요. 시키니까 1, 1 되고요. 여기는 1, 9가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9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더해주면 되죠?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분의 12가 되고요. 자, 9분의 12. 보이죠? 뭘 해주는 거죠? 약분이요. 마지막으로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수로? 3으로 나눠주면 돼요. 해서 9를 3으로 나누니까 3이 되고, 12를 3으로 나누니까 얼마? 4가 됩니다. 즉, 3분의 4라는 건데, 3분의 4를 대분수로 바꾸면 1과 3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여기까지 또 숨가쁘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조금 친구들한테는 낯설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연습할 수 있어야 나중에 또 다른 문제에서 응용을 해서 친구들의 실력이 발전하니까 오늘 풀지 않은 문제, 선생님이랑 풀지 않은 문제는 꼭, 꼭이 강의가 끝나면은 문제를 풀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오늘 강의도 한번 마무리 지어봤고요. 복습 꼭 해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복습을 완벽하게 한 친구들과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은 오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키!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긴 해.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유시라고도 애매하고, 이유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이 강의를 보는 어떤 친구가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항상 시작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요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꼼꼼하게 푼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풀라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 둘다 맞아요. 선생님이 꼼꼼하게 푸는 것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꼼꼼하게 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빨리 푸는 거 물론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요, 꼼꼼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은요, 더 꼼꼼하게 풀어본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무튼 오늘은요, 우리 아홉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소소 나누기 자연수인데요. 오늘의 제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요, 우리 5차 시 시작해 볼 겁니다. 5차 시 1일차와 2일차 문제 만나 볼 건데요. 소소 나누기 자연수 문제들 만나 볼 겁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오늘의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소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인데요. 이게 포인트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원리 깨쳐보기 전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342 나누기 6이 있고요. 그 아래에 34.2 나누기 6이라는 소소 나누기 자연수가 있습니다. 이 소소 나누기 자연수를요, 바로 이342 나누기 6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어봐라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에 오늘의 퀴즈 멋지게 함께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오늘의 원리를 본격적으로 한번 깨쳐 볼 건데요. 오늘의 원리 깨치기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하나였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소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였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를 잘 봐주세요. 가장 위에 544 나누기 4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 몫이 바로 136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랫줄을 볼게요. 이번에는 54.4 나누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면은 나누는 수가 4, 4로 똑같지만 나누어지는 수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544에서 54.4로 더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10분의 1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자가 있습니다. 자, 피자가 있고요. 피자를 나누어 먹을 거예요. 누구랑? 사이좋은 친구들이랑. 그래서 나누는 수는요, 사람, 피자를 먹는 사람 수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피자를 사람이 똑같이 나누는

나누면 바로 그 몫은 한 사람이 먹는 피자 양이 될 거예요.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누어주는 수는 피자고요. 나누는 수는 이 피자를 먹는, 똑같이 나누어 먹는 사람 수고요. 몫은 1인당 피자 양인데요. 자, 만약에 이 피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수는 똑같아요. 그 피자를 먹고자 하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피자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사람은 똑같은데 피자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분의 1만큼 줄어들겠죠. 자, 또 사람은 똑같은데요. 이번엔 피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조금 먹게 되겠다. 그렇죠? 피자가 100분의 1로 줄어들면 이번에는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0분의 1만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 수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수인 사람 수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피자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면 1인당 먹게 되는 피자 양도 10분의 1,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이 원리가요, 그대로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나누는 수가 똑같습니다. 4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544에서 54.4로 10분의 1배 줄어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목도 136에서 13.6으로 10분의 1배 이렇게 줄어든 거죠. 우리 배운 것처럼 136이 1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잖아요. 136 뒤에 이렇게 .0이 숨어져 있죠. 그래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하면 바로 13.6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요, 그 아랫줄을 볼게요. 이번에도 나누는 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544에서 5.44로 10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36에서 1.36으로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입니다. 136에서 1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기 때문에 바로 1.36이 되지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누는 수가 똑같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나누는 수가 같다면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됩니다. 헷갈린다면 피자와 사람 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피자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 사람 수가 같을 때 1인당 먹는 피자 양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원리였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원리, 오늘의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키워나가 볼까요? 자, 1일차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번 소수의 나눗셈 개선해봐. 오늘의 공부 목표가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렇다면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니까 78 나누기 3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고요. 그 몫이 26이래요. 그렇다면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78에서 7.8로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서 26에 10분의 1배 2.6이 된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풀어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도 1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말이죠. 자,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만나보죠. 자, 63 나누기 3은 21이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나누는 수가 똑같은지 꼭 확인해 봅니다. 나누는 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21의 10분의 1배, 즉 2.1이 되는구나. 소수점 꼭 찍어주고요. 2.1이라고 여기 빈칸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문제에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위에 자연수의 나눗셈이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목도 함께 말이죠. 56 나누기 4가 14래요. 이때 나누는 수가 똑같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56에서 5.6으로 10분의 1배가 되었다면 그 목도 14에서 1.4로 10분의 1배가 되지요. 우리 알다시피 14라는 자연수 뒤에는 0.0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1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잖아요. 100분의 1배가 되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고요. 10분의 1배이기 때문에 한 자리 이동하면 이렇게 1.4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이번에는 64 나누기 2는 32래요. 그 아래를 보니까 6.4 나누기 2입니다. 나누는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64에서 6.4로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겠다라는 원리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32에 10분의 1배를 적어주면 3.2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원리만 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65 나누기 5는 13입니다. 6.5 나누기 5에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1.3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네요. 소수점을 꼭잘 찍어줍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84 나누기 7은 10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 그리고 그 아래는요, 8.4 나누기 7이에요. 나누는 수가 똑같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몇 분의 몇 배? 맞아요.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됩니다. 12의 10분의 1배 소수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따라서 1.2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꿀팁 기억하고 있나요? 숫자를 예쁘게 써요라는 꿀팁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정답을 쓸때 숫자를 예쁘게 쓰는 것도 꼭꼭 잊지 말고요. 자, 계속해서 1차 문제 만나볼 건데요. 이번에는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9 나누기 9가 있고요. 그 아래에 9.9 나누기 9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몫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직접 한번 풀어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99 나누기 9를 계산하면 그 몫이 11이잖아요. 세로 세모로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나누어지는 수를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를 적어줍니다. 몫의 각 자리에 맞게 적어주는 것잘 알고 있죠. 91은 9 적어주고요. 9가 내려옵니다. 몫의 1의 자리에 또1 적어주고 나누어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몫이 11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면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었으니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1.1이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한번 만나보죠. 91 나누기 7입니다. 먼저 계산해 줄까요? 91 나누기 7. 자, 그러니까 7, 1은 7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옵니다. 7, 3, 21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이 13이고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 1.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2번 문제입니다. 자, 45 나누기 3인데요. 45 나누기 3의 몫을 한번 또 구해보죠. 45 나누기 3입니다. 3, 1은 3 적어주고요. 자리에 맞춰 적어줍니다. 3, 5, 15 적어주고 나누어 떨어지네요. 그 몫이 15이고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몫도 10분의 1배를 해주면 1.5라고 이렇게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23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42 나누기 6입니다. 자,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차근차근 계산해 보죠. 자, 자리에 맞춰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자, 먼저 6, 5, 30, 몫의 10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4가 내려옵니다. 2도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6, 7, 42이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몫이 57인데 나누어지는 수만 이번에도 10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이 되면 5.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하나 더 한번 만나보죠. 이번엔 252 나누기 9입니다. 마찬가지로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해보죠. 252 나누기 9입니다. 9, 2, 10. 8이고요. 25에서 18을 빼면 7, 그리고 2가 내려옵니다.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98, 72이기 때문에 그 몫이 28이잖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기 때문에 그 몫도 10분의 1배를 해주면 2.8이구나라는 것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이어서 2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여기서 또 잠깐 머리를 식히고 가야 되겠지요? 자, 오늘도 돌아온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자, 오늘은요, 선생님이 어떤 걸 가져와 볼까 하다가 요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이번 시간에 공부 목표가 뭐였나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푸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뒤는 틀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아까 풀었던 예를 들면 252 나누기 9. 우리 배운 것처럼 세로 셈으로 풀때 자리에 맞추어 잘 푸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몫의 10의 자리에, 몫의 1의 자리에 자리를 잘 맞추어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의 나눗셈을요, 꼼꼼하게, 정확하게 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때 이렇게 머리로 풀지 말고, 눈으로 풀지 말고, 손으로 쓰면서 자리에 맞춰 정확하게 차근차근 꼼꼼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해요. 바로 이것이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이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머리를 잠깐 식혀봤으니까 2일차 문제도 조금 더 힘내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계산해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해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잘 계산해 줍니다. 자, 대표 연산 문제 확인해 봅니다. 연산 키 문제인데요. 자, 보니까 234 나누기 2입니다. 정확하게 잘 계산하면 117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를 보니까 아까는 10분의 1배였는데 지금은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예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되어 117이 100분의 1배, 1.17이라고 몫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기억하면서 우리 2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자, 264 나누기 2는 132입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요. 자, 몫이 132이에요. 그 아래를 보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칸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그 몫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소수점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1.32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요. 소수점을 찍을 때 이렇게 대충 툭 찍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충 툭 찍으면 이 소수점이 점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선생님도요. 학교에서 시험지를 채점할 때이 소수점이 잘 보이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할 때가 되게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소수점을 찍을 때툭 찍고 가지 말고

100분의 1배 2점, 점점 찍어주고요. 1, 2라고 실수하지 말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도 만나보죠. 이번에는 488 나누기 4는 121이에요. 그 몫이 나와 있고요. 그 아래를 보니까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요. 나누어주는 수만 또 100분의 1배가 됐죠. 그래서 그 몫도 100분의 1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22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1, 점, 점잘 찍어주고 2,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쉽다고 후다닥 풀지 말고 오늘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꼼꼼하게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보자고요. 1, 점, 2, 2입니다. 자, 5번 문제도 만나봅니다. 6 빼고 나누기 5는 121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를 보니까 5, 5 똑같은데 6 빼고가 6.0으로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몫도 몇 분의 몇 배? 외쳐볼까요? 몇 분의 몇 배? 그래요. 100분의? 맞아요. 1배. 그러니까 121에 100분의 1배를 해주면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따라서 1, 점, 점, 점잘 보이게 찍어주고요. 2,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 점, 2, 1. 2일차 문제 계속해서 풀어볼 건데요. 이번에는 20번 문제부터 풀어볼 겁니다. 아, 이번에는요.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몫이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며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꿀팁 뭐였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해요가 바로 오늘의 꿀팁이었죠. 그래서 이 몫을 정확하게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같이 한번 해보죠. 나누어지는 수가 651입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가 3이에요. 세로 세모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리에 맞춰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몫의 100의 자리에 2 적어주고요. 3, 2, 6 적어줍니다. 5가 내려옵니다. 몫의 10의 자리에 3, 1은 3 적어주고요. 그리고 빼주면 2, 그리고 1의 자리 1이 내려옵니다. 3, 7, 21이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따라서 몫은 217이에요. 자리에 맞춰 잘 적어줘야 되겠지요. 따라서 217인데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요, 뭐 6학년이지만, 5학년이지만, 아직 나눗셈을 잘 못하겠어요. 또는 좀 실수를 많이 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웠던 이 나눗셈을 한번더 꼭꼭 복습하고 가야 됩니다. 모르는 건요, 뭐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른다면 그걸 보충해서 채우면 돼요.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좀 헷갈린다면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꼭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복습하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볼게요. 나누는 수가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몫이 또 100분의 1배가 되면 2.17, 2.17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일차 문제, 21번 문제 만나보죠. 516 나누기 2입니다. 또 역시 꼼꼼하게 계산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224 몫의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내려옵니다. 250 1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또 빼주고 내려옵니다. 2816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몫이 258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 그 몫도 100분의 1배, 2.58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세 문제 더 풀어볼까요? 22번 문제입니다. 776 나누기 4입니다. 776 나누기 4인데요. 해보죠. 4, 1은 4. 빼주면 3, 그리고 7 내려오고요. 4, 9, 36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빼주면 1, 6이 내려옵니다. 4, 4, 16, 그리고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죠. 몫이 194예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배, 몫도 100분의 1배. 1.94라고 이렇게 실수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 두 문제 더 만나봅니다. 이번에 23번 문제인데요. 636 나누기 2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636 나누기 2. 정확하게 2, 3은 6,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1은 2, 1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빼주고 6이 내려옵니다. 2, 8, 16 나누어 떨어지죠. 318입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100분의 1, 목도 100분의 1, 3.18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4번 문제인데요. 579 나누기 3이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3,1은 3, 100의 자리에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3, 9, 27, 그리고 또 9가 내려와야 되겠지요. 몫의 1의 자리에 3, 3은 9 적어주고요.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193이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수만 100분의 1, 그 목도 100분의 1,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면 1.93이에요. 소수점도 알아볼 수 있게 잘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오늘의 연산 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익혀보았죠. 원리를 잘 기억해 줍니다. 비자를 떠올리면서 말이죠. 나누는 수가 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되면은 그 목도 10분의 1배, 10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원리 꼭꼭 기억하도록 해요. 자, 오늘의 연산키 확인해 봤으니까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멋지게 풀어볼까요? 342 나누기 6을 이용해서 34.2 나누기 6의 몫을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구하면 되지요. 자, 먼저 자연수의 나눗셈부터 정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꿀팁처럼 말이죠. 자, 그러니까 6, 5, 30, 몫의 10의 자리에 5를 적어주고요. 빼주면은 4가 내려오고 2도 내려옵니다. 6, 7, 42, 몫의 1의 자리에 7을 적어주면 42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지요. 그 몫이 57입니다. 그럼 이제 두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됩니다. 먼저 나누는 수가 같고요.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되어야겠네. 따라서 소수점을 기준으로 숫자를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그 몫은 5.7, 5.7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해결!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하나 더 남았죠? 바로 우리 친구들이 직접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입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586 나누기 2라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5.86 나누기 2의 목, 어떻게 구하면 좋을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풀어본 다음에 그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면 꼭꼭 풀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핵심 개념, 원리, 그리고 남은 문제들 한번더 풀어보고 확인하는 것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잊지 말고 또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춘모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1: 눈이요? 왜죠?
0: 일단 감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0: 자,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눈앞에 거대한 동상이 보여요. 그 왼손엔 독립선언서,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엔 횃불 들고 있는 희망찬 여신상이 보입니다. 누구죠?
1: 이 여신이 어딘가를 향해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신 자유의 여신상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여기는 뉴욕이에요. 뉴욕.
0: 맞아요 맞아요. 다시 이제 눈 떠주세요. 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발 밑으로 혹시 봤을까요?
1: 발밑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발밑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0: 맞습니다. 일단 그녀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살짝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유를 향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위에서 보면 동상 바닥에는 끊어진 쇠사슬과 족쇄가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과 노예제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1: 그야말로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이 횃불과 독립선언서는 많이 봤는데, 중요한 의미가 발밑에 숨어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뉴욕도 아는 만큼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으로 떠나볼까요?
1: 네.

0: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빅 애플.
1: 빅 애플. 네.
0: 뉴욕은 왜빅 애플이라고 불리죠?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큰 사과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인쇄매체에 등장했을 땐이한 기자가 이 경마, 말, 네, 이 경마 기사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경마대회를 빅 애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종종 이빅 애플이란 표현이 쓰여졌고, 이에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경마와 관계가 없는 기사들인데도 종종 뉴욕을 빅 애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런 유래가 있었네요.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빅 애플, 뉴욕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0: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의 맨해튼은 처음에 단돈 24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부터 그러면 뉴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중의 도시, 자본주의의 상징, 그 자체인 뉴욕. 그 뉴욕에서도 중심지가 바로 맨해튼입니다. 그런데 이 맨해튼 섬이 고작 24달러 상당의 물품들로 구입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맨해튼의 놀라운 시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였던 건 아니었어요. 17, 18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피해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식민지인들은 동부 지역에서부터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미국은 땅을 사거나 서부를 개척하거나 때로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뉴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시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맨해튼을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여서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구슬, 칼, 도끼 등을 주고 맨해튼을 샀는데 그 물품들의 가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 24달러 정도였다는 겁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땅을 판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모든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네덜란드인들은 고향의 수도 이름을 따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으며 무역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목책 성벽이 훗날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실제로 벽의 거리라는 뜻인데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나무 울타리가 지금은 세계 금융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네덜란드는 당시 근대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주식투자 이런 개념이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고요. 이를 통해 수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전통이 훗날 대서양 건너 뉴 암스테르담, 즉 오늘날의 뉴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네덜란드와의 연관성은 뉴욕시 깃발의 오른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노린 건 네덜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1664년 영국 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 공작 훗날의 제임스 2세인데요. 그가 군함을 보내서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이름을 남긴 제임스 2세는요. 나중에 명예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권력을 잃었지만 그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의 이름으로 남았어요. 이후 18세기 영국과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뉴욕은 영국군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뉴욕은 점차 새로운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성장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초대 연방 수도는 뉴욕시였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30년대가 되면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고요.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 주변 마을과 지역을 차례차례 합병하면서 도시의 크기도 계속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커진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뉴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 숲을 이룬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이가 무려 381m, 안테나까지 합치면 443m래요. 그거에 달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완공된 지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뉴욕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영화 킹콩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사진 속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다섯 개의 자치구로 나뉘어요. 그리고 각 구역은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맨해튼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입니다. 도시에 많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요. 센트럴파크도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의 경제 중심

0: 중심지이며 많은 대기업, 국제연합, 저명한 대학, 박물관, 브로드웨이 극장과 그리니치 빌리지, 매디슨 스퀘어 가든 등이 맨해튼에 있습니다. 맨해튼은 크게 로어 맨해튼, 미드타운 맨해튼, 어퍼 맨해튼으로 나뉩니다. 그중 어퍼 맨해튼은 센트럴파크를 경계로 하며 센트럴파크의 북쪽 지역은 할렘 지역입니다. 로어 맨해튼에는 경제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며 독특한 상점과 카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유명한 빈티지 상점이 많아요. 브루클린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1898년까지는 독립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퀸스는 뉴욕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한인타운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의해 건설된 작은 도시였는데 오늘날은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중산층 지역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음, 브롱크스는 뉴욕 최북단의 자치구예요.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팀 아세요? 그 팀의 본거지인 양키 스타디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외곽에 위치해요. 맨해튼이랑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라고 하는 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자유의 신상, 앨리스섬, 그리고 로어 맨해튼의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욕 사진이라고 했을 때 보이는 되게 아름다운 사진이 이 페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1: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금융 DNA가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이뤘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선생님, 미국 경제는 1920년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는데요. 이 시기에 뉴욕 할렘에서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1: 네, 이제 할렘이라고 하면은 맨해튼 북부의 흑인 거주 지역으로 유명한 곳, 바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맞습니다. 그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흑인들은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남부에 주로 살던 흑인들이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동한 것을 흑인 대이주라고 부르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북부로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이 때문에 뉴욕, 시카고 등으로 이동한 흑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할렘입니다.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할렘 문화를 꽃피운 겁니다.
1: 할렘 문화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0: 일단 재즈 음악이 대표적입니다.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그런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들이 할렘의 클럽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게 문화 대폭발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1: 르네상스.
0: 즉 문화 부흥이죠.
1: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이런 사랑을 받는 뭐 힙합, 예, 그리고 R&B 이런 흑인 음악도 그 뿌리가 바로 할렘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이렇게 문화로 목소리를 내려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번영하던 뉴욕에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사실 자, 알고 계신가요?
0: 와, 도대체 무슨 사건이 터졌길래 그랬죠?
1: 네, 바로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뉴욕을 강타했어요. 자, 위기를 맞은 뉴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세계의 중심처럼 빛나는 도시였지만 역사 속엔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두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거리에 길게 줄지어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구호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의 모습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장과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1929년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길거리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

0: 극복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뉴딜은 기존의 자유방임 정부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행과 산업을 안정시키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또 댐과 도로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후에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도 당시에 생중계 보도를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뉴스인지 의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민항기를 납치를 해서 빌딩에 들이받은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순식간에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고 결국 이 두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미국의 심장부,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먼저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선포를 했고 2001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그들을 숨겨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공항 검색 강화, 테러 방지법 제정, 정보기관의 감시 확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무너진 빌딩 대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추모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 연못 같은 리플렉팅 풀은 끝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들을 통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새로운 빌딩이 다시 세워져서 다시 일어선 뉴욕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의 상징,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의 공간이라는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로서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 있습니다.
1: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라운드 제로는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미국 재건의 상징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이 뉴욕의 힘은 이런 회복력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거쳐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든 도시입니다.
1: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 문화를 펼치면서 뉴욕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거네요.
0: 네, 이 자유의 여신상 발 밑에 있던 이 끊어진 쇠사슬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 뉴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0: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자, 오늘 뉴욕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2014년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며 병마와 싸우다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편지를 남겼고 이는 우리 사회를 크게 성찰하게 만들었죠. 세 모녀는 직접적인 전쟁이나 테러, 범죄, 폭행 등의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의 삶이 평화로웠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결고리 사회 권유정입니다. 우리 이번 26강에서는 폭력과 평화와 관련된 다양한 사상가들의 이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도덕 시간에 미시적 관점에서의 갈등과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올라왔을 겁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갈등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까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평화에 대한 개념을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진 속 인물은 평화로운 상태일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사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인물들은 전쟁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사진 함께 살펴볼게요. 지금 이 소녀, 전쟁 상황이 아니라 굉장히 빈곤한 처지에 놓여 있는 소녀입니다. 이 소녀의 상황을 우리가 평화롭다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 직접적인 폭력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평화로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아, 이 소녀도 평화롭다라고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사상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사상가는요, 갈퉁이라는 사상가인데요. 이 갈퉁은 폭력의 종류를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 폭력의 종류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다른 것도 폭력의 종류가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선 직접적인 폭력이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폭력, 신체적인 공격이나 해를 끼치는 행위 같이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인식되는 물리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자면 폭행, 테러, 전쟁, 살인과 같은 누가 봐도 어떤 폭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해지는 게 직접적 폭력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른 폭력의 종류가 있어요. 바로 간접적 폭력인데요. 이 간접적 폭력 안에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구조적 폭력이란 부정의한 사회 제도나 구조를 통해서 이뤄지는 폭력이에요.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위해가 가해지지는 않더라도 국가에서의 누군가에 의한 착취, 그리고 상위 계층에 의한 하위 계층의 억압, 이런 것들이 다 모두 구조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소녀, 빈곤한 상황에 놓여 있는 소녀도 역시 폭력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조적 폭력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문화적 폭력도 있는데요.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 사상, 언어, 예술, 학문 등 이면에 내재해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직접적 폭력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에서 봤던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폭력이 바로 문화적 폭력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이 드러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A계층이 B계층을 착취하는 것은 당연해 라는 어떤 이면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숨겨진 것들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바로 여기 적혀있는 종교, 사상, 예술, 언어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치 정당한 것인 마냥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폭력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갈퉁은 마치 폭력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직접적 폭력이 또 문화적 폭력을 부를 수도 있고 문화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부를 수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폭력을 통해서 평화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개념을

0: 갈등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등의 평화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폭력의 세 가지 종류가 있었던 것처럼 평화에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소극적 평화란 범죄, 테러,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진 상태가 이런 소극적인 평화입니다. 자, 그렇지만 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요. 적극적 평화에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 폭력 마찬가지고 구조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까지도 모두 제거된 상태가 적극적 평화, 즉 진정한 평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적혀있는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평화는 오직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달성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지만 폭력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서 또 다른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평화적 수단만이 허용이 된다. 자, 다음으로 칸트의 영구 평화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칸트에 의하면 모든 전쟁이 종식된 상태로서의 평화가 곧 영구 평화입니다. 전쟁의 종식, 요게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이 국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영구적인 평화라는 거죠. 자, 당연히 달성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실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죠. 실행 가능한 도덕적 명령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칸트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고 올게요.
1: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연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국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체제를 확립하고 평화연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세계 시민법을 준수하여 이방인의 평화적 방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0: 자, 칸트는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는 평화연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칸트가 영구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확정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 평화연맹의 수립인 거죠. 자, 이를 위해서는 각국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정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국가들이 법의 지배를 받는 공화정 체제를 확립하고 있을 때 영구 평화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화연맹에 가입해야 하며 세계시민법을 준수해서 이방인의 평화적 방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외국인이, 이방인이 우리나라에 평화적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들을 평화적으로 환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영구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확정 조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상가 두 명, 갈퉁과 칸트 함께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특히 갈퉁이 이야기하는 폭력의 세 가지 중요하게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통합사회 배울 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제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호주는 넓은 사막과 산, 바다와 섬, 울창한 숲 등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유칼립나무만 먹는 코알라, 육안항에 새끼를 넣어 키우는 캥거루, 원베처럼 오직 호주에서만 볼 수 있는 생물들도 많은데요. 다양한 기후와 자연환경,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말 그대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였죠. 이처럼 생물 다양성이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뜻해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선 영상을 통해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좀 가져보셨나요? 이 생물 다양성, 우리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바로 교육과정 연계되는 부분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학에서요, 우리가 이미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변이와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데, 이 내용이요, 통합과학에 그대로 여러분 재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변이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생물 다양성이 그대로 등장을 하니까요. 우리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먼저 생물 다양성의 정의부터 살펴봐야겠죠.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이 정말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이 생물 다양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되냐면, 이 생물들이 살고 있는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생태계의 다양성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 네, 여기 나와 있는 바다도 있고요, 숲도 있고, 갯벌도 있고, 사막도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생물 다양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간혹 이런 생각합니다. 사막 같은 곳은 생물 다양성이 낮은 거 아닌가? 그럼 이런 건 없어지고 숲이나 바다 이런 게 많아져야만 생물 다양성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막에서도 사막에만 서식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중에서 단연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중 하나가 바로 갯벌인데요. 갯벌은 바다와 육지를 잇는 중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는 생태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이죠. 빛, 물, 온도, 토양 등 이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이 다르면 그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합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요, 생태계 하나를 깊게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러면 그 하나의 생태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종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한 생태계 안에 생물의 그냥 단순히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종류도 많고 그 숫자가 고르게 분포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한 생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 생물을 들여다봤을 때도 아, 얘네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여기 제가 바지락을 가지고 왔는데요. 껍데기를 보면 생긴 게 조금씩 다 달라요. 아, 같은 생물이더라도 생김새와 특성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 지금 여기에 보니까 같은 무당벌레예요. 그래도 무당 무늬가 다르죠. 같은 생물이어도 생김새와 특성에 차이가 있구나. 마지막 여기에 있는 얼룩말 보면요, 얼룩말의 무늬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따라서 같은 생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김새나 특성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유전적 다양성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이 도대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어느 한 지역에 같은 종류의 핀치새가 날라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같은 종류의 핀치새였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종류의 핀치새가 서식하는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달랐던 것은 먹이였어요. 근데 한 지역에서는 아주 단단한 씨가 지금 먹이가 됐고요. 한 지역에서는 선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먹이를 잘 섭취할 수 있는, 쟁취할 수 있는 그 생김새와 특성을 가진 그 생물이 유리했겠죠. 따라서 생존의 유리에서 살아남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처음에는 분명히 한 종이었지만 나중에는 서로 다른 종이 된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생김새가 모두 같았다면 모두 멸종했거나 한 종류만 남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생김새와 특성에 차이가 있었더니 종의 개수가 늘었죠.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구에 정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 안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개체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개체는 살아남고 어떤 개체는 살아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 속에서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 선택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생물 다양성, 이 생물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에 우리 진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통합과학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아, 원래 우리가 살고 있던 이 서식지에는 지금 살고 있는 개체수보다는 조금 더 많은 개체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잉 생산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과잉 생산된 이 안에 개체를 봤더니 이들은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그림에서는요. 지금 목의 길이가 다양한 생물, 바로 기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개체 변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김새와 특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던 생물이요. 한정된 서식지 그리고 먹이를 가지고 경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존 경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보다 생존에 유리한 지금 보면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았죠? 우리는 그것을 적 자 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자연이 그 생물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연 선택,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국에는 이 형질이 유전되면서 결국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설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양한 예시로 해석하는 게 통합과학에서는 중요한 공부인데요. 지금 보 더라도 딱정벌레의 색이 다양했었는데 천적에게 밝은 색의 딱정벌레는 잘 눈에 띄었겠죠. 따라서 생존에 불리했고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고 났더니 바로 어두운 색의 딱정벌레가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바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 위에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탄탄하게 쌓여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생물 다양성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연산 5차 시의 내용을 알아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연산 6차 시의 내용을 만나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만날 내용, 우리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먼저 공개할게요. 짜잔! 35.02 나누기 2.06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17입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볼지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부터는요, 연산 6차 시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자릿수가 같은 소수 나누기 소수 계산을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알아볼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1일차, 2일차의 문제도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준비되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원리 깨치기 먼저 만나볼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자,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우리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익혀볼 거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어때요? 자릿수가 다르죠? 그 다음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도 알아볼 텐데요. 역시 소수 세 자릿수와 소수 두 자릿수는 자릿수가 서로 다릅니다.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러니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원리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3.38 나누기 1.3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나누는 수에 집중해서 살펴볼 거라는 거예요. 3.38 나누기 1.3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둘 다 분모가 10인 분수로 바꾸어서 나타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3.38은 10분의 33.8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1.3은요 10분의 13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잖아요. 분모가 10으로 똑같죠?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33.8 나누기 13이네. 그러면 33.8 나누기 13을 생각했을 때 13 곱하기 2가 26이고 33에서 26을 뺐을 때 7, 8을 내리면 78이니까 아, 13 곱하기 6을 했을 때 36, 18, 16은 6, 78이 되네. 몫의 소수점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니까 2.6이구나. 2.6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1학기 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몫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하는 겁니다. 세로셈을 하는 거죠. 3.38 나누기 1.3이다. 자릿수가 서로 다른데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역시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수 있으니 그 몫이 2.6이잖아요. 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하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하자. 그러면 33.8 나누기 13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산을 쭉 하고 나서 몫의 소수점까지 이렇게 올려서 찍어주었더니 2.6이 되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라면요. 소수점을 한 자리씩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기는 건 선생님이 곱하기 10을 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번에는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도 알아볼 거예요. 예를 들면 3.875 나누기 1.25의 계산 같은 경우죠. 소수 세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입니다. 이 경우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할 때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수 말고 나누는 수를 집중해서 살펴보라고 했죠. 바로 나누는 수는 1.25예요. 이 나누는 수가 우리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분모가 100인 분수로 둘 다 바꿔 볼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3.875는요. 100분의 387.5라고 나타낼 수 있고 1.25는요. 100분의 125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해서 387.5 나누기 125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자연수이니까 387.5 나누기 125다 라고 생각을 해서 125 곱하기 3은 바로 375이니까 387에서 375를 뺐을 때 그렇죠. 바로 12가 되고 5를 내려서 125. 그럼 125 곱하기 1은 125. 여기에서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줘야 하니까 3.1. 그래서 몫은 3.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을 해볼 겁니다. 예를 들어 3.875 나누기 1.25가 있다면 우리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을 해야겠죠. 그러면 387.5 나누기 125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의 몫이 3.1이 되니까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3.875 나누기 1.25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387.5 나누기 125로 생각하자. 다 계산을 한 다음에 몫의 소수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주자. 3.1. 그래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생각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우리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도 여러분 잘할 수 있겠죠? 이렇게 원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우리 1일차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입니다. 먼저 1일차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연산키 볼게요. 1.02 나누기 0.3이 있어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0.2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3.3은 9 빼면 1이죠. 1을 내렸어요. 3.4.12. 몫의 소수점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 찍어주면 3.4가 되는 거예요. 자,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겨야 하고요.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되겠어요. 1번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계산해 보세요. 자, 0.14 나누기 0.2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니 1.4 나누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가 2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면 몫에 해당하는 자리에 일단 0을 쓰고 소수점 다음과 같이 찍어줍니다. 0.27에 14이니까 몫은 0.7이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으면 몫은 1보다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죠. 다음 0.36 나누기

다음 8, 9, 72니까 뺐을 때 0, 몫은 0.9가 되겠구나. 4번 1.1로 나누기 0.5죠. 그러면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릿씩 옮기면 11.5 나누기 5예요. 5, 2, 12죠? 빼면 1, 5를 내려요. 5, 3, 15. 자, 이제 여기에서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 중요한데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가 바로 여기예요. 그럼 그대로 올려서 2.3 이렇게 써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1.68 나누기 0.7입니다.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옮기면 16.8 나누기 7이에요. 7이 14죠? 빼면 2, 8을 내려요. 7, 4, 28이 됩니다. 빼면 0이죠. 자, 몫의 소수점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2.4가 되죠? 6번. 3.06 나누기 0.9예요.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30.6 나누기 9가 됩니다. 그럼 9, 3, 27이고. 뺐을 때 3, 6을 내려요. 9, 4, 36이니까 뺐을 때 0. 자,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3.4가 되는구나. 다음 7번. 0.98 나누기 1.4예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자,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이동을 해주면 9.8 나누기 14가 돼요. 9.8이 14보다 더 작기 때문에 우리 몫의 1의 자리는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자, 그렇다면 14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98이 될까요? 그렇죠. 7을 한번 써볼까요? 4, 7에 28. 올림한수 쓰고 1, 7은 7. 그러면 9죠. 빼면 0이 되고 몫은 0.7이 되는구나. 8번. 0.68 나누기 1.7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보니까 아, 6.8 나누기 17이네.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요? 그럼 몫의 1의 자리에 0을 먼저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 다음 17 곱하기 4를 해볼게요. 7, 4, 28. 1, 4는 4. 그러면 6이 되죠? 68에서 68 뺐더니 0. 몫은 0.4가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0.69 나누기 2.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해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6.9 나누기 23이에요. 6.9가 더 작죠?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으면 몫이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몫의 1의 자리에는 0을 쓰고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 다음, 23 곱하기 3을 했을 때 3, 3은 9, 2, 3은 6이니까 69죠. 빼면 0, 그래서 몫은 0.3이 되고요. 0.3이 나누기 0.4다.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아, 3.2 나누기 4야.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자. 4, 8에 32. 뺐더니 0. 몫은 0.8이 되는 거죠. 다음, 0.35 나누기 0.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3.5 나누기 5가 됐어요.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으니까 몫의 1의 자리에 0을 쓰고, 그 다음 5, 7에 35니까 몫은 0.7이네. 12번, 3.25 나누기 0.5. 몫의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했으니까 32.5 나누기 5죠. 그러면 5, 6에 30. 32에서 30 빼면 2죠. 5를 내리세요. 5, 5, 25. 아, 빼면 0이네.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6.5가 되는 겁니다. 다음, 3.01 나누기 0.7이에요.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30.1 나누기 7이죠. 7, 4, 28. 빼면 2, 1을 내리고 7, 3, 21. 빼면 0.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4.3이죠. 14번. 4.56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45.6 나누기 8이 되는데요. 바로 40이죠. 빼면 5, 6을 내려요. 그러면 8, 7에 56이니까, 아, 뺐을 때 0이네.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줍니다. 바로 5.7 이렇게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일차 1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일차 만나보았으니까 이번에는 2일차 문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이번에는 1차 내용이에요.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그리고 2 이렇게 되어 있죠. 역시 이어지는 계산입니다. 6.24 나누기 2.6이 있다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2.4 나누기 2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62에는 26이 두 번 들어가죠. 52, 그 다음 뺐더니 10, 4를 내려서 104. 26 곱하기 4는 104이니까 아, 다음과 같이 몫을 구할 수가 있구나. 몫의 소수점 위치도 주의해서 찍어주시고요. 그래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똑같이 옮기면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번 3.78 나누기 1.8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곱하기 10을 하고 또 곱하기 1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37.8 나누기 18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18 곱하기 2를 했을 때 36이 되니까 37에서 36 빼면 1, 그 다음 8을 내리죠? 18 곱하기 1은 18,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중요하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대로 올려 찍어줍니다. 바로 2.1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3.64 나누기 2.8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36.4 나누기 28이죠. 28 곱하기 1은 28, 36에서 28을 뺐더니 8이 되고요. 4를 내리죠. 그러면 28 곱하기 3을 했을 때 83, 24, 그 다음 2, 3은 6, 즉 84가 되니까 아, 몫은 바로 1.3이야 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9.03 나누기 4.3이에요. 이 경우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 라고 했을 때 90.3 나누기 43이 되겠죠. 그러면 90에는 43이 두 번 들어가니까 43 곱하기 2는 86이 되고 90에서 86을 빼면 4, 3을 내립니다. 43이죠? 43 곱하기 1은 43, 뺐더니 0. 소수점의 위치 중요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와 똑같이 찍어준다. 2.1이죠. 4번 10.78 나누기 2점이에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어야 하니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107.8 나누기 22가 되는 거죠. 그럼 107에는 22가 몇 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다섯 번까지는 못 들어가니까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22 곱하기 4는요? 네, 맞아요. 바로 88입니다. 107에서 88을 빼면요, 19예요. 여기에다가 8을 더 내려주면 198이 되죠. 22에다가 9를 곱해볼까요? 29, 18, 29, 18, 그래서 198이 돼요. 뺐더니 0이죠. 49가 아니라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똑같이 찍어서 바로 4.9가 되는구나. 다음 5번, 21.42 나누기 3.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214.2 나누기 34가 되는 거죠. 그러면 34 곱하기 6을 해볼게요. 46에 24, 그 다음 36, 18이죠. 18에 1을 더했으니까 20이 되고 따라서 204죠. 214에서 204를 뺐더니 10, 그 다음 2를 내려요. 102죠. 그러면 34 곱하기 3을 해보자. 4, 3, 12, 3, 3은 9, 102죠. 뺐을 때 0. 몫의 소수점 위치까지 맞춰 찍어주면 바로 6.3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46.25 나누기 18.5예요. 그러면 우리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462.5 나누기 185가 되는 거예요. 185 곱하기 2를 했을 때 바로 370이 되니까 462에서 370을 빼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9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를 내려요. 그럼 925네요. 185 곱하기 5를 해봅니다. 5, 5, 25예요. 그 다음 바로 40이죠. 1, 5는 5. 그랬더니 925가 됐어요. 뺐을 때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

위치와 맞춰서 찍어줘야 하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26.39 나누기 20.3이에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263.9 나누기 203이다. 그러면 263에는 203이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203 곱하기 1은 203. 뺐더니 609예요. 203 곱하기 3을 해주면 609가 되기 때문에 몫은 바로 1.3이 되는구나. 다음 8번입니다. 93.96 나누기 32.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주면 939.6 나누기 324가 됩니다. 그러면 324 곱하기 2를 했을 때 648이 되겠죠. 939에서 648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1, 그 다음 29, 그래서 291이 되는 거죠. 다음 자리인 6을 내려주세요. 바로 2916이 되는데요. 324가 2916에 얼마만큼 들어갈까요? 몇 번 들어갈까요? 오, 9라고 한번 써볼게요. 4, 9, 36.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2, 9, 18이죠? 그러면 18 더하기 3이니까 21. 그 다음 올림한 수 써주고. 3, 9, 27. 27 더하기 2는 29예요. 그래서 2916이 됩니다. 빼면 0이죠? 그럼 몫의 소수점도 맞추어서 찍어줘야겠죠. 바로 2.9가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145.16 나누기 38.2예요. 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1451.6 나누기 38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451에는 38.2가 몇 번이나 들어갈까요? 네, 한번 세번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2, 3은 6, 8, 3, 24. 그 다음 3, 3은 9죠? 9 더하기 2는 11이니까 1146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451 빼기 1146이니까 받아내림에서 11에서 6을 빼면 5, 4 빼기 4는 0, 14 빼기 11은 3이 되니까 305. 다음 자리인 6을 내려주세요. 바로 3056이 되죠. 그러면 382 곱하기 8을 해볼까요? 2, 8에 16, 그 다음 8, 8에 64, 그 다음 3, 8에 24. 그랬더니 3056이 나옵니다. 그럼 몫의 소수점의 위치도 맞춰서 찍어줘야죠. 바로 3.8이 되는구나. 10번 227.64 나누기 54.2예요.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러면 2276.4 나누기 542가 돼요. 그러면 2276에는 542가 몇 번이나 들어갈까? 4라고 써볼까? 2, 4, 8, 4, 4, 16, 그 다음 5, 4, 20, 2168인데요. 자, 받아내림을 해서 한번 빼줄게요. 16에서 8을 뺐으니까 8이 되죠. 6에서 6 빼면 0, 22에서 21을 뺐으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그 다음 자리인 4까지 내려주세요. 1084죠? 542 곱하기 2를 했을 때 1084가 되므로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도 맞춰 찍어주면 바로 4.2가 되는 거예요. 다음 11번입니다. 2.94 나누기 1.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29.4 나누기 1.4가 되었어요. 나누기 14가 된 거죠. 그러면 14 곱하기 2를 했을 때 28이 되니까 29에서 28을 빼면 1. 4를 내려요. 14죠. 14 곱하기 1은 14. 빼면 0이죠. 몫의 소수점 위치 찍어주면 2.1이죠. 12번 6정연파 나누기 3.2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을 때 60.8 나누기 32입니다. 32 곱하기 1을 했을 때 32, 60에서 32를 빼면 28이죠. 8까지 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32 곱하기, 그렇죠. 바로 9를 해주자. 2, 9, 18, 3, 3, 9, 27. 그러면 28이 되겠죠. 그래서 288 빼면 0. 몫의 소수점 위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추어서 찍어주는 거예요. 11.9가 되겠죠. 13번 10.14 나누기 2.6입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101.4 나누기 26이에요. 그랬을 때26 곱하기 3을 해볼까? 6, 3, 18, 2, 3은 6, 78이 되죠? 101에서 78을 뺀다? 그러면 그렇죠. 23이잖아요. 4를 내려주세요.
234에는

16이 몇번 들어갈까요? 그렇죠. 바로 9라고 써줄게요. 6, 9, 54. 그 다음 2, 9, 18. 그러면 234죠. 뺐더니 0.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추어 찍어주면 3.9가 됩니다. 다음 14번 12.48 나누기 4.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124.8 나누기 48이에요. 그러면 우리 2라고 생각을 해보면 48 곱하기 2는 96이죠. 124에서 96을 뺐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28이 되고요. 여기에 8을 내려줍니다. 288이죠? 48 곱하기 6을 해볼게요. 86에 48, 46에 24. 그러면 288 빼면 0이 되죠? 몫은요, 바로 2.6이 되는구나.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와 맞춰서 찍어주는 거예요. 다음 15번, 17.01 나누기 6.3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더니 170.1 나누기 63이 되었어요. 그러면 63 곱하기 1을 했을 때 126이 되니까 170에서 126을 빼면 그렇죠. 바로 44가 되잖아요. 1을 내려줍니다. 이제 441이죠. 63에 40, 463은 몇을 곱해야지 441이 될까요? 그렇죠. 7을 곱해보는 거예요. 3, 7에 21, 그 다음 6, 7에 42. 그러면 441이 되죠. 뺐을 때 0이니까 몫의 소수점 위치까지 맞추어서 찍어주면 바로 2.7이 되는 겁니다. 16번이에요. 75.87 나누기 28.1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겠죠? 758.7 나누기 281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81 곱하기 2를 먼저 해볼게요. 1, 2는 2, 8이 16이죠? 2는 4. 그러면 562가 되는 거예요. 758에서 561을 빼주는 겁니다. 8 빼기 2는 6이죠? 75에서 56을 빼주세요. 그러면 19가 되겠죠? 그러면 196이 돼요. 우리 끝에 있는 수 7을 하나 더 내려줍니다. 1967이죠? 그러면 281 곱하기 몇을 해야 1967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림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281이 300보다는 조금 작은 수이니까, 아마 7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17은 7이죠. 87에 56이에요. 올림한 수 작게 써주고, 27에 14. 14 더하기 5니까 19가 되죠. 1967 뺐더니 0이 됩니다. 자, 우리가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올려서 찍어주어야 합니다. 그럼 몫은 2.7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세로셈으로 해결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세로셈으로 계산을 할 때에는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했죠. 이렇게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는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만 이동하면 자연수가 되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선생님이 진짜 중요하다고 한거 있었어요. 바로 몫의 소수점의 위치예요. 꼭 유의해서 찍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6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120.31 나누기 22.7의 몫은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은 1일차 그리고 2일차의 문제까지 만나보았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 3일차부터 5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선생님, 요즘 재판을 공부하면서 된 의문사항이 있어요.
1: 공부하다가 관련 내용을 궁금해하다니 훌륭한 자세야. 뭔데?
0: 만약 잘못된 판결로 재판 당사자가 억울하게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어.
0: 심급 제도요?
1: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심급 제도랑 관련된 용어를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2: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재판도 살펴봤고 형사재판도 살펴봤죠. 두 재판 모두 마지막에는 판사의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랑 방금 봤던 사례처럼 만약에 재판 당사자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때로는 재판의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게 된다면 때에 따라서는 억울한 일들도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급 제도라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재판에 적용되는 심급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급제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로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부당한 판결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내가 돈을 빌렸다라는 이유로 돈을 갚아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 판결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요, 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을 부과받게 되면은 또 다른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막고 재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심급 제도는요, 결국에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즉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급 제도라고 하는 게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세 번까지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거였죠. 그렇다면은 재판을 점차 위로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겁니다. 이를 우리는 바로 상소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상소는 한자어로 위로, 위로 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판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혹은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상급 법원이 3심에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모두 다 상소, 소송을 위로 올린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로 이렇게 그린 것 중에 1심 재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으로 한 번 더 재판해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것을 바로 항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소는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근데 2심 재판에서도 판결에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3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걸 상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고는 2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소와 상고를 모두 다 합쳐서 바로 상소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심급 제도와 항소, 상고를 모두 다 합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민사재판, 형사재판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은요, 모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그림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죠. 제일 첫 번째의 경우는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중에서도 경한사건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쉽게 가벼울 경들을 써서 가벼운 사건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중한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심에 먼저 가게 되는 거는요, 가벼운 사건과 중한 사건이 각각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가벼운 사건은 우선 지방법원 단독 판사를 먼저 만납니다. 단독 판사는 판사 한 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사건의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그 사건이 좀 더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1심 재판에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 만족하면 여기서 끝나게 돼요. 근데 뭔가 억울한 일이 발생하거나 판결에 불만을 갖게 되면 2심 법원의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항소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항소도 각기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를 하게 되면은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심 법원의 재판이 만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끝! 하지만 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상고가 이루어지겠죠? 상고의 경우에는 경한 사건과 중한 사건 모두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대법원이라고 하는 법원 중에 최고 법원에서 3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상소, 항소와 상고 그리고 심급제도가 민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용어들을 배웠으면요, 실제로 만나는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0: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유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군요.
1: 맞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야. 제대로 이해했구나.
0: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겠죠.
1: 와, 언제 이만큼 성장한 거지?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알게 되었구나.
0: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신 덕분이죠.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선생님, 제가 이번에 가족여행을 어디로 갈지 정하다가 고민이 생겼어요. 아빠는 울산처럼 도시가 발달된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하시고 엄마는 김제처럼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취향이 달릴까요?
1: 우리 나은이가 중간에서 난감했겠네. 그런데 나은아, 혹시 울산과 김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알고 있어?

0: 동해안? 김제는 서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요.
1: 그래서 우리 나은이가 여행지를 고르는데 고민이 많이 되었던 거야.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거든. 각 지역의 특징과 매력을 조금 더 알고 나면 조금 더 쉽게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오늘은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
2: 안녕하세요. 기초 영어 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지도에 머리로 그려볼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적어도 내가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그곳을 대략적인 위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남 지역과 그리고 호남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남 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우리가 앞서 이미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역을 부르던 명칭을 공부했었잖아요. 이 영남지역이라는 의미는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소백산맥에 있는 조령의 남쪽 지역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니까요, 1960년에서 2015년까지 굉장히 인구 밀도가 높아진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왜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됐을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영남 지역의 일부 도시들은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게 됐던 거죠. 자, 대표적으로 살펴보자면 영남 내륙공업지역의 경우에는요, 구미의 전자산업, 그리고 대구의 섬유산업이 유명했고요. 남동 임해 공업지역, 먼저 단어부터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면서 임해라는 뜻은요, 바다와 가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다와 가까이 있으면 어떤 점이 좋았을까요?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하고 또 만들어진 제품을 수출할 때 장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서 우리 기술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태의 산업들이 빠르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의 제철 산업, 그리고 또 거제의 조선 산업과 같이 중화학 공업들이 이 지역들을 따라서 밀집하게 된 것이죠. 자, 이곳은 바로 구미의 공업단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거에 구미를 번영하게 했던 전자조립산업의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나라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면서 또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구미의 경우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도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울산광역시인데요. 여기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지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광역시로 성장하게 됐죠.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백화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동차 산업, 그리고 정유산업, 조선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중화학공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영남 지역의 문화적인 자원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안동,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제2의 인구 밀집 도시인 부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의 국제영화제는요, 이제 정말 공고히 명실상부한 전 세계인의 문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어떤 작품이 상영되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이 수상을 하는지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고 있죠. 안동의 국제탈춤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요소인 탈춤이라고 하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매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호남 지역의 매력을 또 살펴보러 한번 가볼 텐데요. 호남 지역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김제 벽골제의 남쪽 혹은 금강의 이름이 과거에 호강이었대요. 그래서 호강 남쪽 지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앞서 서해안, 남해안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했던 것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호남 지방이 가지고 있는 관광 자원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지역 축제가 열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은 매년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정말 사랑받는 한국의 관광지이기도 하죠. 몇 가지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벽골제가 위치해 있다라고 했던 김제의 경우에는요, 정말 광활한 평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지평선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매년 지평선 축제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보성 하면 여러분들 바로 녹차가 떠오르실 만큼 차 산업이 유명한 곳인데요. 이러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매년 다향대축제라고 하는 차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축제가 열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순창 하면 여러분들 고추장 떠오르시죠? 이런 장류 문화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축제가 열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호남 지역에도 중화학공업 시설들이 많이 밀집한 곳들이 있는데요. 여수의 밤바다가 예쁜 이유는 바로 이 석유산업단지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영남 지역에 포항이 있다면 호남 지역에는 광양이 있는데요. 광양의 제철 산업도 우리나라를 정말 이끌어 올렸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산업의 중심지였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매력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우리 나은이는 마음을 결정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아빠가 울산 같은 산업도시를 좋아하는 이유도, 엄마가 김제처럼 자연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찾는 이유도 이해가 됐어요. 두 지역이 애초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달해왔군요.
1: 맞아. 각 지역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적응해온 오랜 시간이 쌓여 지금의 모습을 만든 거지.
0: 지역마다 자연환경, 산업, 또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게 신기해요. 이제는 가족 여행도 그냥 가고 싶은 곳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지역의 특성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오, 훌륭한데?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여행을 하고 이동할 때 스치는 경관들이 더 입체적으로 보일 거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떤 다양성과 가능성을 가진 공간인지 계속 함께 알아보자.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거든요. 자, 뭘 설명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이것 안에는 많은 지식과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많이 읽게 되면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로 된 이것도 있고요. 요즘에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또 이것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책인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걸까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낱말. 그 낱말이 나올 단원의 이름과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국어 5학년 1학기 4단원, 대상을 설명해요. 아, 이제 이해가 가죠? 대상을 설명해요에는 어떤 낱말이 나올까요? 같이 하나씩 큰 소리로 읽어 볼게요. 대상. 글의 구조, 열거 구조, 순서 구조, 비교와 대조 구조, 요약하다, 구체적. 좀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있고 쉬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첫 번째 어휘는 대상입니다. 알리고 싶은 대상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자. 자, 이 말은요, 내가 뭘 설명하고 싶은지, 그것에 해당하는 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대상이 되는 거죠. 대상은 어떤 일의 상대나 목표 또는 목적이 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책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책이었던 거죠. 헷갈리는 말 한번 알아보고 갈까요? 자, 대상, 글자 순서를 뒤집어서 바꾸면 어떤 낱말이 되죠? 상대라는 낱말이 되는데요.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 대화 상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상대는 서로 마주 대함. 또는 그런 대상을 뜻하는 건데요. 상대가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즉,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보다 윗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 알맞은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상대인 거예요. 분명 같은 글자가 하나씩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른 낱말인 거죠. 대상, 그리고 상대. 구분해서 기억해 둡시다. 다음 낱말은 글의 구조입니다. 이 4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어휘이기도 한데요. 뭔가를 설명할 때 설명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글의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글의 구조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이에요. 집을 우리가 짓는 과정을 떠올려 봤을 때 그냥 집이 한 번에 짠!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집을 지을 때에는 뼈대를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차 뭔가를 덧붙여가며 만드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글이 한 번에 뿅 하고 쓰여지는 게 아니라 글의 뼈대라고 할수 있는 글의 구조가 있고 그 안에 착착착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며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글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4단원에 등장하는 글의 구조, 대표적으로 열거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 순서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비교와 대조 구조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글의 구조들은 설명하는 글을 쓸때 자주 쓰이는 구조들이니까 자세히 기억해 두면 좋겠죠.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열거 구조입니다. 열거라는 것은 무언가를 쭉 나열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을 열거 구조라고 합니다. 쭉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거 구조로 설명할 때에는 첫째, 둘째, 셋째와 같은 말을 넣어 여러 가지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쓰려고 해요. 자, 그러면 김치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쭉 나열할 거잖아요.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입니다. 둘째, 발효 음식입니다. 셋째, 지역별로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쭉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나열이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나열 선생님 여러 번 이야기했죠? 쭉 벌려놓음 또는 쭉 버려 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표하기 위해 찾은 자료들을 나열하니 쭉 벌려놓으니 어떤 자료가 더 중요한지

중요한지 알수 있었다. 이럴 때 쓰이는 말인 거예요. 다음 글의 구조는 순서 구조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순서라는 말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순서, 차례. 시간이나 공간, 단계에 따라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시간의 순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공간의 이동의 순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순서 구조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 말,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와 같은 말을 넣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라면을 끓이는 순서를 고려하면서 이 순서 구조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글을 쓸수 있겠죠. 뭐, 처음에 물을 끓이고요. 스프와 면을 넣고요. 뭐, 몇분 동안 더 끓이고요. 그릇에 담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절차라는 조금 어려운 낱말이 있는데요. 해외로 나갈 때는 출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뜻하는 거예요. 해외 나갈 때 그냥 내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도 확인을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여권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비행기도 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순서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쓰이는 말이 절차인 겁니다. 다음 글의 구조는 비교와 대조 구조입니다. 비교 그리고 대조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것을 비교와 대조 구조라고 합니다. 공통점을 설명하는 게 비교인 거고요.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대조인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꿀벌과 개미는 비교와 대조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꿀벌, 개미 선생님이 보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꿀벌, 그리고 개미. 둘다 사회를 이루어 사는 곤충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쓸게요. 사회를 이루어 산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도 있습니다. 꿀벌은 벌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산다고요? 벌집에서 산다고요. 반면에 개미는 주로 땅속에서 산대요. 이렇게 표시해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이런 그림이 비교와 대조 구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인 거예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자 할때 이러한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알아볼 낱말은 요약하다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읽고 문단별로 요약하면, 문단별로 요약한다는 것은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을 간추린다는 뜻이겠죠?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요약하다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정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낱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떻게 읽었나요? 요약하다. 이렇게 읽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읽었어요? 요약하다. 거센 소리가 나게끔 요약하다. 이렇게 읽었잖아요. 요약하다라고 읽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약에서 기역과 하에서 히읗이 만나서 거센 소리를 내는 기역 발음으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하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받침 기역이나 리을 기역, 디귿, 비읍이나 리을 비읍, 지읒이나 니은 지읒이 왔을 때 뒤에 히읗이 오게 되면 거센 소리, 거친 소리가 난다고요. 키역, 티읕, 비읍, 시읒과 같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직접 한번 소리를 내어서 발음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게 맞는지 알겠죠? 다음 낱말은 구체적입니다. 대상을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는 건 어떻게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마치 내가 경험해 본 것처럼, 겪어 본 것처럼 자세히 묘사하는 거예요. 그 특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말은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는 경험적이 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것, 겪어본 것. 나는 두발 자전거 타는 방법을 경험적으로 터득했다.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해봄으로써 터득했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재미있는 그림 보면서 속담 공부 해볼까요? 오늘 알아볼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야! 앞으로 빨리 가! 자, 급식을 받는데 줄을 쭉 이렇게 서 있는데요. 친구한테 야! 앞으로 빨리 가! 이렇게 별로 예쁘지 않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뒤돌아보면서 야! 아직 시작 안 한 건데 왜 그래? 야! 야! 하니까 이 친구도 야!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아, 그렇구나. 미안해. 만약 처음에 친구가 말을 좀 더 예쁘게 부탁하듯이 했다면 이렇게 화를 내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내가 먼저 상대에게 고운 말을 써야 상대도 나에게 고운 말을 쓴다는 뜻의 속담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니까 평소에 친구들한테 좀 더 상냥하게 예쁘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들 이어서 봅시다. 마찬가지로 4단원에 있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이해하다, 대처하다, 유추하다, 평상시, 행동요령, 고립되다, 댓글까지 있습니다. 이 낱말의 쓰임새에 대해서 그리고 뜻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이해하다입니다. 자, 우리 문해력을 키우며 뭐가 좋다고 했어요? 글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잘 아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하다는 깨달아 알다 또는 잘 알아서 받아들이다, 내 것이 되도록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휘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다음 낱말은 대처하다입니다. 자연재해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준비하여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처하다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알맞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대책이 있으니까 알맞게 대응할 수 있는 거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대비하다가 있습니다. 현수는 한자 급수 시험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대응하여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틈틈이 한자를 익히고 있다. 그래서 대처하다와 대비하다는 뜻이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유비, 미리 준비를 하면 무환, 근심 걱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처와 대비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자성어겠죠? 자, 관련된 거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그 다음 낱말은 유추하다입니다. 도움말을 읽으면 이 문제의 답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자, 원래 몰랐어요. 그런데 도움말을 읽고 유추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추측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어떤 단서를 바탕으로 다른 사물을 미리어 추측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 유추하다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추측하다, 우리 앞에 나왔죠? 추측하다가 있습니다. 추측하다도 미루어 생각하여 헤아리는 거예요. 짐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영수는 비가 올 것이라고 추측한 거죠. 어두운 하늘을 보면서 오, 비 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짐작해 본 거예요. 유추하다, 추측하다 뜻이 비슷한 말입니다. 다음 낱말은 평상시입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한두 번쯤 아니면 자주 쓸 수도 있는 말인데요.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여 체력을 길러야 한다. 이 말은 보통의 때에도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상시는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와 뜻이 비슷한 말로는, 낱말 자체도 비슷하거든요. 평소, 평상, 평시, 상시 이런 낱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특별한 일이 없는 보통 때를 나타내는 낱말인 거예요. 반대말도 있겠죠.

평상시가 보통 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말은 보통 때가 아니에요.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난 때를 뜻하는 낱말이 반대말이 되겠죠. 바로 비상시입니다. 비상시는 뜻밖의 긴급한 사태가 일어난 특별한 때를 뜻하는 거예요. 화재나 지진 같은 비상시에는 화재, 지진, 긴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의 반대말 비상시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행동 요령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요령, 방법인 거예요. 여기서 요령은 방법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그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행동 요령은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이 행동 요령에도 요령이 있었잖아요. 이때 요령은 방법이라고 했죠? 하지만 모양은 같은데 조금 다른 쓰임으로 쓰이는 낱말인 요령이 있습니다. 어떤 요령이냐면요. 요령으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눈속임으로 잔꾀를 부리면서 하는 거예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이때의 요령은 적당히 해넘기는 잔꾀를 뜻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그러다 누가 보면 일하는 척하고 이럴 때 요령 피우지 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때의 요령은 적당히 해넘기는 잔꾀를 뜻하는 거고요. 행동 요령의 요령은 방법을 뜻한다는 거 잘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고립되다입니다. 갑자기 내린 폭우로 피가 많이 내리게 된 거예요. 도로가 끊겨. 오갈 수 있는 도로가 끊겨버렸어요. 마을이 고립되었다. 즉, 누구도 드나들 수 없게끔 혼자 있는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립되다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홀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고립에서 이 고자가 혼자, 홀로, 외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립되다 였습니다. 다음 낱말은 댓글입니다. 친구가 게시판에 쓴 글에 내가 댓글을 달았다. 친구가 인터넷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 글을 읽고 나의 의견을 조그맣게 남긴 것을 댓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댓글은 인터넷에 오른 원문 원래 글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을 우리가 댓글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댓글이라는 말이 쓰이기 전에는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rep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답하다, 대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reply에서 온 낱말인 리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군가 글을 남기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남길 때 리플을 단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우리말로 바꿔서 요즘에는 리플보다는 댓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댓글, 답글이 있는데요. 답하는 글인 거예요. 인터넷에 오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글을 뜻한대요. 그리고 또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질문을 올렸을 때 답을 달아주는 게 답글이 될 수도 있고요. 댓글처럼 원문에 대해서 짤막하게 올린 것이 답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과 답글이 때로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겠죠. 인터넷에 올린 질문에 선생님께서 친절한 답글을 남겨주셨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 답글입니다.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관용어 공부해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알아볼 관용어는 귀가 얇다입니다. 어? 정말로 귀가 얇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또 숨은 의미가 있겠죠.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답만 외워도 된대.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답만 외우래요. 그랬더니 그

확인 문제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가로 열쇠부터 알아볼까요? 1번입니다.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글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 글의 뼈대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요? 글의 구조입니다. 1번. 글의 구조. 세로 열쇠 2번 볼까요?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 있도록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 마치 내가 겪어본 것처럼 자세히 표현할 때 이런 말 쓴다고 했어요. 구체적이라고 한다고 했죠. 구체적. 가로 열쇠 3번 보겠습니다. 경험에 기초한 것. 우리 구체적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습니다. 경험적이라는 낱말이 있었죠. 이번에는 세로 열쇠 4번 볼까요? 서로 마주 대함 또는 그런 대상.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되는 거고요. 가로 열쇠 5번만 남았네요. 어떤 일의 상대나 목표, 목적이 되는 것 설명하려는 대상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은 대상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내어 읽는 낱말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요? 받침 기역은 뒤에 오는 히읗과 만나 두 소리가 합쳐져 기역으로 발음된다. 키역으로 발음된대요. 키역으로 발음되니까 거친 소리가 나는 거죠. 읽어볼까요? 탁 어떻게 읽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기역으로 발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가카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 먹히다 밝히다 요약하다 2, 3, 4 5번이 이렇게 발음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 1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글의 구조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첫째, 둘째, 셋째. 특징을 나열한 거니까 뭐랑 관련이 있어요? 열거 구조랑 관련이 있겠죠. 다음으로, 먼저. 다음으로, 그 뒤, 마지막으로 순서나 차례를 나타내는 거니까 순서 구조와 관련이 있겠죠. 다음, 공통점과 차이점과 관련된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선을 이어주면 되겠어요.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간 곳에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까요? 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낱말에 대한 설명인가요? 요약하다라는 낱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요약하다에서 출발해 볼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도착. 기억이라고 써줍시다. 니은입니다. 인터넷에 오른 원문에 대하여 짤막하게 답하여 올리는 글,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댓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댓글에서 출발할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도착. 니은이라고 써줍시다. 디귿입니다. 몸을 움직여 동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행동 요령이었죠. 출발. 딴딴딴딴딴딴딴딴. 자, 도착했으니까 디귿이라고 써줄게요.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유추한다고 했습니다. 유추하다에서 출발해서 딴딴딴딴 딴딴딴딴 도착했으니까 빈칸에 리을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빈칸 잘 채워졌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계 있는 낱말은 어느 것인가요?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 선생님 사자성어 이야기했었죠. 유비무환이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0: 대비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된 낱말 무엇이었나요? 대처하다였죠. 대책이 있으면, 대응할 방법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6번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서를 읽고 게임의 규칙을 뭐할수 있는 거예요? 더잘알수 있는 거죠. 깊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할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평상시 또는 비상시와 달리 오늘 아침에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즉, 보통의 때에는 과일을 먹었다는 뜻이니까 평상시와 달리 오늘 아침에는 과일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세 번째, 진수는 이야기의 앞부분을 읽고 뒷부분을 짐작한 거잖아요. 유추해 보았다가 어울리겠죠? 네 번째입니다. 감기로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학교에 안 갔어요.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혼자 있는 기분이 들었겠죠? 고립된이에요? 이해 아니에요?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해서 고립된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번 문제까지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숙제 있겠죠? 도전! 낱말 글짓기! 오늘의 낱말은 방금 전에 마지막에 나왔던 고립되다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사귀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홀로 떨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립되다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어보고요. 직접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국어 교과서에 있는 여러 가지 낱말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문해력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지 않나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력도 쑥쑥 올리고 문해력도 쑥쑥 올리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3주차가 되었습니다. 오늘 3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4단원 상황에 맞게 표현해요.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낱말들 있나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은요, 예, 교과서 공부 더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휘 보도록 할게요. 관용 표현이라는 어휘입니다. 자, 관용 표현이거든요. 관용은 익숙할 관에 쓸 용이에요. 익숙하게 쓴다라는 것이고요. 표현은요, 드러낼 표에 나타낼 현. 그래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말을 해요.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말을 관용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뜻과 달리 새로운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거든요. 관용어와 속담이 이에 속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관용어가 무엇일까요? 관용어는요, 머리를 맞대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대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우리 머리를 맞대다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머리를 직접 이 대는 거, 이거예요. 근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여러 사람이 생각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서로 마주 대하면서 이야기도 해보고 의논도 하고 하는 게 머리를 맞대다라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보다 다른 새로운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것이고 이걸 자꾸 쓰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의논을 할때 머리를 맞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속담을 한번 볼게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해 잘 알기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인데요. 자,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등잔에 불을 피워가지고 어두울 때이 전깃불 대신에 썼단 말이죠. 그럼 이 등잔불 밑에는요, 바로 그림자가 져가지고 어둡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까이 있는 부분은 어둡고 이 밖에 이제 다른 부분은 밝죠. 그래서 이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표면상으로는 이런 의미이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냐.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의 비밀이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가족만 몰라요. 그러면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우개를 찾고 있었어요. 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다른 쪽 멀리 있는 데만 찾고 있었던 거죠. 여기 있었네. 등잔 밑이 어두웠어. 이렇게도 쓰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용어가 무엇이냐? 습관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익숙할 관이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한 것입니다.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뜻이 된 낱말을 관용어다라고 해요. 자, 속담은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로 우리 조상의 삶에서 알수 있는 지혜나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속담입니다. 그래서 관용 표현은요, 낱말의 원래 뜻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숨은 뜻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 시간에 지금 관용 표현, 여기 관용어랑 속담이 하나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것도 잘 알아두면 평소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관용 표현을 쓰면은요, 내가 겪은 상황도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또 나의 의도에 맞는, 딱 맞는 관용 표현을 써가지고 말을 하면 더 전달이 잘될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 관용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에서 쓰였지라는 거를 보면은, 아, 이런 뜻이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자꾸자꾸 이 관용 표현을 만나보고 써보고 해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낱말 볼게요. 가치입니다. 값어치 가에 값어치치 이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를 말을 하는 건데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말을 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쓸모가 있다. 보람 있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보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한 뒤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나 만족감을 말을 해요. 자랑스러움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주는 일의 가치를 보람이라고 해요. 매일 꾸준히 줄넘기 연습을 했더니 체력이 아주 좋아져서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부심도 느끼고, 자랑스러움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어휘력 공부하는 것도 보람을 느낄 일이죠. 다 끝내고 나면은, 아, 뿌듯하다. 만족감이 들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다음 견학 기록문을 보도록 할게요. 견학은요, 볼 견해 배울 학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배우는 것을 견학이라고 하고요. 기록문이라는 것은 기록하는 글인 것이죠. 그래서 견학을 하고 새롭게 한 사실이나 정보를 중심으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쓴 글이 견학 기록문입니다. 견학 장소 어디 갔는지, 날짜 언제 갔는지, 견학 목적 왜 갔는지, 그리고 가서 보고 듣고 안 것, 또 내가 생각하고 느낀 것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체험학습

가거나 혹은 뭐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새롭게 본 것들이 있고 알게 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기록해 두면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고요. 또 내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기록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 하고 더 생생하게 내가 더잘 기록해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견학 기록문을 꼭 써봤으면 좋겠거든요. 견학 기록문을 꼼꼼하게 쓰면 견학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 들어가는 내용은요, 여행의 과정인 여정, 견학하면서 보고 들은 것인 견문, 견학하면서 생각하거나 느낀 점인 감상이 나타나 있어요. 자, 견학 기록문에 들어가는 세 가지예요. 여정, 견문, 감상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에 견학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주에 가면은 이 신라의 역사의 유물, 유적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여행을 가기 전에 챙기고,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를 들르고, 그 다음에 경주에 도착해서 박물관에 갔다가 불국사에 갔다가 하는 그 과정이 견학 기록문에 담기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여정이죠. 그 다음에 직접 견학을 가서 박물관에서 보았던 것, 불국사에서 보고 배운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견문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쓰는 게 바로 감상입니다. 그래서 견학 기록문에서는 여정, 견문, 감상이 들어가야 해요. 자, 다음은요, 맞대다입니다. 서로 가깝게 마주 대하는 것을 맞대다라고 해요. 어려운 문제였지만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니 좋은 해결 방법이 떠올랐다. 머리를 맞대다. 우리 아까 방금 배웠죠? 맞걸다. 양쪽으로 걸칠 수 있도록 마주 거는 것을 맞걸다라고 해요. 우리는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은 뒤 새끼손가락을 맞걸었다. 마주 걸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대처입니다. 대할 대에 처리할 처예요.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함.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가는 과정, 이 정세나 사건, 일에 대해서 알맞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거든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발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치가 그럼 무엇이냐? 벌어지는 사태를 잘 살펴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 행함 또는 그 대책을 말을 합니다. 체육 시간에 넘어져 무릎을 다친 친구에게 보건 선생님께서 신속하게 응급 조치를 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살펴서 필요한 것을 얼른 행해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조치이고 또 대처와 이제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음은요, 긴밀하다입니다. 기날 기내 빽빽할 밀이에요.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서 빈틈이 없는 것을 긴밀하다라고 해요. 성공적인 축제 진행을 위해 학생회와 선생님들이 긴밀하게 협조했다. 서로 가깝게 협조했다라는 것이죠. 밀접하다라는 말도요, 똑같이 빽빽할 밀이 들어갑니다. 아주 가깝게 맞닿아 있다 또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밀접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습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건강과 식습관이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밀자가 들어가면 뭔가 가까운 느낌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은요, 겸손입니다. 겸손할 겸에 겸손할 손인데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해요. 실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를 좀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요, 겸손의 반대말인데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진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토끼와 거북 이야기에서 토끼는 자신의 빠른 말 믿고 교만을 부리다가 결국 성실한 거북에게 지고 말았다. 잘난 체 하다가 지고 말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겸손한 사람인가요? 교만한 사람인가요?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으니까 어휘를 많이 알게 되어서 약간 교만한 태도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속담 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겠습니다. 이꿀 정말 달콤하다. 역시 넌내 진짜 친구야. 하고 여우가 이 곰에게 말을 하면서 꿀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곰이 꿀이 그렇게 맛있다니 많이 먹어. 대신 뒷정리만 좀 도와줘. 허허라고 하네요. 자, 이 꿀이 찐득찐득해서요. 뒷정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곰이 좀 뒷정리 좀 도와줘라고 한 거죠. 맛있게 먹었으니 뒷정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여우가 꿀을 너무 먹었나? 갑자기 배가 아프네. 내 집이니까 치우는 건 내가 해. 난 간다. 하고 가버리네요. 아까 맛있게 꿀을 먹을 때는 아니 진짜 친구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다 먹고 나니까 가버렸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더니 좋을 때만 친구군. 그렇죠.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요. 옳고 그름이나 신의를 돌보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꾀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거, 그리고 믿거나 우리가 서로 이제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돌보지 않고 내가 나 좋은 것만 취하는 것이 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태도를 갖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요, 5단원에 있는 어휘들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해서 글쓰기와 관련된 어휘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을 하는 글이죠?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을 설득할 목적으로 쓰는 글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생각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다. 뭐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하는 글은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럼 서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글을 쓴 문제 상황을 밝히고 글쓴이의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수업 시간에 잘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을 밝히는 거고요. 예, 본론에서는요, 글쓴이가 제시한 주장에 대한 이유와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주장에 대한 이유, 수업 시간에 학교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 시간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이유와 근거의 차이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거는 좀 객관적인 자료나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력이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혹은 제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몇명 중에 몇 명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본론에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에서는요. 글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제 위에서 본론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요약하고요. 글쓴이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결론이겠습니다.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로 주장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용이 무엇일까요? 인용은요, 끌인에 쓸 용이에요. 끌어와서 쓴다는 거거든요.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쓰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요, 내 생각으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가 말하기를, 어떤 책에 나왔는데, 어떤 기사문에 나왔는데,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와서 이유나 근거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인용은요, 내 주장을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구나. 수업 시간에 핸드폰은 좀안 꺼내야 되겠네? 하고 설득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말이나 도표나 자료 등을 가져다 쓸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해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는요, 이것은 어디 어디 신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은 어디 어디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면 어디 어디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고 출처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많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는데 계속 인용한 것만 갖다가 쓰면, 아니, 이거는 자기 생각은 어디 나와 있는 거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하기 전에 자료가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인용한 정보 자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용할 때 주의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자, 이제 되돌아보다입니다.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되돌아보다라고 합니다. 졸업앨범을 넘겨보며 즐거웠던 초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이 초등학교 생활을 쭉 이렇게 추억해보고 그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되돌아보다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가던 방향에서 몸이나 얼굴을 돌려서 다시 바라보다.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서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았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되돌아보다는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과거를 떠올려보고 추억하고 이게 아니라 얼굴을 딱 돌려가지고 하고 돌아보는 거죠. 내 이름 누가 부르네? 하고 돌아보는 게 되돌아보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나온 과정을 쭉 돌이켜서 생각하는 거. 여기는 누구지? 하고 이 얼굴을 돌아보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과정이에요. 지날 과의 경로 정인데요.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친구와 글을 돌려 읽고 조언을 해주는 것도 글쓰기 과정에 포함된다. 이 글쓰기가요, 글을 쓰는 것딱 그것만 글쓰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쓸까 하고 생각을 해보고 개요를 짜보는 거. 다쓴 다음에 글을 고쳐보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돌려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 이게 모두 다 글쓰기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과 비슷한 말로는 절차가 있는데요. 일을 치르는데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을 절차다라고 합니다. 글을 완성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고쳐 쓰는 절차가 차례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어휘 볼게요. 격차입니다. 빈부, 가난하고 부유한 차이, 그리고 임금. 여기서 임금은 임금님이 아니라 소득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돈을 버느냐, 이것을 말을 합니다.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서 다른 정도를 격차다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세대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이 같은 나이대의 집단이 세대다라고 한다면 이 나이대별로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면서 이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와 비슷한 말로 차이가 있어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른 것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를 말을 하는데요. 사람마다 생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내 말만 옳다고 우기면 안 된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내 말만 옳다고 우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격차와 차이가요,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표절입니다. 도둑질할 표에 훔칠 절입니다. 도둑질하고 훔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도둑질하고 훔쳤을까요? 시나 글, 노래 등을 지을 때에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게 표절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글을 그대로 베껴서 숙제로 내는 것은 명백한 표절이며, 이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자, 우리 재산이요. 눈에 보이는 돈, 물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글, 내가 만든 작품, 이런 것도 다 나의 재산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요, 누가 출처를 표기하고 가져가는 건 인용인데요. 그대로 베껴 쓰고, 그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표절인 것이죠. 내 것을 도둑질하고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표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모방이 있는데요.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음으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훌륭한 작품을 따라 그리다 보면 나만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 실력이 생긴다와 같이 쓰입니다. 이거 모방은요. 여기서 따라 그리고 좀 연습하고 이런 거.

예요. 그래서 표절은요, 이건 누구 건지 말도 하지 않고 베껴버리는 것에 해당이 된다면, 모방은 누구 것인데 내가 그것을 좀 따라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다. 혹은 이거는 누구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봤다. 이런 것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표절과 모방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개요예요. 대개개의 중요한 요인데요. 간결하게 추려낸 주요 내용을 개요이다라고 합니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개요를 짜면 짜임새 있는 글을 쓸수 있다. 글을 쓰기 전에요. 이거, 이거, 이거를 쓸 거야. 서론에는 무엇을 쓰고, 본론에는 무엇을 쓰고, 결론에는 무엇을 쓸 거야. 라는 걸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개요예요. 그래서 요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둘다 요가 들어가죠? 중요할 요예요.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을 요점이라고 해요. 발표 시간이 부족하니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관용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손을 씻다라는 관용어입니다. 손을 씻는 건데요. 지훈아, 이번 시간 끝나면 민지필통에 이거 넣자. 재밌겠지? 하고 이 곤충을 민지필통에 넣을 장난을 치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난 이제 그런 장난 안칠 거야. 미안하지만 난 이제 장난에서 손을 씻기로 했어.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네요. 뭐야, 우리 장난꾸러기 콤비였잖아. 왜 그래? 쳇, 지훈 이 녀석 진짜 달라졌네. 저기가 친구를 도와주면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있고, 여기는 장난쳐가지고 벌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손을 씻다는요, 부정적인 일이나 찜찜한 일에 대하여 관계를 청산하다라는 뜻의 관용어입니다. 이제는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나쁜 습관은 다 손을 씻어버리고요. 좋은 습관만 가져가도록 해요.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가치다라고 합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겸손이다라고 합니다.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는 것 무엇이라고 하죠? 그래요. 긴밀하다라고 합니다. 긴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서 원래의 뜻과는 다른 새로운 뜻으로 굳어져 쓰이는 말이 그렇죠. 관용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관용. 자, 다음은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세요. 서로 가깝게 마주대하다. 무엇이죠? 그렇죠. 맞대다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맞대다 이렇게 씁니다.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는 거 뭐라고 하죠? 그렇죠. 대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려운 친구를 돕는 일은 가치 있는 행동이다. 대처 있는 행동이다. 그렇죠.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해야 되겠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실력이 뛰어날수록 더욱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긴밀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는 속담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입니다. 관용 표현에는 관용어와 속담이 있는데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서로 마주대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머리를 맞대다는요, 관용어예요, 속담이에요. 관용어입니다. 견학 장소, 날짜, 견학 목적 보고 듣고 안것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는 견학 감상문 기록문. 그렇죠. 기록문입니다. 기록문을 꼼꼼하게 쓰면 견학을 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이에요.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일이 되어가는 경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기 중에서는 과정이구나 하고 바로 보이죠?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쓴. 자, 끌어쓰는 것은 그래요. 인용입니다. 인용을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밝혀야 한다?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빈부, 임금, 기술 수준 등이 서로 벌어져서 다른 정도를 격차다라고 하죠. 신악을 노래 등을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쓰는 것을 표절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위표하세요. 그 문장은 책에서 표절한 거라서 출처를 적어야 해. 자, 우리 표절은요, 몰래 베껴 쓰는 거잖아요. 출처를 적는 것은 인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잘못 썼고요. 생각보다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네. 저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린다. 이거 잘 썼어요. 이 글은 개요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자, 개요라는 것은 이 글에서 무엇을 쓸 것인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써놓은 것이 개요죠. 그래서 개요를 보고, 이거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하고 생각을 할수 있다. 이것도 알맞게 잘 썼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되돌아보다가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두 가지 고르세요. 졸업 앨범을 넘겨보며 즐거웠던 초등학교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자, 과거를 쭉 돌이켜보면서 추억에 잠긴 거예요. 선생님은 교실을 나가면서 학생들을 한번더 되돌아보았다. 이거 쫙 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친구와 다툰 일을 되돌아보니 내가 먼저 심한 말을 한것 같아 미안해졌다. 쭉 되돌아보는 거 맞죠? 길을 가다가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보았다. 쫙! 이거는 이거 아니죠? 골목길에서 콩국수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되돌아보았지만 고양이 한 마리뿐이었다. 쫙! 이거죠. 자, 발표를 마치고 나서 준비 과정에서 내가 부족했던 점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았다. 이거는 쭉 되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 관용 표현에 대한 거,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거, 이 어휘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것들 모두 다 기억하면서 복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휘들을 찾아 뜻을 익히고 여러분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까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짜잔! 큰 소리로 씩씩하게 읽어볼게요. 자, 벌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벌목! 묘목! 산등성이, 산천, 고원, 풍광, 토양, 서식지, 습성, 풍랑. 이렇게 10개의 낱말들입니다. 자, 좀 어려운 낱말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낱말입니다. 자, 지금 사진 속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무를 베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기톱으로 나무를 베고 있어요.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뱀 뜻하는 낱말은 바로 벌목입니다. 벌목에서 이 벌이라는 글자가 치다, 뭔가 쳐서 제거한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목은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병에 걸린 나무를 벌목하기로 했다. 베기로 했다.

아,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 벌이 들어간 또 다른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벌, 초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벌, 초에서 초는 풀이거든요. 그래서 무덤 주변에 있는 풀을 정리해서 그 무덤 주변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 벌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명절이나 이럴 때 시골 가면은 벌초한 것을 직접 본 친구들도 아마 꽤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낱말입니다. 손 위에 아주 작고 귀여운 나무가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싣기 위해 키우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목일에 이러한 묘목을 심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어린 나무 말고요. 우리 벼의 처음 상태를 떠올려 봤을 때 어린 상태를 모라고 합니다. 어린 벼를 모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를 모판에서 조금 키운 다음에 어느 정도 컸을 때그 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논으로 옮겨 심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바로 모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 모내기, 묘목까지 같이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무 묘목을 사오셨다. 어린 나무를 사오셨다. 이런 뜻이겠지요? 무엇이 보이나요? 멋진 산이 보이는데요. 길게 뻗은 산줄기에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어진 것. 뭐 이런 부분도 산이고 이런 부분도 산일 텐데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어진 곳을 우리는 산등성이, 등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산등성이라고 합니다. 산의 뼈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탐험가는 산등성이를 멀리 바라보았다. 자, 산에서도요. 급격히 경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산빗 탈이라고 하고요. 경사진 부분을 지나서 내려오면서 좀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산기슭이라고 합니다. 다 연관된 낱말들이니까 같이 기억해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무엇이 보여요? 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요해 보이는 강이 보입니다. 산과 강 등의 자연을 이루는 낱말은 산천입니다. 꼭 산이랑 강두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 강 하면은 자연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산과 강 등의 자연을 산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고향 산천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죠. 그럼 이와 바꿔 쓸수 있는 뜻이 비슷한 낱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산과 강이라고 했잖아요. 강산이라는 낱말이 있고요. 그리고 산하라는 낱말도 있습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와 뜻이 비슷해서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들이니까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는 이 장소가 어떤 느낌이에요? 평평한 것으로 보이니? 어? 낮은 곳인가? 그냥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왠지 낮은 곳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을 고원이라고 합니다. 고라는 글자가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혹시 개마고원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개마고원은 북한에 있습니다. 북한에 위치하고 있는 높은 곳에 펼쳐진 넓은 벌판인 거예요. 한반도에서 가장 큽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했잖아요.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곳이 개마고원입니다. 가파른 숲속길을 한참 올라가니 고원이 펼쳐졌다. 숲속길을 올라갔으니까 높은 곳에 다다르게 되었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일단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뭐라고 할까요?
풍광

아니라고 합니다. 바다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졌다.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와 뜻이 비슷해서 또 바꿔 줄수 있는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 어떤 말로 많이 표현해요? 경치라든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낱말들로 표현하죠.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낱말들이니까 아하,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식물이 보입니다. 식물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식물이 나 있는 땅도 보입니다. 여기선 땅이 주인공인 거예요. 식물을 자라나게 할수 있는 이 흙을 우리는 토양이라고 합니다. 식물이 자라나게 할수 있는 흙을 토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진 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 것이죠. 왜 기름진 토양에서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토양 같이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판다가 보이는데요. 아주 대나무를 맛있게 먹고 있네요. 이곳은 판다들이 살아가는 환경, 살아가는 곳이겠죠.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그 장소, 살아가는 곳을 서식지라고 합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사는 곳, 서식지는 주로 대나무 숲이다. 왜요? 대나무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동물보다는 사람이 사는 곳을 뜻할 때는 어떤 말을 써요? 거주지 또는 주거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식지, 거주지, 주거지까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보니까 귀여운 고양이가 보이는데요. 자, 고양이를 포함한 어떤 동물이 지닌 특별한 성지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짠, 습성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의 습성이라고 하면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지를 뜻하는 거예요. 나는 길고양이의 습성을 연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요. 사진 속에 고양이가 보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습성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사냥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은 그거를 낚아채려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또 고양이는 어떤 습성이 있나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캣타워라고 불리우는 구조물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또 강아지보다는 일반적으로 독립성이 강해요. 그래서 주인이 없어도 조금은 덜 외로워하는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지닌 특별한 성질을 습성이라고 한다고요. 다음 낱말입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이 보이네요. 바람과 물결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풍랑이라고 해요. 바람과 물결 있는 그대로죠. 바람과 물결을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낱말 중에 파라는 낱말이 있는데요. 조금 더 거센 거를 떠올리면 돼요. 바람도 거세고요. 물결도 더 셉니다. 그럴 때에는 풍파. 좀더 강한 느낌이 나죠. 풍랑보다는. 풍파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도 비슷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죠? 낱말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또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붙는 접두사라고 했는데요. 앞부분. 이 접두사에서 두가 머리를 뜻하는 거거든요. 낱말의 앞부분, 첫 부분에 붙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주로 논이나 밭에서 자라나는 것들에 의미를 더해주는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 나온 덜익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뭔가 덜 익었어요. 잘 익은 게 아니에요. 처음 나왔고요. 덜 익은 겁니다. 풋고추, 풋나물, 풋사과. 뭐 풋고추나 풋사과 색깔이 어때요? 푸릇푸릇하죠. 빨갛게 익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 나온 덜 익은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풋. 그리고 그 해에 난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과일, 햇, 곡식. 그 해에 난. 아주 맛있겠죠? 신선하겠죠? 그 해에 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이 조금 떨어져요. 야생에서 자라나요. 여기서 중요한 거, 야생에서 자라나고요. 품질이 좀 비교적 떨어지는 거예요. 돌. 이라는 말을 붙이면 됩니다. 돌배. 돌미나리. 선생님이 시골에 갔을 때이 돌배를 먹어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배는 크기도 크고 먹었을 때 아주 달콤한 맛이 나죠. 그런데 이 돌배는요,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고 먹었을 때 단맛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품질이 좀 떨어지고 야생으로 자라는 앞에 돌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비슷하죠. 방금 돌과 비슷해요. 야생 상태의 품질이 떨어지는 또 어떤 접두사가 있냐? 게라는 접두사가 있습니다. 게살구, 게떡. 야생 상태에서 자라나는 거고요. 조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에 앞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좋지 못한 것을 두고 말하는 속담이에요. 빛 좋은 살구는 살구인데 무슨 살구예요? 좋지 못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게라는 접두사를 붙여서 게살구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빛 좋은 게살구. 말 그대로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좋지 못한 것을 두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공부한 낱말들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뜻을 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낱말을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산천, 습성, 토양, 풍랑, 서식지, 산등성이 이런 낱말들이 있네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집은 산골에 있어 이것을 넘어 학교를 다녀야 됐다. 산골에 있으니까 뭘 넘어야 됐을까요? 길게 뻗은 산줄기에 가장 높은 부분들이 이어진 거. 산등성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답은 산등성이인 거예요. 두 번째, 습지는 많은 동식물의 이것이므로 보호해야 한다. 습지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 서식지라고 합니다. 사는 곳.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서식지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사마귀는 돌및 바위 틈에 알을 넣는 뭐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성질이 있다는 거니까 습성이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습성. 다음으로 네 번째. 배가 모진 이것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바람과 물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바람과 물결, 풍랑이 되는 거죠? 풍랑. 다섯 번째, 그곳은 이것이 비옥하여 농사를 짓기에 좋습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는 흙이 비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이 비옥하다라고 해야겠죠? 토양.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주로 뭐를 경계로 나누는 거예요? 산, 강 등의 자연을 경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 강. 산천을 경계로 나누는 것이죠. 빈칸에 산천이라고 써주겠습니다. 2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 보세요. 벌목, 묘목, 벌초, 풍파 있습니다. 뜻부터 살펴볼까요? 기억. 다른 곳으로 옮겨 심기 위하여 키우는 어린 나무. 뭘 심는다고 했죠? 묘목을 심는다고 했습니다. 묘목과 연결해 줄게요. 니은. 무덤과 아까 얘기했죠. 그 주변에 풀을 베어서 깨끗이 하는 거, 무덤 주변 깨끗하게 하는 거. 풀을 깎아줘야겠죠? 벌초라고 합니다. 디귿.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 우리 풍랑 공부했을 때 이야기했어요. 풍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디귿. 풍파랑 연결했습니다. 를. 산이나 숲에 있는 나무를 베는 거, 나무를 베어서 제거하는 거 뭐예요? 벌목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리을과 1번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다음 낱말의 뜻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찾아 써보세요.

자, 두 가지 단말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풍광입니다.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 경치 떠올리면 되겠죠. 다음으로 풍채는요. 사람의 체격, 그리고 겉모습, 겉으로 보이는 거. 자, 이거를 풍채라고 합니다. 어떤 단말이 어울릴까요? 사진 작가들은 이것이 좋은 곳으로 촬영을 계획하고 장비를 챙겨 이동했다. 뭐가 좋은 곳으로 가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죠. 그래서 1번에 어울리는 낱말은 풍광이 되겠네요. 다음, 이것 좋은 씨름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났대요. 뭐가 좋은 거예요? 사람의 체격이나 겉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어울리는 낱말은 풍채입니다. 풍광, 풍채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4번입니다. 기역부터 리을에 들어가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는 거예요. 어떤 낱말이 있나요? 모, 묘목, 산천, 토양, 풋감, 거주지, 핵과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에요? 감나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주머니를 볼게요. 벌써 이것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것이에요. 맛이 덜 들었어요라고 했잖아요. 맛이 덜 들었대요. 그러면 덜 익었다는 뜻이니까 아직은 풋감이에요.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풋감에 니은 이렇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에는 어떤 말이 어울릴까요? 벌써 이것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아직은 덜 익었어. 이런 뜻이잖아요. 새로운 핵과일들이 나올 때가 됐나요?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기역에 어울리는 말, 핵과일인 거예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이 나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것을 심어 키우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나무였겠죠. 그럼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뭐예요? 어린 나무. 묘목이 되는 거죠. 디귿은 묘목입니다. 고향 이것에 돌아오니 자연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옛 기억도 나고 좋네요. 자, 그러면 산과 강, 자연, 산천이 어울리겠죠? 리을에 어울리는 말은 짜잔, 산천입니다. 차례대로 핵과일, 풋감, 묘목, 산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볼까요? 어휘 활용하기, 글을 읽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일부 지역의 숲이 해충의 집중 서식지로 변하면서 해충, 해로운 곤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충의 집중 서식지, 해충이 집중적으로 살아가는 곳을 뜻하는 거죠. 변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벌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기로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베면은 거기에 살아가는 해충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겠지요. 특히 해발 600m 이상의 고원지대, 높은 곳입니다. 고원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충들은, 아하, 이 고원지대에 서식하고 있대요, 해충들이. 숲의 건강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확산,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겠죠? 해당 산림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국자들과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인근 주민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하면서도 뭐가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인정한 거예요? 대규모 벌목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 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울창했던 숲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겠죠.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따라 펼쳐진 산천의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은 이제 한동안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묘목을 심어서 숲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죠. 또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해충의 습성과 생태, 해충이 언제 잘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지, 특이한 성질을 잘 파악해야지 또 다른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죠.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벌목 작업은 일시적인 조치일 뿐,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숲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벌목으로도 모든 걸 해결할 순 없잖아요. 다른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구 온난화로 해충의 번식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등 숲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늘어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번 일로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숲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함께 공존하는 미래를 일구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풀어 볼게요. 1번입니다.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은 무엇인가요? 기억 어디에 있어요? 고원지대에서 서식하고 있는 해충들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고원지대에 살고 있다는 거겠죠. 살아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 어디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 해충들은 2번에 있는 거죠. 1번의 정답 2번입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주민들은 숲들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2번, 주로 높은 지대의 숲들이 고원지대라고 했어요. 해충들의 서식지가 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해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숲의 나무들을 베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맞습니다. 4번, 앞으로는 곤충들의 특징을 빨리 파악해야 숲을 지킬 수 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5번, 숲이 사라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의 나무들을 가져와 심기로 한 건가요? 다른 지역의 나무를 가져온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다양한 종류의 어린 나무, 묘목을 심어서 숲을 되살리는 데온 힘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나무를 가져와서 심는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5번인 거예요. 문제 잘 풀어줬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를 보면서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할게요. 여보, 정말 이런 첩첩산중에서 살겠다고요? 아주 산속 깊숙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여기가 딱 좋네요. 산 있고, 강 있고, 아주 자연이 둘러싸고 있어요. 난 이사하기 싫어. 천학도 싫고. 우리 어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죠?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크는 거야. 이런 어려움도, 저런 어려움도 다 겪어봐야 크는 거야. 두 가지 표현이 나왔습니다. 첩첩산중, 그리고 산전수정. 산전수전, 첩첩산중이라는 것은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치, 아주 깊은 산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전수전에서 이 전이라는 글자가 전투, 싸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서도 전투를 치르고요. 물에서도 전투를 치러요. 즉, 세상의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은 경우, 여기서도 전투, 저기서도 전투, 고생과 어려움을 다 겪을 때 쓰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첩첩산중, 산전수전. 문제 풀어봅시다. 산전수전, 둘 중에 산전수전과 비슷한 뜻을 지닌 속담에 표시해보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겪고, 저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첫 번째, 찬밥, 더운 밥다 먹어봤어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보고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맛습니다. 두 번째, 단맛, 쓴맛 다 봤어요. 한 가지 맛만 본거 아니에요? 단맛도 보고, 쓴맛도 봤어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다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산전수전 뜻이 비슷한 거예요.

0: 맞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자, 배를요, 운전하는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니까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엎어진 데 덮치기까지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연달아서 또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산전수전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찬밥, 더운 밥다 먹어보았다와 단맛, 쓴맛 다 보았다에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도전! 낱말글짓기! 자, 어떤 낱말일까요? 바로 서식지입니다. 생물이 보금자리를 만들어 사는 곳. 이라고 했죠. 자, 서식지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쓴 다음에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선생님이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낱말 우리 열심히 공부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을 가지고 만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친구들, 안녕!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추석 보탬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쩡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0번째 만남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립방 정식을 처음으로 만나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1차 방정식을 각각 풀어서 공통인 해인, 이 연립방 정식의 해까지도 구해봤는데요. 자, 사실 이 과정이 되게 길고 좀 귀찮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연립방 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방법, 대입법과 가감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되짚어보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이 한 쌍으로 묶여있으면 우리가 간단히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뭔가요? 그렇죠. 두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값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풀고 두 번째 1차 방정식을 풀어서 공통해를 찾아주면 됐었어요. 지금은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1차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얘는 세 쌍, 얘는 여러 개가 많은데 일단 세 쌍만 제시를 한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사실 구해도 겹치는 해가 보입니다. X는 2, Y는 3일 때 두 1차 방정식이 동시에 만족이 돼요.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다? 2,3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렇게 풀어도 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XY가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특별히 유리수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 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다 찾기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을 바로 풀어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은요, 대입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둘 중에서 한 1차 방정식을 다른 1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를 통해서 이 대입법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이 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미지수가 x, y 두 개여서 그래요. 두 가지 값을 다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죠. 만약에 x 플러스 2는 뭐 5, 이렇게 미지수가 한 개면 x는 3, 바로 찾을 수 있는데 얘는 두 개여서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두 1차 방정식을 잘 연결해서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났냐면,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1차 방정식에서 x가 2y야라고 알려주고 있죠. x는 2y인 겁니다. 그러면 이첫 번째 1차 방정식에서 x 대신에 2y를 대입한다면 x는 사라지고 2y 더하기 5y는 21. y에 대한 방정식이 되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2번 식을 1번에 대입을 하게 되면 바로 2y 더하기 5y는 21이 되면서 자, 정리하면 7y는 21, y는 3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y 값이 나왔어요. 끝이 아니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우리는 x 값도 찾아야 됩니다. x 값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y가 3인 걸 아니까 첫 번째 식에 대입해도 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식에 대입하는 게더 쉬워 보여요. 자, 그래서 y는 3을 이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은 x는 2, 3은 6이 나오죠. 아, x는 6, y는 3이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구나. 간단히 나타내면 6, 3으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대입법입니다. 자, 그런데 가감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자, 가감법은 이 글자 그대로 두 1차 방정식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앤 후 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연립방정식은 우리 대입법에서 봤던 연립방정식과 조금 형태가 달라요. 대놓고 x는 혹은 y는으로 정의된 식이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이두 번째 1차 방정식을 뭐 x는 이 항에서 y-2꼴로 바꾼다면은 아, x가 y-2라는 의미니 이 y-2를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x 자리에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도 대입법으로 풀립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두 식을 잘 들여다보면은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보이죠? 그럼 얘네 둘이 더하면 yy 날라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한번 써볼게요. ex 플러스 y는 5고,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인 상황이에요. 얘랑 얘가 같고, 얘랑 얘가 같죠? 그 말은 얘랑 얘를 더한 것은 얘랑 얘를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따라서 그대로 변끼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좌변끼리 더하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0으로 사라지니까 좌변에 누구만 남아요? 그렇죠. 3x. 우변은요? 3이 남습니다. 그럼 x가 뭘까요? 그렇죠. 1이 되는 거잖아요. 1 나왔으니까 y 값도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것이 바로 가감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1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 y를 없애기 위해 1번식과 2번식을 변끼리 더하면 자, 선생님은 세로 셈으로 썼는데 가로 셈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e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를 더한 것은 자, 우변끼리 5 더하기 마이너스 한 것과 같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3x는 3이 됐습니다. 따라서 x는 뭐다? 1이다. 이렇게 하나의 미지수 값을 먼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끝이 아니라 y 값 찾으러 가야 됩니다.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x는 1을 첫 번째 식에 대입해도 되고 두 번째 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편한 식에 그냥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은 x는 1을 이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은 2니까 2 더하기 y가 5가 되면서 그렇죠. y가 뭘까요?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제 x값, y값 다 나왔기 때문에 x는 1, y는 3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런 순서상 형태로 나타내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대입법이든 가감법이든 포인트는 두 1차 방정식을 연결해서 한 미지수를 소거하고 남은 하나의 미지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미지수 값을 찾은 다음에 요 값을 대입해서 다른 미지수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만, 우리 대입법 같은 경우에는 두식 중에서 한 식이 x는 y에 대한 식 또는 y는 x에 대한 식으로 제시가 될때 대입법을 바로 이용하시면 편한 거고요. 가감법은 x는

와인은으로 정리되어 있진 않지만 두식을 그대로 더하거나 혹은 빼었을 때한 미지수가 속어가 된다면 이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혹 우리 친구들 이 개수가 달라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이 내가 소거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을 똑같이 맞춰주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우리 친구들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내용들로 이제 풀이하는 방법을 연습한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엔 조금 더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내용을 열심히 복습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해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추억 토템 빵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0번째 만남으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합동에서도 두 삼각형끼리 합동인지 아닌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합동 조건 세 가지가 있었듯이, 자, 우리 닮음에서도 두 삼각형이 닮음인지 아닌지 손쉽게 판별할 수 있는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되짚으면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닮음비와 넓이비, 부피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서로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닮음비가 m 대 n이라면 넓이비는 전환과 호황을 각각 제곱시키면 됐었습니다. 자, 입체 도형에서 닮음비가 m 대 n이라면 부피비는요? 그렇죠. 3제곱해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풀이에 많이 이용되는 성질이니까 잘 챙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각형의 닮음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삼각형이 다음의 각 경우에 서로 닮음이다라는 건데요. 세 가지의 경우가 차례대로 등장을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 삼각형이 있는데 만약에 대응하는

태양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았대요. 그러니까 요 길이 대요 길이, 요 길이 대요 길이, 요 길이 대요 길이, 비가 같은 상황이죠. 자, 이때는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은 도형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 편하게 이 비가 1대2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대신에 2A, B' 대신에 2B, C' 대신에 EC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지금 세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 1대2, 1대2로 일정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 작은 삼각형을 몇 배로 확대시키면 얘랑 합동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정한 비율 두 배로 확대를 시킨다면, 자, 우리 친구들, 일정한 비율로 확대를 하면 모양은 유지가 되니까 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x 세모로 변하지 않을 거고요. 자, 변의 길이만 두 배로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세 변의 길이가 같죠? 자, 그럼 무슨 합동? 그렇죠. SSS 합동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각의 크기 같을 것이니 요 작은 삼각형과 각의 크기도 같구나라는 거알수 있네요. 아, 두 삼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면은 우리가 작은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해서 얘랑 SSS 합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야라고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의 크기가 같은지는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저절로 같아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SSS 닮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SSS 합동과 단어가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닮은 조건 배워봤으니 이제 두 번째 닮은 조건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친구들 두 삼각형 있는데 대응하는 두 쌍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이 같은 삼각형이에요. 자, 끼인 각을 동그라미로 갖다 똑같은 모양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삼각형은 또 서로 닮은 도형이 됩니다. 이번에도 생각하기 편하게 이 변의 길이의 비가 1대2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a, 2b라고 두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이 작은 삼각형을 일정한 비율 두 배로 확대시킨다면은 각의 크기는 유지가 되면서 변의 길이만 두 배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과 비교를 해봤을 때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로 같으니 SAS 합동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두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리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다면 일정한 비율로 확대시켜서 SAS 합동을 만들 수 있구나. 아, 그러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닮은 도형이야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은 이 나머지 한 쌍의 변의 길이의 비도 당연히 똑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1대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대응각의 크기도 당연히 같아집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간단히 SAS 닮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합동 조건과 유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닮은 조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삼각형이 있는데 대응하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았대요. 자, 이럴 때도 서로 닮은 도형이 됩니다. 자, 왜일까요?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하기 편하게 1대2였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을 마찬가지로 두 배로 확대를 시키면 각의 크기는 유지가 되면서 변의 길이만 두 배로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두 삼각형이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 ASA 합동이 되죠. 확대시켜서 합동이 되네? 그러니까 너희 둘은 서로 닮은 도형이야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간단히 우리가 앵글, 앵글이 같아서 닮음이에요. AA 닮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합동 조건과 좀 차이가 나죠. 왜냐면 우리 합동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한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S 조건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닮음은 크기가 같을 필요는 없죠. 모양만 같으면 돼요. 따라서 두 각의 크기만 같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AA 닮음이다 라는 거 이 차이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세 가지 닮은 조건 연습해봐야 되겠죠. 자, 여섯 개의 삼각형이 보이는데요. 닮은 삼각형을 모두 찾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고 닮은 조건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나온 이 삼각형이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짧은 변끼리 비교하면 4대 8, 1대 2죠. 그 다음 중간 길이의 변을 또 비교해보면 5대 10, 1대 2네요. 마지막 제일 긴 변끼리도 비교해보면 6대 12, 1대 2입니다. 아, 지금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네? SSS 닮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호로 나타낼 때는 삼각형 ABC라고 읽었다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죠. 꼭지점 A는 가장 짧은 변의 마주보는 꼭지점이니까 마찬가지로 가장 짧은 변의 마주보는 꼭지점 찾아가면 H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꼭지점 B는 가장 긴 변의 마주보는 꼭지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가장 긴 변의 마주보는 꼭지점 G 두 번째로 써주고 남아있는 꼭지점 I를 써주면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가 맞춰집니다. SSS 닮은 괄호 속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각의 크기가 달라 보이지만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구해보면 180도에서 150도를 뺀 30도, 이렇게 45도, 30도 두 각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 DEF와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를 맞춰서 삼각형 KLJ는 AA 닮음이다 할 수 있죠. 자, 마지막 남아있는 두 삼각형 비교해보면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의 비가 3대 5, 얘도 2로 나누면 3대 5로 같고요. 그 게임각의 크기도 50도로 같으니 이번엔 SAS 닮음이 됩니다. 삼각형 MNO와 대응하는 꼭지점 순서 맞춰서 삼각형 RPQ는 SAS 닮음이다. 이렇게 세 가지 닮음 조건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닮음인지 아닌지 판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요한 내용도 한 장으로 정리해보며 마무리해볼게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치킨 배달시키셨군요. 30분 뒤 도착 예정입니다. 저는 배달 시간을 예측하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저의 예측 비결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수많은 배달 기록을 학습한 결과입니다. 시간대에 따른 속도 변화, 날씨에 따른 속도 변화, 조리에 걸리는 시간 등 다양한 패턴을 모두 종합하여 평균 속도를 구하죠. 만약 출발지와 도착지

0: 까지의 총 이동 거리가 10km이고 예측 평균 속도가 시속 20km per hour라면 공식을 적용해 배달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변수가 많죠. 라이더의 GPS 속도, 도로의 혼잡도, 사고 발생 여부, 날씨 변화 등을 실시간으로 반영해 예상 도착 시간을 계속 고정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1차 부등식을 활용합니다. 먼저 예상 소요 시간이 약속 시간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는 부등식을 설정하죠. 이 부등식을 이용해 약속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를 계속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이 30분인데 예상 소요 시간이 40분이라면 부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예측한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다는 뜻이죠. 이럴 경우 즉시 경로를 변경하거나 더 가까운 라이더에게 재배정하는 등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시간 예측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여러분의 배달 음식이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도 다 수학 덕분인 셈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송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배달 어플 내에서도 그 AI가 열심히 1차 부등식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예상 소요 시간보다 더 빨리 걸리는지 더 느리게 걸리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럼 저랑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AI가 직접 되어보면서 판단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이었습니다. 이제 1차 부등식은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죠? 부등식 중에서 부등식의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모두 이항했을 때 정리한 식이 맞아요. 1차 식이 됐어야 됐어요. 1차 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할 때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었었죠? 네, 다음과 같은 단계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예시를 봤는데 첫 번째 뭐부터 합니까? 그죠? 이항을 하죠. 이항이라는 건 뭐야? 왼쪽에 있던 걸 오른쪽으로 넘기던가 아니면 오른쪽에 있던 걸 왼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던 x를 넘깁니다.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왼쪽에 있던 10을 오른쪽으로 넘겼어요. 대신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하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거 뭐? 맞아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눴어요.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눕니다. 나누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됐던 거 있어. 뭐? 그지? 여러분 등식은 그냥 나누거나 그냥 곱해도 괜찮은데 부등호는 조금 특이하게 나누는 수 또는 곱하는 수가 음수일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중학교 수학에서 1차 부등식이 어떤 개념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AI가 되어서 어떻게 배달을 결정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I는 목표가 그렇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다. 그럼 지킬 수 있는 약속은 뭐야? 예상 시간을 한번 생각을 따져보고 그 예상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부등식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지속적으로 판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 1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달 AI가 지켜야 할 절대 조건은 뭐죠? 도착 예정 시간을 30분이라고 했으면 예상 소요 시간이 얼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30분이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커도 30분.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본 상황은 무엇이냐? 우리가 해피해피한 가정을 할 거예요. 거리가 10km고 그때 평균 속도가 20km/h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은? 그죠? 거리를 속도로 나눠서 0.5시간이네. 0.5시간이면 몇 분이죠? 네, 30분이 나오겠죠? 그럼 30분. 그럼 내가 먼저 말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그러니까 괜찮아, 세이프, 가능하겠다. 자, 이건 해피해피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황이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졌어. 처음에 우리가 20km/h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5km/h로 감소한 거죠. 그럼 이제 소요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돼요. 똑같이 거리 나누기 속도를 하는데 10 나누기

60 보니까 3분의 2 시간이 나오고 그거는 3분의 2 곱하기 60을 하면 몇 분? 그쵸. 40분이 나오죠. 이제 새로운 시간은 40분인데 우리가 먼저 약속했던 건 30분이잖아. 그럼 40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AI는 무슨 생각할까요? 어라? 약속 못 지키겠는걸? 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 기존에 생각했던 방법은 안될것 같아.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자, 이제 AI가 할수 있는 건또 다른 선택지랑 같이 비교하는 걸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 A. 기존 경로를 유지하는 건데, 그거는 40분이었고, 부등식이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안 되네. 대신 우회도로를 고민할 수 있어요. 우회도로. 어떻죠? 예상 시간이 28분이래요. 28분은 30보다 작거나 같은데? 괜찮다. 자, C. 가까운 라이더를 배정해 볼까? 했더니 예상 시간이 31분이야. 31은 30보다 작거나 같다? 성립하지 않죠. 그럼 이제 AI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B를 써야 되겠다. B가 뭔데? 우회도로를 가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러다가 추가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죠? 갑자기 가게에서 조리 지연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5분 해야 돼. 그러면 28 더하기 5 하면 몇 분? 33분이에요. 이제 33이 30보다 작거나 같을까? 아니네. 우리가 판단하겠죠. 어라? 안 되겠는걸? 하면서 일단 실패. 자, 그럼 이제 AI는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B도 갑자기 추가적인 돌발 상황이 생기면서 5분이 증가했더니 내가 말했던 30분을 못 지킬 것 같네? 다른 방법이 없을까? 또다시 고민합니다. 자, 마지막 대안을 고민해요. 마지막 대안은 단건 배달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묶음 배달이었는데 단건 배달로 전환하면은 혹시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했더니 맞아요. 25분 걸린대. 아, 25는? 우리가 약속했던 30분보다는 작거나 같네? 돼, 안 돼? 된다. 그럼 A의 최종 판단은 뭐겠어요? 오케이. 단건 배달로 변경한다. 단건 배달로. 변경.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AI가 직접 되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수학을 이용해서 특히 1차 부등식을 활용해서 AI가 되어 보면서 배달이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열심히 판단을 해 보았는데요. 일상 속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특히 AI 속에 수학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oday's pattern. 그건 날씨랑 관련이 있어. 무언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의 패턴은 무엇일지 버디아의 대화 먼저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I think it may be about the weather.
2: You mean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1: Yeah,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0: 대화 잘 보고 왔을까요? 어떤 패턴을 오늘 소개해주고 있는지 바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우가 먼저 얘기를 해요.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지난밤에 나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I think it may be about the weather. 아무래도 그건 날씨에 대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날씨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죠? 그래서 버디가 패턴을 하나 소개해 줍니다. You mean 너 이 말하고 싶은 거지? It 다음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혹시 들었을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Has something to do with 이라고 하는 이 패턴이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바로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the weather라고 하는 말이 와서 그건 날씨와 관련이 있어. 날씨랑 관련이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Yeah, 맞대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렇게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언가랑 관련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대화 마무리해봤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Have something to do with. 다시 한번 have something to do with. 우리말로 하면 무언가와 관련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그대로 들어보면은 이게 그런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패턴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문. This problem has something to do with math. 이 문제는 수학과 관련 있어와 같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한번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따라 말해보겠습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it. 너는 그것과 관련 없어라고 해서 have 다음에 something 대신 nothing을 써주면 관련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세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They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그들은 이것과 관련이 없어라고 하는 말로 역시나 부정을 해주는데 don't라고 하는 부정문을 통해서 얘기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의 키 패턴 have something to do with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버디아의 대화 보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0: Hyunwoo, you look tired. What's going on?
1: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0: Why couldn't you sleep?
1: My room kept getting hot and then cold.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0: You're probably right. The temperature changed a lot last night.
1: I woke up at least 3 times because of it.
0: That makes sense.
1: I hope tonight is better.
0: Me too. Try to relax after school today. Hyunwoo, you look tired. What's going on?
1: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0: Why couldn't you sleep?
1: My room kept getting hot and then cold.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My room kept getting hot and then cold. I think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0: You're probably right. The temperature changed a lot last night.
1: I woke up at least 3 times because of it. I woke up at least 3 times because of it.
0: That makes sense.
1: I hope tonight is better. I hope tonight is better.
0: Me too. Try to relax after school today.
2: 연습 잘하고 왔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대화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핵심 패턴과 추가 표현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버디가 먼저 말을 꺼내요. 현우, you look tired. 너 피곤해 보이는데, what's going on?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현우의 표정이 굉장히 좀 어둡고 피곤해 보이나 봐요. I couldn't sleep well last night. 지난밤에 잠을 잘 못 잤어 라고 얘기를 해요. Then why couldn't you sleep? 너 왜 잠을 잘 못 잤는데? 라고 당연히 물어볼 법하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y room. 내 방이 kept getting hot and then cold. 계속 뜨거웠다가 차가워졌다가 그랬어. 방의 온도가 계속 바뀌었나 봅니다. So I think, 그리고 나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줘요.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아무래도 그게 날씨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나름대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때 오늘의 핵심 패턴, has something to do with. 여기서는 주어에 맞춰서 has를 써주었지만 원래 형태는 have이다. 그래서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물언과 관련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직역을 해보았을 때는 바로 와닿지 않으니 이 표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고요.

0: 계속 한번 가볼까요? You're probably right. 할때이 probably라고 하면 아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네가 맞는 것 같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라고 할때 probably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말을 덧붙여줍니다. 지난밤에 기온이 온도가 많이 바뀌었어, 변했지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일어났는데 at least라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이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그것 때문에 세 번은 깼다니까? 그랬더니 that makes sense라고 대답을 해요. make sense. make sense는 말이 되다, 의미가 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거 일리가 있다, 말이 되네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은 더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me too. 나도 그래라고 하고 try to relax after school today. 오늘 방과 후에 푹 쉬어라고 제안을 해주면서 이렇게 예쁘게 대화를 마무리해 주었어요.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오늘의 강의도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그건 날씨랑 관련 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 영어로 말할 수 있겠죠? 말해볼까요?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weather. 잘했습니다. So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와 관련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미션 바로 나갑니다. Today's mission. Have something to do with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을 활용해서 무언가와 관련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Have something to do with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고 유익한 표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전기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만원권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인데요. 그런데 이 지폐의 앞면,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세종대왕이 이룬 빛나는 업적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요. 어떤 업적인지 궁금하다고요? 쉿!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세종대왕님,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셨군요.
3: 아니, 너는 내가 가장 아끼는 훈민정음이로구나. 나를 기다렸느냐?

0: 엄청 기다렸죠. 임금님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 오늘날까지 잘 전해져서 지금은 후손들 모두가 한글로 글을 읽고 쓰는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1: 그것이 바로 내가 꿈꾸던 세상이었단다. 내 꿈이 이루어지다니 참으로 기쁘구나.
2: 어? 저분은 설마 세종대왕님?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세종대왕님, 저랑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주세요.
1: 아니,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러는 것이오?
2: 누구긴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시잖아요. 세종 이방원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4대 왕이 된 세종. 그는 놀랍게도 세종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는데요. 첫째 아들도 아닌 셋째 아들이었던 충녕대군이 어떻게 형들을 제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조선왕조에 기틀을 마련한 태종 이방원은 원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는데요. 하지만 양녕대군은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며 왕세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는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런 양녕대군과 사사건건 부딪히던 태종은 결국 그를 세자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데요. 이후 누구보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또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씨까지 지닌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죠. 그리고 얼마 뒤 태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세종대왕은 유교통치 이념을 바탕으로 조선을 다스렸습니다. 세종대왕은 학문을 매우 사랑한 왕이었는데요. 왕과 신하들이 모여서 유학경전과 역사서를 함께 공부하고 나랏일을 토론하는 경연을 자주 열었어요. 또한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던 태종과 달리 세종대왕은 의정부의 정승들과 나랏일을 의논하여 처리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정승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간 근무를 해야 했다고 해요. 이처럼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하들과 치열하게 고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왕이었는데요. 자신과 함께 연구하고 공부할 젊은 인재들의 필요성을 느낀 세종대왕은 궁궐 안에 학문과 나라의 정책을 연구하는 집현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신숙주, 성삼문 등으로 대표되는 집현전 학사들을 길러내기도 했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책도 아주 많이 주고 책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휴가도 넉넉히 주었는데요. 이러한 정책들 덕분에 집현전 학사들은 조선과 중국의 책에서 충신, 효자, 연려의 이야기를 모아 그림과 함께 쉽게 풀어쓴 삼강행실도나 고려시대 전반에 대해 다룬 고려사 같은 책들을 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오늘날 우리 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세종대왕이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한글, 즉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인데요. 세종대왕은 어쩌다 우리의 문자까지 만들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 조선에서는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자는 글자 수가 많고 배우기도 어려워서 주로 양반들만 사용하는 문자였는데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라에서 하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도 종종 생기곤 했습니다.
4: 아니, 너는 이 문서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단 말이냐?
5: 수령님, 저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1: 글을 몰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많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구나. 누구나 쉽게 쓰고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순 없을까?
3: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오랜 연구와 실험을 거쳐 우리의 말과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데요.

0: 하지만 훈민정음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자 이를 반대하는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1: 전하, 기이한 문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백성들에게 반포하시겠다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2: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은 성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오.
0: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해 전국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조선은 아녀자와 노비를 포함한 모든 백성이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3: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 28글자로 이루어진 문자로 세상의 모든 말을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문자였죠. 세종대왕은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는 용비어천가라는 책을 훈민정음으로 펴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만원짜리 지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이 용비어천가를 통해서 세종대왕은 조선왕조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게 된 이유와 정당성을 평범한 백성들에게도 널리 알릴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세종대왕의 능력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음악과 의학, 과학 분야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하늘에 떠있는 새, 달, 별 등 이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에 아주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 임금은 하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백성들이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곡식을 수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절기와 시간을 알리는 것은 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 하나였죠.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같은 자연현상이 하늘이 왕에게 어떤 뜻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왕은 천체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늘의 천체를 관측해서 일식과 월식을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었던 건 중국과 아라비아 뿐이었는데요. 조선의 천문관들은 중국 달력을 기준 삼아 날짜를 다시 계산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씩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천문관들은 옥에 갇히거나 곤장을 맞는 등의 곤욕을 치러야 했죠.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싶었던 세종대왕은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난 노비 출신의 장영실을 발탁해서 명나라의 천문기술을 배워오도록 지원해 주었는데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바람대로 여러 가지 과학기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혼천이와 간이입니다. 혼천이는 태양, 달, 행성 등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해서 절기와 시간을 알아내는 기구이고요. 간이는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덕분에 조선은 우리 하늘의 별자리와 해, 달의 움직임을 시간, 날짜, 달 단위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을 적은 칠정산이라는 책을 펴낼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바람대로 조선은 드디어 우리의 하늘을 스스로 관측하고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짠! 이렇게 만원짜리 뒷면에 혼천이 그림을 넣어서 세종대왕의 과학적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과학기구는 이게 전부가 아닌데요. 비의 양을 잴 수 있는 치구기가 제작되었고요. 또 청계천과 한강에는 물의 높이를 재는 수표를 두어 홍수에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시간을 알려주는 다양한 종류의 시계도 만들도록 했는데요. 이 시계는 마치 가마솥이 하늘을 바라보는 듯한 모양의 해시계라 하여 앙부일구라고 불렸습니다. 앙부일구는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도록 한 해시계인데요. 세종대왕은 이 앙부일구를 궁궐 외에

0: 백성을 위한 책을 편찬하는데도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책들이 만들어졌을까요?
1: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가던 우리 민족은 농사기술에 매우 관심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당시 조선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농업서적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땅, 기후와 맞지 않는 중국의 농사법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 매년 곡식의 수확량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풍족하게 먹을 곡식을 수확할 방법을 고민하던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적은 새로운 책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각 지방의 수령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농사 경험이 많은 나이든 농부를 찾아가 다른 지역에 알릴 만한 농사 기술을 조사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중앙에 보고하시오. 세종대왕은 이렇게 모은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농사법을 적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펴냈는데요. 덕분에 백성들은 곡식을 안정적으로 재배하고 예전보다 수확량도 크게 늘릴 수 있었어요. 또 세종대왕은 신하들에게 새로운 의약책도 만들도록 하였는데요. 당시 조선의 의약책은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이라 백성들은 병을 치료하려면 값비싼 중국의 약재를 사용해야만 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나라 사람의 체질에 맞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를 사용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적은 향약집성방이라는 책을 편찬해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었습니다.
0: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만든 것도 모자라 농업서적과 의학서적 편찬까지. 세종대왕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조선의 천재였는데요. 그렇다면 세종대왕의 외교 능력은 어땠을까요? 조선이 세워질 무렵 한반도 주변에는 명과 여진,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조선은 이들과 4대 교린 관계를 맺었습니다. 4대란 큰 나라를 섬긴다는 의미로 명나라에 대한 외교 정책을 의미하고요. 교린은 여러 나라와 가깝게 지낸다는 뜻으로 여진, 일본과 맺은 관계를 말합니다.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은 조선은 해마다 사신을 통해서 인삼 등의 조공을 보냈는데요. 그러면 명나라는 답례품으로 조선에 책과 약재 등을 보내왔죠. 조선은 명나라와의 사대 관계를 통해서 왕권을 안정시키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린 관계를 맺은 여진과는 어땠을까요? 조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여진을 두 가지 방법으로 대했는데요. 여진족 중에서 우리 땅에 들어와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땅과 벼슬을 주었고요.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조선에서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무역도 허락했어요. 하지만 여진족이 국경을 넘어와서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곧바로 군대를 보내어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당시 세종대왕은 최윤덕과 김종서에게 압록강과 두만강 주변에 있던 여진족을 몰아내게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군과 육진 지역이 개척되어 조선의 북쪽 영토가 넓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기 일본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고려 말,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외구의 침략과 약탈은 조선 초에도 끊이지 않고 계속됐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조선은 이종무가 이끄는 군대를 직접 쓰시마 섬에 보내 외구를 크게 혼내주고 돌아왔습니다. 이후 일본이 조선과 무역을 하고 싶다고 청하자 세종대왕은 오늘날의 부산, 창원, 울산 이세 곳에 포구를 개항하고 무역을 허락하는데요. 하지만 훗날 중종 때이 삼포에서 무역을 하던 일본인이 큰 소란을 일으키자 곧바로 포구를 폐쇄하고 무역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부터 과학기술의 발전까지 세종대왕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은 결국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2: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박물관에서 훈민정음을 만나게 된다면 누구보다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세종대왕님의

0: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1: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인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수진쌤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 지리의 힘 세 번째 시간. 이건 세 번째 레슨. 그래요. 이 세 번째 시간이 지리는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양한 또 다른 내용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만나볼 공간들. 바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극지방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는 조금 생소한 곳들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들이 좀 나오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또 만나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스텝업 지리의 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바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극지방 이 지역들의 위치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요 국가. 극지방에서는 크게 살펴볼 건 없습니다. 주요 국가는. 하지만 이제 아메리카하고 오세아니아는 요 몇몇 국가들도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 자연환경이 정말 각각 독특한 점이 많죠. 그래서 그 특징과 함께 거기에 적응하는 주민생활, 다양한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단원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배웠던가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그 지리 파트 다양한 세계의 이제 위치와 영토, 지형, 기후를 배울 때 요들 지역에 해당하는 기후나 지형들을 만나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지구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하는 단어를 배웠었거든요. 그게 실은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게 바로 특히 오세아니아와 극지방과 관련된 부분. 자,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지구촌을 위협하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히 환경 문제를 만나볼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 이게 어떻게 스텝업이 되느냐 봤더니 아메리카에서는 이제 위치와 주요 국가, 자연 환경 거기다 더해서 민족과 인종이 어떻게 다양한지 정말 다양하거든요. 어떤 민족과 인종이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지 그래서 나타나는 문화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문화도 참 많이 섞여서 새로운 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단원이고요. 자, 오세아니아하고 극지방은 위치와 자연 환경 특히 이제 기후와 관련된 특징들도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 가운데서도 극지방과 관련된 뭐 자원 개발이나 지역 개발 그리고 그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환경 문제. 오세아니아를 배울 때는 특히 태평양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많이 또 나옵니다.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큰 바다, 우리나라도 접해 있는 바다인데 여러 가지 좀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이제 살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바로 봅시다. 자, 아메리카 관련된 서술형 문제 도전. 다음 글은요, 아메리카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메리카를 구분해요? 네, 구분해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하천을 쓰고 구분의 기준이 되는 하천이고요. 자, 니은과 디귿의 이름 및 각

각각에 속해 있는 국가를 한 곳씩 서술해보자. 일단은 아메리카를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메리카의 지역 구분할 수 있니? 자, 지역 구분을요, 두 가지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지리적으로. 그냥 딱 봐도, 이렇게 이렇게 나누겠다라고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굉장히 얇은, 좁은 길목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굉장히 좁아진 여기를 지협이라고 하는데, 그 지협이 있어. 요걸 경계로 지리적인 구분을 해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파나마 지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요 위쪽에 강이 또 하나 흘러요. 그 강을 경계로 해서 이 위쪽의 아메리카와 아래쪽의 아메리카들로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거는 문화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저 강을 경계로 해서 문화에 있어서 좀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실은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는 구분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쓰는 건데 다시 한번 요 내용을 통해서 그중에서도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자면, 아메리카는 지리적 기준 외에도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아이고 뭐야 왜 이렇게 굵어? 자, 문화적 기준에 따라서 두 지역으로 구분된다. 문화적 기준을 물어보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이 문화적 기준을 바로 어떻게 하느냐? 요 리오그란데 강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앵글로와 라틴으로 나눠요. 자, 과거 유럽의 열강, 강력한 국가들이요. 식민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진출하는데 이 지역도 온 거죠. 유럽이 여기 있어요. 유럽에서 배 타고 많이 건너왔어요. 자, 그러는 중에서 영국이 건너가서 영국의 주로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 이 지역.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들이 내려가서 이 아래쪽에도 지역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지역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불러요. 자, 그렇게 다른 명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문화적인 경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였고요. 앵글로 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가 있고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필요한 개념 알려드릴게요. 아메리카의 위치. 자, 아메리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서쪽으로는 태평양. 이 태평양을 옆으로 이제 해서 여기 아시아가 있지.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는 대서양과 접해 있습니다. 큰두 바다의 사이.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면 이제 북극해가 있고 아래쪽은 남극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서 좀 길쭉한 형태입니다. 적도가 한요 정도쯤에 이제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북반구, 여기가 남반구. 남극과 북극에도 가까운 편이다. 자, 이제 아메리카의 지역 구분입니다. 지리적 기준과 문화적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지도 잘 보세요. 여기가 지리적 기준, 파나마 지역. 여기가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하는 문화적인 기준이에요. 딱, 지도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리적 기준으로 나누면 파나마 지역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남아메리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요거죠. 리오 그란데 강이라는 이 강을 경계로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을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요. 자, 파나마 지역으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리오 그란데 강으로 앵글로와 라틴 아메리카로 나눈다. 이 앵글로라는 표현이요, 영국의 민족을 뜻합니다. 영국의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의미를 담아서 앵글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영어를 사용하고 크리스티교, 특히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크리스티교를 믿고요.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족,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쪽에 이 남부 유럽에 많은 그 민족이 라틴족이에요. 그래서 라틴족의 영향을 받아서 라틴 아메리카, 에스파냐 쓰고, 포르투갈 쓰고, 카톨릭교 믿고. 자, 그러면 나라들 한번 볼게요. 앵글로에는 미국, 캐나다 있어요. 여기서 알래스카도 있는데 알래스카 미국 땅. 그래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아래쪽 라틴 아메리카로는 진짜 많은 나라들이 있네요. 뭐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나라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볼까요? 먼저 키워드, 기억, 문화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하천을 먼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리, 오, 그란데, 강. 자, 그리고 니은, 영국의 식민 지배를 주로 받은 지역을 앵글로 아메리카. 그 다음에 미국이
이에 속한다. 그 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주로 받은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브라질이 이에 속한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은 캡틴 아메리카만 알았죠? 이제는 우리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도 아는 거예요.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번 서술형 문제는 지도는 모두 다저 위도의 위치에 있는 지역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키토와 마나우스 모두 다 적도 가까이에 저 위도의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에도 기온 분포는 차이가 있더라. 어머, 적도 부근이면 우리 딱 떠오르는 기후? 열대기후. 그쵸? 자, 요거 쓰는 겁니다. 문제의 의도와 조건을 파악하라. 실은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지역을 좀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적도 부근에서는 열대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지역, 남아메리카는 독특하게 안데스 산지라고 하는 이 산지 때문에 나타나는 새로운 기후를 만나게 되거든요. 안데스 산맥이 쭉 펼쳐져 있고, 이 산맥의 위로, 산지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요, 해발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해발 고도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느냐를 얘기하는데, 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집니다, 실은. 여러분,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뭔가 서늘하죠. 그게 100m당 뭐한 0.5에서 1도씩 자꾸 기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기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해발고도 한 2000m, 3000m 올라가잖아요? 그럼 많이 떨어졌겠지. 그래서 좀 선선하고 시원한 기후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기후,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에서 볼수 있는 고산기후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지는 적도야. 평지는 이제 열대기후야. 적도 부근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온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도 부근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고산 기후는 항상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라는 걸좀 끌어낼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프 봐도 명확합니다. 먼저 키토가 있고요. 마나우스가 있는데 마나우스부터 볼게요. 마나우스는 해발 고도가 낮은 평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 보세요, 여러분. 기온 그래프의 기온 쪽에 수치를 읽으면 되죠? 한 27도, 28도 정도. 너무 더워. 1년 내내 너무 더워. 강수량도 많고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키토는요, 10도에서 15도 사이예요. 어머, 이 정도면 온화하다, 선선하다, 시원하다라고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키토는 보니까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안데스 산지 위에 있네요. 이걸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저위도에 있는데 그럼 열대기후여야 하는데 한 곳은 왜 기온이 이렇게 나타나느냐? 해발고도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개념 충전 가보겠습니다. 방금 쌤이 얘기했던 이 내용을 좀더 충실하게 배워볼게요. 아메리카는 남북 방향으로 길쭉하다 보니까 진짜 기후가 다 보입니다. 적도 부근에 열대부터 좀 건조한 기후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온화한 온대 기후도 보여지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냉대 기후, 캐나다를 비롯해서 이제 또 극지방으로 올라가면 한대 기후까지 이런 이제 기후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게다가 하나 더 추가, 고산 기후.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특히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지 위쪽,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산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기후를 좀더 구분해서 살펴봅시다. 적도 부근에서 나타나는 열대 기후는 굉장히 더운 기후.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은 높고 가장 낮은 달의 평균 기온도 18도씨 이상이어야 우리가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자, 고산 기후는 어떠냐? 높을고 매산. 높은 산지 위에서 나타난다. 자, 그래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볼수 있고, 적도 주변의 고산 기후는 너무 뜨거운데 올라가다 보니까 서늘해. 그쵸? 그래서 1년 내내 온화한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안데스 산맥의 고지대에서 볼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저지대, 평지의 뜨거운 곳에서 살기보다는, 야, 산지 위로 올라가자. 여기가 더 시원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모여가서 도시를 만들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갑니다. 자, 두 지역은 모두 다 저위도. 그런데 왜 기온은 차이가 있지? 해발 고도가 다르니까 이겁니다. 자, 마나우스는요, 저지대에 위치해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무슨 기후? 열대 기후가 나타났던 것이고, 반면에 키토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 위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나우스보다 기온이 낮아진 거죠. 자, 즉, 두 지역은 같은
저 위도에 위치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형

분포, 특히 산맥이 있는 곳에 있는 키토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해발 고도의 차이, 낮은 곳이냐 높은 곳이냐, 이런 차이 때문에 기온 분포의 차이가 뚜렷하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메리카의 다양한 기후를 좀 살펴보면서, 이 위도가 같더라도 해발 고도의 차이가 생기면 기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도 가볼까요? 이제는 오세아니아와 극지방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다음 글에 기억에 들어갈 국가를 쓰고, 기억에는 일단 국가 쓰고, 2번, 니은을, 밑줄 친 니은을 수도와 국가 내 인구 1위 도시로 구분해서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 뭐랄까, 단순한 문제예요. 암기 문제입니다, 실은. 가보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에서는 국토 면적이 비교적 넓은 국가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이런 국가가 있고, 이들 세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태평양에 흩어져서 분포하고 있다. 주요 도시로는 시드니, 캔버라, 웰링턴, 오클랜드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여기 이제 오세아니아라고 하는 대륙을 가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오세아니아 대륙. 이곳에 있는 국가를 알고 있니? 제일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어느 정도 세개 정도는 알아야지. 대표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하나가 파푸아뉴기니라는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에 파푸아뉴기니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시도 알고 있니? 이 외웠어? 지도 좀 보고 좀 알아나?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도시 가운데 수도라든지 인구가 많은 이제 도시들 한네곳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여기 있는 시드니, 캔버라, 웰링턴, 오클랜드입니다. 자, 캔버라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도고요. 그리고 웰링턴이 뉴질랜드의 수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국가하고 수도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세아니아에 대해서 개념 충전하고 들어갈게요. 오세아니아는 인도양과 남태평양 사이에 위치합니다. 태평양 남쪽에, 남태평양.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오세아니아가 있고, 여기 위에 인도양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인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 중에서도 남쪽의 태평양에 이제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고 작은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오세아니아 대륙 자체가 이 오스트레일리아가 위치한 큰 대륙 하나가 있고, 여기 이제 뉴질랜드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섬들이 있고, 여기 이제 또 파푸아뉴기니도 있고, 실은 인도네시아와 이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국가들 갑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오세아니아의 국토 면적 1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일 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라고 불리는 그곳이에요. 수도는 캔버라고요. 시드니라는 도시를 많이 알고 있죠. 오페라 하우스라고 하는 되게 멋진 건물이 있는 그 시드니. 요거는 이제 국가 내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네 개의 도시를 다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버른이라는 아주 오래된 이제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은 도시가 있고요. 자, 뉴질랜드 갑니다. 뉴질랜드는 이렇게 북섬과 남섬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안에 수도는 웰링턴. 근데 인구는 오클랜드. 아, 오클랜드가 오 크다. 오클랜드가 인구가 많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 파푸아뉴기니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같은 경우는 뉴기니 섬에 위치하고 있고요. 반은 인도네시아고 반은 파푸아뉴기니라는 국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까요? 오세아니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파푸아뉴기니가 있고. 자, 이제 이들 국가에서 뭐 수도하고 인구 많은 이제 이 도시를 찾아보겠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두 도시가 시드니와 캔버라인데, 자, 캔버라가 수도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이제 도시는 웰링턴과 오클랜드인데, 웰링턴이 수도입니다. 인구는 그런데 수도가 아닌 곳이 더 많네요. 그래요. 국가 내 인구 1위에 해당하는 도시는 시드니, 그 다음 크다, 오클랜드. 이렇게 해서 답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채울 수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은 해야죠. 다음 서술형 문제는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는 밑줄 친 내용과 관련해서 투발루의 위기가 뭔지를 써보는 문제입니다. 투발루의 위기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투발루도 우리 오세아니아 대륙에 속해 있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투발루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집이 물에 잠길 위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요, 국토 대부분이 위험한데요, 이것은 지형적인 이유로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문제, 실은 여러분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요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지역에서는 세계적인 그 환경 문제가 좀 다뤄진다고 했었어요. 특히 태평양 쪽에서는요,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로 인해서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오는 현상, 해수면 상승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좀 저지대에 위치한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이런 섬들 같은 경우는 섬은 가만히 있는데 바닷물이 점점점 극지방에 있는 빙하물이 녹아 내려가면서 막 점점 더 많아지겠죠? 많아지겠죠? 가라앉게 되는 거예요. 침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입니다. 투발루도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섬들이 바닷물 위에 이렇게 섬이 있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자꾸 지구가 따뜻해지니까 녹아버려. 녹으면 다 바다로 흘러들어갈 거 아니에요? 태평양의 이 물의 높이를 점점점 높입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들이 살 땅, 영토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요. 요 내용을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개념 충전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태평양이란 바다는 어디냐?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입니다. 여러 이 바다들 가운데서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해양이 태평양, 그 다음이 대서양. 자, 지구의 모든 육지 면적을 다 더해도요, 태평양에게 닿을 수가 없어요. 자, 대표적인 환경 문제가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해양 쓰레기 문제.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로는 이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이제 살짝 태평양 연안에 이제 위치해 있고요. 그다음 여기 오세아니아 이제 대륙에 있는 국가들도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이제 칠레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또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이들 국가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바다를 타고 흘러 들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나와서 물고기를 잡다가 버려진 그물망 같은 것들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쓰레기가 생겼어요. 이 쓰레기가 또 특히 플라스틱류가 많기 때문에 그게 잘게 잘려주고 막 조각나고 분해되다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물고기가 먹인 줄 알고 먹고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고 우리 몸에 또 플라스틱이 쌓이고. 그 다음 앞서 얘기했던 해수면 상승. 자, 해수면 상승은 뭐냐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다양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 에너지, 힘을 화석연료, 다른 말로 석유, 석탄, 이게 화석연료예요. 화석화되어 있는 에너지들. 자동차 다닐 때 석유 쓰잖아요. 그죠? 또 이제 뭐 전기를 밝힐 때도요,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 같은 거 씁니다. 이런 걸 쓰면서 점점점 온실가스가 증가했어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CO2, 우리가 숨쉴 때도 내뿜고 있는 이산화탄소. 자, 이게 기온을 점점점 상승시키는 온실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바닷물의 침수, 잠길 위험에 처해 있는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많은 거죠. 정리하면 갑니다. 자, 기역에 해당하는 내용 바로 해수면 상승입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상승하고 있다. 높아지고 있다. 투발루는 국토 대부분이 이것이 낮아요. 바로 해발 고도. 평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해발고도가 낮고 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취약한 지형 조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지형 조건, 지형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요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섬나라면서 해발고도가 낮다. 자, 다음 문제도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오세아니아와 극지방 가운데 특히 이제 북극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밑줄 친두 부분의 이유를 모두 서술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북극은 과거 인간의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러나 탐사나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종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고 실은 북극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대요. 자, 그러면서 또 이것이 앞서 배웠던 우리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된게 뭐죠?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가운데서도 지구가 따뜻해지는 현상, 지구온난화. 자, 그것으로 해빙, 바다 위에 이렇게 꽝꽝 얼어붙어 있었던 얼음들, 이게 녹았어요.
그래서 감소했다는 건 녹았다는 거지. 걔네도 어디로 갔어? 바다로 갔어. 자, 그러면서 이제 얼음이 이제 녹고 사라지니까 바다가 열린 거예요. 배가 다닐 수 있게. 그래서 북극 항로, 북극을 통해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된 거죠. 이게 개발되는 등 인간의 접근과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아시아와 유럽 간의 해상 무역에 있어서 기존 항로와 비교할 때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실은요. 여기 유럽 있고 여기 아시아 있잖아요. 이렇게 큰 이제 이두 대륙 사이에 교류가 있을 때 2위로 왔다 갔다 하면 참 편했겠지만 그동안에는 얼음이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안 됐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러면 요 아프리카의 이집트 쪽에 수에즈 운하라고 해서 배가 다닐 수 있게 그 강을 뚫었어. 배가 다니는 길을. 그러면 유럽에서 출발해 갖고 지중해 지나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서남아시아 쪽 밑에 지나서 인도 지나서 동남아시아 지나서 이렇게 간 거야. 만약 우리나라랑 교류를 하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류하면 돼.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되고 거리가 단축되고 이 연료도 덜쓸 것이고 그게 경제적인 효과라는 거죠. 자,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북극을 많이 다니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게 되면 그만큼 생태 환경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될건 뭐냐? 지금 기억에 들어가는 지구 온난화 문제 너 알고 있니? 이거였어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밑줄 친두 부분, 생태 환경의 악화와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북극의 빙하가 사라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때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로는 경제적인 이런 비용의 절감의 효과가 생길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저기에 있는 환경 오염 문제는 더 생기겠죠. 북극의 빙하 위에서 살고 있는 북극곰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극지방에서 나타나는 환경 문제를 잘 분석해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럼 서술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 충전 갑니다. 극지방의 구성,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그린란드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 북극해라는 북극지방을 말하죠. 유라시아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여기에 그린란드라는 섬이 또 있어요. 거대한 또 빙하가 덮여 있는 이제 남쪽에는 남극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이야. 여기는 바다, 여기는 대륙. 대륙 위에 얼음이 아주 그냥 높게 이제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남극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대륙. 남극해로 또 주변이 둘러싸여 있어요. 자, 극지방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우수한 생물 다양성, 사람들의 이 발길과 손길이 오가지 않았던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랬던 곳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 이제 있고요. 그리고 실은 자원이 또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또 이곳을 개발하고자 하는 좀 그런 의지가 생기겠죠. 자, 기후 변화 연구를 하기에도 좋아요. 오랫동안 이 빙하가 두껍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그 빙하 속의 성분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그동안 지구의 역사 속에서 특히 기후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대요. 자, 북극은 게다가 여기 많은 국가들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북반구잖아요. 서로 오갈 때 북극에 있는 항로를 이용해서 오고 가게 되면 그만큼 교통 발달, 교통의 이제 활발한 교류를 이제 좀 촉진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북극 항로. 자, 북극 항로는 북극에 있는 이 북극해를 이용을 해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길입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을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요렇게 북극 항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요만큼의 거리가 걸린대요. 15,000km. 그죠? 왜 이렇게 멈칫했죠? 15,000. 자, 그다음에 로테르담에서 지중해 지나서 수에즈 운하 통과해서 아라비아 반도 쪽 지나가지고 인도 지나서 이렇게 말레이 반도 쪽 끝을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 22,000km.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거리가 한32% 단축되고 시간도 그리고 이제 비용도 그만큼 단축이 되겠죠. 물류비가. 자, 이제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까요? 키워드의 답으로 우리 기억에는요, 지구 온난화가 들어가도 좋겠고요. 또는 기후 변화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나 기후 변화라는 걸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항로? 바로 북극 항로가 지구 온난화와 함께 더 많이 활용이 될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북극 항로는 기존 항로에 비해서 거리가 짧은 만큼 짧다라고 할까? 짧고.
자, 그 다음에 거리가 이제 짧은 만큼 이동에 걸리는 시간, 이동 소요 시간이 덜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물자를 이동할 때 들어가는 이 물류비가 이전보다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반면 이거

0: 이것의 접근과 왕래가 많아지면서 사람이죠. 우리입니다. 사람의 접근과 왕래가 많아지면서 해양 오염이라든지 쓰레기 폐기물이 증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또는 지구 온난화 그리고 요거 짧고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염 인간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나 뭐 인간이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람 또는 인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아메리카 대륙. 우리 기준을, 구분하는 기준을 살펴봤잖아요. 문화적 기준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서술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연습하는 겁니다. 자, 쌤은 다음 시간. 이제는 지리는 끝이에요. 새로운 내용을 배울 거거든요. 다양한 사회와 이 법과 경제에 관련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1: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닮은 도형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두 삼각형이 언제 닮음이 되는지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자,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됐어요. 언제 합동이 됐냐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합동이 되었었죠. 첫 번째, 셋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요. 그러면 SSS 합동.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SAS 합동.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ASA 합동. 이렇게 세 가지 합동 조건을 배웠었죠. 개를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는 삼각형의 세 가지 닮음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두 삼각형 ABC와 A', B', C'은요. 다음에 각 조건을 만족시킬 때 서로 닮은 도형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셋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을 때. 즉,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BC와 B', C', 즉 A 대 A', B 대 B', C 대 C', 전부 비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때 두 도형이 서로 닮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닮음 조건을 우리가 무슨 닮음이다 라고 불러줄 거냐면요. SSS 닮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합동 때랑 똑같죠. 뭐만 달라진 거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아니라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 B가 같아야 닮읍니다.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SSS 닮음. 자, 두 번째. 그러면은 SAS랑 똑같겠죠? 어떻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B에다가 별표, B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극기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각의 크기는 동일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은데, 극기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닮음이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와 A'의 B와 C와 C'의 B가 같아요. 요두 개의 B가 같은데요. 극기인 각, 각 B와 각 B'의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얘네 둘이 닮음이 된다. 무슨 닮음? 이거는 사이드와 사이드 사이의 앵글의 크기가 같아요. SAS 닮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합동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가죠. 흐름상. 그럼 세 번째는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뭐예요? 뭐야? 한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으면 닮음이 되나?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중에 세 번째 별표를 쳐주시고요. 나머지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면, 즉, 각 B와 각 B', 각 C와 각 C' 같다면 얘네는 닮음이 됩니다. 변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의 B는. 뭐만? 각두 개만 같다면, 그럼 다 자연스럽게 나머지 각 A와 각 A'도 같아지는 거잖아요. 여기를 세 개로 할게요. 즉,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면 나머지 하나까지 각 A와 각 A의 크기도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집니다. 뭐가 같아지는 거냐면 각이 같아진다? 아, 모양이 같아진다. 닮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 없이 각만 같아도 닮음이 돼요. AA 닮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AA 닮음. 그럼 우리는 이세 가지 닮음 조건을 가지고 이제 언제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지 그걸 빠르게 파악을 해볼 거거든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은 도형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자, 왜 닮은 도형인지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두 삼각형을 자세히 보니까 AB, 3cm죠? 센티미터 없죠? 3이죠? DE, 6이죠? 그럼 그 길이의 B는요, 3대 6이니까 약분하면 1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BC 4죠. EF 8이죠. 4대 8이니까 길이의 B가 1대 2가 돼요. 지금 빨간색, 주황색 길이 다 1대 2네? 그러면은 나머지 CA, AC와 DF를 보니까 2대 4. 약분하면 1대 2가 돼요. 모든 세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를 봤더니 다 1대 2, 1대 2, 1대 2네요. 이러면 닮음 된다고요. 무슨 닮음? SSS 닮음이 된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닮음을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두 삼각형이 닮은지 판단하려고 보니까 AB랑 DE를 볼게요. 그럼 4와 8이니까 약분하면 1대 2. BC와 EF를 봤더니 5와 10이니까 5대 10 약분하면 1대 2.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둘다 1대 2로 동일한데 그 와중에 극기인 각의 크기가 몇 도로? 각 B와 각 E의 크기가 40도로 같더라. 무슨 말이에요?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일정하고 극기인 각의 크기가 같다? 무슨 닮음이다? 아, SAS 닮음이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고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닮음을 찾아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닮음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숨어 있는 조건을 우리가 직접 찾아내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이제 1번. 세 삼각형 중에 닮음인 것을 찾아서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고 닮음 조건을 만들어라.

그럼 세 삼각형 중에서 일단 닮음이 아닌 것부터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근데 뭔가 얘네 둘은요, 다 50도, 50도 갖고 있는데요. 얘도 50도가 있지만 이 40도가 있죠. 여기 왼쪽 두 개의 삼각형, 40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없는 걸 모양만 가지고 예측을 하면 안 되고요. 주어진 조건으로만 봐야 됩니다. 즉, 얘네 둘 중에 40도의 각을 가지고 있는 건 없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는, 아, 뭔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도 정확한 닮음 조건에 따라서 찾을 수는 없겠구나. 얘가 할수 있는 건 AA 닮음인데요. AA 닮음을 찾을 수는 없겠네. 얘는 탈락. 일단 탈락 후보는 재빠르게 없애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죠. 아, 얘네 둘이 서로 닮았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닮음 조건을 찾아줘야 됩니다. 너무도 가짓수가 많아져요. 자, 봐볼게요.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 ABC가 이 삼각형과 닮았다를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할수 있는 거. 일단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50도니까 여기를 끼인 각으로 만들어야겠다. 체크는 하셔야겠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AB가 8cm니까 AB와 대응되는 변이 뭐가 될수 있을까? 예측을 해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대응되는 변이요. 두 가지나 존재해요. AB와 DF가 만약에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BC와 EF가 대응이 되겠구나. BC와 EF가 대응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대응되는 뭐 변의 순서를 따지자면 EBC라고 적었으면 EF라기보다는 50도인 각 쪽에서 오는 FE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이 아니라 AB가 어디랑도 대응이 될수 있냐면 여기랑도 대응이 될수 있어요. 즉, AB와 EF가 대응이 된다면 우리는 BC가 어디로? FD랑 대응되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닮음이 이게 어려워요. 즉, 이 상황이었다면 삼각형이 어떻게 닮은 거예요? ABC와 삼각형 DFE가 닮은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와 E가 대응이 되어서 EFD가 닮은 게 되는 겁니다. 즉, 닮음의 가짓수를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은 하나겠죠? 그 하나를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닮음 비가 일정한지 일정하지 않은지를 보고. 자세히 보면요. AB와 DF가 만약에 대응이 됐어요. 그럼 변의 길이의 비가 8대 16이 되죠. 그 다음 BC와 FE가 대응이 된다면 변의 길이의 비가 6대 12가 됩니다. 다 약분해주면 둘다 변의 길이의 비가 1대 2가 되기 때문에 아, 대응되는 두 개의 두 쌍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끼인과 크기 같네. 얘 닮음 돼요. 무슨 닮음으로? SAS 닮음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것도 그럼 닮음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AB 8cm와 EF 12cm, 8대 12와 BC와 FD 6cm와 16cm, 6대 16이 길이의 비가 같냐? 약분해주면 왼쪽은 2대 3이고요. 오른쪽은 3대 8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즉, 대응되는 두 쌍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냐, 안 같냐? 얘는 안 같고요. 얘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된다? 정답은 이쪽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E가 닮았고,

SAS 닮음이 된다.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조금 복잡하지만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자, 유제 2번 볼게요. 두 삼각형이 닮은 도형이 되기 위한 조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삼각형 ABC,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느 조건을 추가해야 되냐? 변 하나 있고 각 하나 있으니까 우리는 닮음 조건을 어떤 걸 생각해야 돼요? 아, 뭔가 여기 변의 길이가 같다면 닮음이 되겠네? 일단 SAS 닮음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또, 안 되면 모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변의 길이는 버리고 나머지 각의 크기가 같도록 만든 AA 닮음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중에 뭐가 되냐?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1번. AB가 9. 여기가 9cm고요. DE가 12cm예요. 자, 중간에 닮은 기호는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그럼 이때 닮음이 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닮음이 되려면요. SAS 닮음을 만들어야 되는데, 6과 9. 즉, BC가 만약에 EF와 대응이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AB는 DE랑 대응이 되겠죠. AB는 DE랑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이 각각이 가진 닮은 비가 맞냐? 요것만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럼 6대 9니까 약분하면 2대 3이죠. 9대 12는요, 약분하면 3대 4예요. 이거 뭐예요? 안 되죠, 닮음. 닮음 안 돼요. 같지 않으니까 닮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닮음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 이거 대응되는 변의 순서가 틀렸나? 그러면은 대응되는 변을 다시 맞춰봅니다. 어떻게? 이번엔 요렇게. BC랑 ET랑, 그 다음에 AB랑 FE랑 맞춰볼까요? 그러니까 뒤집은 삼각형이 되는 거죠. 뒤집은 삼각형. 그러면은 BC, 빨간색으로 써주면요. BC 6대 12니까, 6대 12니까 약분을 하시면 1대 2가 돼요. 근데 주황색끼리 보니까 어때요? 주황색끼리 9대 9기 때문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비가 1대 1이죠. 또안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9cm, 12cm란 조건은요, 이 도형을 닮음이 되게 만들 수가 없는 조건이다라는 거죠. 두 개나 확인해 봤는데 둘다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을 보니까 어때요? 2번은 AC가 8cm, DE가 12cm로 주어져 있는데 얘네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적어도 끼인 각이 돼줘야 되는데, 얘네 둘의 끼인 각은 각 C고요. 얘네 둘의 끼인 각은 각 E잖아요. 즉, C와 E가 같은지 모르니까 얘네 애초에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또, 세 번째 거. AB가 4cm, DF가 6cm. 2번과 같은 이유로 여기에 끼인 각은 60도가 맞는데, 여기 끼인 각, 각 F의 크기가 주어져야 되니까, 얘도 닮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은 애초에 안 되는 거고, 1번은 확인해 봐야 안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아, 변의 길이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으니까 SAS 닮음을 보라는 건 아니구나. AA 닮음으로 가봐야겠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각 A가 50도잖아요. 4번을 볼게요. 각 A가 50도고, 각 D가 60도다. 일단은 60, 60, 50, 60이니까 조건에 맞지는 않아요. 그럼 근데 우리 삼각형은요, 두 개의 각의 크기를 줬다는 거는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럼 각 C를 구해보니까 50, 60, 110이니까 여기 70도. 여기는 60, 60이니까 여기 60도. 각 C 각 F도 달라요. 그러니까 세개 중에 두 개가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안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은 5번으로 가겠죠. 5번이 왜 될까? 한번 보니까 각 C가 70도래요. 여기가 70도라고 줬어요. 일단 각 F가 50도라고 줬어요. 이렇게만 보면은 60, 60, 70, 50. 뭐야? 안 맞네?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실은. 각 A가 60, 70, 130도니까 여기가 50도가 되기 때문에 각 A와 어디가, 각 F가 같아지죠. 따라서 우리는 각 B와

각 E의 크기가 같고요. 각 A와 각 F의 크기가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 ABC와 삼각형 A에 해당하는 F, B에 해당하는 E, 마지막 D, FED는 서로 닮았습니다. 어떤 닮음? AA 닮음으로 같더라.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간단한 한 문제가 너무도 복잡하죠. 닮음이 이래요. 여러분들께서 닮음이 되는 조건은요, 하나하나 뜯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유제 4번 볼게요. 얘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예시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학교 시험에도 단골로 출제되는. AD의 길이를 구해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요. 우리가 활용해 볼수 있는 거를 전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뭐 따로 주어져 있는 건 없으니까 지금 단원이 닮음이니까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여기 안에서 닮음인 삼각형은 도대체 어떻게 있을까? 하고 판단을 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뭔가 닮았을 것 같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안 보이죠? 이 주황색 삼각형을 돌려서 그려보면요. D가 이쪽으로 오게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BDA가. 그러면 좀 보이나요? 이 빨간 삼각형 큰거 ABC랑 DBA랑 닮았습니다. 자, 왜 닮았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삼각형 A, B, C랑 닮았어요. 뭐가? 삼각형 D, B, A랑 닮았습니다. 요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닮았을까? 하고 봤더니, 이제부터 이제 닮음 조건을 찾아가는 거죠. 길이를 다시 한번 써보니까, DB가 5cm, AB가 요 바닥이 왔으니까 10cm, 여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D의 길이. 그러면은 대응되는 변, DB와 초록색으로 할게요. DB와 AB. 몇대 몇이에요? 5대 10. 즉, DB와 AB의 길이의 비가 5대 10이니까 1대 2가 되고요. 또, 하늘색으로 하면요. BA와 BC. 10대 5, 15니까 22 되죠. 즉, BA와 BC의 길이의 비도 1대 2가 돼요. 여기도 1대 2, 1대 2. 그다음 최종적으로 뭘 끼고 있죠? 각 B를 공통으로 끼고 있죠.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닮음. 무슨 닮음? 얘네 둘은 S, A, S 닮음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닮음 비는 몇이 되는 거예요? 닮음 비는 1대 2가 된다. 즉, 작은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를 보니까 1대 2다. 즉, 16cm가 두 배라면 절반인 AD는 몇 cm가 된다? 8cm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8cm. 이렇게 닮음을 보시면 돼요. 삼각형 내에서 뭐가 있는지 찾아서. 자, 이제 4번. 얘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DB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길이 그냥은 못 구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 이거. 일단 AB 길이를 구해서 요만큼 빼줘야겠다. 체크를 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다? AB 길이를 구해서 거기서 4cm를 빼서 DB의 길이를 구하자. 이거죠. 그럼 AB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뭘 활용해? 또, 닮음을 활용해야겠다. 무슨 닮음? 뭐, 문제에 주어져 있는데 AA 닮음인데요. 모르더라도 힌트를 어디서 얻냐? 얘랑 얘에서 얻으면 됩니다. 아, 이거 이 삼각형 ADE. 이거 다시 뒤집어서 그려주면요. 점이 일로 오게 만들어주면 A, E, D가 되고요. 여기가 3cm, 여기가 4cm인 이런 삼각형이 되죠. 그럼 이 빨간 주황색 큰 삼각형과 파란색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았습니다. 무슨 닮음?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고, 각 하나가 점으로 같은 AA 닮음. 그럼 뭐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 AB의 길이잖아요. 그럼 이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B를 찾아야겠죠. 닮은 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대응되는 변을 찾으시면 돼요. 어디? 여기

어렵지 않죠. 할 만하시죠? 닮음만 잘 찾으면 돼요. 닮음을 찾고, 그 다음에 왜 닮음인지 닮음 조건 찾아주고, 그 다음에 닮은 B를 찾아서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 평행사 변형 ABCD에서 AE 연장선과 DC 연장선의 교점을 F라고 한대요. 자, AB와 BE가 8cm, 여기가 8cm래요. 그 다음에 AD가 10cm일 때 CF의 길이를 구해라. 야, 이거 또 어렵게 해놨죠. 그럼 우리는 또뭐 하셔야 돼요? 여기서 닮음인 삼각형을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닮음인 삼각형을 찾아서, 아, 이 뭔가 그 닮음인 삼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활용을 해줘야겠다. 이런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 전략이 도대체 뭐냐? 하고 봤더니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가 닮았을까?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쓰이는 논법은 사실 뭐냐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닮음. 요렇게 보셔야 돼요. 닮음은 삼각형 내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황의 닮음이던가 또는 삼각형 내에서 닮음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전에 풀었던 두 문제는요, 삼각형 내에서 닮음을 찾은 거였고요. 지금 이렇게 소단원 실전 테스트 11번 같은 문제는 마주보고 있는 삼각형의 닮음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왜 닮음이 될까? 즉, 삼각형, 뭐, E, B, A. 요 삼각형과 우리는 삼각형 E, C, F. 요 삼각형이 닮음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닮음인지 판단을 하셔야겠죠? 왜 닮음이냐? 일단은, 뭐야? 일단 막국지각. 막국지각이죠. 막국지각이니까 크기는 같다. 그럼 나머지 각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왜? 우리는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aa 닮음으로 가자는 거야. 그럼 막국지각이니까 같고 나머지 하나는 어디가 같냐 하고 봤더니 무슨 어디서 힌트? 평행사 변형에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 평행사 변형. 그럼 뭐예요? 여기 x라고 하면요? z자네요? 그럼 뭐다? 여기도 엇각이니까 x자다. 아, 이렇게 닮았네. aa 닮음이네. 그럼 뭐만 찾으면 돼요? 닮은 b만 찾으면 된다 이거죠. 닮은 b가 몇인데요? 대응되는 변을 찾아야 됩니다. 이 AB와 대응되는 변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CF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변, BE의 길이와 EC의 길이의 B가 바로 닮은 B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가 8cm라면 평행사 변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2cm가 되죠. 따라서 닮은 B는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의 닮은 B는 8대 2, 약분하면 4대 1이 되는 거고요. 4배다. 여기가 8이니까 여기는 2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닮은 B를 찾았으면 뭐 닮은 B 가지고 풀었어요, 방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닮은 B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 요게 무슨 삼각형이 되는지 판단하셨어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 돼요? AB와 BE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8, 8이라면 이 삼각형도 또한 작은 삼각형도 여기 CE와 CF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따라서 CF의 길이는 2cm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는 삼각형의 닮음 조건 세 가지를 배워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세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을 때, 즉 A 대 A 프라임, B 대 B 프라임, C 대 C 프라임이 전부 동일하다. 그럼 얘네는 닮음이 됐습니다. 어떤 닮음이 됐냐면 SSS 닮음이라고 불러줬죠. 두 번째, 두 쌍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같고 극기인 각의 크기가 같을 때 닮음이 됐어요. 즉 A 대 A 프라임과 C 대 C 프라임이 같고 각 B와 각 B 프라임의 크기가 같다면 그 닮음을 SAS 닮음 이렇게 불러줬죠. 세 번째, 더 이상 변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두 쌍에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얘네는 AA 닮음이라 했고요. 왜 닮음이 됐죠?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도 전부 같아지기 때문에 삼각형의 모양이 동일해졌어요. 이렇게 우리는 세 가지 닮음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오늘 배운 내용은 요 정도고요. 그러면 오늘의

0: 의 미니 모의고사 오늘의 숙제가 나갈게요. 자, 13번 서술형 문제 이한 문제를 포함해서 하단 자막에 네 문제 총 다섯 문제를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 올라온 답안과 비교해 보세요. 그 다음 이 13번 서술형 문제는 꼭 풀어 보신 다음에 풀이를 찍어서 수강 후기에 업로드 해 주고 그 다음에 답안 첨삭을 받으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워볼 삼각형의 닮은 조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두 강에 걸쳐서 이 전기와 자기 전원의 뒷부분인 자기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기에 이어서 뒷부분 자기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선생님이 준비한 핵심 키워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이 전기 부분은 지난 강의까지 우리가 함께 문제도 풀고 개념도 정리하고 하면서 연습을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뒷부분인 자기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는 우리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낯선, 약간은 헷갈리는 그런 용어들이 여러 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자기장, 자기력선 이러한 것들 정확한 정의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특이하게도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도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즉, 전류가 흐르는 도선 자체가 마치 자석의 역할을 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전기와 자기의 세계관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생성되는 자기장의 모양이 다른데요. 그 모양을 찾는 방법, 특히나 이 자기장의 방향 찾는 방법, 오른손을 가지고 해결하는 거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전자기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 전자기력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요. 우리 친구들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전기와 자기가 상호작용해서 생기는 힘이다 라고 해서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기장과 자석의 자기장이 상호작용해서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력이 생기는 원리 이해를 하시고요. 이것 또한 이 힘의 방향을 찾는 게 또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오른손을 가지고 이 방향을 찾는 방법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전자기력을 이용한 기구가 바로 전동기인데요. 이 전동기의 원리와 활용하는 예시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분, 이 전기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양이 적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요. 이 전기와 자기가 합쳐지는 요 부분부터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자, 우리 차근차근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기 들어갑니다. 자기는 일단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자석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일단 N극과 S극이 있고요. 그리고 쇠붙이 같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미치는 범위를 우리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력이란 무엇이냐? 자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자석이 있을 때 이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기력처럼 자기력도 존재를 하는데요. 비슷한 양상을 띱니다. 우리 전기력도 같은 전하를 띄면 밀어내고 서로 다른 전하를 띄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자, 마찬가지로 자기력도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고요. 서로 다른 극끼리는 찰싹 끌어당기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력이었고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 범위를 우리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소할 때 장자죠. 그래서 이 자기장은요, 자석 주위에 무한하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 자기력이 미치는 범위는 일정하게 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범위까지를 자기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을 할 때요, 기준을 무엇에 둘 거냐면 바로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둘 것입니다.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 자석 주위에 여러 개의 나침반을 두게 되면요. 이 나침반 바늘이 N극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N극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N극이 가리키는 부분을 선으로 쭉 연결을 한 것이 바로 자기력 선입니다. 그래서 자기장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요, 언제나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기 때문에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 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력선은 폐쇄된 이 순환 고리를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석 내부에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 자기력선을 막 표현하진 않지만 실제로는 이 자석 내부에서도 이 자기력선이 연결된다. 그래서 폐쇄된 고리다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자기에 대한 내용은 전기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기가 앞에서 배웠던 전기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도선이 하나 있을 때 그냥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냥 놓여 있다면 얘는 그냥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는 순간 아주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바로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도선이 있고 그 도선에 전류가 흐른다면 이 도선 자체가 마치 자석의 역할을 해서 자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바로 전기와 자기장의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그 주변에 형성되는 자기장의 모습이 어떤지 그 형태가 모두 다른데요. 우리 중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제시가 됩니다. 먼저 도선의 모양이 일직선일 때, 그리고 이 도선을 한 번 감아서 원형 도선으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이 원형 도선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계속 뱅뱅뱅뱅 꼬아서 강한 자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자기장의 모양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그 방향은 어떻게 찾는지 오른손을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직선 도선 주위에는 자기장이 어떻게 생길까요? 도선이 있으면 그 도선 하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 즉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나침반을 딱 둬서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쭉 연결을 했더니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모양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방향을 찾는 방법은 바로 오른손을 딱 꺼내셔서요. 엄지손가락은 전류 방향으로 일치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휘감는 이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앞으로는요, 이걸로 모든 걸 다 해결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이 공부에서는 막 오른손 왼손 바꾸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류 방향도 다른 걸로 안 바꿀 거예요. 무조건 엄지가 전류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손가락이 자기장이다. 이거 하나로 모두 다 적용을 해서 푸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원형 도선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원형 도선도요, 사실은 직선 도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직선을 그냥 구부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점에서 직선 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적용을 시키면 그냥 그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 도선에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으로 빠져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 각각의 지점에서 어떻게 자기장이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선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길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부분, 딱 이 지점, 이 지점에서 만약에 직선 도선이라면 어떻게 자기장이 생길까요? 지금 이 지점에서 전류는 위쪽 방향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에 엄지를 위로 일치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휘감는 이 반시계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따라서 이 윗부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윗부분에서도 역시 전류가 흐르는 왼쪽 방향으로 엄지를 일치시켜주면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원형 도선 안쪽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럼 더 진행을 해볼까요? 왼쪽 점, 요 지점에서의 흐르는 전류 방향으로 일치를 시켜주면 이렇게 네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 즉 이 상태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휘감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지점에서의 자기장을 합쳤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원형 도선 내부에서는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자기장들이 다 합쳐지게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지워서 깔끔하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도 뒤에서 앞으로, 여기서도 뒤에서 앞으로, 여기서도 뒤에서 앞으로, 아, 결과적으로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코일 주위의 자기장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일단 코일을 만드는 이유는요, 한번 감았을 때보다 여러 번 감았을 때더 강한 자석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 번 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자기기들의 이러한 코일들이 부품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도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전류 방향을 엄지를 일치시켜주고 내 손가락이 휘감는 방향을 생각을 해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좀 작지만 한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자, 지금 이 경우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이 조선을 이 선생님의 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펜 입장에서 이 코일 안쪽으로는 어떤 자기장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들 전류를 엄지 방향으로 일치시키고요. 이렇게 휘감아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코일 내부 쪽으로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이 코일들도 모두 다 오른쪽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게 계속 중첨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연결이 되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자석에서 N극이 나와서 S극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 자기력선을 그렸죠. 따라서 자석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쪽이 코일에서 이쪽이 N극이 되는 것이고 이 반대쪽이 S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막대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교과서에서는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엄지에서부터 이내 손가락으로 바꿔서 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을 전류로 일치시켜주면 이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이 향하는 방향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그렇게 푸는 게더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 모두 다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손으로 따지면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도 정반대로 뒤집히게 되겠죠? 따라서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게 되고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더센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도 함께 커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자기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있대요. 그러면요, 이 코일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해서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까지 방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장을 만든 이 코일이 이번에는 또 힘을 받는데요. 자, 이건 또 무슨 말이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 원리를 먼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자석이 예를 들어 있다고 해볼게요.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뭐 일정 범위 안에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이 옆에 도선이 있어요. 도선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는데 이 도선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의 또 역할을 하면서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이 도선 주위에 또 다른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럼 어때요? 자석의 자기장, 그리고 이 도선의 자기장, 이 자기장이 겹치는 부분.

하게 됩니다. 이두 자기장의 상호작용 결과 발생하는 힘이 바로 전자기력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먼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힘의 방향을 찾는 거, 그 내용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말굽자석이 있죠. 그래서 한쪽이 N극, 한쪽이 S극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N극에서 S극 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장이 있는데 이 속에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코일을 하나 그 사이에 넣고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상황인 거죠. 자, 이랬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 우리 오른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냅다 그 오른손으로 외우지 마시고 왜그 방향으로 힘이 생기는지 먼저 그 원리를 선생님과 한 번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그림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자, 한번 그대로 감정에 입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거를 좀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평면에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하나 있는데, 이 도선 쪽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주변으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죠? 자, 우리 이거 오른손으로 찾아주시면 되죠? 엄지를 흘러 들어가는 전류 방향으로 일치시켜주면, 이렇게. 갖는 방향, 즉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도 원래 있었죠? 자,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면요. 밑에 N극, 그리고 위에가 S극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만들어주는 방향은 언제나 N극에서 S극 쪽, 즉 아래에서 위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수직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요. 이쪽은 자석의 자기장과 이 전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더 강해질 것이고 이쪽은요. 서로 방향이 다르네요.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약해질 겁니다. 아, 따라서 결과적으로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힘이 이쪽 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향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오른쪽의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 됐던 것이죠. 자, 원리 한 번만 꼭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직접 그림을 그려서 힘의 방향 찾는 거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매번 이렇게 그림 그리기 어렵다 하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른손을 가지고 빠르게 찾는 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그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꼭한 번은 이해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른손을 꺼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와 똑같이 엄지는 전류 방향, 그리고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으로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단 이번에는 휘감는 방향은 아니고 손을 쫙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폈을 때 이때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곧 힘의 방향이다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옆 사람의 등짝 때릴 때 이렇게 손바닥으로 찰싹 때리잖아요. 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여러 가지 방향 찾는 거 모두 다 하나로 다 통일을 해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엄지를 들어가는 방향으로 꽂아주시고, 자석의 N극에서 S극 쪽으로 내 손가락을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손바닥이 지금 선생님 쪽을 향해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 쪽, 오른쪽이 바로 힘의 방향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요, 이렇게 그냥 오른손 펼쳐가지고 빨리빨리 찾아주는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선이 받는 그 자기력의 방향과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거나 혹은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은 그 결과 생긴 힘의 방향도 반대로 바뀌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만약에 전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둘다 동시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반대에 다시 반대로 되니까 결국 원래 힘의 방향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류의 세기나 혹은 자기장의 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센 자석의 상호작용의 결과 더큰 힘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힘의 크기도 더 커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발생하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크고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만약에 평행하게 된다면 이 둘의 이 자기장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력을 적용해서 만든 기구가 바로 전동기인데요. 전동기의 원리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원리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기란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그 힘을 이용해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나 이렇게 먼저 연구자석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장을 먼저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 도선을 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게 되면은 또 다른 자기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둘의 상호작용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회전시키는 원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각각의 이 방향에 따라서 어디로 힘을 받는지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형 도선의 오른쪽에 받는 힘의 방향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른손을 꺼내서요. 자, 전류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쪽이므로 엄지를 저쪽으로 꽂아주시고 N극에서 S극, 즉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도록 네 손가락을 펼쳐주시게 되면요. 선생님의 손바닥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따라서 이 도선은요. 지금 현재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된 겁니다. 정말 맞네요. 자, 그리고 나서 한 바퀴 돌아서 나올 때는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전류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쪽으로 향하게 돼요. 따라서 엄지를 바깥쪽으로 꽂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 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주게 되면요. 이번에는 손바닥이 위쪽을 향하게 됩니다. 즉, 힘을 위쪽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쪽은 위로, 한쪽은 아래로 반대편으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뺑글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줌으로써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전자기기에는 다 이러한 전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동하는 원리는 결국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받는 힘의 방향이 반대라서 회전하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 만약에 반대로 바뀌게 된다면 회전하는 방향도 반대가 된다는 점, 그리고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전동기의 회전 속력이 더 빨라진다는 점, 이렇게 방향과 세기까지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전동기가 적용된 예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대부분의 장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뭐냐? 이 스피커, 소리도 진동이기 때문에 이 진동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원리가 들어갑니다. 또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동차, 로봇청소기, 드론 등 이렇게 회전하거나 움직이는 기계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기장이 생긴다. 이건 맞는 설명이죠. 그냥 코일만 있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냥 코일만 있는 거예요. 자기장을 형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러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2번,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면 더 센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기장의 세기가 함께 커지게 됩니다. 3번, 자기장의 모양은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비슷하다. 네, 결과적으로 코일 주위에는 막대자석 주위의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을 형성한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번도 맞고요. 4번,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뀐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자기력선은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 다른 한쪽으로 들어가는 모양이다. 그래서 폐쇄된 루프 모양이다 라고 선생님이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일을 이용해 만든 전자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이거 앞에 있었던 보기와 같죠? 그래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자석이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2번, 자기부상열차, 스피커 등에 이용을 한다. 내가 원할 때만 전류를 흘려보냄으로써 이렇게 자석의 역할을 하게 만들고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3번,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전자석의 세기도 함께 커지게 되고요. 전자석의 자기장 세기는 코일 내부에서는 0이다.

되어 있는데 우리 코일 내부에서도 자기장 형성이 되어 있었죠. 따라서 네, 이것이 틀린 설명입니다. 5번,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게 되면 전자석의 극도 반대로 바뀌게 된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원형 도선주의의 자기장의 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형 도선의 전류가 다 이쪽에서 들어가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나가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 것의 방향을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계속 연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오른손의 엄지가 전류, 그리고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자기장이다. 이걸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지점. 이 원형 도선의 오른쪽 지점에서 전류는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휘감는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인 이 왼쪽에서는요, 전류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가운데는 어떨까요? 자, 지금 이 왼쪽, 오른쪽, 그리고 이 위쪽 모든 부분에서 이 가운데 쪽에는 뒤쪽에서 앞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2번부터 5번까지는 각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이 틀린 것들입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가는 도선 아래에 나침반 놓은 것을, 그리고 나는 도선 위쪽에 나침반을 놓은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펜이 도선이라고 하면요, 가는 이 뒤쪽에 나침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는 앞쪽에 이렇게 위에 올려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스위치를 닫았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나침반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을까요? 자, 지금 현재 그림만 보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이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전류를 흐르게 한다면 이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래 나침반이 가리키고 있던 방향이 아닌 이 도선주의의 자기장의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자, 이때 하나는 뒤쪽에 있고 하나는 앞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가 될 거예요. 따라서 갔다가 아니라 정반대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니은, 가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다시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은 그냥 도선일 뿐입니다. 자기장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따라서 나침반바늘의 N극은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디귿, 나에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크게 한다면 나침반 바늘의 방향이 반대가 될까요? 세기를 더 크게 하는 것은 더 강한 자기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 즉 세기와 관련이 있지 방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렸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코일 양쪽에 두 개의 나침반을 놓고 스위치를 닫아서 전류를 흐르게 했습니다. 자, 이때 이긴 쪽이 플러스 극,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전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서 돌아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될까요? 자,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 도선이라고 두고요. 자, 이렇게 아래쪽을 향하게 엄지를 전류 방향으로 일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휘감는 방향을 생각을 했을 때이 뒤선 뒤쪽으로, 즉이 코일 안쪽으로 형성되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N극이 가리키는 곳은 나침반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스위치를 닫았을 때 B 부분은 N극이 되고요. 네. A 부분은 S극이 될 겁니다. 니은, 스위치를 닫았을 때두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모두 다 동쪽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디귿, 전지를 반대 방향으로 연결하여 스위치를 닫게 되면요, 우리 전류 방향이 반대로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나침반 바늘의 N극이 모두 다 남쪽이 아니라 이제 정반대쪽인 서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3번입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막대자석주의의 자기장. 나는 전류가 흐르는 코일주의의 자기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보니까 이 코일주의에 생긴 자기장이 마치 막대자석주의에 생긴 자기장과 굉장히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보기 보시면 기역,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곧 자기장의 방향이다. 자, 이것은 우리 자기장의 방향의 정의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나에서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조절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디귿, 나에서 코일의 양끝이 뛰는 극은 가
좌에서 막대 좌석의 양끝

끝이 뛰는 극과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나침반이 향하는 모습이 동일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N극과 S극 쪽 일치함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지금 전류 흐르는 코일이 가 나가 있거든요. 이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이랑 일치시켜줘서 휘감는 부분을 찾아주시면요. 가 쪽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나에서는 반대쪽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A 쪽은 S극, B는 N극, C도 N극, D도 S극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고요. 그리고 니은 두 코일 사이에서는요. 서로 같은 극을 떼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요, A에서 B쪽, 그리고 D에서 C쪽이기 때문에 D극은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요, 우리 이어지는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잠시만 눈을 좀 감아주세요.
1: 눈이요? 왜죠?
0: 일단 감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네.
0: 자,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눈앞에 거대한 동상이 보여요. 그 왼손엔 독립선언서, 그렇죠, 그렇죠. 오른손엔 횃불 들고 있는 희망찬 여신상이 보입니다. 누구죠?
1: 이 여신이 어딘가를 향해 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신, 자유의 여신상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여기는 뉴욕이에요, 뉴욕.
0: 맞아요, 맞아요. 다시 이제 눈 떠주세요. 아,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짧은 시간이지만 물어볼 게 있는데, 자유의 여신상 발 밑으로 혹시 봤을까요?
1: 발 밑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혹시 발 밑에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나요?
0: 맞습니다. 일단 그녀는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 뒤꿈치가 살짝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자유를 향해 가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서는 볼 수 없지만 위에서 보면 동상 바닥에는 끊어진 쇠사슬과 족쇄가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과 노예제도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1: 그야말로 모든 억압과 속박에서 해방된 자유를 의미하는 건데, 이 횃불과 독립선언서는 많이 봤는데 중요한 의미가 발 밑에 숨어 있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뉴욕도 아는 만큼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뉴욕으로 떠나볼까요?
1: 네.

0: 잠들지 않는 도시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선생님, 또 다른 별명이 있잖아요. 빅 애플.
1: 빅 애플. 네.
0: 뉴욕은 왜빅 애플이라고 불리죠?
1: 아, 그렇습니다. 이게 왜큰 사과일까? 한번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인쇄매체에 등장했을 땐이한 기자가 이 경마, 말, 네, 이 경마 기사에서 뉴욕에서 열리는 경마대회를 빅 애플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종종 이빅 애플이란 표현이 쓰여졌고, 이에 영향을 받은 기자들이 경마와 관계가 없는 기사들인데도 종종 뉴욕을 빅 애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런 유래가 있었네요.
1: 네. 선생님, 그러면 이빅 애플, 뉴욕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을까요?
0: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의 맨해튼은 처음에 단돈 24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죠? 지금부터 그러면 뉴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중의 도시, 자본주의의 상징, 그 자체인 뉴욕. 그 뉴욕에서도 중심지가 바로 맨해튼. 그런데 이 맨해튼 섬이 고작 24달러 상당의 물품들로 구입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이 된 맨해튼의 놀라운 시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큰 나라였던 건 아니었어요. 17, 18세기 유럽에서 정치적, 종교적 갈등을 피해 혹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식민지인들은 동부 지역에서부터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드디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후 미국은 땅을 사거나 서부를 개척하거나 때로는 전쟁을 통해 영토를 넓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뉴욕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시 17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 이주민들은 맨해튼을 원주민들로부터 사들여서 정착지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에게 구슬, 칼, 도끼 등을 주고 맨해튼을 샀는데 그 물품들의 가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약 24달러 정도였다는 겁니다. 당시 원주민들은 땅을 판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모든 사람의 것이었거든요. 네덜란드인들은 고향의 수도 이름을 따서 이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으며 무역을 통해 도시를 발전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세운 목책 성벽이 훗날 월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남았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실제로 벽의 거리라는 뜻인데 네덜란드인들이 세운 나무 울타리가 지금은 세계 금융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 네덜란드는 당시 근대 금융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602년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암스테르담의 세계 최초의 주식거래소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주식 투자 이런 개념이 바로 이때 태어난 거예요. 암스테르담 주식거래소에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이 활발히 거래되었고요. 이를 통해 수많은 시민과 상인들이 투자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전통이 훗날 대서양 건너 뉴 암스테르담, 즉 오늘날의 뉴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네덜란드와의 연관성은 뉴욕시 깃발의 오른쪽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상징하는 오렌지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을 노린 건 네덜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역시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1664년 영국 국왕 찰스 2세의 동생 요크 공작, 훗날의 제임스 2세인데요. 그가 군함을 보내서 뉴 암스테르담을 점령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뉴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 이름을 남긴 제임스 2세는요, 나중에 명예혁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은 권력을 잃었지만 그 이름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의 이름으로 남았어요. 이후 18세기 영국과 독립전쟁이 일어나자 뉴욕은 영국군의 주요 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독립에 성공하면서 뉴욕은 점차 새로운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로

0: 성장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실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초대 연방 수도는 뉴욕시였답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뉴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830년대가 되면 이미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고요.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또 주변 마을과 지역을 차례차례 합병하면서 도시의 크기도 계속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커진 뉴욕은 이민자들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뉴욕에는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들이 마천루 숲을 이룬 거예요. 그 중에서도 1931년에 완공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높이가 무려 381m, 안테나까지 합치면 443m래요. 그거에 달해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완공된 지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뉴욕의 상징으로 불리면서 영화 킹콩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와 사진 속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다섯 개의 좌측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각 구역은 고유한 특징을 가집니다. 맨해튼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좌측입니다. 도시에 많은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고요. 센트럴 파크도 맨해튼에 있습니다. 뉴욕의 경제 중심지이며 많은 대기업, 국제연합, 저명한 대학, 박물관, 브로드웨이 극장과 그리니치 빌리지, 매디슨 스퀘어 가든 등이 맨해튼에 있습니다. 맨해튼은 크게 로어 맨해튼, 미드타운 맨해튼, 어퍼 맨해튼으로 나뉩니다. 그중 어퍼 맨해튼은 센트럴 파크를 경계로 하며 센트럴 파크의 북쪽 지역은 할렘 지역입니다. 로어 맨해튼에는 경제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브루클린은 다양한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며 독특한 상점과 카페가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술가들의 작업실과 유명한 빈티지 상점이 많아요. 브루클린은 뉴욕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하고요. 1898년까지는 독립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퀸스는 뉴욕에서 최대의 면적을 가진 지역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한인타운도 여기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 의해 건설된 작은 도시였는데, 오늘날은 대부분 주택이 밀집된 중산층 지역입니다. 뉴욕을 대표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는 곳이기도 해요. 다음, 브롱크스는 뉴욕 최북단의 자치구예요. 뉴욕 양키스라는 야구팀 아세요? 그 팀의 본거지인 양키 스타디움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태튼 아일랜드라고 있는데요. 다섯 개 자치구 중에 가장 외곽에 위치해요. 맨해튼이랑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라고 하는 배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페리는 자유의 신상, 앨리스 섬, 그리고 로어 맨해튼의 전망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뉴욕 사진이라고 했을 때 보이는 되게 아름다운 사진이 이 페리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관광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1: 이 네덜란드 상인들의 금융 DNA가 지금의 월스트리트를 이뤘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0: 맞습니다. 쌤, 미국 경제는 1920년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급성장했는데요. 이 시기에 뉴욕 할렘에서 특별한 문화가 생겼습니다.
1: 네, 이제 할렘이라고 하면은 맨해튼 북부의 흑인 거주 지역으로 유명한 곳, 바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0: 맞습니다. 그 1861년부터 1865년 사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흑인들은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때 남부에 주로 살던 흑인들이 생존과 일자리를 위해서 미국 전역으로 이동한 것을 흑인 대이주라고 부르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북부로 많이 많이 이동을 했어요. 이 때문에 뉴욕, 시카고 등으로 이동한 흑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곳이 할렘입니다.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할렘 문화를 꽃피운 겁니다.
1: 할렘 문화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재즈 음악이 대표적입니다. 듀크 엘링턴, 루이 암스트롱 그런 전설적인 재즈 음악가들이 할렘의 클럽에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0: 문화 대폭발의 시대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를 할렘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0: 르네상스.
1: 즉 문화 부흥이죠.
0: 그러니까 오늘날 전 세계인들의 이런 사랑을 받는 뭐 힙합, 예, 그리고 뭐 R&B 이런 흑인 음악도 그 뿌리가 바로 할렘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들이 받았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이렇게 문화로 목소리를 내려 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번영하던 뉴욕에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사실 이제 알고 계신가요?
1: 와, 도대체 무슨 사건이 터졌길래 그랬죠?
0: 네, 바로 1929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가 뉴욕을 강타했어요. 자, 위기를 맞은 뉴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은 언제나 세계의 중심처럼 빛나는 도시였지만 역사 속엔 결코 잊을 수 없는 어두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거리에 길게 줄지어 있는 이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구호식당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업자들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움의 상징 뉴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1929년 세계 대공황 당시의 모습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과잉 생산으로 인한 공장과 은행의 파산이 이어지면서 1929년 미국 증시가 폭락하게 되고 순식간에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미국만 해도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길거리에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뉴딜 정책이 되겠습니다. 뉴딜은 기존의 자유방임 정부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은행과 산업을 안정시키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정부가 적절히 개입하고자 했습니다. 또 댐과 도로 같은 대규모 건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죠.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긴 했지만 전후에 미국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강한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생님도 당시에 생중계 보도를 보면서 이게 영화가 아니라 진짜 뉴스인지 의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이 민항기를 납치를 해서 빌딩에 들이받은 테러가 벌어진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일명 쌍둥이 빌딩을 들이받은 것인데요. 순식간에 건물은 화염에 휩싸였고 결국 이 두 건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다쳤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미국의 심장부, 그것도 뉴욕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먼저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미국 사회와 국제 질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뒤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테러 전쟁을 선포를 했고 2001년 말에는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해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그들을 숨겨준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은 자국 내에서도 공항 검색 강화, 테러 방지법 제정, 정보기관의 감시 확대, 이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무너진 빌딩 대신 그라운드 제로라고 불리는 추모 공간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은 연못 같은 리플렉팅 풀은 끝없이 떨어지는 물줄기들을 통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새로운 빌딩이 다시 세워져서 다시 일어선 뉴욕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이렇게 세계 경제의 중심지, 미국의 상징, 그리고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의 공간이라는 여러 얼굴을 가진 도시로서 오늘도 활기차게 살아 있습니다.
1: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와 그라운드 제로는 상처를 기억하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0: 미국 재건의 상징이군요.
1: 네, 맞습니다. 이 뉴욕의 힘은 이런 회복력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네덜란드, 영국의 지배를 거쳐서 전 세계 이민자들이 모여든 도시입니다.
0: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 문화를 펼치면서 뉴욕을 세계 중심으로 만든 거네요.
1: 네, 이 자유의 여신상 발 밑에 있던 이 끊어진 쇠사슬은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 뉴욕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보여주는 곳이네요.
1: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자, 오늘 뉴욕 여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번째 대단원에 필요한 개념학습 모두 마쳤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했어요. 개념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유난히 외워야 될 것도 있고 이해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 아마 머릿속이 복잡할 텐데, 이렇게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아, 이 내용은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네, 오늘은 그래서 북원교재 중단원 실전 문제풀이 15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 풀면서 우리가 개념학습할 때 같이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들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퀴즈,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생활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주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묻는 문제였어요. 여섯 글자였고 조금은 낯선 용어였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적었나요? 그렇죠. 정답이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이었죠. 우리 사회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해두면 되겠죠. 어려움을 겪는 이 국민을 국가 입장에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나서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제도니까요. 그 이름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두도록 하세요. 네, 여기서 퀴즈 정리하고요. 우리 문제풀이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북원교재의 우리 친구들 교재는 90쪽부터 시작합니다. 문제풀이 같이 할 준비 됐죠? 이번 시간 강의를 듣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미리 문제 먼저 풀고 왔을 거라고 믿어요. 너무 많이 반복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미리 잘 풀고 채점까지 하고 왔을 거라고 쌤은 믿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사례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 있는 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 라고 묻는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용어를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친구가 내 사진을 허락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사진이라는 건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예요.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되겠죠. 이러한 개인정보가 내 동의도 없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음료 전문점에서 직원 없이 무인 단말기만 있어서 주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무인 단말기라는 것은 우리가 직원에게 직접 주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계를 통해서 주문도 하고 결제도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죠. 이러한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인 단말기를 사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주문도 못하고 또 뒷사람들로부터 왜 이렇게 금방 안 나와 이런 핀잔을 듣게 되면 그것 또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2번에 성별,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른 그런 편견도 아니었죠. 3번에 나이도 아니고요. 4번에 종교에 해당되는 내용도 아닙니다. 5번에 답이 있었죠. 피부색에 따른 편견입니다. 주로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수 있겠죠. 5번을 정답으로 적어주세요. 3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위를 잘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친구가 내 일기장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내 일기장에는 나만 알고 싶은 내 비밀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내 사생활이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이것을 몰래 훔쳐봤다라는 건그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인권 침해 맞아요. 2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할수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왠지 일을 더 못할 것 같아 라는 이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맞지요. 3번. 기존의 일반 화장실을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한 경우. 자, 3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 화장실이었는데 그것을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 어떤 친구도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로 변경해버리면 장애인들만 이용할 수 있고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용 못해서 침해 당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일반 화장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장애가 있는 사람들, 뭐 휠체어를 탔다든지, 다쳐서 목발을 짚었다든지, 혹은 이렇게 만삭 임산부라든지, 그러면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 화장실에 공간을 조금 넓게 하고, 옆에 손잡이도 설치하고, 문도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할수 있도록 버튼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장애인들도 또는 휠체어를 타고 있더라도, 좀 다친 사람이더라도 누구나 다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특별 대우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평등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인권 침해 사례로 볼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 친구들 왜 이게 정답인지 알수 있겠죠? 좋아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고, 나머지 4번, 5번도 볼게요.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경우. 자, 이것은 인권 침해 사례가 맞죠. 안내견들은 특별 훈련을 받은 도움견이기 때문에 항상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자, 5번에 노인이 움직임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것도 인권 침해 사례가 맞지요. 병원에 가기 힘든 노인을 그냥 방치하는 건 인권 침해예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주어서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4번 볼게요. 다음 중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 침해 사례를 겪은 사람을 골라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이두 친구들의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봅시다. 성훈이는 저는 간호사 자격증이 있지만 남자라는 이유로 병원 면접에서 불합격했어요라고 했어요. 자,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왜 떨어졌대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능력은 충분히 있어요.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죠. 인권 침해 사례가 맞지만 문제에서 물었던 시설이 부족해서 생긴 사례는 아니죠. 성별에 따른 편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편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다. 편견. 그 다음 밑에 또 살펴볼게요. 유진이는 공중화장실에 이 세면대가 너무 높아서 키가 작은 우리들은 손을 씻기가 어려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설이 부족해서 인권이 침해당한 사례가 되겠죠. 낮은 세면대도 필요합니다. 우리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키큰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손 깨끗하게 씻고 건강을 유지할 권리가 있잖아요. 맞죠? 따라서 정답이 유진이가 되겠다. 유진이. 정리하고. 자,

봅시다. 다음 그림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을 보니까 지금 밖에 달이 떠 있고요. 아주 늦은 밤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 좋은 표정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해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쉴 시간도 안 주고 계속 일을 시키는 것은 인권 침해예요. 근로자들도 일도 하지만 적당히 휴식을 취할 권리도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번의 근로자가 겪는 인권 침해,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근로자라고 하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난 근로자가 겪는 인권 침해 1번. 자, 2번 볼게요. 외국인이 겪는 인권 침해 아니죠. 외국인들이 일터에서 뭐 돈을 적게 받는다든지 또는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잘 껴주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외국인이 겪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고요. 3번에 디지털 격차로 인한 인권 침해는 우리가 무인 단말기를 예시로 해서 또 살펴봤었죠. 4번에 시각장애인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한 내용 아닙니다. 자, 5번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 침해도 전혀 아니죠. 정답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학교 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 안에서, 그렇죠? 자, 학생이 할 수 있는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1번, 친구가 저의 키, 몸무게를 허락 없이 다른 친구에게 알려주었어요. 자, 이것은? 그렇죠. 내 소중한 개인정보, 키나 몸무게라는 건 내가 가지는 내 개인정보인데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다. 자, 맞습니다. 학교에서 인권 침해된 사례 맞다. 자, 2번. 특별실을 안내하는 점자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이 교실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그렇죠. 인권 침해 사례가 맞지요.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자를 이용해서 이곳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게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 인권 침해다. 3번. 횡단보도에 음향 신호기가 없어서 시각장애인은 길을 건너기 어려워요. 이것은? 인권 침해 사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중요한 거 학교 생활이잖아요. 횡단보도는 학교 생활은 아니죠. 우리 도로 위에서 겪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묻는 학교 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의 정답 3번으로 정리할게요. 4번, 5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가 저의 체육 수업 모습을 촬영해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어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사진을 마음대로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렸어요. 이것은? 그렇죠.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니까 인권 침해 맞고요. 5번에 가정통신문 안내문이 되겠죠. 이것을 한글로만 제공해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에도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그림을 잘 살펴보니까 지금 높은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을 가족이 올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유아차를 끌고 있잖아요. 유아차는 아래에 바퀴가 달려 있어서 쉽게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를 해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사로라는 그 시설이 없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1번에 인권이 존중받지 못한 사례이다. 맞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안전하게 오르고 내리는 것도 다 인권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2번, 시설 부족으로 인권이 침해된 상황이다. 맞죠? 그 시설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경사로가 되겠습니다. 경사로가 없어서 인권이 침해된 사례다. 2번도 맞다. 3번에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격차라는 말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은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한 격차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라는 내용 기억나죠? 이 그림에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유롭게 계단을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관리가 침해되었다. 5번에 경사로가 없어서 유아차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것도 맞지요. 정답은 3번. 8번 볼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의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우리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회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도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개념학습했던 부분 쭉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1번부터 볼게요. 인권 보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서명운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선생님이 그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짧게 설명을 했었는데,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인권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동의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장애인 경사로가 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해 주세요. 또는 어린이 놀이 시설을 잘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필요한 내용을 거기 내용을 쓰고 그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땡. 이해됐죠? 자, 2번 볼게요.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인권교육에 참여한다. 자,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건 우리 개개인이 하는 거죠.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뭐 직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사회의 노력은 아닙니다. 3번, 인권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이 하는 거죠. 우리 개인으로서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번,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만든다. 법을 만드는 것은? 그렇죠. 사회가 하는 노력이 맞죠. 우리가 개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노력은 4번이 되겠네요. 5번도 볼게요.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것도 우리 개인이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이 5번과 같은 경우 선생님도 할 거고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9번에서 10번 문제.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여기 상황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을 보니까 자, 시각장애인인 것 같죠? 여기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점자 블록 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설명 볼게요.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저는 도로나 건물 바닥에 설치된 노란색 이것 덕분에 길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지역에서 이것이 보기 안 좋다며 없애고 있어 길을 다닐 때 힘들어요 라고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냈지요. 자, 여기 나타난 이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위에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시설을 쓰세요. 이 시설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네 글자. 그렇죠. 점자 블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점자 블록. 이렇게 바닥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설치를 해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으면 아, 이쪽 길 방향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에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해서 아, 좀 보기 안 좋네. 그냥 없애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이 점자 블록을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10번 봅시다. 위의 상황에서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까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했었죠? 점자 블록을 없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지원이 항상 보호자와 함께 다녀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시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안전하게 혼자서도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땡. 2번. 동진이 자주 가는 길은 외우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3번. 은하. 혼자 걷지 말고 택시를 타고 다니세요.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땡. 4번. 지혜. 괜찮다면 제가 길 찾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센스 있게 우리 지혜는 괜찮다면 이렇게 붙였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턱대고 가서 제가 바로 도와드릴게요.

하면 그것도 또 조금 잘못될 수도 있어요. 항상 물어봅니다. 먼저 제가 도움을 드릴까요? 혹은 제가 도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여쭤보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4번의 지혜가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5번 호민이 볼게요. 시각장애인들은 혼자 길을 걸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11번 볼게요. 다음과 관련 있는 인권 보장 노력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네요. 인권 보장 노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유아용 변기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설치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휠체어 리프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사진과 함께 같이 공부를 했었죠. 계단을 바퀴가 달린 휠체어도 안전하게 혼자서도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휠체어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접혀져 있다가 버튼을 띡 누르면 쭉 펼쳐지면서 그 위에 휠체어가 올라타고 또 버튼을 누르면 계단 위를 쭉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둔 것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그다음 유아용 변기는 또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 공중 화장실에 가면 그 변기가 조금 커서 몸집이 작은 유아는 이용하기 어렵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유아에 대한 인권을 침해한 거죠. 따라서 조금 크기가 작은 유아용 변기도 설치를 해두고 우리 어린이들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들도 하나씩 어떤 건지 문제에 나오면 그때그때 체크하고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봅시다. 1번,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인권 교육은 사람들의 이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뭐 장애 이해 교육이라든지 이런 학생 인권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공공 편의시설을 마련한다. 공공 편의시설. 그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공공 편의시설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평등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둔 시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단, 장애가 없는 사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휠체어를 탄 사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다. 이것이 바로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2번. 3번도 볼게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한다. 사회보장제도라는 것도 우리가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은 맞아요. 맞죠?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설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4번, 인권보호기관을 운영한다. 인권보호기관. 우리 대표적인 거 하나 배웠었죠. 어떤 거?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침해된 사례를 뭐 조사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법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곳이었지요. 설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인권보호기관에서 법을 만드는 건 아니죠. 법을 연구합니다.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마세요. 5번.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한다. 법을 제정하는 것도 사회가 하는 노력은 맞지만 이 설명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11번의 정답 2번으로 정리할게요. 12번. 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인권 보장을 위한 실천 노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들도 일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하는 거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맞지요. 2번.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 이것도 좋은 생각이 되겠습니다. 3번.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편견을 없앤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맞지요. 4번에 노인은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노인이니까 좀더 지켜줘야지. 맞나요? 땡, 틀렸죠. 자,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알맞은 법적 제재를 받아요. 그쵸? 기억나죠?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강한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0: 법의 적용은 노인뿐만 아니라 뭐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나 다 평등하게 받아요. 노인이라 그래서 법을 어겼다고 해서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해됐죠? 따라서 4번은 틀린 설명이에요. 답은 4번이다. 5번.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캠페인을 합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12번의 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13번. 밑줄 친이 기관의 이름을 쓰세요. 어떤 기관인지 설명 한번 봅시다. 이 기관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입니다. 자, 체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요,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도 하고 관련 기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일도 합니다. 자, 이 기관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국가 인권 위원회라는 거예요. 국가 인권 위원회. 이 기관은요, 독립된 국가 기관이에요. 다른 기관들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국민들의 이 인권만 생각하고 그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14번 볼게요. 인권 보호를 실천하는 태도 중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태도들 공부했어요.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었죠? 이 사진을 봅시다. 성별에 상관없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별에 대한 편견을 버리자라는 것이 되겠죠. 자, 볼게요. 1번의 편견 버리기. 여기 바로 정답이 있었죠. 누군가 여자는 뭐 어떤 직업을 잘 못할 거야. 남자는 이 직업을 잘 못할 거야. 이런 잘못된 편견을 버리자라는 겁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2번에 존중하는 언어 사용하기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내용도 아니죠. 4번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5번에 인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제안한다. 그것도 아니죠. 정답은 1번. 편견 버리기가 되겠네요. 자, 15번 볼게요.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권 보호 실천 활동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인권 보호 실천을 우리가 직접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인권 우체통이 있네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여기 어떤 종이를 인권 우체통에 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여성 인권에 대해서 홍보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성 인권이 이런 거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더 가지게 할수 있는 캠페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보기 살펴볼게요. 인권 보호 노랫말 짓기 아니고요. 인권 보호 포스터 그리기도 아닙니다. 자, 디귿에 인권 보호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이게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답, 디귿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네, 오늘 15문제 모두 같이 풀어봤어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친절하게 초성도 나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오늘 같이 풀었던 이 15문제 그 내용 안에서 개념 학습할 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꼭 복습하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39강입니다. 우리 3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한 내용과 관련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고요. 또 그림 보면서 여러 사회 개념 되짚어 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북일교재 89쪽이고요. 서술형 평가 돋보기 연습 문제부터 함께 풀어봅시다. 자, 그럼 1번, 2번 문제 같이 푸는 자료인데요. 자료부터 볼게요. 다양한 공간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는 뭐예요? 공간 자료 중에 지구본. 나는 그렇죠. 세계지도. 다는 디지털 영상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각 공간 자료의 특징을 공부했어요. 자, 이것을 공부한 까닭은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공간 자료를 활용해야 할때 우리 친구들이 각 상황에 적합한 공간 자료를 골라서 활용해 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1번 문제 매우 간단합니다. 이 공간 자료의 이름이 무엇인지 쓰래요. 자, 그럼 가부터 함께 적어볼까요? 가는 뭐예요? 지구본이죠. 지구본. 나는요, 세계지도입니다. 세계지도. 자, 그리고 다는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다를 사용할 때의 좋은 점을 쓰세요. 자, 그럼 다가 뭐예요? 디지털 영상 지도죠? 디지털 영상 지도의 좋은 점, 장점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능, 이동 기능, 지도 종류 선택 기능, 그리고 확대와 축소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장소의 실제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장점들 떠올리면서 우리 글 읽으며 1번, 2번에 들어갈 낱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종이 지도와 달리 자유롭게, 자, 종이 지도는 할수 없는 것이겠죠? 달리라고 했으니까. 종이 지도와 달리 자유롭게 이것 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축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그렇죠.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더하기 기호 누르면 확대하는 거고요. 빼기 기호 누르면 축소하는 겁니다. 자, 또한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나 장소에 다양한 무엇을 편리하고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나요? 자, 어떤 국가의 위치를 검색하고 어떤 경로도 탐색하고 이런 것들 뭐라고 해요? 다양한 정보라고 하죠. 자,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편리하고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공간 자료가 바로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 문제 풀어 보았고요. 이어서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문제까지 다음 공간 자료 보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공간 자료를 보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아래 문장 보면 빈칸이 4개 있는데요. 자, 지금 앞부분 보면 적도를 기준으로, 그리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도와 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도는 위도 0도죠? 위도의 기준이에요. 적도를 기준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해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 그러니까 북위, 그리고 남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 기준. 본초 좌우선은요, 경도 0도입니다.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서경이 지도가 잘린 거예요. 여기가 서경, 영도에서 30도죠. 자, 그리고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서경.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또 30도. 그래서 서경, 영도에서 30도, 30에서 60, 60에서 90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친구들. 자, 그래서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 자, 그러면 동경과 서경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위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세요. 자, 우리 위도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 했죠? 특히 기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우리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후가 다르면 우리의 무엇이 달라지나요? 생활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루 종일 1년 내내 더운 곳에서는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 어떤 옷을 입겠어요? 얇고 헐렁한 옷을 입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에서는 여름에는 반팔, 겨울에는 두꺼운 옷 입겠고요. 저기 고위도 지역,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두꺼운 털옷을 입겠죠. 즉, 기후에 따라 입는 옷도 다르고요. 또 먹는 음식도 달라요. 왜냐하면 기후에 따라 잘 자라는 작물이 다르잖아요. 물론 오늘날에는 수입, 수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그런 식량들을 수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는 먹거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집의 형태도 기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는 그런 지역에서는요, 수상 가옥이라는 집의 형태가 있죠. 왜냐하면 땅이 습하니까요. 그리고 저기 고위도 지역은 어때요? 기온이 낮고 단단한 눈이 많다 보니까 단단한 눈으로 만든 이글루라는 집의 형태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무가 빽빽하게 잘 자라는 곳에서는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통나무를 가지고 지은 집이 많은 것이죠. 자, 이처럼 기온은 우리의 의생활, 식생활, 그리고 집의 형태, 이런 것들, 생활 모습에 많은 영향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적어주면 되겠어요. 위도에 따라 의복, 음식, 집의 형태 등이 달라진다. 그런 내용 적어볼게요. 위도에 따라 의복, 음식, 집의 형태 등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친구들. 자, 그리고 이런 내용 적어줘도 돼요.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반대이지요? 자, 북반구, 남반구라는 것이 적도, 위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인 것이잖아요. 자, 이 개념 자체가 위도와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은 반대이다. 자, 그것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는 무엇이 있는지 쓰래요. 자, 우리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진다라고 했고, 경도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했죠? 자, 시차라는 낱말 넣어서 문장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시간에 경도 15도 차이 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적어볼게요. 경도는 시차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 문장으로 적어줄게요. 자, 선생님과 실전 문제

까지 해결했고요. 이어서 그림 보면서 개념 떠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서 우리가 공부했던 사회 개념 떠올려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개념 1, 다양한 공간 자료와 관련된 개념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부했던 공간 자료 중 지구본입니다. 자, 지구본의 특징입니다. 지구본이란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의 위치, 면적, 지역 간 거리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구본으로는 세계의 모습을 다 한눈에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본을 돌려서 각 나라와 바다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보기 어렵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휴대하기,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이해하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공간 자료는 그렇죠. 세계 지도가 되겠죠? 세계 지도는 둥근 지구를 평평하게 펼쳐서 만든 지도예요. 자, 그래서 장점은 전 세계의 모습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에요. 하지만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죠. 일부 지역의 크기나 모양이 실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둥근 지구를 평면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입니다. 자, 이 공간 자료는 그렇죠.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위성 영상,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찍은 영상이나 항공사진,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에 지형이나 지명이나 국경, 도로 같은 지리 정보를 이제 넣어서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 아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쉽게 볼수 있으며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확대 축소 가능하고 길 찾기, 날씨 확인하기, 거리 측정하기,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개념 1과 관련된 사진들 봤고요. 우리 개념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입니다. 자, 지금 이 그림 보면 어떤 개념이 나올 것 같아요? 적도, 북반구, 남반구. 뭐예요? 그렇죠. 위선과 위도입니다. 자, 우리 위도를 읽을 때에 위선에 적힌 숫자를 보고 위도를 읽어준다라고 했어요. 지구본과 세계 지도에 그려진 가로선이 뭐예요? 위선이에요. 가로선이 위선. 자, 위선에 적힌 숫자를 뭐라고 해요? 위도라고 하며 적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적도가 위도 0도입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위도예요. 자, 지금 그림으로 확인하면 여기 위도 0도, 적도가 기준이고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북이, 남쪽은 남반구 남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선에 있는 국가들의 위도는 N이 북쪽을 뜻하니까 북위 30도, 이 선은 북위 60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는요, 남위 30도, 이 선은요, 남위 60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북위와 남위는 각각 0도에서 몇 도까지 있다? 90도까지 있다. 자, 남위도 0도에서 90도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 지금 위도는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도의 각을 구할 때, 적도와 그 위치에 있는, 이렇게 내린 그 각이 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각의 꼭지점 잡고 이렇게 내려서 여기가 30도니까 북이 30도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60도니까 여기가 북이 60도다. 자,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직각이니까 북이 90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이 끝나고 복습을 했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해서 30도, 60도, 90도인 건 알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위도가 다 북위 30도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 보세요. 자, 선생님, 제가 여기에 점을 그어서 지금 이렇게 각도의 꼭지점으로 내려 볼게요. 그럼 직각 아닌가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친구들은요, 지금 각도의 꼭지점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각도의 꼭지점을 표시했지만, 이 각도의 꼭지점은요, 지구가 있을 때그 지구 표면 위에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귤이나 사과로 생각한다면, 귤이 있어요. 귤 껍질에 있는 그 점이 각도의 꼭지점이 아니라, 이 각도의 꼭지점은 지구의 한 가운데 중심 있죠. 그러니까 뭐 복숭아나 체리로 따지면 복숭아에서 씨 있는 부분, 체리에서 씨 있는 부분이 각도의 꼭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각도의 꼭지점을 그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구의 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각도의 꼭지점은요, 표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는 했지만, 지구 중심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지구 중심을 향해서 각을 내렸을 때 무조건 다 30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더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집에 있는 과일, 둥근 모양의 과일 가지고 한번 가운데 적도 딱 그리고 30도, 60도 선 그려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30도 선에서 내가 이 과일의 중앙으로 들어갈 거야.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실제 물건을 보고 생각해 본다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선과 위도 정리해 봤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뭐겠어요? 본초자오선, 동경서경 나왔으니까 그래요. 경선과 경도이겠죠. 자,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세로선이 뭐예요? 경선이에요. 자, 경선에 적힌 숫자로 우리는 경도를 알 수가 있죠. 자, 경도는요, 본초 좌우선이 기준이죠.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경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초 좌우선, 여기 경도 0도예요. 자, 동경, 동쪽으로 동경, 서쪽으로 서경인데요. 동경 0도에서 180도까지, 서경도 0도에서 180도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경도가 뭐예요? 지금 이가 이스트, 동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경 90도. 자, 그러면 이 선에 있는 나라들의 경도. 자, 지금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일단 이 선에 있는 경도는 그래요. 서경 3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경선과 경도도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위도와 경도는 무엇에 영향을 준다고 했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봐요. 위도와 경도에 따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위도는요, 국가별 의복이나 옷을 말하는 거죠. 음식, 집의 형태 등 생활 모습의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위도에 따라 기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또 북반구, 남반구의 계절 차이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위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서술형 평가 문제에서도 했었습니다. 자, 한편, 세계 여러 지역 간의 시차가 생기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경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위도는 기후, 경도는 시차, 이렇게 연결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개념 3과 관련된 우리 사회 개념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도와 경도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여러 국가의 위치를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국가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동경인지 서경인지, 북위인지 남위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한 다음에 숫자를 봐줘야 돼요. 자, 국가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위도는요, 우리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이나 북쪽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경도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이나 서쪽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자, 이를 통해 내가 찾고 싶은 나라가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 그러니까 북이인지 남이인지, 그리고 본초 자오선의 동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즉 동경인지 서경인지 우리가 찾아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동경인지 서경인지 북이인지 남이인지 찾아냈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숫자를 보고 위치를 말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해 봤었죠? 자, 우리나라의 위치는요, 북위 33도에서 43도,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치를 나타낼 때 선생님이 동서, 남북 끝지점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쪽의 끝지점은 독도니까 이렇게, 그리고 서쪽의 끝지점 여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남쪽의 끝지점은 제주도 남쪽섬 마라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북쪽의 끝지점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이 숫자를 보고 북이 33도에서 북이 43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숫자를 보고 동경 124도에서 동경 132도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북반구에 위치해 있죠? 북이에요. 그리고 동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자,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어서 동경, 그리고 아시아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도 위도와 경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나라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위치 표현하기.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여 지구에서 어떤 나라나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는, 자, 지금 가장 먼저 선생님이 북이인지 남이인지 동경인지 서경인지부터 파악을 하라고 했죠. 자, 오스트레일리아 지금 여기 위도, 영도, 적도가 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죠. 그래서 남위가 되겠습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위. 자, 그리고 경도의 기준, 여기 본초 자오선이죠.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잖아요. 동경이다. 자, 그래서 남위고 동경이고, 동서, 남북 끝지점을 연결해서 숫자를 이렇게 읽어주어서 이런 것들은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는 남위 9도에서 44도, 동경 112도에서 154도 사이에 있어 남반구와 동경 지역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숫자 읽는 것은요,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더 정확하게 숫자를 함께 읽었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왜 이런지 궁금한 친구들은 개념 강의를 한번더 들어보면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그림으로 용어 정리했고요. 우리가 떠올린 개념 바탕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뜻에 알맞은 말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쓰세요. 자, 1번입니다.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인 모형이래요. 자, 우리 공간 자료 중에 지구의 실제 모습을 작게 줄여서 비교적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공간 자료는 지구본이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의 여러 지리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가 되겠어요. 자, 디지털 정보로 표현한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가 되겠죠?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요, 위성 영상이나 항공 사진 등으로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의 실제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도 장점입니다. 우리가 3학년 때 공부했어요. 자, 다음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4번, 5번.
다음 문장에 알맞은 말을 괄호 안에서 골라 동그라미표 하세요. 자, 문장 읽고 동그라미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요,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그려진 가상의 가로선입니다. 자, 가로선 뭐예요? 위선이죠.

0: 그런데 여기 가상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실제 지구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실제 그어져 있다라고 했나요? 아니죠. 실제 그어진 선이 아니라 위선과 경선은요, 위도와 경도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지구본이나 세계 지도에 가상으로 그린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그린 선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자, 이것은 경도 0도의 선이래요. 경도 0도는 경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뭐예요? 본초 좌우선입니다. 선생님이 좌우선을요, 세로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고, 본이 기본, 초가 처음. 그러니까 세로선 중에서, 경선 중에서 기본이 되고 처음이 되는 세로선이 본초 좌우선이라고 했죠? 이 본초 좌우선은 어디를 지나요?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난다고요? 자,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원래 설정했던 그 선보다 약 동쪽으로 100m 정도 이동은 하기 했어요. 자, 본초 좌우선의 위치까지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세계지도 딱 봤을 때 경도 영도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 간에 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시차는 뭐 때문이에요? 그래요. 경도. 경도와 시차가 관련이 있는 거죠. 경도 15도마다 1시간씩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자, 보기에요. 북위, 남위, 동경, 서경 있습니다. 자, 북위, 남위는요, 우리 위도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위, 남쪽은 남위. 자, 동경, 서경, 경도에서 공부했던 개념이에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경, 서쪽은 서경. 자, 그럼 6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적도의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북이죠. 북이 33도에서 43도 사이에 위치 있어요. 7번.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의 동쪽에 있대요. 그럼 뭐예요? 동경이죠.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8번. 오스트레일리아는 적도의 남쪽에 있대요. 자, 적도의 남쪽이면 남위겠죠? 자, 남반구에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남위 9도에서 44도 사이에 위치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요. 우리 첫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보고요. 개념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2를 통해서 첫 번째 중단원의 핵심을 정리하고 첫 번째 중단원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그렇다면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확대하고 줄여보며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공부했던 다양한 공간 자료 중에 하나이지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친구들,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 하지?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4: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보고 오늘 공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우리 이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분수 덧셈과 뺄셈 바르게 계산한 학생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자, 정답은 누구냐면 바로 하마 친구였습니다. 자, 우리 계산해보면요, 우리 렘닌 친구의 경우에는 분모 63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63분의 50이 나옵니다. 자, 근데 63분의 60이라고 했으니까 잘못되었고요. 렐라의 친구의 경우에는요, 우리 3과 9의 최소 공배수인 9로 통분을 해준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3과 9분의 7이 나옵니다. 자, 3과 9분의 7인데 4와 9분의 2라고 했으니까 잘못 계산했지요. 자, 그래서 우리 하마 친구의 경우에는 좀 숫자가 커서 우리 친구들 아마 아리송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14와 26의 최소 공배수인 182로 통분을 한 다음에 받아내림 계산을 해주면 2와 182분의 166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분수가 나오는데요. 자, 다행히 분모와 분자 2로 약분되기 때문에 약분한 값 구하면 2와 91분의 83. 자, 그래서 우리 하마 친구가 바르게 계산한 것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20개의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우리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서 계산을 해주는 것인데요. 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24입니다. 자, 그럼 24로 우리 통분하기 위해서는, 자, 분모와 분자에 3씩 곱해주고요. 자, 우리 이쪽에는 분모와 분자에 2씩 곱해줘야 됩니다. 자, 계산해주면 24분의 9 더하기 24분의 10이 됩니다. 자, 계산하면 분모 그대로 써주고요. 분자 9 더하기 10 해서 19. 이렇게 1번 간단하게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2번 보면 색테이프 길이의 합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합은 덧셈이지요. 자, 그래서 6분의 1과 18분의 7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하려고 보니까 18은요, 6의 배수네요. 자, 그렇다면 6과 18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18이다. 그러면 분모가 18인 분수를 우리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3씩 곱해 줘야 되겠죠? 18분의 3m가 되겠네요. 그러면 18분의 3m와 18분의 7m를 더해 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18분의 10m가 되겠습니다. 자, 18분의 10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거 약분 가능하지요? 자, 약분해보면 얼마로 약분 가능할까요? 2로 약분 가능하겠죠. 자, 2로 나눠주면 몫이 9가 되고요. 분자는 몫이 5가 됩니다. 따라서 2번 문제 정답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9분의 5m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균은 위인전을 어제는 전체의 4분의 1만큼 읽었고요. 오늘은 전체의 8분의 3만큼 읽었대요. 자, 어제와 오늘 읽은 위인전 전체의 얼만큼인지 알아보려면 읽은 것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4분의 1 더하기 8분의 3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와 8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8이에요. 그러면 8로 우리 통분을 해주면 8분의 얼마? 2죠.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계산해주면 8분의 5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선규 위인전 전체에 8분의 5만큼 읽은 거를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계산이 잘못된 곳을 찾아서 바르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네모 안에 들어있는 형태의 잘못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7분의 5 더하기 5분의 1을 했는데 지금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끼리 더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었죠. 분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모를 어떻게 해줘라? 그렇죠. 공통분모로 우리가 통분을 해줘야 됩니다. 자, 7과 5의 최소 공배수인 35로 통분을 한 다음에 분자끼리 덧셈 계산해서 우리 분수 결과값이 나와야 되죠. 자, 그럼 바르게 한번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와 15의 그러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볼게요. 자, 똑같이 나눠지는 것 3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몫이 3과 5가 나옵니다.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다 곱해주면 45가 되겠네요. 그러면 공통분모 45로 통분을 해주면 45분의 얼마가 되느냐? 25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은 45분의 39가 됩니다. 자, 더해볼게요. 그러면 45분의 얼마가 돼요? 더해주면 25 더하기 39, 바로 64가 되지요. 자, 그렇다면 이거 대분수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과 45분의 얼마? 10. 그렇죠.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1과 45분의 19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문제 만약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숫자 쉬운 걸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만약에 네모 빼기 1이 2예요. 그럼 여러분들 네모는 얼마일까요? 네모는 3이 되겠죠? 물론 바로 보자마자 3 빼기 1은 2예요. 이렇게 알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친구들 네모가 3인 거 어떻게 하냐면 2에다가 1을 더하니까 네모, 3인 것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네모 안에 알맞은 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이두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더해보겠습니다. 2와 9분의 4 더하기 1과 8분의 5예요. 자, 공통분모 72로 우리 통분을 해보면 2와 72분의 32 더하기 1과 72분의 45가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요. 3이 되고요. 자,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72분의 77이에요. 자, 그런데 72분의 77 받아 올림할 수 있어요? 어떻게? 1과 72분의 5로 우리가 받아 올림 가능합니다. 자,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4, 분수 그대로 써주면 정답 얼마가 돼요? 4와 72분의 5라고 하는 정답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는요, 소연이가 철사를 1과 8분의 3m 사용했대요. 민경이는 소연이보다 1과 5분의 1만큼, 1m만큼 더 길게 사용했는데, 민경이가 사용한 철사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예요. 자, 더 길게 사용했다고 하니까, 1과 8분의 3에서 1과 5분의 1만큼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해보겠습니다. 1과 8분의 3 더하기 1과 5분의 1 해주면 우리 40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1과 40분의 15 더하기 1과 4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주면 2와 40분의 얼마? 23이 되네요. 자, 그래서 민경이가 사용한 철사는 2와 40분의 23m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우리 서술형 문제인데요. 어떤 수에 2와 24분의 17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뺐더니 3과 36분의 29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풀이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줬어야 되나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구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잘못 계산했어요. 어떤 수 네모라고 했을 때, 자, 네모에다가 더해야 될걸 잘못해서 뺐대요. 얼마를? 2와 24분의 17만큼을 여러분 뺐다고 합니다. 자, 뺀 값이 얼마? 3과 36분의 29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어떤 수를 구해야 되죠? 자, 어떤 수를 구하려면 어떤 수는 2와 24분의 17에서 3과 36분의 29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어떤 수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떤 수를 구한 다음에 바르게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자, 어떤 수에다가 2와 24분의 17을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과정을 자, 간단하게 우리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우리 나타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과정, 풀이 과정 나타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생님의 과정을 계산을 하면 이렇게 6과 72분의 37이 나오죠? 자, 바르게 계산한 거 2와 24분의 17을 뒤에 더해주면 8과 72분의 8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72분의 88, 가분수죠? 자, 받아올림 해주면 자, 9와 72분의 16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70

12와 16은 여러분들 약분이 됩니다. 얼마로 약분돼요? 8로 우리가 약분이 돼요. 약분까지 해주면 9와 9분의 2라고 하는 계산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 9와 9분의 2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 잊지 말아야 될 거, 계산 다 한 다음에 자, 이 분모와 분자가 약분되는지 꼭 한번 마지막으로 더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분의 7에서 12분의 7을 빼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빼보도록 할까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8과 12의 최소공배수 24로 통분해주면 24분의 얼마? 21에서 빼기 24분의 14를 빼주는 것입니다. 자, 빼면 얼마가 나오느냐? 자, 분모 24, 분자 빼주면 7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24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계산 결과가 더 작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소공배수 36으로 통분을 해주면, 자, 4분의 1은 여러분들 통분해 주면 분모 36이 되면 분모 분자에 9를 곱해 줘야 되죠. 즉 36분의 31 빼기 36분의 9니까, 자, 이두개 이렇게 계산을 하면 36분의 얼마가 된다? 22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볼게요. 12와 9의 최소공배수 36으로 통분해 볼까요? 통분하면 36분의 33에서요. 그 다음에 36분의 얼마? 8을 빼주는 것입니다. 자, 빼주면 36분의 25가 되죠. 자, 36분의 22와 36분의 25 중에서 작은 것은? 그렇죠. 우리 왼쪽에 있는 식이 더 작다는 것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우유가 5분의 4리터 있었는데요. 윤주가 4분의 1리터를 마셨다고 합니다. 자, 마셨으면 이제 없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우리가 뺄셈을 이용해서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식세어 볼까요? 5분의 4 빼기 4분의 1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요. 최소공배수 얼마? 20. 그러면은 우리 20으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20분의 16 빼기 20분의 5가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20분의 11이 됩니다. 즉, 남은 우유 몇 리터라는 거예요? 20분의 11리터라는 것이 되겠죠. 자, 이제 12번 문제는요, 바르게 계산한 사람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무랑 지윤이 거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스무 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분모가 다르니까 우리 먼저 3과 7의 최소공배수인 21로 통분을 한 다음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해 줘 보도록 할게요. 자, 21로 통분을 하면 4와 21분의 14에서 2와 21분의 12를 빼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면 4 빼기 2니까 2가 되겠고요. 분수 분수끼리 여러분 빼주면 21분의 14에서 21분의 12 빼면 21분의 2가 되죠. 자, 그런데 계산값 얼마라고 했어요? 승우? 2와 21분의 10이라고 했네요. 아, 승우는 바르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2번 문제 정답 지훈이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진짜 이 답이 나오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18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자, 36으로 통분을 하면 5와 36분의 34 빼기 3과 36분의 얼마? 21이 되겠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면 5 빼기 3, 2가 되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36분의 13이에요. 아, 2와 36분의 13. 똑같은 값 나왔죠? 아, 역시 지훈이가 한 것, 바르게 계산한 것, 다시 한번 우리 검토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인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식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네모 안에 있는 길이만큼 구해야 돼요. 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전체 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만큼의 길이와 우리 네모만큼의 길이에요. 자, 전체 길이는요, 이두 길이를 합친 것만큼이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네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에서 이 부분만큼을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5와 14분의

3분의 13에서 3과 7분의 5만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14와 7의 최소 공배수 얼마냐면 14가 7의 배수이므로 최소 공배수는 14가 되겠죠? 5와 14분의 13 빼기 자 14로 통분을 해주면 분모 분자 20 곱해줄게요. 그럼 10이 되겠네요.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주면 2,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면 14분의 얼마? 3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 2와 14분의 3.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은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것 찾아서 기호 쓰는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역니은 디귿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9와 4의 최소 공배수로 먼저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9와 4의 최소 공배수는 36입니다. 그러면 36으로 통분을 해주면요, 4와 36분의 32 빼기 2와 36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자, 빼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2고요, 분수는 분수끼리 빼주니까 36분의 얼마? 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니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도 18과 12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최소 공배수는 얼마냐면 36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36으로 통분해 볼게요. 5와 36분의 22 빼기 2와 36분의 얼마? 21이 되겠죠. 자, 지금 여기 자연수끼리 계산해 주면 3이 되고요. 분수끼리 계산해 주면 36분의 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디귿 볼까요? 디귿은 36, 6. 자, 최소 공배수 36으로 통분할 수 있겠네요. 7과 36분의 17 빼기 4와 36분의 얼마냐면 30이 되겠죠? 자, 그런데 36분의 17에서 36분의 30은 뺄 수가 없으니 받아내림해 줘야 됩니다. 받아내림해 주면 6과 36분의 얼마가 되느냐? 그렇죠. 바로 53이 됩니다. 빼기 4와 36분의 30 계산을 해주면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2, 분수는 분수끼리 36분의 23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가장 작은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일단 자연수 부분 비교하면 3은 제일 크니까 탈락이죠. 자, 2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분수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36분의 5와 36분의 23 중에서 작은 것은 36분의 5가 작음으로 가장 작은 것 기호 쓰면 기역이라고 우리 친구들 적어 주셔야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결과 우리 왼쪽과 오른쪽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분모 얼마? 16. 자, 그러면은 공통분모 16으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16분의 8 더하기 16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요, 16분의 23이 되겠죠. 자, 이거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대분수로 나타내면 얼마? 1과 16분의 7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4와 3분의 2 빼기 2와 8분의 7이에요. 자, 우리 3과 8의 최소 공배수 24로 한번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와 24분의 16에서 2와 24분의 얼마? 21을 빼줘야 됩니다. 자, 24분의 16에서 24분의 21을 못 빼주니까 받아내림해 주면 3과 24분의 얼마? 40에서 2와 24분의 21을 빼줘야 되겠죠. 자, 빼줍시다. 빼주면 1과 24분의,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19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과 16분의 7, 그리고 1과 24분의 19. 자, 이두 가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1과 1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분의 7과 24분의 19를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16분의 7, 그리고 24분의 19.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 대각선으로 곱해서 크기 구해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7과 24 곱해보도록 할까요? 24 곱하기 7. 자, 하면, 4, 7에 28, 2, 7에 14, 168입니다. 자, 여기 왼쪽은 168이고요. 오른쪽 한번 해볼까요? 16과 19 곱해볼게요. 곱하면, 6, 9, 54. 9일은 9. 자, 5 더하면 144가 되죠? 1 곱하기 6은 6, 1 곱하기 1은 1이니까, 자, 더해주면 4, 하나 올라가고요. 3, 304가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304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른쪽

크기 어떻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 이렇게 벌려진 표시 부등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종이접기 하는데 색종이를 지연이는 이만큼 사용했고요. 서윤이는 요만큼 사용했다고 해요. 자, 지연이는 서윤이보다 몇장더 많이 사용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지연이 거에서 서윤이 거를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빼줘 보겠습니다. 6과 5분의 2 빼기 4와 8분의 5. 자, 공통분모 40으로 통분하면 6과 40분의 16 빼기 4와 40분의 25가 되겠네요. 자, 분수끼리 계산 안 됨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받아내림해 줘요. 5와 40분의 56 빼기 4와 40분의 25. 계산해 주면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 되고요. 분수끼리 계산하면 40분의 얼마? 31이 됩니다. 즉, 자, 지연이가 서윤이보다 1과 40분의 31 장만큼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17번 문제는요, 우리 세 장의 수카드 중에서 두장 사용해서 진분수 만드는 거예요. 자, 진분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분모가 분자보다 더큰 분수죠. 자, 그렇다면 진분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자, 가장 큰 수를 만든다. 자, 가장 큰 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지금 4, 5, 9가 있습니다. 가장 큰 수를 만들면 우리 4와 5를 이용해서 5분의 4. 자, 5분의 4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5분의 4도 있고 9분의 5도 우리 만들어 볼수 있겠어요. 자, 근데 우리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것이 대각선으로 곱했을 때더큰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렇다면 가장 큰 수, 4와 5를 이용해서 5분의 4가 가장 크구나. 그렇다면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일까? 일단 분모가 제일 크고 분자는 작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제일 작은 것은 9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5분의 4와 이 가장 작은 9분의 4, 이것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4와 그 다음에 9분의 4. 자, 더해 볼까요? 자, 더하면 5와 9의 최소공배수 45, 36 더하기 45분의 20.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45분의 56이 됩니다. 자, 이거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45분의 얼마? 11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장 큰수 5분의 4, 가장 작은 수 9분의 5 더해주면, 9분의 4였죠? 5분의 4와 9분의 4 더해줘서 1과 45분의 11이라고 하는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모두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 계산과 이것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 왼쪽 계산해 볼게요. 공통분모 15로 우리가 통분해서 계산하면 3과 15분의 12 더하기 2와 15분의 5입니다. 계산하면 5와 15분의 17인데, 우리 이거 받아올림 해줄 수 있죠? 그렇다면 6과 15분의 2가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 계산해 보면요, 15와 10의 최소공배수 30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요. 5와 30분의 28 더하기 4와 30분의 9. 자, 이거를 더해주면 9와 30분의 37인데, 우리 30분의 37도 받아 올림해 줄수 있으니까 10과 30분의 7이 돼요. 자, 그렇다면 6과 15분의 2보다는 크고 10과 30분의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여러분들 뭘까요? 일단 7, 8, 9. 자, 여기에 여러분들 10도 10과 30분의 7보다는 작죠. 그래서 10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해서 4개의 숫자 우리 친구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요, 우리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문제 만약에 어렵다면 쉬운 숫자로 바꿔보세요. 7 빼기 네모는 3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모는 무엇이에요? 그렇죠. 4죠. 어떻게 구하셨나요? 7에서 3을 뺐죠? 이 문제는 7과 24분의 11에서 3과 16분의 13을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최소공배수 48로 통분해 볼까요? 7과 48분의 22에서 3과 48분의 39를 빼볼게요. 자, 빼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받아내림해 줘야 되죠? 6과 48분의 70 빼기 3과 48분의 39 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요. 자연수 3되고요. 분수 부분 우리 계산하면 48분의 얼마? 31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는 3과 48분의 31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17까지의 수 중에서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그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 굉장히 많이 해결했었죠?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제일 먼저 우리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식을 온전하게 계산을 해 보아야 됩니다. 자, 6과 9의 최소 공배수 얼마? 18이죠. 자, 18로 통분해서 계산해 봅니다. 그러면 9와 18분의 3 빼기 4와 18분의 얼마? 10을 여러분들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18분의 3에서 18분의 10은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받아내림해 줍니다. 8과 18분의 21 빼기 4와 18분의 10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8 빼기 4는 얼마예요? 4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수 부분 계산해 볼까요? 18분의 21에서 18분의 10 빼면 18분의 1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4와 18분의 1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보다 커야 된다 그래요. 4와 18분의 네모라고 해요. 그러면 4와 18분의 11보다 큰것 무엇이 될까요? 분자가 하나 더큰수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11보다 하나 더큰 것, 1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2 그리고 또 13, 14, 15, 16, 17. 자, 총 여러분들 몇 개? 6개가 된다. 자, 이 조건 여러분들 빼놓지 말고 조건을 생각해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과정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 왼쪽에 있는 계산, 우리 구해준 다음에, 자,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 조건에서 17까지라고 했으니까 11보단 크고 17보다 작은 숫자. 자, 이렇게 구해서 우리 친구들 6개라고 하는 정답까지 적어주시면은 20번 서술형 문제도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20개 문제 해결해 봤는데요. 아마 해결하면서 어렵거나 틀렸던 문제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그 과정 EBS 수강위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20개 문제 해결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리 한번 해결해 보시고 어떤 문제가 어려운지 체크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처음 만나보았는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어떤 그래프였나요? 그렇죠. 바로 D 그래프였어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는 꽉꽉 퀴즈의 정답도 혹시 알수 있을까요? 네. 개념 꽉, 문제 꽉,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D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에 이것을 D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였죠? 무엇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비율입니다. 자, D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에 비율을 D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 만나게 될까요? 오늘은 또 다른 그래프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원 그래프라는 그래프를 만나볼 거고요. 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원 그래프로 나타내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의 개념 만나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원 그래프입니다. 자, 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 그래프의 모양이 바로 원 모양이에요. 원 그래프란 어떤 그래프냐? 바로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이 나타낸 그래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앞에까지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T 그래프랑 똑같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무엇에 나타낸 그래프인지 따라서 원 그래프 또는 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그래프가 바로 원 그래프인데요.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모양으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T 그래프에서는 기다란 이 T 모양을 여러 칸으로 나눈 다음 0%에서 100%까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한 칸이 몇 퍼센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을 그어서 이 그래프를 나누었었잖아요. 이번에는 원 그래프를 보니까 원 모양이잖아요. 마치 우리 시계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쵸? 시계처럼 눈금이 있어요. 자, 이만큼이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다 돈다? 그럼 100%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100%에 딱 반절만큼이 50%이니까 0의 반대편에는 50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고요. 그 다음 75, 25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100%를 넷으로 똑같이 나누었을 때 25만큼이니까 25, 50, 75, 그리고 100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눈금 한 칸은 바로 5%다라는 것도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에서 30분 미만 10%,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15%,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20%,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25%, 3시간 이상은 30%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역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았을 때도 어떤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지를 한눈에 쉽게 알수 있죠. 자, 어떤 것의 비율이 가장 높은가요? 그렇죠. 바로 3시간 이상인 30%.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가장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친구들이 궁금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T 그래프랑 원 그래프 대체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똑같은 것인가요? 자, 그래서 T 그래프와 원 그래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점이죠. 전체를 100%로 하여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원 그래프랑 T 그래프는요, 우리가 조금 다르게 그래프를 분류할 때 비율 그래프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둘다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차이점은 쉽게 생각하면 T 그래프는 T의 가로를 나누어 T 모양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원 그래프는 원의 중심을 따라 나누어 원 모양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양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름도 다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내는 자료의 종류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T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한눈에 자료를 보기가 더 편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원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훨씬 더 적절한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을 눈으로 보면서, 아, 이 경우는 이것이 더잘 어울리겠네. 라는 것을 익혀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T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공부했죠? 오늘의 개념과 바로 원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 알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방과 후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표예요. 자, 학생 수가 마술은 63명, 과학실험은 54명, 춤은 45명, 컴퓨터는 18명, 그 다음 합계는 180명이에요. 백분율을 각각 구해보았을 때 우리 마술은 몇 명일까요? 마술은 몇 퍼센트일까요? 180명 중에서 63명이다.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구하자.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고 9가 되죠. 그러면 9분의 63이잖아요. 9, 7의 63. 그러면 7 곱하기 5가 됩니다. 7, 5, 35, 즉 35%가 되죠. 이번에는 과학실험은 몇 퍼센트일까? 54명이에요. 180명 중에 54명이다. 180분의 54를 한 다음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하자. 20으로 약분하면 5, 20으로 약분하면 9죠. 9분의 54예요. 9, 6의 54죠. 그럼 6이랑 5를 곱하여 이거 30이니까 30%. 그 다음 춤은 45명이죠. 180명 중에 45명이에요.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구할 거예요. 20으로 약분하면 5, 20으로 약분하면 9죠. 9분의 45예요. 역시 약분이 되니까 남는 것은 5, 5, 5, 25죠. 즉 25%가 되고요. 마지막 컴퓨터는 18명이에요. 180분의 18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180분의 18이 10분의 1이기 때문에 10분의 1 곱하기 10은요? 100은요? 그렇죠. 10%가 되죠. 10%. 자, 그래서 백분율은요? 35%, 그 다음 30%, 그리고 25%, 10%가 되는 거예요. 자, 백분율 모두 구했죠. 그럼 두 번째 뭐 하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 더하기 30 더하기 25 더하기 10을 했을 때 35 더하기 30은 65, 65에 25를 더했으니까 90, 90에 10을 더했으니까 100이죠. 아, 100%가 되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100%가 안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백분율 다시 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젠 무엇을 할 거예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원 그래프로 나타내 볼 거예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눠주는 겁니다. 짜잔, 이렇게 나눈 거예요. 35%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칸이 5%라고 했을 때 7칸만큼이잖아요. 35%. 그 다음 30%는 한 칸이 5%이니까 6칸만큼. 그 다음 25%는 5칸만큼, 10%는 2칸만큼이에요. 선을 그어서 나눴죠. 자, 이제 4번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주는 겁니다. 자, 먼저 마술이 35%죠? 마술 35%. 그 다음 과학실험 얼마? 실험 30%. 그리고 춤 25%. 춤 25%. 그리고 마지막 컴퓨터인데요. 이 칸 안에 쓰기에 칸이 너무 좁다고 생각이 들면 바깥에다가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컴퓨터 10%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과 같이 내용과 백분율까지 모두 썼다면 이제 마지막 원그래프의 제목을 쓰는 거죠. 선생님이 원그래프의 제목, 띠그래프의 제목은 보통 이 표의 제목과 똑같은 경우가 많다고 했죠. 방과 후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방과 후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 다음과 같이 나타내면 원그래프로 나타내기 성공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띠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랑 방법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두 가지 다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간단한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서부터 2번 민서가 한 달 동안 사용한 용돈의 쓰임새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쓰임새별 용돈의 비율을 나타낸 어떤 그래프? 그렇죠. 원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그래프죠. 용돈의 쓰임새 중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여기에서 쓰임새 중 가장 많은 것을 고르려면 비율이 가장 큰 것을 찾아야겠죠? 자, 어떤 것이 가장 비율이 큰가요? 그렇죠. 간식이 44%로 가장 크죠? 그러니까 간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저금을 한 금액은 전체 용돈의 몇 퍼센트인가요? 자, 저금을 한 금액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자, 전체 용돈의 몇 퍼센트예요? 그렇죠. 15%죠. 15% 이렇게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어떤 것의 백분율이 얼마만큼인지를 쉽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번부터 4번. 슬기내학교 6학년 학생들이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의 비율입니다. 자, 휴대전화, 운동화, 장난감,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를 다음과 같이 조사했어요. 전체 학생의 수는 150명입니다. 3번,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 선물들이 몇 퍼센트씩인지를 우리 합계 전체가 150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휴대전화는 6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150일 때 150분의 60 곱하기 100을 통해 구할 수가 있잖아요. 50으로 약분을 하면 2, 50으로 약분을 하면 3이죠. 3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20이니까 20 곱하기 2는요, 40이 되죠. 그래서 4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운동화를 받고 싶어 하는 학생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45명이에요. 150명 중에 45명이죠.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하자. 50으로 똑같이 약분을 해주면 2, 그리고 3이죠. 3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15이니까 15 곱하기 2는 30이에요. 그래서 30. 그 다음, 장난감은요? 장난감은 학생 수가 30명이잖아요. 그러면 60명에 딱 반절만큼이죠. 백분율도 역시 반절만큼, 즉 20%만큼이 되는 거죠.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보세요. 마지막 합계는요? 그렇죠. 40 더하기 30이 70, 70 더하기 20은 90, 90 더하기 10은 100이니까 100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표를 보고 원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백분율을 보면서 우리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별 학생 수의 비율이에요.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자, 먼저 휴대전화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이 40%예요. 한 칸이 5%이니까 8칸만큼 가서 선을 그어 나눠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원 그래프를 선을 그어 나눌 때에는 원의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8칸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 다음 30%는 6칸만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칸만큼이죠. 원의 중심에서 다음과 같이 가서 나누어줍니다. 그럼 20% 됐죠. 그 다음에 우리 30% 됐죠. 남은 거 보니까 4칸만큼, 즉20% 맞죠? 그 다음 2칸만큼 10%를 표현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휴대전화 40%, 운동화 30%, 장난감 20%라고 써주면 다음과 같이 원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처럼 다음과 같이 예쁘게 색칠까지 해주면 더 좋은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까지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교과서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예준이네 학교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혈액형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A형은 36%, B형은 28%, O형은 27%, AB형은 9%예요. 1번. 가장 많은 학생들의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한눈에 딱 보세요. 가장 넓은 부분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로 여기죠. 여기 36%인 A형이 가장 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은 학생들의 혈액형이구나. 정답은 A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프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A형은 36%이고 B형은 28%이고 O형은 27%이고 AB형은 9%예요라고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눈에 봤을 때 눈에 잘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가장 비율이 높은지, 어떤 것의 비율이 가장 낮은지. 눈에 잘안 들어오니까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사용하는 겁니다.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와요. 2번. 전체 학생 수의 28%를 차지하는 혈액형은 무엇인가요? 여기에 있는 이원 그래프에서 28%인 것을 찾아주기만 하면 되죠. 자, 찾아라. 어디 있나? 여기 있네. B형이죠. 자, 정답은 B형이 되는 거죠. B형이라고 적어줍니다.
3번. O형인 학생 수는 AB형인 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O형인 학생 수는요, 27%이고요. 그 다음, AB형인 학생 수는요, 9%예요. 몇 배냐? 라고 했으니까 우리 나눗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27을 9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27 나누기 9. 9, 3, 27이니까 몫은 3. 아, 그래서 3배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요. 각각의 부분이 몇 퍼센트인지만 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가장 많은지, 어느 것이 가장 적은지, 무엇이 무엇의 몇 배인지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도 공부했잖아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기억은요.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00%인지 확인. 니은,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눕니다. 디귿,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리을, 나눈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씁니다. 미음, 원 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제목은 처음에 써도 되고 마지막에 써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니까 제일 끝에 미음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경우는 미음이 가장 마지막이니까 일단 제외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제목을 쓰는 건 순서가 처음이어도 되고 마지막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나머지 네 가지의 순서만 보면 돼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일단 표를 보고, 자,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것이 먼저겠죠. 백분율을 구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뭐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백분율 다 구했으면 더했을 때 전체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하라고 했죠.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하기. 그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자, 이제 다 구했어요. 그러니까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원을 나눈다는 것은 그냥 원의 중심에서 원의 가장자리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알맞게 나누는 거예요. 그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어 주어야겠죠? 마지막에 제목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5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은선의학교 전교회장 투표 결과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후보별 득표수의 비율입니다. 자, 득표라고 하는 건 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별로 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것을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기호 1번은 162표를 얻었고, 기호 2번은 108표를 얻었고, 기호 3번은 90표를 얻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백분율도 구해야 할 것이고, 합계도 구해야겠네요. 자, 5번. 투표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자, 기호 1번에 162명, 기호 2번에 108명, 기호 3번에 90명이에요. 그러면 다 더하면 되죠. 162 더하기 108은 270, 270에다가 90 더하면 360. 그래서 360이 합계가 됩니다. 정답은 360명이 되겠죠. 그 다음, 6번. 전체 득표수에 대한 각 후보별 득표수의 백분율을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비어있는 백분율을 완성해 주면 되겠죠. 먼저, 기호 1번입니다. 기호 1번은 360명 중에서 162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360분의 162라고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백분율로 비율을 구해야 하니까 100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고,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18이 되는데, 18분의 162잖아요? 역시 약분이 됩니다. 바로 18로 약분이 돼요. 그러면 1 그리고 9가 돼요. 9, 5, 45죠? 그래서 백분율 45%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호 2번은요? 기호 2번은 108표를 얻었죠? 그러면 360표 중에서 108표를 얻었구나.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하자.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가 되고 20으로 약분을 하면 18. 자, 18로 약분을 했을 때 6이 되니까 6, 5, 30이에요. 그래서 30%가 되고요. 그 다음 기호 3번도 보죠. 기호 3번은 90표를 얻었어요. 360표 중에서 90표를 얻었다.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비율을 구하자. 90으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4니까 4로 약분을 하면 25가 되죠.

아, 그래서 25%네 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45, 30, 25%가 되는 거죠. 알겠죠? 7번입니다. 표를 보고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후보별 득표수의 비율을, 아, 원그래프 모양으로 나타내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 후보가 몇 퍼센트만큼 표를 얻었는지 그 비율을 써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먼저 기호 1번이에요. 몇 퍼센트? 45%죠. 그 다음 기호 2번은요? 네, 30%입니다. 그 다음 기호 3번은요? 25%예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비율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원그래프를 보았을 때 눈금 한 칸이 몇 퍼센트만큼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5%라고 한다면 5%씩이니까 9칸만큼, 30%는요 5%씩 6번, 즉 6칸만큼이고요. 25%는 5칸만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8번에서 10번입니다. 수원의 학교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을 조사하여 백분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는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두 배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보니까 존경하는 인물별 학생 수의 비율을 표로 나타냈는데 세종대왕과 기타는 나타나 있지만 유관순과 이순신은 백분율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구할까? 8번. 기억에 알맞은 수를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보고 우리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 수는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두 배다. 그러니까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의 수의 두 배다. 그러면 두 배가 40이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2로 나누어주면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 있죠. 자, 2로 나누어 보자. 40 나누기 2는 20이죠. 그래서 20명이 되는 거예요. 20%가 되는 거예요. 9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를 보고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원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20%인 것뿐만 아니라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의 비율도 구해주어야 하잖아요. 전체가 100%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40 더하기 20이 60이고 60 더하기 15가 75이니까 100 빼기 75. 즉, 25%가 유관순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이걸 활용해서 원그래프를 완성해 볼 거예요. 세종대왕을 존경하는 학생의 수는 학생은 40%입니다.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은요, 25%죠. 그러면 눈금 한 칸이 5%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다섯 칸만큼을 가서 선을 그어주면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순신을 존경하는 학생은 20%예요. 그럼 네 칸만큼. 그 다음 기타에는 15%만큼이니까 세 칸만큼을 다음과 같이 그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원그래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분의 내용과 그 다음 백분율을 적어야 하잖아요. 여기에는 유관순 25%, 그 다음 칸에는 이순신 20%를 적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원그래프를 그릴 때요, 자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부터 선을 바르게 그어서 나눠보고요. 마지막에는 색칠도 예쁘게 해보세요. 훨씬 더 멋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0번이에요. 도전 문제죠? 조사한 학생이 160명일 때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문제과학입니다. 전체 학생의 수가 160명일 때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은 몇 명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유관순을 존경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25%인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가 160명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100분의 25라고 유관순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100분의 25는 25로 약분을 하면 4분의 1이고 4로 약분을 해주면 1 그리고 40이니까 아, 40이네. 40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 기준량에다가 비율을 곱했을 때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11번입니다. 오른쪽은 선운해학교 학생들이 자주 보는 동영상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그래프입니다. 만화를 보는 학생이 50명일 때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 수를 구하세요.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전체 학생의 수죠. 자주 보는 동영상 종류별

0: 학생수의 비율을 살펴보고 자, 우리 전체 학생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수죠.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까? 만화를 보는 학생이 50명이다 라는 단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이 나타나 있지가 않습니다. 뭘 먼저 해야 해요? 전체가 100%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예능, 그리고 만들기, 스포츠, 기타라는 동영상을 자주 보는 학생들의 비율을 모두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 비율에 해당하는 학생 수가 50명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한 후 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함께 이렇게 해결을 해볼 거예요. 전체 학생의 수가 100%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예능을 자주 보는 학생의 수가 30%죠. 만들기를 자주 보는 학생은 29%예요. 그 다음 스포츠 자주 보는 학생은 스포츠 동영상은 12%. 기타 동영상을 자주 보는 학생의 수는 4%예요.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30 더하기 29는 59죠. 59에다가 12를 더했어요. 그러면 71이에요. 71에다가 4를 더했어요. 그러면 75가 되죠. 100에서 75를 뺐으니까 25가 되잖아요. 그래서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은 2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이 25%인데요. 학생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50명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학생의 수는 100%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100%는 그러면 몇 명일까? 몇 명이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100%라는 건 25 곱하기 4를 한 거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전체 학생의 수는 50명에다가 4를 곱하여 구할 수가 있겠구나. 5, 4, 20이니까 바로 200이네. 200명. 이렇게 전체 학생 수를 구해볼 수가 있는 거죠. 풀이를 써볼게요.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25%예요. 어떻게 구했는지는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을 한번 했죠. 100%는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 수의 백분율인 25%의 몇 배? 그렇죠. 바로 4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화를 자주 보는 학생이 50명일 때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50 곱하기 4, 즉 200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매번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렇게 비율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 수를 구해보는 것도 아주 영리한 방법이 되겠어요. 다음 되돌아보기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자주 보는 동영상 종류는 무엇이고 학생 수는 몇 명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가장 많은 학생이 자주 보는 동영상을 먼저 찾아야죠.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예능이죠. 예능은 30%의 학생들이 자주 보는 영상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그렇죠. 바로 전체 학생의 수 우리가 200명이다라고 구했으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30을 통해서 구하죠. 100으로 약분을 하면 2 그리고 1이니까 2 곱하기 30은 60, 즉 60명이 되는 거죠. 자, 백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예능이고 예능을 자주 보는 학생은 200 곱하기 100분의 30, 즉 60명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원그래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도 소개해 줘야겠네요. 원그래프의 특징을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딱한 가지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원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시작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있나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심장은 언제 뛸까요? 1번 체육 시간에만, 2번 잘 때 빼고, 3번 항상 쉼 없이. 정답 3번이죠? 1번이면 심장이 운동할 때만 출근하는 알바생인가요? 1교시, 2교시는 쉽니다. 2번이면 우리가 잠들면 심장이 오늘 업무 끝 하고 전원 끄는 거죠? 그럼 아침에 일어날 수는 있을까요? 3번이죠? 자, 오늘도 역시 뻔뻔한 퀴즈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은요, 우리가 걷고 있을 때도, 쉬고 있을 때도,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심장은 한순간도 쉬면 안 되는 기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왜 심장은 이렇게 계속 뛰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 알아보자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퀴즈왕을 넘어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몸속 기관, 어느 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었나요? 맞아요. 뼈와 근육, 그리고 소화기관입니다. 자, 우리 소화기관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단 소화라는 것은 음식물 속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과정이었죠?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요? 입, 입에서 식도, 위, 위에서 더 잘게 쪼개집니다. 작은 창자로 가서 더 잘게 쪼개지면서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이 흡수되고, 큰 창자 가면서 수분 흡수되고, 이제 흡수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항문으로 배출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이 소화기관 통해서요,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영양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기관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바로 호흡기관입니다. 자, 호흡기관 여기 그림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코로 공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순간을 따라가다가 순간 가지로 갈라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폐가 보이죠? 자, 폐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폐에서요, 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이제 다시 폐에, 그리고 순간가지, 순간코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자, 우리는요, 이 영양소와 산소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영양소, 산소 이제 우리 몸에 들어왔어요. 생겼어요. 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 몸에 막 전달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 영양소와 산소를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몸에 배달해 줄 수 있는 배달부와 같은 것이 필요하겠죠. 자, 누가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 줄까요? 바로요, 소화로 흡수한 영양소, 호흡으로 얻은 산소는요, 누가 운반해 주느냐?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피, 혈액을 통해서 운반, 이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혈액은요,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지금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온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손끝에, 손가락 끝 바늘에 찔려본 적 있어요? 아니면 종이에 베어본 적 있어요? 피가 나죠. 자, 그 말은요, 온몸에 혈액이 흐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혈액이 이렇게 우리 몸을 돌고 있다.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바로요, 순환이라고 합니다. 돌순 고리환, 이 고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다 해서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기적으로 자꾸 되풀이하여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이라는 말 사용하죠. 혈액이 온몸을 잘 돌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정리해보면 혈액순환은 혈액이 온몸

지금 여기 이렇게 혈관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혈관 살펴봐야겠죠? 자, 이 혈관은요,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굉장히 가늘고 길며요,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혈액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관을요, 한 줄로 다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를 세 바퀴나 감을 수 있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온몸에 혈관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느낌이 오죠? 자, 그러면 이 심장과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대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혈액의 순환 과정을요, 실험 관찰 탐구하기로 알아볼 거예요. 102쪽 살펴볼게요. 자, 혈액의 순환 과정을 탐구하기 위해서 붉은색 식용색소, 물, 수조, 주입기, 보안경, 실험용 장갑, 실험복이 필요합니다. 이 주입기인데요. 주입기는 이렇게 펌프, 눌렀다 뗐다 하는 부분과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실험을 할 것이냐? 물이 담긴 수조에 붉은색 식용색소를 넣어 녹이면요. 이렇게 붉은 색소물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주입기에 펌프를 눌러서 한쪽 관, 그러니까 여기 직선관이죠? 직선관으로 붉은 색소물을요, 빨아들이고요. 다른 관, 요렇게 구분선이죠? 구분관이에요. 구분관으로 이렇게 내보냅니다. 자, 눌렀다 뗐다 하면서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빨아들이고, 내보내고, 이 과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주입기에 펌프를 누르는 속도를 달리하며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모습을 비교해 볼 거예요. 빠르게 눌렀다 뗐다 하고요. 또 천천히 눌렀다 뗐다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보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입기 펌프, 관, 붉은 색소 물은 우리 몸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이야기해 보면서 아, 혈액이 어떻게 우리 몸은 순환하고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 실험 관찰 시작해 볼까요? 물이 담긴 수조에 붉은색 식용색소를 넣어 녹입니다. 유리막대로 잘 저어줍니다. 자, 이제 주입기를 누르며 붉은 색소물의 이동을 관찰해 볼까요? 직선관을 따라 올라가 구분관으로 내려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죠? 이제 주입기를 누르는 속도를 달리하며 관찰해 볼까요? 주입기를 빠르게 누르니 붉은 색소물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제 천천히 눌러보니 붉은 색소물이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네요. 자, 우리 어떤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나요? 펌프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 수조 안에 있던 붉은 색소 물이요. 직선관을 따라서 요렇게 어떻게 되어 올라옵니다. 붉은 색소물이 올라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분선으로 붉은 색소 물이요. 나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수조에 떨어지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누르면 또이 관을 따라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또 여기 떠 수조에 떨어져서 또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 과정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펌프를 누르는 속도를 좀 다르게 해봤어요. 펌프를 빠르게 막 눌렀습니다. 자, 그럼 붉은 색소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펌프 작용을 하니까 눌렀다 뗐다 하니까 물의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눌렀다 뗐다 했어요. 그러면 붉은 색소물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죠. 느려집니다. 자, 막 빠르게 누르면 빠르게 막 움직여요. 자, 느리게 천천히 펌프를 눌렀다 뗐다 하니까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바로요, 주입기의 펌프는요, 심장입니다. 심장 펌프 작용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관은요, 바로 우리 몸의 혈관에 해당합니다. 붉은 색소물은요, 일부러 붉은 색소를 탔어요.

자, 왜 혈액을 뜻하려고 혈액에 해당합니다. 자, 펌프는 심장이고요. 요 관은요, 우리 몸에 퍼져 있는 혈관. 그리고 붉은 색소물은 혈액입니다. 자, 우리 펌프를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했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펌프는요, 심장을 뜻한다고 했어요. 아, 펌프를 눌렀을 때, 즉,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붉은 색소물은 혈액을 뜻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혈액이요, 관,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펌프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막 계속 돌면서 이동한 것처럼 우리 몸에서는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은 혈액이요,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도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 작용을 안 해요. 그러면 혈액이 온몸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혈액에는 뭐가 있다고요? 혈액은 배달부예요.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해 주는 것인데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 우리 몸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입기에 펌프를 누르는 속도를 달리했죠. 자, 이것도 우리 몸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일,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느리게 뛸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러면 혈액이 이동에 빠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빨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혈액의 이동 빠르기가 빨라진다라는 것은 이동량,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이동하는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많아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많아진다. 자, 그럼 느리게 뛸 때, 우리 주입기를 천천히 눌렀다 뗐다 하면은 그 붉은 색소물이 천천히 이동한 것처럼 심장이 느리게 뛰면요, 혈액의 이동 빠르기는 느려집니다. 그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혈액의 이동량은 그렇죠. 적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이 빨리 뛸 때는요, 지금 혈액이 막 빨리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많은 양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언제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뛸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달리기 하고 나서 숨찰때 막, 심장이 막 빨리 뛰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몸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산소와 영양소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혈액이 배달부라고 했죠? 혈액이 빨리빨리 아주 많은 양을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 구석구석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뛸 때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우리 문제 잠깐 풀고 갈게요. 오른쪽은 순환기관 실험 장치를 통하여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실험에서 펌프를 눌렀을 때 일어나는 변화로 오른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누르면 어떻게 됐죠? 그렇죠. 붉은 색소물이요, 이렇게 관을 따라 올라갔고 다른 한쪽 관, 이 구분관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됐죠?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이번 봅시다. 이 실험에서 실험 도구가 우리 몸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우리 모형 실험은요, 반드시 실제와 비교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꼭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우리 실험했을 때 사용한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펌프 작용이에요.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 거. 그렇죠. 심장에 해당하죠. 자, 관은요, 붉은 색소물이 지나가는 통로였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혈관에 해당하고요. 붉은색 소물, 붉은색 피를 뜻하겠죠. 혈액을 뜻하는 것이었죠. 정답 2번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로 우리 알아보았으니 다시 앞으로 조금 넘어와서 우리 교재의 내용 이제 정리해 보자고요. 다시 101조 볼게요. 자, 순환기관이 하는 일 우리 살펴보았더니요. 아하,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 실험 말고 또 이렇게도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삼각 플라스크인데 여기 이렇게 가지가 달려 있어요. 자, 그리고요, 펌프는요, 우리 친구들 뭐 크림이나 샴푸 같은 그 펌프 있죠? 그걸 이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투명 관, 붉은 색소물이 있는데요. 이 펌프의 출구와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요 가지를요, 투명 관으로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붉은색 소모를 여기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가지 달린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에 이렇게 펌프를 꽂고요. 여기 틈을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로 막으면요. 이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여기서 생각해 볼까요? 펌프는 우리 몸에 무엇에 해당할까요? 눌렀다 뗐다. 지금 막 뛰고 있는 거? 그렇죠. 심장을 뜻합니다. 자, 그럼 붉은색 소물은요? 그렇죠. 혈액을 뜻하고요. 투명 관은요? 혈관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펌프를 계속 눌러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뭔가 상상이 가죠. 여러분의 상상, 예상이 맞는지 선생님이 이 모형도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똑같죠?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 있는 펌프를 눌러 볼 테니까 지금 붉은색 솜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누르니까 지금 보이나요? 붉은색 솜물이요? 투명 관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계속 이동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심장이요, 펌프 작용을 하면 요 혈관을 따라서 혈액이 계속 이렇게 이동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펌프를 누르면 붉은색 솜물이 펌프와 연결된 관을 타고 이동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우리 몸에 가지고 오면 펌프,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혈액이 순환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혈액의 순환 과정 이제 두 개의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걸 정리해 보면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요.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하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한번 돌았던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순환 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우리 혈액은 무엇을 하느냐? 선생님이 혈액은 무엇과 같다? 배달부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배달해 주느냐? 일단 우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을 순환하면서 운반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또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도 혈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갑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운반해주는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게 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거 본적 있어요? 바로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무엇이냐?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환자. 또 반응이 없어요, 흔들어도. 이런 환자는요, 지금 심장이, 마비, 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해야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우리 몸에 제공해주죠. 그럼 심장이 멈춰요. 그러면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배달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우리 뇌는요, 4분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크게 손상을 입습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다시 펌프 작용을 할수 있게 우리가 막 자극을 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심폐소생술 실습 한번 해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손깍지를 끼고 가슴 압박을 하는 거죠. 5cm 정도로 깊숙이 1분 동안 100에서 200회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해줘서 심장이 다시 뛸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급처치입니다. 또 여기 보이는 이 응급처치 도구 보여요? AED라고 써 있는데요. 자동심장 충격기입니다. 지하철에도 있고요. 뭐 아파트에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자동심장 충격기는요. 전기를 이용해서 이 심장이 다시 이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할수 있게 그 리듬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소생술과 함께 이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해서 이 심장이 멈춘 사람, 지금 의식이 없고 지금 이렇게
마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로 다시 심장이 뛸수 있게 하는 응급처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장이 멈추면요, 우리는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펌프 작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그리고 영양소를 이 혈액에 이동할 수 있도록 계속 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장은요, 생명의 펌프다. 이렇게도 생각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하는 생명의 펌프 심장.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해 왕에다가 정리해 줄게요. 오늘은요, 바로 순환기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이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기관. 그렇죠. 바로 심장입니다. 자, 심장은요, 펌프 작용을 하죠. 펌프 작용을 해서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온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심장은요, 펌프. 그리고요, 혈관은 혈액의 길.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이 돌수 있도록 하는 순환기관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 공부 끝났어요. 우리가 배운 개념, 문제에 써먹을 수 있는지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먼저 순환기관 빈칸 채우기부터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우리 개념사 순환기관과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인데 이번 시간에는 순환기관에 대해서만 공부했고요. 배설기관은 다음 시간에 우리 이 부분 정리하고 8번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럼 1번 순환기관의 구조와 기능. 일단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 이거 무엇이라고 했죠? 돌순 고리환, 고리처럼 계속 돈다. 혈액 순환이라고 했죠? 자, 이 순환기관에는요, 바로 심장과 혈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그 과정 빈칸 채워보면요, 어디에서 나온 혈액일까요? 그렇죠. 심장에서 나온 혈액이요. 자, 여기를 따라 온몸으로 이동합니다.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혈액의 길, 그렇죠. 바로 혈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우리가 했던 실험을 떠올리면요. 아, 심장에서 혈액 나와서 온몸 돌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혈액이 순환되고 있구나라는 거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오늘 7번 문제만 풀 거예요. 8번은 다음 시간에 푼다고 했어요. 자,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혈액이 온몸을 도는 것을 혈액 이것이라고 하고 심장 혈관은 이것 기관이다. 두 글자. 오늘 배운 핵심이네요. 도는 것. 그렇죠. 바로 혈액 순환이라고 하고 심장 혈관은 순환 기관이라고 한다라고 쉽게 답쓸수 있죠? 아, 근데 한 문제만 푸니까 조금 아쉽죠. 우리 문제 왕인데 조금 더 문제 우리 배운 개념 써먹고 싶어지죠? 그래서 선생님이 교재에는 없지만 보너스 문제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너스 문제 볼게요. 자, 심장은 이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심장 하면 이 작용 생각해야 돼요. 아, 쿵쾅쿵쾅쿵쾅 두근두근 뛰고 있는 것. 그렇죠. 바로 펌프 작용이죠. 심장 하면 생명의 펌프 작용.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이것은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혈액이 다니는 길,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거, 그렇죠. 바로 혈관입니다. 그래서 심장과 혈관, 이렇게 순환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선생님이 보너스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심장을 이루고 있는 근육이요. 팔다리 근육처럼 우리가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여요. 자, 우리 팔다리 근육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심장은 우리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닌데, 이 팔다리 근육처럼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해 볼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심장은 멈추면 안 된다고 했어요. 심장은 쉬지 않고 뛰어야만 하는 기관입니다.

왜요? 그렇죠. 심장이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이동시켜야 하죠. 그런데 심장이 뭐 움직이고 싶을 때만 움직인다면? 그렇죠. 심장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 혈액을 순환시키지 못해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면요. 산소와 영양소 등을 우리 몸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지 못하니까 위험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뇌에 손상되고요. 더 심해지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것이죠. 심장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보너스 문제 풀어봤으니까 이제 마지막 보너스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심폐소생술 할 때요, 선생님이 가슴 압박을 해야 한다고 했죠. 가슴 부분을 이렇게 압박해야 합니다. 왜 가슴 부분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답할까요? 그렇죠. 가슴 부분에 무엇이 있으니까? 심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심장 어떤 모양과 어디에 위치했다? 자, 내 주먹만한 깊이고요. 가슴의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했죠? 가슴 부분에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심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눌러서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심폐소생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응급 처치니까 어떻게 하는지 실습할 때잘 배워두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면 좀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심장을 살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보너스 문제까지 풀어보니 어때요? 오늘 배운 내용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왕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관을 따라 이동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일까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 왕은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수강 후기 꼭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순환 기관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무엇을 공부할지 선생님 아까 문제왕 단계에서 살짝 소개했는데요. 배설기관 하나 남았습니다. 배설기관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기관이 있는지 기대하면서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고요. 모두 안녕!

KB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39강에서 만났습니다. 39강 지구의 운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요,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남쪽 하늘로 그리고 서쪽 하늘로 이동하는 거 배워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까닭이 지구의 자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낮과 밤이 생긴다 라는 것까지도 맛보기로 조금 알아보았는데, 이제 이 낮과 밤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 질문입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낮 알고 있어요. 밤도 알고 있어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걸까요?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선생님 회전하니까요. 지구가 도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보다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정확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우리 낮과 밤, 지난 시간에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살짝만 복습해 볼게요. 낮은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 이것을 낮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밤은 태양이 진 후부터 다음날 다시 뜨기 전까지의 동안, 이것을 밤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역도 낮만 계속 1년 내도록 되는 지역은 없고, 또 어떤 지역도 밤만 계속 1년 내도록 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는 낮과 밤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낮과 밤은 왜 생기는 걸까? 우리 실험을 통해서 모형 실험으로 한번 이유를 알아볼게요. 낮과 밤은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납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전구를 태양으로 비유한 모형 실험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은 다음 관측자 모형 그리고 동서남북에 붙임딱지를 붙입니다. 관측자 모형은 이때 남쪽을 향해 볼 수 있도록 위치시킵니다. 이제 지구본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전등을 놓고 불을 켜봅니다. 지구본에서 전등 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은 어디인가요? 맞아요, 여러분. 전등을 마주보고 있는 반구는 빛이 비치고요. 반대편에 있는 반구는 빛이 비치지 않습니다. 이때 빛이 비치는 곳은 낮,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밤이 됩니다. 이번에는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 그리고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맞습니다.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는 관측자 모형이 항상 낮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측자 모형 반대쪽 반구는 항상 밤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번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지구본을 회전시키면 빛이 비치는 곳, 그리고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현재 관측자 모형은 빛이 비치는 곳에 있지만 지구본을 회전시키면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전등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 낮이라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 통해서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실험했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게요. 먼저 지구본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서 방위 붙임딱지와 관측자 모형을 붙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지구본이 있고요.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구라고 생각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을 나누는 가상의 선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기 북쪽에 있는 반구라서 북반구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나라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 가상의 가로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이 지구본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지구의 구역을 나눌 때 이야기하는 위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이 세로선은 경도, 가로선은 위도인데요. 가상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중위도에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서 관측자 모형을 붙이고 난 다음 이쪽은 남쪽,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여러분의 오른쪽은 동쪽, 이 반구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반대편은 서쪽이라고 하면서 붙임딱지를 붙여보는 거죠. 지구본으로부터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전등을 놓고 불을 켭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지구의 운동에서 전등은 항상 무엇으로 비유되나요? 지구의 운동에서의 전등은요, 태양으로 비유됩니다. 실제 모형 실험은 태양이 너무너무 작은 편이죠? 지구본에서 전등 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을 보며 낮은 곳과 밤인 곳을 구분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가상의 경계선을 한번 그려보자면요. 실제 실험을 했을 때 우리 친구들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이 반쪽 구, 이번에는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여기 세로선을 그었을 때 반쪽 구는요, 태양빛이 비치는 구역입니다. 지금 관측자 모형은 어디 있어요? 태양을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측자 모형은요, 전등빛이 비치는 곳에 있으므로 현재의 낮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 그리고 지구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시킬 때, 관측자 모형에게 나타나는 낮과 밤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 왜 여기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천천히 회전을 시키나요? 우리 친구들 앞서 엄청 자주 반복해서 알아보았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 그리고 서쪽 하늘로 저문다라는 이 내용을요. 그럼 전등이 여기 있을 때 동쪽, 남쪽, 그리고 이 그림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서쪽이 있다고 하면 지구본을 여러분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시켜 주어야 우리가 실제로 태양을 관찰할 때 보는 위치 변화 방향,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구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려주게 됩니다. 동쪽은 태양이 뜨는 방향이고 서쪽은 태양이 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나타낸 방위를 참고하여서 자전 방향을 파악을 해 보는 거죠. 자전 방향은 다시 한번 서쪽에서 동쪽이다. 그런 다음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그리고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을 이야기해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다시 한번 짚고 가자면 이렇게 지구본을 보았을 때 태양, 그러니까 전등을 마주보고 있는 부분이 빛이 비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바로 낮이다. 그렇다면 전등을 등지고 있는 반대쪽 부분이 밤이다라는 것도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조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실험 결과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자면요. 전등 빛이 비치는 곳이 낮이다. 그리고 비치지 않는 곳이 밤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림 실험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관측자 모형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만약에 이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는다면 관측자 모형에게는 낮과 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뭐겠어요? 이 회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고, 또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본을 회전시킨다, 시키지 않는다가 전등빛이 비치는 곳이 있다, 없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낮과 밤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까닭으로 이 회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이제 지구본을 회전을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관측자 모형에게 낮과 밤이 번갈아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전등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래서 전등빛을 봤는데 그 받는 부분이 낮이기는 한데 계속 낮이 아니고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유는 회전과 관련이 되어 있다.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은 낮,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밤이 되는데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자전이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하고, 태양빛을 받는 지역과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따로 있게 되면서

낮과 밤이 생긴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이 번갈아서 나타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챙겨 두세요. 이제 탐구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여러분 여기 전등 있고요. 관측자 모형 서 있습니다. 지구본이 있는데 여기 가 부분 도대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가 부분에는 빛이 비치나요? 비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빛이 비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가 부분이 밤이라는 사실 알수 있습니다. 왼쪽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전등은 달을 의미한다. 여러분, 지구의 운동 실험에서, 모형 실험에서 전등은 태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을 의미한다는 옳지 않다. 지구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킨다. 왜 그래요, 여러분?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태양이 이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전하는 이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본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시킨다는 것은 맞는 방법이고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는 것을 알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대로 놔두면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가 둥근 것은 맞아요. 이 둥근 것에서 끝나지 않고 둥근데 회전까지 하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번에 3번 보기는 틀린 보기입니다. 정답은 1번에 오로지 2번밖에 없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왼쪽 실험에서 가는 낮과 밤중 언제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빛이 비치는 곳. 이 부분은 낮이고요. 빛이 비치지 않는 반대쪽 반구는 밤이죠. 그래서 가 부분은 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봐요. 여러분,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단어 하나만 꼽으라면 자전이에요. 근데 이 자전뿐만이 아니라 태양빛이 비치는 곳과 비치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 우리가 점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이 그림에서 태양은 어디 있어요? 태양은 우측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서의 우측편에 있으므로 태양빛을 받는 여기 지구에서의 우측편이 바로 낮이 됩니다. 우리 그림에서도 낮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반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이 지역이 밤인 지역이 되고요. 여전히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자전을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이 계속 낮이 아니라 낮이었다가 밤이 되고 또다시 낮이 되는 이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은 낮,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밤이 되고요. 자전하면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거, 이건 무엇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라는 표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우리 무엇과 관계 있다고 하였어요? 지구의 자전과 관계되어 있다고 했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만약에 자전하지 않으면요, 한 지역에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이 태양빛이요, 지구 전체를 비추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에서도 여러분에게 일종의 힌트를 주고 있어요. 태양빛은 어떻게 나아간다? 태양빛뿐만 아니라 모든 빛은 어떤 성질이 있나요? 모든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빛이 곧게 나아가다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은 밝고요. 닿지 않는 부분은 어둡게 됩니다. 지구를 두 개의 반구로 나눌 때, 여기에서의 반구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 왼쪽에 있는 반구와 그림상 오른쪽에 있는 반구로 나눌 때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때 태양을 향하는 반구는 태양에서 곧게 나아가는 빛이 닿지만요.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 반구는요. 빛이 닿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우리가 빛을 이야기할 때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요. 쭉 갑자기 여기는 피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가다가 뒤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직진을 하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는 거고 게다가 회전까지 함으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위치가 달라지나요? 태양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위치가 달라집니다. 지구는 하루 동안 무엇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나요? 지구는 하루 동안 여러분 지구의 자전 의미하고 있는 거네요. 지구의 자전이 있을 때이 자전을 하는 축 무엇이라고 했죠? 자전축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구는 하루 동안 자전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지구에서 태양빛을 받는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빛을 받으면 밝고, 그리고 온도도 조금 더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낮이 되고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무엇을 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나타나는 걸까요? 다만 태양빛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는 부분이 자꾸 바뀌는 까닭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핵심 개념 문제 그리고 중단한 탐구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볼게요. 핵심 개념 문제 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태양이 지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이때, 이 동안을 우리는 낮이라고 하고요. 태양이 진 뒤부터 다음날 다시 뜨기 전까지의 동안을 우리는 밤이라고 합니다. 8번 넘어갈까요? 태양이 지구를 비추고 있을 때 낮인 지역과 밤인 지역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태양이 우리 그림상 우측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커다란 구의 우측 반구, 태양빛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나 부분이 낮이 되겠고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반대 반구 쪽이 밤이 되겠습니다. 그럼 선으로 잘 이어볼까요? 낮은 지역은 나 지역이고, 밤인 지역은 가 지역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중단원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때 필요한 도구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태양의 위치를 변화를 관찰할 때 우리 어떤 준비를 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장소를 잘 골라야 합니다. 장소는요, 시야가 탁 트이는 곳, 시야가 방해가 없으려고 하면 높은 나무나 건물과 같은 것이 없는 곳이어야 하고요. 또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남쪽 하늘. 선생님, 여기까지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장소를 결정하였다면 일정한 간격, 일정한 시각과 같은 곳에서 이때 여러분이 관찰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또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아야 해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왼쪽은 동쪽이 되고요. 여러분의 오른쪽은 서쪽이 됩니다. 여기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시간에 그 간격을 두어서 같은 장소에서 태양을 관측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나침반 왜 필요할까요? 우리 지금 남쪽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남쪽이라는 방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침반 필요하고요. 돋보기 어떤가요? 돋보기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돋보기는 오히려 너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왜냐? 우리가 태양을 관측할 때 태양 관측용 안경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썼다고 할지라도 태양을 오래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우리 눈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돋보기와 같은 것, 그 볼록 렌즈와 같은 것이 빛을 모은다면 더더욱 눈에 손상이 더 크게 일어나므로 돋보기는 여러분이 절대로 챙겨서는 안 됩니다. 지구본 어때요? 우리 지금 우리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을 관측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지구본과 같은 모형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본도 상관이 없는 준비물이고요. 태양 관측용 안경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태양 관측용 안경을 쓰고도 오랫동안 태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요. 기역 그리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같은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자동차 안은 계속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높은 건물이 많은 곳은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공간입니다. 주변에 높은 산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로 시야 확보가 안 되고요. 키가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곳도 하늘을 올려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운동장처럼 넓고 남쪽 하늘이 잘 보이는 곳, 하늘을 올려다보았을 때그 하늘이 잘 관찰이 되는 곳.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넘어갈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합니다. 같은 장소.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이 필요하죠. 계획을 세울 때, 어떤 때에 보도록 하자. 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을 때 남쪽 하늘이 잘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해서 우리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북쪽 하늘을 향해 서서 관찰한다? 아닙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남쪽에서 가장 높게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하늘을 서서 향해 서서 관찰해야 하고요. 같은 장소에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생각날 때마다 관찰한다. 그렇지 않고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장소라는 이 부분 자체도 틀렸네요. 생각날 때마다 관찰한다라는 부분도 옳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한다. 그렇습니다. 미음도 정답이 되겠는데요. 다른 장소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관찰한다. 그럼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비읍도 정답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니은과 미음입니다. 4번 문제 넘어갈게요. 4번에서 5번 이어푸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를 투명 반구에 표시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투명 반구에 표시를 하였는데, 선생님, 동쪽이 오른쪽이에요!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투명 반구가 앞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남쪽이 이런 방향이라면 이 방위표에서, 방위판에서 동서, 남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의 위치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태양이 위치가 변하였구나라고 하는 거 미리 파악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위 투명 반구에 태양의 위치를 표시한 기역에서 리을 중에 12시 30분 무렵에 표시한 것을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12시 30분은요, 태양이 가장 높이 남쪽 하늘 위쪽으로 떠오른 때이거든요. 그러므로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요. 위 투명 반구에 태양의 위치를 표시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 리을이 먼저 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디귿이 와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니은. 그 마지막으로 기역의 순서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해서 5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이제 오전 7시 무렵에 관찰한 태양의 위치로 오른 것을 찾아 쓰시오. 오전 7시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태양이 뜨기 시작한 시기랑 아주 유사하네요. 그래서요, 동쪽 위쪽에 있는 기역이 정답이 되겠고요. 오늘의 문제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 실험 상황이에요. 오호, 관측자 모형이 있습니다. 관측자 모형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전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관측자 모형이 있는 곳은 낮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여러분, 관측자 모형이 있는 곳은요,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비치는 곳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치는 곳을 우리 낮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밤이라고 할까요? 아니, 선생님,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수 있도록 힌트를 한번 주겠어요. 여러분, 전등 빛이 닿지 않는 이쪽 반구, 이 부분을 우리는 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관측자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낮일까요? 아니면 밤일까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안다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중단원 탐구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강의이니까 문제 풀어서 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4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떤 글을 읽게 될까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글은요, 바로 짜자잔, 수학입니다. 아니, 선생님, 수학 시간도 아닌데 수학을 읽는다고요? 네, 이 수학과 관련된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길이의 단위인 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는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짜잔! 자, 교재 60쪽에 있는 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제목을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 자, 이거 센티미터이거든요. 이미 배운 친구들도 있고요. 아직 안 배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화센터에서 옷 만들기를 배운 엄마께서 유나의 옷을 만들어주기로 하셨어요.

옷 만들기를 배우셨대요. 그래서 유나의 옷을 엄마께서 직접 만들어 주기로 하신 겁니다. 먼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뺨으로 재었더니, 자, 뺨이 뭡니까? 드리리뜨리. 손가락을 힘껏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바로 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이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 한번 벌려보세요. 이게 한 뺨이에요. 이 뺨입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뺨으로 재었다고요? 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뺨으로 잰 겁니다. 그래서 이 팔을 해서 한 뺨, 두뺨 이렇게 잰 거예요. 그랬더니 네 뺨이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께서는 엄마의 뺨을 이용해 네 뺨으로 옷을 만드셨어요. 아, 아까 유나의 팔이 네 뺨이었지? 하고 엄마께서 한 뺨, 두 뺨, 세 뺨, 네뺨 해가지고 이제 이팔 옷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께서 만든 옷이 유나에게 너무 컸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 친구들 알것 같나요? 그것은 언니와 엄마의 뺨의 길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겠지요. 우리가 처음에는 언니가 재었죠. 언니의 뺨으로 이렇게 네 뺨을 재었는데 옷을 만들 때는 엄마의 뺨으로 재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언니의 뺨과 이 엄마의 뺨은요, 길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옷이 너무 컸던 겁니다. 언니의 뺨으로 유나의 팔 길이를 쟀으니까 옷을 재단할 때도 재단이 뭘까요? 띠리띠리. 재료를 일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자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자를 때도요, 언니의 뺨으로 길이를 재었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언니의 뺨으로 아, 팔 길이를 쟀으니까 옷을 재단을 할 때도 언니가 와가지고 한 뺨, 두 뺨, 세 뺨, 네뺨 했으면 그럼 괜찮았을 텐데 엄마의 뺨으로 재는 바람에 옷이 너무 커져 버렸네요. 이처럼 뺨으로 길이를 재면 사람마다 길이가 다르고 정확한 길이를 알 수도 없어요.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표준 단위인 1cm예요. 1cm는 1cm라고 읽어요. 자, 우리가 쓰는 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1cm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표준 단위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뺨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불편했던 거예요. 여기서는 다섯 뺨이라고 하는데 막상 저기 가서 재보면은 다른 사람의 뺨으로 다섯 뺨은 다른 길이가 나와버리니까 아니 모두가 같은 길이로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이만큼을 1cm라고 하자. 이제부터는 이걸 사용하는 거야 하고 표준 단위가 나온 겁니다. 알겠죠? 자, 뺨과 같이 임의로, 자, 임의로가 뭘까요? 띠리.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말을 임의로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정할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할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뺨과 같이요. 임의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한 단위로 길이를 재면 재는 사람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고 정확한 길이도 알수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자가 있으면 편리하게 길이를 잴수 있지요. 자를 이용하여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요. 자, 우리 자를 이용해서 물건의 길이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볼게요. 한쪽 끝은 무엇에 맞춰라? 0에 맞춰라. 그리고 다른 쪽 끝에 있는 이 눈금의 숫자를 읽어라 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필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추었을 때, 다른 쪽 끝이 자의 눈금 7을 가리키면, 연필의 길이는 7cm예요. 물건의 길이가 눈금과 눈금 사이에 있을 때에는, 눈금 가까이에 있는 쪽의 숫자를 읽고 숫자 앞에 약을 붙여 말해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다면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우리가 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가 0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같은 경우

약을 붙여서 약 3cm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처럼 숫자 앞에 약을 붙일 때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림한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림이 무엇이냐? 짐작하여 대강 생각한. 그러니까 정확하게 3cm가 아니라 3cm에 가깝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이 있다. 이런 건 아, 어림한 거다. 대강 짐작한 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는요, 이 길이를 어떻게 재는지 나와 있었고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림한 길이를 잴 때는 또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손가락을 힘껏 벌렸을 때 엄지손가락에서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뼘이라고 합니다. 한 뼘, 두 뼘, 뼘이라고 해요. 자, 이 뼘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먼저 유나의 팔 길이를 언니의 뼘으로 재었더니 네 뼘이 나왔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뼘 찾을 수가 있었죠. 이때 갑자기 내 팔은 몇 뼘이지 하고 궁금한 친구들은요. 지금 한번 재어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 뼘, 두 뼘, 세 뼘, 네뼘 이렇게 재어 보세요. 그리고 다른 가족의 이 뼘으로 한번 또 재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네 이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임의로 어리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짐작하여 대강 생각했다. 이건 뭐예요? 그렇죠. 어리만 거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이건 뭐예요? 그래요. 바로 임의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휘 문제까지 풀었고요. 또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중심 낱말은 무엇인가요? 자, 이 글은요,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옷, 자, 어림, 길이, 연필? 그렇죠. 바로 길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심 낱말은요,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주제가 거의 되는 낱말을 우리가 중심 낱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어요. 다른 낱말들도요, 등장을 하긴 했는데, 중심 낱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은요, 그런데 엄마께서 만든 옷이 유나에게 너무 컸어요. 이 부분이에요. 자, 왜 컸는지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엄마께서 일부러 크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우, 유나 곧 크니까 일부러 크게 만들 거야. 이랬었어요? 아니면 2번. 언니의 뼘이 엄마의 뼘보다 길었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언니의 뼘으로 쟀어요. 그 다음에 옷을 만들 때는 엄마의 뼘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언니의 뼘이 더 길은 걸까요? 엄마의 뼘이 더긴 걸까요? 아무래도 엄마의 뼘이 더긴 거겠죠. 그러니까 언니의 뼘이 엄마의 뼘보다 길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네요. 언니와 엄마의 뼘의 길이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엄마께서 자를 이용하여 팔 길이를 재셨기 때문에, 자, 자를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께서 유나의 뼘으로 팔 길을 재셨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죠.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네, 우리 친구들 3번까지 풀어보았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 다음 3번 볼게요. 길이재기가 잘못된 것을 찾아 X표를 하고 잘못된 까닭을 빈칸에 알맞게 쓰세요. 자, 1번 볼게요. 자, 4cm라고 되어 있고요. 2번 2cm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요, 길이재기가 잘못된 게 있어요. 어떤 게 잘못됐어요? 그렇죠. 바로 2번이에요. 우리 길이를 잴 때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막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가지고 2cm라고 길이를 재었는데, 2cm보다 더 길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 까닭이 무엇이냐? 잘못된 까닭, 길이를 잴때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어디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한쪽 끝.

자해둔금 0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지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를 이용하여 물건의 길이를 잴 때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어요 라고 적어진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확인하고 또 0이라고 쓴다면 더 확실해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1cm를 어리만 길이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어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대강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게 어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cm가 어느 정도 될 건지 한번 어림으로 이렇게 해볼게요. 어림은 1cm 이 정도다. 네, 그 정도입니다. 언니의 팔 길이. 언니의 팔 길이가 1cm면, 그럼 안 되죠. 이건 아니네요. 유나 옷에 달린 단추의 길이. 자, 단추의 길이가 1cm일 수 있어요? 이거는 1cm일 수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가위의 길이. 자, 가위를 보면은 1cm보다는 훨씬 길죠. 그러면 1cm를 어림했을 때, 이거는 충분히 될수 있다. 자, 어림하니까 우리가, 이거 정도 될수 있어 하고 이거를 어림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앞에요. 약을 붙일 때는요, 정확한 길이가 아니라 어리만 길이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단추의 길이를 1cm로 어림한다 라고 했을 때, 단추는 약 1cm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요, 우리가 읽은 글을요,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길이의 단위인 cm가 나와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표준 단위가 왜 필요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사람마다 뭐의 길이가 달라? 그래요. 이 뼘의 길이가 달라요. 유나의 뼘, 언니의 뼘, 엄마의 뼘다 달라요. 정확한 길이를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 단위인 무엇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1cm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자를 이용하여 길이를 재는 방법. 물건의 한쪽 끝을 자에 어디? 저 눈금. 0에 맞춘 후 다른 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요. 이 표준 단위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자로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하는지까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두 번째 도쿄 여행을 떠나서 더 자세하게 이 길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출발! 짜잔! 자, 다양한 길이의 단위라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고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이 되었어요. 산들산들 무슨 뜻일까요? 드리. 바람이 시원하고 부드럽게 자꾸 부는 모양을 산들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준영이는 봄에 입었던 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그런데 바지가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봄에 입었던 옷을 가을에도 입잖아요. 근데 봄에 이제 입었고 여름 지나고 가을에 이 봄에 입었던 바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입으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짧아진 거예요. 왜 짧아졌어요? 그만큼 키가 컸다는 거겠죠. 아빠, 바지가 너무 짧아요. 준영이 키가 봄보다 많이 컸구나. 얼마나 컸는지 재어볼까? 마지막으로 잰 키가 130cm예요. 지금은 몇 cm예요? 우와, 135cm네. 봄보다 키가 5cm나 컸어. 콩나물처럼 쑥쑥 잘 크는구나. 준영이는 키가 많이 커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키가 큰 만큼 지식도 늘었다는 것을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지식이 뭐예요? 지식들이 무엇에 대해 배우거나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알게 된 내용, 바로 지식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지식이 지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지식이 늘었다. 자, 늘었다라는 건 재주나 능력이

나아졌다. 그래서 실력이 늘다, 지식이 늘다 할 수가 있어요. 아빠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키만 큰 게 아니라 나 지식도 늘어났어요 하는 걸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1m는 100cm와 같으니까 자 1m가 100cm다라는 걸 아네요. 135cm는 1m35cm죠? 그래, 맞아.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라고 읽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읽는지 아니? 네, 이거는 미터라고 읽어요. 그런데 이 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도 있나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단위는 뭐예요? 단위, 길이, 무게 등을 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기준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미터라는 단위가 나와 있죠. 100cm가요. 1m예요. 그러면 준영이의 키가 135cm니까요. 자, 100cm를 미터로 바꿔서 1m. 그리고 남은 이 35cm를 써줘서 1m 35cm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준영이는 이것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미터보다 더 큰 단위도 있느냐라고 아빠께 물어본 거네요. 그럼 이 미터보다 더 큰 단위가 뭐가 있냐? 이 킬로미터가 있어. 아빠는 집 근처 옷가게에서 준영이 마음에 쏙 드는 바지를 사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영이는 아빠께 궁금한 것을 질문했어요. 아빠는 키가 몇 센티미터세요? 아빠 키는 182cm란다.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미터와 센티미터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 100cm가 1m니까 1m 82cm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죠? 준영이는 아빠와 자신의 키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궁금해졌어요. 아빠와 제 키의 차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둘의 키 차이를 구하려면 길이의 차를 구하면 되는데 길이의 차는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서 구한단다. 자,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면 된대요. 아빠 키가요. 1m 82cm이고요. 그 다음 준영이의 키는요. 1m 35cm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는 거예요. 그게 몇 센티미터의 차이가 나느냐죠? 그러면은 같은 단위끼의 숫자를 빼니까 1m에서 1m를 빼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2에서 35를 빼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거 어떻게 빼요? 자, 여기서 하나를 빌려와야 되겠죠. 10의 자리에서 빌려와서 12에서 5를 빼는 거예요. 10에서 5를 빼면은 5, 5에서 2 더하면은 7, 7에서 3 빼면은 그렇죠.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이게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제 키는 1m 35cm, 아빠 키는 1m 82cm니까 키 차이는 47cm가 되겠네요. 네, 선생님 지금 수다 시간이에요. 국어 시간이에요. 네,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는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글도 읽어보면서 이 수학 지식도 쌓고 그리고 독해력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무엇에 대해 배우거나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뭐라고 하죠? 그래요. 우리 지식이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지식. 길이, 무게 등을 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기준을 뭐라고 했죠? 그래요. 단위였습니다. 단위.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봄바람이 산들산들 시들시들 불어와 꽃끝을 간지렸다. 무엇이죠? 그렇죠.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오는 거였죠. 시들시들하다라는 건 힘이 없고 활기가 없는 모양을 시들시들하다라고 하죠. 리코더 연습을 매일 했더니 연주 실력이 늘었다 줄었다. 연습을 매일 했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더 나아졌겠죠. 그러면 줄었다가 아니라 늘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준영이와 아빠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요? 바지의 가격,
바지의 길이, 드리의 단위, 길이의 단위, 무게의 단위입니다. 자, 먼저요. 바지의 가격과 바지의 길이는 아니에요. 그러면 드리냐, 길이냐, 무게냐, 어떤 거의 단위냐라는 거거든요. 자, 드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은요. 이 그릇 같은 데에 얼마만큼의 이 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공간의 이 크기를 나타내는 걸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리리터라든지 이 리터 같은 것이 바로 드리의 단위예요. 우리 친구들 우유 한번 보세요. 우유에 1000ml, 500ml 이런 식으로 드리의 단위가 써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요, 얼마나 무겁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몸무게는요, 이렇게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길이의 단위, 이게 얼마나 긴냐에서 이 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단위가 나왔습니까?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보기의 단위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쓰시오. 자, 작은 것부터 쓰면은요, 가장 작은 게, 그렇죠, 센티미터이고요. 그 다음은요, 미터이고요. 그 다음은요, 킬로미터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썼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요, 글을 항상 살펴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m는 100cm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cm보다 미터가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미터보다 더 큰 길이의 단위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빠께서 킬로미터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킬로미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 수학 지식을 꼭 알아야 푸는 게 아니라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냉장고의 길이는 얼마인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세요. 자, 냉장고의 길이를 자로 재었습니다. 한쪽은 0이 되게 맞췄고요. 이 끝을 봤더니요. 크게 잘 보이게 또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180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냉장고의 길이는 180cm라는 거죠. 그러면 몇 미터, 몇 센티미터이냐 하고 미터와 센티미터를 사용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자, 1미터는 100cm예요. 그러니까 180은 1m와 80cm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cm는 1m, 80cm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길이를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자, 17cm와 3m 50cm가 있습니다. 필통의 길이는 약. 전봇대의 높이는 약, 그러니까 어림을 한 거죠. 어림을 해서 이 필통이 3m 50cm일까요? 아니면 17cm일까요? 저 필통은 약 17cm일 겁니다. 전봇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높으니까 미터의 단위를 사용을 할 거죠. 3m 50cm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글 한번 구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길이의 단위 1cm 있었고요. 그 다음 1, 이거는 미터, 1미터, 1미터 써주세요. 그 다음에 이 100cm가 1미터다, 100cm. 그리고 1km의 단위가 나와 있었고요. 길이의 무엇을 구하는 방법? 길이의 차를 구하는 방법.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빼서 구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글을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읽었던 글은요, 길이의 단위, 센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요, 이 표준 단위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 뼘의 길이가 달라서 정확한 길이를 알기 어려워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표준 단위인 센티미터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의 뼘, 엄마의 뼘이 달라가지고 유나의 옷이 달라져가지고 크기가 달라져서 이래서 표준 단위가 필요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고요, 자를 사용하여 길이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물건의 한쪽 끝을 자의 눈금 0에 맞춘 후

0: 왼쪽 끝에 있는 자의 눈금을 읽는다. 산쪽은 0에 맞추고 다른 쪽 끝에 있는 이 눈금을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더 더해서요. 어림에서 읽는 것도 나와 있었죠. 만약에 딱 숫자에 맞지 않으면은 더 가까운 쪽의 숫자를 읽고 앞에 약이라는 걸 붙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읽었던 글은요. 다양한 길이의 단위가 나와 있었어요. 앞에 센티미터에 이어서 다른 단위들이 나와 있는데요. 길이의 단위로 1cm가 나오고요. 1m는 100cm다. 그리고 1km라는 더큰 단위도 있다. 그리고 길이의 차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같은 단위의 숫자끼리, 미터는 미터끼리, 센티미터는 센티미터끼리 빼서 구한다는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 수학과 관련된 거를 글로 읽어보니까 또 신선하고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땠나요? 아, 선생님, 정말 재미있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 선생님, 수학은 머리 아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또 새로운 주제로 올 거니까요. 걱정 마세요. 예, 수학은 아닙니다. 알겠죠? 신나는 마음으로, 씩씩한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이 자리에서 보기 약속합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또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밤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와 씨름 중인 사람들.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밤 열매 수확 작업.
1: 열롱밤 모양 하루 따로 웽매다는 겁니까?
0: 평균 30kg이 넘는 밤 열매를 옮기는 일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어느새 녹초가 되고 맙니다.
1: 우리가 이마.
0: 한편 태국 대표 관광 선물인 과일 비누. 알록달록한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2: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0: 비누 베이스부터 직접 만드는 김한 씨에게 끊이지 않는 돌발 상황.
3: 긴급사회. 아까까지도 되는데 갑자기 오늘.
0: 언어도 통하지 않는 태국 현지에서 뚝심처럼 끝까지 혼자 비누를 만들어 온 그의 성공기.
2: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은 하나 있었어요.
0: 멈추지 않는 노력으로 납품 매장만 1,000개 이상, 세계 14개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 됐지만 여전히 발로 뛰는 게 일상입니다.
4: 아, 배고파가지고 빨리 움직이려면 그냥 편의점에서 이런 거 사다가 그냥 먹습니다.
0: 한편 과일의 왕 두리안을 수확하기 위해 수십 미터의 나무를 맨몸으로 오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5: 엄마, 그 미식아, 엄마.
0: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데요. 두리안을 얻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마주한 사람들. 태국의 명물을 사수하는 치열한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열대 과일의 천국이자 진한 향신료의 풍미가 일상에 스며든 나라 태국. 향신료와 허브의 풍미가 살아 숨쉬는 태국 요리는 매콤함과 달콤함, 새콤함으로 전 세계 미식가들의 사랑.

0: 차를 받고 있습니다. 푸켓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 끄라비. 이곳에선 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생산되고 있다는데요. 아침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느라 분주해진 한 공장. 작업자들이 트럭에서 내리는 건 바로 팜 열매인데요. 팜 이후 수출국 세계 3위인 태국. 국민 대다수가 식용유로 팜유를 사용할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쓰인답니다. 뜨거운 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팜 열매. 붉고 작은 열매 속에는 풍부한 기름 성분이 담겨 있는데요. 태국에서만 연간 수천만 톤에 달하는 팜 열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열매인 셈이죠. 팜나무가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한 농장. 태국은 연중 뜨거운 기후가 이어져 팜 열매가 자라기 좋은 기후인데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팜 열매 수확에 한창입니다. 이렇게 붉은색이 잘 익은 팜 열매랍니다. 팜 열매는 삶거나 쪄서 먹기도 한답니다. 팜 열매는 잘 익을수록 기름 함량이 많아져서 수확할 때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육안으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팜유는 태국 사람들에게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태국의 한 휴게소. 태국 사람들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튀김 만두, 까리밥을 만드는 중인데요. 이때도 팜유가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고온 조리의 강한 특성 때문에 태국의 다양한 요리와 길거리 음식에 빠지지 않고 사용됩니다. 태국 사람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재료인데요. 팜유 농장은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나무 높이 달려 있는 팜 열매를 딸 수 있게 길이 조절은 기본. 장대 끝에는 팜 열매를 자를 수 있게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는데요. 각자 키아우를 점검한 뒤 본격적인 수확에 나서는데요. 이때 팜나무를 수시로 올려다보는 작업자. 팜 열매를 찾고 있는 걸까요?
1: 멍살라이밤 라이 쭉 마이 쭉 라이 바나네 갑 레라이 밤 따와 라이 데잉 하면 쭉 르는 하오가.
0: 팜나무의 높이만 평균 20m 이상. 거대한 야자나무 잎 속에 숨어있는 팜 열매가 잘 익었는지를 판별하는 건 곧 팜유의 생산량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목표 팜 열매를 찾은 작업자 바로 수확에 들어갑니다. 긴 키아유로 거대한 야자잎부터 제거해내는데요.

0: ไม่ตัดต่างคนนั้นมันเจ๋งครับโอ้ไม่ได
1: ้ยาจ่าย์ฮานามันโด성인키를 훌쩍 넘는 크기인데요. 결코 만만치 않은 일. 잎을 잘라내자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팜 열매. 열매는 나뭇잎보다 줄기가 단단하기 때문에 힘을 더 많이 줘야만 하는데요. 수십 미터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해야 하는 작업.
0: จะมีกอลายอยู่ข้างในสงบเกี่ยวเลยแต่ตีกอลายเรื่องเป็นจอนครับ
1: 이때 떨어지는 열매를 재빨리 피하는 것도 작업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인데요.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팜 열매.
0: 30 ถึง 35 ลูก อ่ะ ต่าง ไล่ มัน จริง ดี มัน หนัก อ่ะ ซึ่ง เวลา เล่น ตี ทุก ตัว แล้ว นั้น ได
1: ้ 나무의 높이와 작업 환경에 따라 자유자재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키아우.덕분에 높게 달려있는 팜 열매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건데요. 긴 장대 끝에 날카로운 낫이 달려 있어 조금만 방향이 빗나가도 위험천만한 상황. 먼저 위치를 잡기 위해 바닥에 대고 긴 키아우를 나무에 세우는데요.안전까지 위협하는 만큼 숙련된 기술과 강한 체력이 요구됩니다. 드디어 수확한 팜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방향도 늘 예의주시해야만 하는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전쟁터.
2: 락사나공기엄자유배미대충지만떡맞아유랑이맞아롱꽝마양이마하러래따로윙메단거미오까
1: 한참수확을하던작업자가키아우를내려놓는데요억센야자나무를상대하다보니칼날이무뎌지는게다반사수시로이렇게칼날관리를해줘야하는데요
3: 다마야간만만만내관리좀만다야간만내가
1: 키아우칼날의날카로움은곧작업속도와직결되는일수확속도를위해정성스레칼을갑니다
3: 만만고만만만만만그기억하기긴가정랍속관가
1: 키아우를날카롭게재정비한후다시수확에나서는작업자그사이태양은더뜨거워졌습니다매일정해진수확량을맞춰작업을해야하기때문에조금더여유를부릴수가없는데요연이어떨어지는팜열매숙련된기술과강한체력이필요한팜수확작업게다가고온의날씨까지작업자들의고충은한두가지가아닙니다잠시라도숨을돌리지않으면버텨내기어려운극한의팜열매수확
2: 네가이마네
4: 가이네가이
1: 서로시간의작업만에온몸을땀으로샤워했습니다이야진짜힘드시겠네요잠시물을마시며체온을식혀주지않으면버텨내기힘든폭염과의사투물한모금은생명수나다름없습니다
0: 맞아요내생각만배생글라
1: 날카로운도구와거친현장을버텨낸손에는세월만큼상처들이가득합니다오전작업을마친후점심시간이되었는데요야자수잎을돗자리삼아다함께둘러앉은작업자들집에서준비해온도시락으로식사를합니다소박해보이지만땀흘려일한작업자들에겐최고의만찬인데요함께하는동료들이있기에고된하루도서로의지하며버텨낼수있습니다몸도마음도다시채우는재충전의시간

0: 랭값 만만한 렘나감.
1: 서로의 고단함을 나누며 또다시 버텨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채워야 할 수확량이 남았기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작업 강도는 두 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데요.
0: 문 닫지 않았거나 문 이런데다 약간 몸에 힘이 나서.
1: 작업자들의 마음은 모르고 더욱더 거세지는 비바람. 도저히 작업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더욱 강해진 빗줄기로 인해 결국 작업을 중지한 작업자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지나가고 다시 뜨거운 햇살이 찾아왔습니다. 농장 한쪽에선 수확한 팜 열매를 나르느라 분주한데요. 열매 하나당 무게는 평균 20kg에서 30kg. 열매 하나를 올려드는 것도 버거워 보이는데요. 무겁고 날카로운 팜 열매를 옮기기 위한 필수 장비. 열매를 찌를 수 있게 끝은 뾰족하게 설계. 나르기 좋게 손잡이가 달린 세막대인데요. 수확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럭에 옮겨 담아야 하기 때문에 팜 열매를 수확하는 것만큼이나 힘이 많이 드는 일인데요.
2: 이거 제가 한번 해봐도 돼요?
3: 농담.
1: 무려 30kg에 달하는 팜 열매 나르기 도전에 나선 극한 PD. 호기롭게 열매를 찌르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체력 좋다고 소문난 극한 PD 들어올리는 것조차 난관입니다. 열매 하나조차 제대로 옮기지 못했네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죠. 2차로 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 아유, 잘 좀 해보지 거참. 3차 도전도 실패.
2: 와, 이 무거운 걸 이렇게 매일 나누는 거예요?
3: 그만 담아라 담 바짝 요래요. 그 담 두번 요래요. 만 가는 아이?
1: 긴 막대로 열매를 찌른 후 열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허벅지를 받쳐준 다음 어깨에 받쳐서 열매를 옮겨주는데요. 몸이 성한 곳이 없는 중노동. 그런데 어깨가 조금 남달라 보입니다. 오랜 작업 끝에 완전히 변형돼버린 어깨. 고된 노동의 흔적입니다. 팜 열매를 가득 실은 트럭은 농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팜유 공장으로 곧바로 옮기는데요. 그날 수확한 팜 열매는 그날 바로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갑니다.
4: 이 농장 팜팔란
1: 농장에서 들어온 팜 열매를 공장 안으로 다시 옮기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데요. 빠르고 안전하게 해야 하다 보니 신경이 두 배로 쓰이는 작업입니다. 농장에서 걷어들인 팜 열매는 지체할 틈 없이 팜유로 만들어지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운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상의 품질로 거듭나기 위해 서둘러 팜유 추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0: 공장에 도착한 팜 열매는 먼저 이물질을 제거한 뒤 고온의 증기로 쪄내는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열매를 분리하고 붓게 기름을 짜내는데요.
1: 이 팜 หลังนึ่งแล้วมันจะแตกมันจะเยอะมากในจังนึ่ง ในเนื้อปลาเนี่ยแตกตัวกลายเป็นน้ำมันจะเห็นว่ามีลักษณะมันวาวอยู่ที่เนื้อหลังจากนั้นเดี๋ยวเราจะไปแยกระหว่างเม็ดปลาล์มกับทลายปลาล์ม
0: 이제 추출해낸 기름에서 불순물 제거와 정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맑은 팜유가 완성됐는데요. 태국 요리에 사용되는 식용유부터 과자와 라면, 빵 같은 가공식품, 비누와 화장품, 세제 등 각종 생활용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느덧 고된 하루가 지나가고 작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힘든 하루였지만 집에 오면 또 다른 힘을 얻곤 하는데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남편을 위해 서둘러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가족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힘든 팜 열매 수확 일을 하는 남편. 남편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인데요. 피로를 날려줄 음식.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랍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고된 노동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가족 덕분이었습니다. 한편 태국의 수도 방콕,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제 문화 중심지인데요. 태국 관광객들의 필수 구매 선물, 바로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입니다. 언뜻 보기엔 열대 과일처럼 보이는데 향까지 똑같아서 과일과 분간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 보는 즐거움에 향기로운 즐거움까지 관광객들의 이목을 한눈에 사로잡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비누를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안녕하세요. 김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태국에서 비누 사업을 18년 동안 하고 있고요. 제가 만든 비누들을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꿀비누도 있고 옥수수 비누도 있고 망고스틴 비누도 있고 석류 비누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비누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태국에서 처음으로 과일 모양 비누를 만든 사람이 바로 접니다.
0: 도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이곳에 비누 공장이 있습니다. 수제 비누를 만들기 위해 고용되는 직원만 약 50여 명. 인원이 많다 보니 아침 조회는 필수랍니다.
2: 아침에 오면은 조회를 해요. 위생 상태라든가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나 체크를 합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공지사항. 바로 전날 출하한 불량품 이야기인데요. 순식간에 심각해지는 분위기.

0: 뚱 아니야 뚱두와 씨 아니 좀만 씨띠만입니다.
1: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비누 만들기, 매일 아침 반복되는 꼼꼼한 점검, 한순간의 실수가 불량률을 높일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합니다.
0: 외부로 이런 거를 내보내면 안 된다, 절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이제 그런 회의 내용이었고,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다양한 국적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 서로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공통된 주제로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 더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김환 씨. 본격적인 제작 작업 전 청결은 필수 중에 필수인데요.
2: 저희가 머리 쌓아라고 초보 쌓아 사망을 쌓아.
1: 깨끗한 비누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위생. 제조 과정 중 작은 먼지나 이물질이 섞이면 제품의 색상과 향,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안전하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필수랍니다. 벌써 비누 작업이 한창인데요. 포장을 앞둔 다양한 비누들, 모양도 색도 다양합니다.
3: 대략 한 100종류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00종류였는데 그것도 많이 줄였어요.
1: 망고부터 두리안, 코코넛, 망고스틴까지 태국의 다채로운 열대 과일이 알록달록한 과일 비누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그런데 김한 씨는 왜 태국까지 와서 비누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4: 제가 대학교 2년 중퇴를 하고 태국에 이제 가이드로 처음에 와게 됐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좀 하려고 짜뚜짝 시장을 또 걷고 있었는데 어느 한 매장에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곳에서 팔고 있었던 게 사각 모양의 비누였습니다. 그래서 콘도 안에서 방 두 개짜리였는데 그 부탄가스 넣는 그 가스레인지 사다가 거기서 비누 녹이고 색소 넣고 향 넣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둘이서 같이 이제 비누를 만들기 시작하게 된 거죠.
1: 비누 사업을 위해 무작정 비누를 만들기 시작했던 김한 씨. 밤낮으로 비누 베이스를 만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견뎌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 앞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4: 아직도 마음에 남는 거는 어떤 원재료 같은 거 살 때 그때 당시에 제가 300만 원을 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단 친구들은 연락을 다 끊고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을 빌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서 살아남아야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1: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태국의 직영 매장 두 곳에 유통 매장만 천여 곳, 전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며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유명 과일 비누로 성장했습니다. 비누가 유명해질수록 김한 대표의 책임감은 더 무거워진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모든 공정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습니다.
5: 지금 이거는 가정소다예요. 비누를 만드는데 가정소다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1: 가장 먼저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계.
0: 긴급사회. 아까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오늘 지금 저도 혼나합니다. 실제로.
5: 에? 뭐게 컸댄 문이 오면 차요.
1: 비누 베이스 제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린 건데요.
5: 비누가 단단해서 잘 안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고치는 건 나중에 고치더라도 지금은 돌아가야 되니까.
1: 원료의 배합과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빠르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 공정이 중단되면 품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긴장감이 감돕니다. 오랜 실랑이 끝에 다행히 다시 재가동되는 기계. 이제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식물성 오일과 계면활성 성분, 보습 성분 등을 배합해 만드는 비누 베이스. 혹여 기계가 작동되지 않았을 때 배합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직접 삽으로 꼼꼼히 휘저어주는데요.
5: 크림화가 된 거는 비누가 된 거예요. 제형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글리세린을 넣어버리면은 가정소다가 비누 안에 남게 돼요. 물론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 비누를 사용할 때 얼굴이 따갑다거나 몸이 건조해진다거나.
1: 이제 비누의 보습력과 부드러운 사용감을 높여주는 성분인 글리세린을 섞어주는데요.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원료 배합 비율에 따라 비누의 품질과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때문에 기계 곁을 지키며 배합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3: 투명도도 잘 나왔고 그다음에 색깔도 그렇게 뭐 진한 갈색도 아니고 적당히 잘 나왔습니다.
1: 이렇게 비누 베이스를 만들 때까지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데요.
3: 인터넷에서도 안 나오는 정보고 공장 비밀이라서 누군가가 말해줄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비누 베이스를 만드는데 이제 점이 생기거나 물렁해지거나 단단해지거나 했던 게 저희가 방이 총 3개가 있는 주택단지를 빌렸었는데 한 방에 꽉 찼었어요. 그 쓰레기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실패를 했잖아요. 하지만 저한테는 너무 뭐랄까 절박했어요. 그 상황이.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성공을 시켜야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1: 이제 완성된 비누 베이스를 틀 안에 부어 굳혀줘야 하는데요. 이때 작은 수세미를 함께 넣어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3: 수세미로 넣으면 일단은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쓰는 어떤 그런 타올 같은 거를 뭐라 하지? 때타올 같은 건 안 쓰거든요. 그래서 천연 수세미로 이렇게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1: 틀 안에 비누 베이스를 붓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또 남았는데요. 바로 과일 모양에 맞는 향과 색소를 넣어주는 것.
3: 태국은 향이라든가 색소가 강한 거를 좋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 색도 일반적인 색보다 더 강하게 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 각각의 모양에 비누 베이스를 부어준 후 종류에 따라 짧게는 2시간, 많게는 12시간 이상 굳힌 후 비누가 완성되는데요. 붙이는 과정에 따라서도 비누의 단단함과 투명도, 완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랍니다.
3: 아보카도 비누를 만들 거예요. 근데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껍질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몇 번 젓다 보면 굳어가지고 껍질이 표현이 돼요.
1: 더 실감나는 과일 모양을 표현하기 위해 세심한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거친 껍질을 표현한 뒤 매끈한 속을 표현해주면 진짜 아보카도라고 해도 믿을 만큼 아보카도를 쏙 닮은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아, 이야, 정말 똑같네요. 인기가 좋다 보니 매일 쏟아지는 주문량. 작업자들은 하루 종일 비누를 만드는 작업으로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3: 지금 불량품 발견했습니다. 불량품. 치명적인 불량품이에요. 여기다 노란색을 일단 약간 조금 흘렸어요. 그래서 리사마디가 여기만 노려야 되는데 여기가 흘렸으니까 이거는 외부로 못 나갑니다.
1: 작은 실수도 불량품으로 이어지는 예민한 수작업. 결국 직원들 모두를 호출합니다.
3: 아니 떡바이나 똥로망 양혹된 똥배양이.
1: 반복되는 작업 속 예상치 못한 작은 실수.
3: 사람이 하는 거고 점검을 안 해주면은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냥 쉽게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걸 좀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1: 그날 저녁 퇴근 후 김한 씨가 돌아온 것은 집인데요. 예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태국인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김한 씨. 김한 씨에게 딸은 자연 피로 회복제입니다.
6: 집에 오면 아빠잖아요. 하루의 피곤함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1: 오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집에 초대한 날이기도 한데요. 아는 사람 하나 없던 타국 생활.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온 직원들은 어느새 김한 씨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6: 가족처럼 지내요. 왜냐면은 12년 동안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게 성장할 수 있게 굉장히 도움을 준 그런 소중한 직원들이죠. 그래서 같이 저녁에 이렇게 음식도 같이 해먹고 그렇게 지내요.
1: 함께 나누는 식사 한 끼가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날 특별한 곳을 찾아온 김한 씨. 비누에 들어가는 새로운 향을 구하러 온 건데요.

냄새는 지옥이지만 맛은 천국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죠. 한 입 먹는 순간 퍼지는 강렬한 향과 진한 풍미.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태국의 여름. 두리안도 제철을 맞았습니다. 두리안 수확을 위해 오늘도 농장에 나온 작업자들. 태국의 두리안 농장은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양과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 두리안. 수확 시기와 품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꼼꼼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두리안 수확을 위해 꼭 필요한 물품은 몸을 지탱해줄 밧줄인데요. 수십 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이어지는 두리안 수확 작업. 숙련된 작업자가 맨발로 나무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위험한 작업 과정. 아래서 지켜보는 동료들도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20m가 넘는 나무 정상에 오른 작업자. 재빨리 밧줄을 나무에 고정한 후 잘 익은 두리안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잘 익은 두리안만 선별해서 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두 배로 걸리는데요. 두리안을 찾아 아슬아슬한 고공 행진이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밑에서 기다리던 작업자가 긴장해야 하는 순간인데요. 약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을 천 하나로 받아내야 하는 작업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두리안은 가시도 친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나뭇잎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 위 작업자와 밑에서 받는 작업자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요. 빠르게 잘 익은 두리안을 찾아내는 작업자. 조금만 타이밍이 어긋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두 사람 간 정확한 신호가 중요합니다. 두리안의 무게는 평균 2에서 4kg. 가속력이 붙으면서 작업자들에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두리안 수확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신상치 않습니다. 작업자들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요. 결국 비가 내리고 맙니다. 오랫동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 비. 결국

0: 오늘 수확 작업은 철수하고 마는데요. 아쉽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 오늘은 평소보다 한참 부족한 수확량. 하지만 자연 앞에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잠시 물러설 줄 알아야 합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 두리안을 수확하며 생긴 것들인데요. 거친 손끝에 치열한 하루와 긴 세월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선한 두리안을 찾아 직접 농장까지 온 손님들. 와일의 왕이라 불리는 두리안의 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기대감도 한껏 높아집니다. 이야, 정말 먹고 싶네요.
1: 두리안 พื้นบ้าน ของ กระบี่ ครับ เนื้อ จะ เยอะ หน่อย ครับ สี จะ สวย รสชาติ ก็ ดี ครับ หวาน อร่อย เพราะว่า ที่ นี่ อยู่ ใกล้ ภูเขา ภูเขา เยอะ บรรยากาศ ดี ทุเรียน ก็ เลย อร่อย ไป ด้วย
0: ครีม처럼 진하고 고소한 두리안의 풍미.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맛인데요.
2: 완만 아로이 마카. 벤 두리안 ที่ธรรมชาติแล้วก็ออร์แกนิกด้วยค่ะ
1: อยากให้ทุเรียนเป็นเยอะๆครับผมแล้วก็อยากให้นักท่องเที่ยวมาเที่ยวเยอะๆอะไรเงี้ยมาได้มาชิมทุเรียนกระบี่ครับจะได้รู้จักว่าทุเรียนกระบี่มันอร่อยยังไงครับ
0: ว่าย의 왕 두리안은 묵묵히 다음 수확을 준비합니다.
3: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지금 이게 다야?
2: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무엇일까요? 숲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작은 야생. 그래서 혹시 잘 안다고 생각해 오셨나요? 마치 저축을 하듯 부지런히 열매를 모아 묻는 이 녀석, 알고 보면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1: 이야, 무슨 반딧불이 같아요.
0: 나무를 자유자재로 타며 먹이를 구하는 이 능력자에게 늘 뒤를 쫓는 놈들이 있죠. 작은 몸으로 거대한 숲을 만드는 숨은 조력자, 청설모입니다. 북한강에 위치한 한 섬. 수령이 오래된 과실나무가 많아 청설모의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죠. 농사를 짓지 않아 사람들과의 갈등도 적어서 청설모의 밀도가 높습니다.
2: 이게 하나, 둘, 예. 셋, 넷, 이렇게. 예. 특이하네요.
3: 예, 요거는 청설모가 아니고요.
2: 네.
3: 토끼 발자국.
2: 이게 비청설모가 아니고요?
3: 예. 토끼 발자국이고요. 요게 또 이제 뒷발입니다. 뒷발이 또 크고요. 예, 앞발은 이제 이렇게 나란히 지키고.
2: 희한하네요.
3: 이렇게.
2: 얘가 쭉 갔네, 일로요.
3: 예, 쭉 갔네요.
4: 무슨 나쁜 짓 하려고 그래.
0: 눈은 겨울이 준 하얀 도화지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흔적으로 흰 그림을 남기게 되죠.

0: 거예요.
1: 지금 요거는
0: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청설모 이제 발자국.
2: 요거요.
0: 예예.
2: 아 요렇게 뛰고 절로 뛰고. 아 저기도 있네. 예예. 요렇게 요렇게 요, 여기 뛰고. 예. 요로 가고.
0: 예. 이게 이제 뒷발이고요. 여기 예. 이제 앞발이에요.
2: 아 뒷발이 더 크네요. 예,
0: 뒷발이. 뒷발에 근육도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 점프하는데 되게
2: 아 뒷발이 이렇게
0: 고양력이 예.
2: 아 그렇구나 이게 뒷발이고 이게 앞발하고요 그래서 뒷발 가지고 촉 떼어서 예. 여기 떨어져
0: 예. 대부분 그 눈이 왔을 때 보면은 청설모들은 나무에서 네. 내려와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네. 나무 밑에서부터 이제 발자국 시작을
2: 아 바로
0: 예,
2: 예.
0: 아 저기 청설모가 있네
2: 청설모죠
0: 예 지금 오. 나무를
2: 어, 지금 나무 꼭대기에 예. 저렇게 탔는데,
0: 예.
2: 그 바로 옆에 까만 끼가,
0: 예.
2: 청설모를 왜, 우와.
3: 탐사를 시작하자마자 펼쳐진 뜻밖의 추격전입니다.
2: 계속해. 아, 왜 저렇게 공격하죠?
0: 뭐, 영역 싸움일 수도 있고요.
2: 어.
0: 예. 그리고, 이, 얘들이 이제 저장해둔 먹이를 나중에 또 까마귀들이 막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2: 저 봐요.
0: 예.
3: 먹이를 지키려는 청설모와 빼앗으려는 까마귀의 신경전.
2: 어머 물었다.
0: 예, 물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먹이를 뺏으려고.
2: 아, 예, 점점 예. 뭐 무기를. 자, 지금 먹이를 물고 내려오고.
0: 예, 예, 지금 먹이를 지금 입에 물고 이제 도망가는 거.
2: 저기요, 그죠?
0: 예, 예.
2: 까마귀가 계속 지켜보고 있네요.
0: 예.
2: 오, 붙었어.
3: 까마귀.
2: 오, 세 마리.
3: 청설모를 압박해 결국 먹이를 가로챕니다.
0: 다시 또 내려왔어.
2: 네, 다시 내려왔어.
0: 어, 지금 입에 없네요.
2: 숨긴 거
3: 순식간에 먹이를 빼앗긴 청설모. 없었기 때문에. 이 겨울은 냉혹합니다.
2: 이렇게 관중석처럼 쳐다보면 또 처음이네.
0: 그래, 예.
2: 이게 지금 행복한 상황이에요.
0: 예, 그렇네요.
2: 13시간을 잠복해도 모습 하나 안 보일 때가 있는데.
0: 예. 여기 보시면은 귀에 깃이 있잖아요.
2: 예.
0: 저기 한 3, 4cm 정도 되는데 저기 겨울깃이에요.
2: 아, 뭐?
0: 예,
2: 귀에?
0: 귀에, 예.
2: 아, 저 여름에는 저게 빠져요?
0: 예, 없죠, 저기.
2: 아.
0: 이제 깃털갈이를 하고. 겨울 이제 가을쯤에 또 이제는 다시 저런
2: 아 그러니까 참 우리는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을 겨울 옷을 사야 되는데 동물들은 겨울에 그냥 털 자체가 없던 털이 나면서 네. 겨울을 맞이하는 거 보면
0: 그렇죠.
2: 참 신기하고 신비스럽기도 해요.
0: 네. 네.
3: 여름엔 이런 모습이죠. 귀에 긴 털이 없고 몸 전반적으로 털이 짧죠. 가을엔 털의 밀도가 높아지고 길이도 두 배 길어져 두툼한 방한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0: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꼬리털을 이용해서 이제 고급 붓으로 사용했죠.
2: 붓으로요? 네,
0: 과거에 사실 그래서 청서라고 했어요. 청서.
2: 청서?
0: 예.
2: 네, 무슨 청에?
0: 푸른 청에 서가 쥐, 푸른 쥐.
2: 아, 서생원 할 때, 우리 쥐를 서생원이라고 하잖아요.
0: 예.
2: 그 서자를 써가지고, 예, 푸른 쥐.
0: 예. 아마 이제 붓으로 그 꼬리털을 많이 이용하면서 청설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냥 청설모가.
2: 아, 그렇게 됐군요.
0: 명칭이 이렇게 된 거죠. 예. 사실은 원래 청서라고 하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2: 네, 청서. 예.
3: 청서. 푸른 쥐라는 이름은 청설모가 많이 사는 잣나무와 소나무 숲이 늘 푸른 데서 유래했습니다. 푸른 숲에 사는 쥐라는 뜻으로 청서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청설모는 잣, 밤, 도토리, 호두, 솔방울 등 주로 나무의 씨앗을 먹습니다. 다람쥐와 일부 먹이가 겹치기도 하지만 행동 반경이나 습성은 많이 다릅니다.
0: 청설모는 동물을 안 하죠.
2: 오.
0: 네, 네. 나무 위에 둥지를 짓고 거기 속에서 생활을 하는데
2: 네.
0: 겨울에는 물론 이제 그 봄에서 가을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0: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정도.
1: 네.
0: 예. 왜냐면은 이제 먹이도 좀 부족하고
1: 겨울이.
0: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야 되기
1: 네.
0: 때문에. 예.
2: 몸무게 100g 내외로 정설무의 3분의 2 크기인 다람쥐는 굴 속에 먹이를 저장해 놓고 동면을 하면서 겨울을 납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을 물고 가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는데요. 따스한 이부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청설모와 달리 다람쥐는 땅속 굴에 들어가 겨우내 자다 먹다를 반복합니다.
3: 청설모가 뭐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
0: 전혀 뭐 거의 90% 이상 어찌 보면 거의 99%
3: 네.
0: 식물성 먹이 뭐
3: 99%.
0: 가끔 이제 그 나무 위에서
3: 네.
0: 새들 번식할 때 알이라든지 이런 걸 깨먹기는 하거든요.
3: 아, 그냥 우리가 이제 달걀 후라이 먹듯이.
0: 뭐 벌레 같은 걸 먹을 수도 있는데
3: 네.
0: 그건 거의 흔치 않은 일이고 거의
3: 어.
0: 대부분은 뭐 잡고도 이렇게 특히나 이제 약간 좀 종피가 두꺼운
3: 네.
0: 그런 이제
3: 그래.
0: 외래종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3: 예, 청설모는
0: 청설모는.
3: 우리 게 아니다.
0: 근데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3: 우리 거예요.
0: 우리나라에 있었던 저쪽에 있는데.
2: 청설모의 영어 이름은 코리안 스쿼럴, 한국 다람쥐입니다. 1970년대 시작된 산림 녹화 사업, 그후 개체수가 증가해 외래종으로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엄연한 토착종입니다.
3: 그러니까 우리가 청설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차라리 알고 있지 않느니만 못한 것들이네요.
0: 청설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3: 예.
0: 면이 있죠.
2: 야생에서 노는 기회자 난관입니다. 동물의 흔적이 사라지고 시야도 흐려지죠. 그러나 배고픈 야생동물의 활동을 멈추게 할순 없습니다. 저 멀리 눈더미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청설모입니다. 눈 속에서 뭐라고 있는 걸까요?
0: 좀 전에 청설모가 이제
3: 예.
0: 파헤친 자국이겠죠.
3: 네.
0: 그
3: 이렇게
0: 보시면은
3: 파헤쳐가지고.
0: 예.
3: 아, 이거 막 얼음밖에 없네.
0: 예. 안에 뭐 내용물은 거의 없죠.
3: 뭐 있는데요?
0: 아, 요게
3: 시 같은데?
0: 예, 시 같은 게 은행 같은데. 예,
3: 은행이네요.
0: 은행이에요, 은행. 예,
3: 예,
0: 은행나무니까.
3: 이게, 아유,
0: 예.
3: 진짜. 이게 은행잎이잖아요.
0: 예, 은행나무.
3: 아, 은행잎 앞에서
0: 예.
3: 이게 뭐냐고. 이게
0: 일반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잣같이 좀 작은 것들은
3: 네.
0: 약간 조금 깊지 않게
3: 네.
0: 살짝만 파헤쳐서 한두 개에서 다섯 개 정도
3: 네. 그리고
0: 숨겨놓고 뭐 호두라든지 가래 이런 좀큰 것들은 뭐한 개?
3: 네.
0: 뭐 이렇게 이제 숨겨놓고 하죠. 이렇게 숨겨놓고.
3: 또 올지 모르니까
0: 예,
3: 덮어줘야죠.
0: 덮어주죠.
3: 요거 먹으면
0: 네.
3: 그래도 반나절은 버틸 텐데, 그죠?
0: 그렇겠네요.
2: 땅속의 먹이는 가을에 숨겨둔 것들입니다. 열매가 연구는 계절이 되면 청설모는 부지런히 나무를 타며 먹이를 구하는데요. 밤송이를 발견하면 먼저 앞발로 밀쳐내 떨어뜨립니다.

0: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 춥고 배고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선 최대한 많은 먹이를 확보해 저장해야 합니다. 청설모의 곳간은 동지 반경 50m 내외의 땅속 곳곳. 주로 나무 밑에 2, 3cm의 깊이로 흙을 파고 먹이를 묻은 뒤 꾹꾹 꼼꼼하게 눌러 감춥니다. 자처럼 송이에 담긴 먹이는 바깥 껍질 구엽을 제거하고 자달 하나하나를 꺼내서 먹는데요. 당장의 배고픔이 채워지면 두세 알씩 모아서 역시 땅속에 저장을 합니다. 가히 숲속의 저축왕이죠. 먹이를 묻을 땐 침을 발라 자신의 고심을 표시합니다.
1: 이제 가을에 네. 자기가 이제 숨겨둔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지금 이 아빠라고 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주변에다가 뭐 계속 숨겨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 밑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네. 지형징후를 기억을 해가지고 네. 그 주변을 이렇게 숨기면은 그걸 기억해냈다가 나중에 이제는 아. 그 주변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2: 그래서 저렇게 뛰어다니는군요.
0: 지형징후를 기억해 위치를 파악하고 냄새와 발끝의 촉감으로 먹이를 찾는 청설모. 눈이 쌓이면 일대를 구분할 수 없어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합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토리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위치를 옮겨 안전을 확보합니다. 더 배고픈 어느 날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양식입니다.
2: 와, 이런 걸 어떻게 그냥 평지처럼 다니지? 올라가니까
1: 우선은 이제 발가락이 길고 발톱도 네. 약간 갈고령식으로 돼 있어요. 앞발 네. 뒷발 다. 네. 아, 그리고 뒷발 같은 경우는 특히 내려올 때 네. 이게 거의 180도로 꺾이기도 해요.
2: 아, 이게 네. 180도로 꺾여요? 네.
1: 그래서 네. 거의 나무 이렇게 움켜집죠. 네. 움켜잡죠,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내려올
2: 수 아, 이게 발이 이렇게 되면서도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1: 위에 꺾고 내려올 때. 네. 이렇게 잡고 내려오는 거죠.
2: 아, 네. 이렇게요?
1: 앉듯이, 네. 사람은 앉듯이.
2: 아, 이렇게. 이렇게.
0: 나무에 오를 때 청설모는 갈고리처럼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네 발로 나무를 부여잡고 뒷다리를 구부렸다 펴면서 도약합니다. 뒷발로 몸을 지지하고 앞발을 재빠르게 움직여 순간적인 방향 전환도 가능하죠. 내려올 때 뒷발은 지지대와 브레이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바깥쪽으로 180도까지 꺾이는 뒷발을 넓게 벌려 나무를 부여잡고 앞발로 조금씩 움직여 수직 강화를 하죠. 긴 꼬리는 몸의 균형을 잡고 방향 조절을 하는 축입니다.
1: 꼬리가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네.
2: 꼬리가 엄청
1: 길죠.
2: 네, 그 꼬리가 어떤 역할을 하죠?
1: 우선 중요한 게 이제 균형을 잡아주죠. 아. 예.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쓰러질 것 같다 그러면 꼬리를 약간 우측으로
2: 아, 그래요?
1: 움직여서 균형을 네. 잡는 거죠.
2: 아, 꼬리가 큰 거 가지고 그쵸. 이 추 역할을 하는군요. 예.
1: 그리고 또 털도 많잖아요. 예. 그것이 또 보온 역할도 해주죠. 몸을 또 감싸주고 몸도 아, 감싸주고.
2: 아까 털이 예. 등을 이렇게 다 덮던데요. 예, 예. 아, 그게 보온 역할. 예,
1: 보온 역할도 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점프를 할 때나 이럴 때 공기 저항력을 줄여서 약간의 네. 낙하산 역할도 할 수 있죠.
2: 아, 그 꼬리가요?
1: 네, 그렇죠. 네.
2: 아, 청설모 꼬리가 굉장히 중요한.
1: 예, 네, 그렇죠.
0: 나무와 나무를 오가며 생활하는 청설모는 최대 3m까지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도약을 할 수 있는 탄력적인 뒷다리와 나무를 움켜쥘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꼬리가 있기에 가능한 생존의 기술입니다.

0: 우리는 청설모의 생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숨기고 있네요.
1: 이곳저곳 이제 숨기는 척하다가 또 안 숨기고.
0: 예.
1: 의심이 많기 때문에.
0: 예.
1: 아, 지금 이제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입으로 콕 누르죠.
0: 저 들어갔으면 숨기는 거죠.
1: 이제 숨기는 거죠.
0: 예. 예. 덥네요. 또.
1: 예, 덥네요.
0: 아유, 덥는 장면은 좀 귀여워요.
1: 예, 되게 소중하게 또 저렇게. 예.
0: 누가 모르게.
1: 예, 저렇게 하고 가죠.
0: 예.
1: 빨리.
0: 모르게 하고 딱 숨기고 이제.
1: 어, 저 보세요. 지금 까치가 왔네요. 아, 그걸 또 몰래
0: 야,
1: 보고 있다가.
0: 숨기자마자?
1: 예, 지금 까치가 와서 잣을.
0: 청설모도.
1: 예. 자기도 못 찾겠다.
0: 까치가 위에서 보고 있는 걸 몰랐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아, 결국은.
1: 못 찾기는 못 찾았는데.
0: 예. 저 참, 저 지금 청설모가 숨기는 걸 지금 뒤지고 있거든요.
1: 예. 바로 앞에 갔는데도 잘 못 찾네요.
0: 예. 예. 청설모가 위에서 까치가 보고 있는데도 모르고 숨긴 것도 참 특이하고.
1: 예.
0: 앞에서 보고 있던 그걸 못 찾는 까치도, 까치 보세요, 지금. 어허. 희한하네. 근데 분명히 여긴데.
1: 여겼던 것 같은데.
0: 여긴데 한번, 아, 여긴가? 여긴가? 하하, 네. 나 이거, 나 왜 이러지, 오늘? 이런 느낌 아닐까?
1: 그렇네요.
0: 까치는 집요합니다. 나무 위에서. 먹이를 찾고 숨기는 청설모를 늘 주시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묻고 가면 바로 그 자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워낙 감쪽 같아서 쉽지는 않죠. 먹이를 묶어 낙엽으로 감추는 청설모. 까치 기다렸다는 듯 출격합니다. 나뭇잎을 들추고도 찾지 못하네요. 겉으로 봐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은밀하면서도 다시 찾을 때 헤매지 않도록 적당한 깊이로 묻는 것이 청설모의 기술입니다. 전략이 늘 성공적인 건 아닙니다. 이번엔 정확히 찾아낸 까치. 잣을 찾자마자 삼켜버립니다. 공들인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리는군요. 이제 청설모도 요령을 부립니다. 자다를 입에 문 청설모. 숨길 곳을 찾고 있죠? 그런데 묻을 듯 묻을 듯 하면서도 묻지 않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일종의 속임수입니다. 이번에도 묻은 듯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청설모가 비밀 곳간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나무 밑입니다. 먹이를 은폐할 만한 지형지물이 많은 데다 나중에 찾을 때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0: 하지만 세상에 완벽히 안전한 곳이란 없습니다.
1: 같은 청설모끼리도 굉장히 그 이렇게 좀 싸움 같은 경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2: 굉장히 심하죠. 아무래도 이제 단독 행동을 하다 보니까
1: 네.
2: 친구가 없죠.
1: 네.
2: 오로지 내 먹이. 저렇게 먹이를 숨기고 또 다른 청설모가 숨긴 먹이를 또 찾아서 자기가 뺏고
1: 네.
2: 뭐 서로 그렇게 살아가죠.
1: 그 청설모의 가장 그 진짜 먹이 경쟁이 되는 거는 또 다른 청설모니까
2: 네.
1: 청설모니까
2: 네.
1: 나타나면 무조건 공격을 하는군요. 네.
0: 겨울에 필요한 건 먹이뿐만이 아닙니다.
1: 저 나물 뜯어가지고 둥지 지으려고.
2: 둥지 속에 있는
1: 예, 예.
2: 예, 둥지 재료들을 지금 모으는 겁니다.
1: 저거 뜯네요.
2: 예, 예. 이게 지금 메타세카이어잖아요.
1: 예예. 예.
2: 예, 저 안에 있는 섬유질의 목본성 재료들을 저렇게 모아서 내부 마감재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1: 둥지로.
2: 예.
1: 마치 여러 갈래갈래 이렇게 좀 찢어서
2: 예.
1: 계속 모아가지고 아마 겨울철을 대비해서 이제 그 좀 따뜻하게 보금자리를
2: 보강할 수 있죠. 예.
1: 네.
2: 그 주변에 이런 메타세카이아처럼 저런 나무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뭐 지유류라든지 이끼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돌아다니는 헝겊 같은 것까지 다 이용을 해서 내부 둥지 재료로 활용을 하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1: 제가 봐도 약간 무리
2: 예.
1: 너무 많이 지금
2: 예.
1: 한꺼번에
2: 예.
1: 뭐 저 정도는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겠죠.
2: 예.
1: 또 가볍고
0: 겨울철 청설모의 하루 평균 활동 시간은 두세 시간. 하루의 대부분은 추위를 피해 둥지 안에서 보냅니다. 청설모의 집은 나무 위에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접시 모양의 둥지가 청설모의 보금자리죠.
2: 저기 청설모 둥지가 있네요. 보이시나요?
1: 저거요?
2: 예.
1: 감독님, 저거?
3: 아, 예. 시커먼 게 뭔가 둥지 같이 보이네요.
1: 저게 새 둥지일 수도 있고.
2: 청설모 둥지를 보면은 까치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1: 네.
2: 가지를 이렇게 얽혀서 이렇게 섞여서.
1: 네.
2: 근데 까치는 주로 약간 오픈되어 있는 곳에.
1: 네.
2: 비행하다가 바로 앉을 수 있게.
1: 앉을 수 있게.
2: 네. 근데 청설모는 주로 저렇게 가지 사이사이에 조금 은폐도 되면서.
1: 네. 네.
2: 그런 데다가 짓고. 저런 둥지들을 뭐 두세네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죠.
1: 네.
2: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로 이용하는 자기 둥지가 있고.
1: 네.
2: 예,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천적이나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그쪽으로 또 이동하기도 하고.
1: 이동하고.
4: 저 15m인데 올라가셨습니다.
1: 15m 정도면은 뭐. 언제 가위바위보예요.
2: 가위바위보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
1: 일단 가위바위보 하시죠, 예.
4: 가위바위보.
2: 아, 이겼네요.
1: 저랑 둘이서. 아, 지금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지금. 주먹 내고 가위 내잖아요.
4: 그러네요.
1: 예. 네. 야생에서도 가위바위보는 해가지고. 왜냐면 저런 상태는 둘이 감독님하고 저랑 올라가야 되겠네요.
4: 목마를 태워드릴까요, 제가?
1: 아니요. 아, 키가 그러면 13m세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랑 같이 저기. 아, 좀 저기다 진짜 센서캠을 설치할까요?
4: 네네네.
1: 예, 알겠습니다.
0: 둥지 주변에 됐어요?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청설모처럼 나무 타기 능력이 없는 우리는 기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4: 이렇게 아무 가지가 걸리거든요.
1: 예, 예.
4: 이걸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1: 예.
0: 지상 15m. 인간의 힘만으론 쉽게 근접할 수 없는 높이에 이르자 청설모의 둥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 지금 보셨어요?
0: 알아? 청설모 한 마리가 스치듯 지나가네요.
4: 수면적으로 지금 나무.
0: 잠깐 스톱.

0: 어우, 이제 내려가 보지 말죠.
1: 어.
0: 와. 와, 진짜. 아, 개미만 해요, 개미. 아, 진짜 높은 곳에 와 있죠.
2: 각도가 맞는지 모르겠네.
1: 각도를 잘 맞춰야겠죠. 네, 아주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
2: 아, 완벽하게 됐습니까?
1: 네.
2: 아, 알겠습니다.
1: 아, 근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0: 아, 기분이.
1: 네. 청순 뭐.
0: 아니, 좋다가 나쁘다가요. 아, 대충 이 정도였으면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분이 너무 좋아해도 안 되잖아요.
1: 아,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0: 아, 지금. 네. 네.
3: 우리는 없어도 야생을 기록하는 눈은 번뜩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들의 세계, 둥지의 일상이 곧 공개됩니다.

0: 다음 날 아침 청선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움직였습니다. 발자국은 나무 주변에서 끊겨 있습니다. 이 근처 나무 어딘가에 있다는 얘긴데요.
1: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2: 네?
1: 저 씨앗을 먹고 있어요.
2: 어디요?
1: 저 위에. 단풍나무 씨앗.
2: 여러 가지를 다 먹는군요, 청선은.
3: 예, 씨도 먹고. 근데 지금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는. 네. 가을에 숨겨놓은, 이제 자기가 숨겨놓은 이제 먹이들도 먹지만 또 그 외에 이제 겨울에도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씨앗, 뭐 씨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네, 예.
3: 그런 것들도 이제 나무 위에서 먹는 거죠.
2: 이렇게. 아. 예.
0: 나무 씨앗은 소량의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비록 양은 적지만 먹이가 부족한 겨울엔 한 톨이 절실한 식량이죠. 청설모가 먹이를 먹고 있으니 둥지는 비어 있을 겁니다. 이 순간을 이용해 어제 설치해 놓은 센서 카메라를 확인합니다. 그 사이 둥지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 청설모는 일반적으로 둥지를 만들고 출입구를 두 개를 만들어요.
2: 아, 그래요?
1: 네, 여기 하나 있으니까 아마 이 반대편에 하나 있을 거예요.
2: 아, 그래서 저는 밑에 둥지가 밑으로 빠졌나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출입구가 두 개요?
1: 그렇죠. 그 이쪽으로 만약에 그 천적이 들어가게 되면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거죠.
2: 아, 그래서 문을 두 개를 만들어요.
0: 늘 침입에 대비하는 약재의 삶입니다.
2: 아, 지금 빼꼼하게 내밀었는데?
1: 네. 아, 지금 보면은 자기 둥지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여기 보면 둥지 안에 쫓아내죠.
2: 왜? 지금 둥지 밑으로 지금?
1: 네. 지금 다른 청설모가 와가지고
2: 네.
1: 지금 여기 둥지 안에 있는 청설모가 쫓아내는 상황인 것 같아요.
2: 어, 그래요?
1: 네.
0: 단독 생활을 하는 청설모. 침입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1: 어, 들어왔다.
2: 뭐지 이게?
1: 이게 뭐죠?
2: 왜 갑자기 왜 이리지?
1: 다시 확 튀어나왔는데.
2: 네.
1: 다시 뒤로 한번 볼까요?
2: 아, 여쪽에
1: 뒤. 까마귀가. 네, 까마귀가 나타났어.
2: 뭐가 나타났구나. 까마귀인지 까치인지 그죠?
1: 예.
2: 오.
1: 까마귀가 나타나니까 확 튀어나왔죠.
2: 예. 예.
1: 아, 저쪽 아직 저기 있네요.
2: 아, 요 밑에 있네요 예, 지금.
1: 예.
2: 오, 야.
1: 대충 장면입니다. 예. 날라갔네요 지금.
2: 오.
0: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먹이를 동시에 발견한 청설모와 까마귀. 청설모가 한 발 빨랐습니다. 하지만 까마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황한 청설모가 먹이를 놓치자 재빨리 낚아챕니다. 이렇게 허망할 수가. 나무 타기

0: 명수지만 날아가는 까마귀를 뒤쫓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번엔 나무 밑동에 꼼꼼하게 먹이를 숨깁니다. 안심하고 떠나는 청설모.
1: 어?
2: 아, 이때 또 큰 부리 까마귀가 와가지고.
1: 와, 까마귀가 예. 이번에. 야, 물었다.
2: 아, 물었네요. 아, 물었는데.
1: 와.
2: 딴 데다가 다시 숨기네, 지금. 잔디가.
1: 뭐요, 다시?
2: 다시 덥네요?
1: 다시 덥잖아요.
2: 예.
1: 너무 딱딱한가?
2: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삼켜서 소화시키기에는 예.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런지.
1: 예. 예.
2: 안 먹고 그냥 다시 그냥 숨.
1: 딱 물어보자마자
2: 예.
1: 딱 물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오. 까치나 까마귀는 뭐 같이 먹이 경쟁을 하지만
2: 예.
1: 어, 뭐 천적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2: 예예.
1: 그 청설매 천적은 또 뭐가 있나요?
2: 뭐 천적이라고 하면은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1: 네.
2: 뭐 사기나 담비 이런 포유류가 이제 천적이 될 수 있겠죠.
1: 네.
2: 그런데 예. 주로 이제는 야행성이잖아요.
1: 네.
2: 예, 야간에 다니고 청설모들은 또 주로 주행성이니까. 그런데 조류 중에서 참매가
1: 네.
2: 또 대표적인 천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아, 참매도 저 낮에 움직이니까.
2: 낮에 또 많이 움직이니까.
1: 예, 뭐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밤에 움직이지만.
2: 예, 그래서 이제 참매가 가장 큰 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아.
0: 참매가 날아올랐습니다. 참매의 사냥은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0: 청설모에겐 가장 위협적인 적입니다. 청설모는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할까요? 우리는 청설모가 자주 먹는 밤, 잣, 가래를 펼쳐놓고 반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1: 냄새가 나나 보네.
2: 냄새가 나니까.
3: 그러시네. 그러네.
2: 아, 지금 청설모 때 물려들고 있어요.
3: 예. 보시죠. 어떤 걸로 먼저?
2: 냄새가 나는 거. 그.
3: 잣을 먹네, 잣을. 예. 바로 먹네, 거기서.
2: 잣을 저기서 먹고 있어요.
3: 잣을 바로 거기서 먹고 있네요.
2: 와. 움직이지 않고?
3: 예.
2: 움직이지 않고 잣을 먹고 있어요.
3: 어? 가래를. 가래를 집었네요.
2: 가래를 들고?
3: 지금 돌리면서 지금.
2: 어, 가래는 물고 갔어요.
3: 물고 갔죠?
2: 네.
3: 예. 자, 한번 보시죠. 어디다가 숨겨놓고.
2: 자, 저쪽에다 숨기는 것 같은데.
3: 예.
2: 아, 쟤는 가래만 계속 물고 가고요.
3: 예.
2: 희한하네.
3: 한 애가 먼저 앞에서 잣을 네. 먹기 때문에.
2: 저기다 숨기고.
3: 예.
2: 다 옆에 좀 잣이 보이거든요. 어. 어, 공격하네. 예. 잣을, 가래를, 오!
3: 어, 서로 공격하네.
2: 오. 좋아요.
0: 잣을 먼저 차지한 청설모는 눈독 들인 녀석들을 모두 쫓아내고 독점합니다.
2: 지금 저기 오는 잣을 먹으러는 청설모를 쫓아내고 본인이 먹잖아요. 오,
0: 다른 청설모가 접근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2: 오. 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었던 그 청설모가 제일 힘이 좋은 거예요.
3: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가운데에서 잣을 예. 이제 먹으면서
2: 일단 잣을 먹으러 오네요. 예. 다시 왔어요.

0: 또 하나 가래만.
1: 네. 잣을 먹는 청설모에 밀려서 가래를 집는 녀석은 계속 가래만 공략합니다.
0: 아, 이제 반파예요.
2: 반파.
0: 예.
2: 기본적으로 잣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요.
0: 예, 예.
2: 가래하고 밤은 뭐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고.
0: 예.
2: 가래하고 밤은 잡자마자 무조건 숨기러 가고요.
0: 그쵸.
2: 먹진 않고.
0: 아무래도 바로 먹기는
2: 예.
0: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 우선은 숨기는 거죠.
2: 예.
0: 예. 잣은 그 자리에서 바로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먹고.
2: 예. 예. 가장 힘센 청설모가
0: 예.
2: 잣에 올라가서 예. 잣이 있는 곳에 가서 잣을 먹고
0: 예.
2: 그 힘 약한 청설모들이 뭐 가래하고 밤을 물어다가 예. 숨기네요.
0: 그렇죠.
1: 청설모는 왜 잣을 가장 좋아하는 걸까요?
0: 잣은 작긴 하지만 그 안에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이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 있죠.
2: 아, 그래서
0: 예, 예.
2: 한 번에 먹을 수도 있고
0: 한 번에 금방 까먹을 수도 있죠.
2: 영양소, 예, 영양도
0: 예,
2: 있고
0: 예. 이걸 한번 이빨로 한번 까보세요.
2: 아, 이거요?
0: 예, 예.
2: 아, 밤을 찾고 있는데
0: 잣은 거의 뭐 1, 2초 만에 까잖아요.
1: 청설모는 금방 까는데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0: 제 이빨이 빠기신 거 아니에요? 잘 안 되죠.
1: 앞니로 껍질을 톡 까서 알맹이를 갉아먹는 청설모.
2: 잘 까지. 부러진다든지 가운데.
0: 예, 예.
1: 저도 일단 톡 깨물어봤는데요.
2: 이렇게 내용감 너무 힘을 주면
0: 네.
1: 한 번에 잘 깨지지 않습니다.
2: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1: 청설모는 벌써 몇 개째인가요?
2: 아니 먹기 좋게요. 아, 얘들 잣을 먹네.
1: 우리의 완패입니다.
2: 아, 떨어졌다. 아깝다. 잣을 까는 그 기술이 좀 한 번에 좀 툭툭 쳐가지고 따닥 소리가 나면서 까거든요.
0: 예.
2: 어떤 식으로 지금 까는 건가요?
0: 뭔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뭘까요?
2: 네.
0: 청설모 두 개 걸인데요.
2: 네.
0: 보시면은 청설모 총 이빨이 22개가 있는데
2: 네.
0: 그 중에 이제 앞에 위아래로 두 개씩
2: 네.
0: 예, 앞니가 있죠.
2: 큰 앞니가 위에 아래 두 개씩요.
0: 네, 예,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어금니가 이제 18개.
2: 네, 예. 예. 안쪽에요.
0: 네, 예, 나 있죠. 그리고 중간에 송곳니는 이제 비어 있는
2: 네.
0: 예, 상황이죠. 그래서 뭐 먹이를 먹을 때 우선 그 잣을 깔 때 보면은
2: 네.
0: 일반적으로 이제 윗니는
2: 네.
0: 예, 고정시키는
2: 예,
0: 역할
2: 예.
0: 그리고 밑에 있는 요 앞니로
2: 네. 밑에서 눌러가지고
0: 눌러서 바로 치면은
2: 네.
0: 한 번에 그냥 까지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0: 예, 예.
1: 견과류를 먹기에 최적화된 청설모의 이빨과 두개골입니다.
2: 박사님,
0: 네.
2: 아, 우리가 그 저기 청설모가
0: 네.
2: 물고 가는 거,
0: 네.
2: 지금 물고 가는 거.
0: 물고 가는데 저 한번 쫓아가 볼까요?
2: 네.
0: 어떻게 숨겼는지.
2: 지금
0: 아, 가봅시다.
2: 아직 안 숨겼어요. 지금
0: 건너갔네. 아,
2: 저를 건너갔습니다. 네, 저.
1: 과연 이 눈 속 어디에 숨겼을까요?
2: 여기다 숨겼죠.
0: 발자국이 여기 있죠. 그죠?
2: 지금 밤은 안 보여.
0: 여기는 안 보이죠. 숨겼으니까.
2: 네. 근데 여기다 숨겼는데.
0: 네.
1: 언뜻 봐선 안 보입니다.
2: 아, 여기다가. 아닌데? 맞아요. 여기다가 숨겼네요.
0: 예.
2: 여기다 밤을.
0: 예.
2: 아, 지금 꼭꼭 눌러놔요. 안 들어갈 때까지 꼭 눌러놨어요.
0: 예.
1: 다른 곳은 어떨까요?
2: 이쪽에 왔죠.
0: 이쪽.
2: 이렇게 와서
0: 발자국이 있죠?
2: 예. 여기다가 숨겼다는 얘긴데요.
0: 그렇죠, 여기죠.
2: 예.
0: 한번 살짝 파보시죠, 얼마나.
2: 여기다 숨겼다는 거죠?
0: 예.
2: 예.
0: 한번 볼까요? 여기가 맞는지.
2: 어? 분명히.

0: 그래도 숨겼는데? 생각보다 잘 숨기네요.
1: 눈 치고 눈.
0: 여기도 숨겼는데?
2: 숨기는 걸 지켜보다가 왔는데도 도무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0: 여긴 없는데?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요, 그죠?
1: 예. 이렇게 찾기가 힘들잖아요. 예. 청설모도 일부는 자기가 숨긴 거를 잃어버려요.
0: 아, 본인이 숨긴 걸.
1: 그쵸.
0: 아, 잃어버릴 수밖에
1: 그쵸, 예. 그래서 외국 연구에 따르면은
0: 없겠네요. 네.
1: 그레이 스크롤이라고 근현종이 있는데
0: 네.
1: 그거는 자기가 숨긴 거에
0: 예.
1: 26%밖에 못 찾는다고 이렇게.
0: 아, 그러니까
1: 예.
0: 상당수를 못 찾는 거.
1: 그쵸.
0: 예.
1: 잃어버린 종자들이
0: 네.
1: 땅속에서
0: 네.
1: 자연발화해서
0: 네.
1: 그것이 나무가 되는 것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것이 청설모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인 종자 삼포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2: 양지 바른 숲속에서 띄엄띄엄 돋아있는 어린 잣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작은 나무의 상당수는 청설모가 숨기고 미처 찾아먹지 못한 종자들의 싹에서 비롯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 무성한 숲을 잃을 소중한 자연 묘목들이죠.
0: 아, 여기 가래, 가래, 가래.
1: 아, 가래 숨겼네.
0: 가래
1: 예.
0: 숨겼네, 여기. 가래, 그죠?
1: 가래.
0: 네. 가래.
1: 잘 찾으시는데, 이제?
0: 아니, 지금, 못 찾아요.
1: 아, 그래요?
0: 이 안에서 묻는 걸 보고,
1: 예. 바로 쫓아와야
0: 예, 바로
1: 바로
0: 쫓아오지
1: 이제,
0: 않고서는 못
1: 예.
0: 찾아요.
2: 우리는 청설모가 먹이를 묻은 지점들을 표시해 보기로 했습니다. 청설모가 먹이를 숨길 때마다 그 자리를 찾아가 확인하고 깃발을 꽂았죠.

0: 깃발엔 형광물감을 발라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청산로의 발자취를 밝혀줄 표식입니다. 낮 동안 부지런히 먹이를 저장한 청설모, 하루를 마감합니다. 청설모가 숲에 마련해 놓은 곳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아, 지금 저희가 네. 그 먹이를 저장해 둔 장소에
2: 예.
1: 그 형광물질을 묻혀서 예. 깃발을 꽂았잖아요.
2: 아.
1: 네, 밤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일지
2: 네.
1: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2: 네.
1: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2: 청설모에 그 예, 이렇게 예. 어디다 숨겨놓은 활동 영역도 좀 보여주네요.
1: 그렇죠. 예. 예.
2: 한번 꺼보죠. 뭐 어떤 예, 모습일지.
1: 예, 예.
0: 그동안 보이지 않았을 뿐 늘 숲을 밝히고 있었던 성실한 생의 흔적입니다.
1: 이야, 아, 무슨 반딧불이 같아요.
2: 네.
1: 아, 되게 아름답네요.
2: 야, 또 이렇게
1: 네.
2: 아, 청설모가 먹이를 숨기는 곳을 예. 꼽아놨더니
1: 예.
2: 또 이런 모습이네요.
1: 아름다운 광경이.
2: 네.
1: 저도 사실 처음 보는 거라서
2: 네.
1: 예,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아, 너무 아름답네요.
2: 네.
1: 이렇게 여러 군데
2: 네.
1: 꼼꼼하게 이제 청설모들이 먹이를 숨겨놓는 거죠.
2: 네, 네. 예,
1: 그리고 일부는 찾겠지만 또 일부는 예, 또 기억을 못하고
2: 예, 예.
1: 예,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겠죠.
2: 네.
1: 예.
2: 그래서 저렇게 생각보다 많은 곳에
1: 예.
2: 먹이를 숨겨놨으니까
1: 예예.
2: 아무래도 다 찾지 못한 거란 말이죠.
1: 그렇죠.
2: 그렇게 예. 되면은 또
1: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발화를 해서
2: 네.
1: 이런 나무처럼
2: 네.
1: 이렇게 장력님으로
2: 네. 예,
1: 쑥쑥 자라날 수가 있는 거겠죠.
2: 그렇군요.
1: 예. 지금까지 우리가 청설모가
2: 네.
1: 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2: 네.
1: 예, 근데 사실 이제 청설모는 사실은 숲속의 정은사
2: 네.
1: 예, 역할을 하는 거죠. 종자산포를 통해서.
0: 그 작은 생명이 거대한 숲을 지키는 숨은 공로자였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청설모는 오랫동안 절실한 몸짓으로 그들 자신과 이 숲을 지켜온 자연의 빛나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면서 작은 회사를 운영해 본 저의 경험과 현실적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생각들을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개 사장들은 선진적인 글로벌 기업들처럼 수평적이고 유연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이 직원들의 소소한 일까지도 챙기고요. 심지어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직원과의 관계도 궁극적으로 사람 관계이니 서로 위해주는 것이 좋을 수 있지만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고용관계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가 친목단체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국 회사 풍경을 보면요. 회사에서 사장이나 직원이나 서로의 이름을 편히 부르고 혼한 아침 인사로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사실 치열한 곳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앤 해서웨이 주연의 미국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잘 아시죠? 그 영화 속 보스의 행동들은 사실 그리 가장된 것도 아닙니다. 미국 조직을 들여다보면 말만 부드럽고 실상은 살벌합니다. 노동 강도도 상당하고요.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미국 바이어가 한국에 오면 토요일 오전에 미팅을 많이 합니다. 상담 도중 자신이 가져온 자료와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뉴욕의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면 뉴욕은 금요일 밤 9시, 10시인데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전투적인 확인 과정이 끝나면 미안하다는 말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러다 상담 맞바지에 또 확인할 게 생기면 다시 전화를 겁니다. 전혀 주저하지 않죠. 이런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수직적인 문화도 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 다수는 수직적인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분위기가 조직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는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프로이센은 1806년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에 크게 패했는데요. 이 패배의 원인을 사고의 경직성과 지휘관들의 피동적인 지휘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이 새롭게 전투의식을 정립하였는데요. 현장의 책임자가 판단해서 상사의 지휘에 반하는 결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임무형 지휘체계입니다. 그런데요. 강력한 리더십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지휘체계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임무형 지휘체계로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일을 승리로 이끌었던 에르빈 롬멜이라는 장군이 있는데요. 그의 제7기갑사단이 벨기에를 우회해 프랑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군 지휘부의 진격 대기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돌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독일군의 큰 승리를 안겨줬죠. 롬멜 장군이

강력한 위계와 리더십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판단대로 부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상부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기는 롬멜 장군에게 반하는 세력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섬유원단을 수출하는 저희 회사는요, 수출 물량을 선적할 때 컨테이너 작업을 밤 10시, 심지어 새벽에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 야간 작업 중 수출 물량에 불량이 생기면 야간 책임자는 어느 선까지 선적해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직원들은 책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조직의 특성상 팀원들이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팀장과 같은 중간 관리자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내린 결정을 팀원들이 거부해버린다면 그 현장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이런 걸 사장이 잡아줘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장이 힘으로 직원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로 팀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장은 오랜 업무에서 노하우를 습득한 직원들을 인정하고 간밤에 현장 책임자가 한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성과가 나오면 직원들이 가진 노하우를 칭찬하고 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일그러진 리더십이 아닌 긍정적인 성과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생깁니다. 조직에서 위계와 질서가 붕괴되는 순간 조직의 목표 달성에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이 조직을 오히려 망치고 있지는 않은지 각자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회사 사장들이 가족 같은 회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 숨은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장이 뜨끔하실 겁니다. 우린 사랑하는 가족 같은 관계니 개인의 발전만 고민하지 말고 회사를 위해서 주어진 일만 오랫동안 하라는 것이죠. 사회인들은 성장하길 원합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성취도 하고 싶고 기존 커리어를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성장해야 하는데 대기업에 비해 작은 회사들은 성장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를 만들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 사장들은 자꾸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개인의 성장 욕구를 덮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업사이클링 브랜드 홀스틴은 선언문을 통해 직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자주 하세요. 당신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버리세요. 이 회사가 이런 선언문을 공개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들의 삶이 성장하고 그 성장이 내 회사에 녹아들면서 회사도 결과적으로 성장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장이 진정 회사가 성장하길 바란다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까지 직원의 성장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직원은 회사 내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영역은 장시간 비슷한 업무를 통해서 스스로 노하우를 습득하면서 생깁니다. 숙달된 업무와 동료들의 안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아갑니다. 이 과정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장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또 사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개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 칭찬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직원들의 실수는 귀신처럼 잘 잡아내지만 직원들의 성장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레이더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직원들의 작은 변화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직원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도 필요합니다. 바로 경제적 보상입니다. 업무의 숙달 정도, 동료들의 평가는 성장을 확인시켜

느껴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객관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분배를 하는 사장이나 배분을 받는 직원 모두에게 임금 인상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회사와 같이 직원 각자의 삶도 동반 성장이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다면 직원들은 사장보다 더 회사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장들이 강조하는 가족 같은 회사란 없습니다. 또 필요하지도 않고요. 회사는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친목단체도 아니고 직원들은 성장 없이 안정에만 만족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오늘 솔직하게 전해드린 제 얘기가 여러분의 조직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가족 같은 회사는 필요 없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변에서 아마 마주쳤을 것 같은 흔한 사장 중 한 명, 강덕호입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원단을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새로 내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 장래 내 사업을 꿈꾸는 분들, 예비 사장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던 20년 전을 떠올려보면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배운 노하우로 나만의 사업을 꾸리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잘 다니던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창업을 하겠다고 말하면요. 어떤 말을 들을 것 같으세요? 아마 대부분 이럴 겁니다. 창업하면 100이면 100 망한다. 회사는 전쟁터지만 사회는 지옥이다. 창업을 마치 세상 모르는 철부지가 하는 것 정도로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회 경험이 풍부한 퇴직자가 창업을 한다면 주변 반응이 다를까요? 100세 이상 노인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이 시대에 현재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직장을 다니는 기간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자녀 세대들의 경제활동 시작 시기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퇴직 후에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지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퇴직하고 창업 잘못하면 패가망신하니 욕심부리지 말고 남은 여생 알뜰하게 아껴서 살아라 는 식의 말이 넘쳐납니다. 퇴직 후 무언가에 도전하기보다는 안전한 길을 선택하라는 말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일본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일본은 아직도 팩스와 도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이는 일본인의 특성이 아니라 노인의 특성일 겁니다. 일본은 노인의 나라로서 세상의 변화에 무기력한 면을 긴 시간 보여주고 있죠. 창업 같은 변화와 도전을 말리는 이런 사회 분위기는 나라와 국민 개개인의 경쟁력을 해치며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새로운 담론이 필요합니다. 다이나믹한 생각과 에너지가 다시 넘쳐야 합니다. 모두 사장이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장이 되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사장의 길을 도전해 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장이 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연설 중 Connecting the Dots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잡스는 어린 시절 대학교를 중퇴하고도 도강으로 서체를 배웠고 그때의 배움이 후에 맥 컴퓨터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과거 경험의 파편들을 연결해보면 오늘의 나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국내 한 대기업에서 섬유원료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사업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사업 아이템을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를 통해 당시 소외됐던 니트 원단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저의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배우기 위해 니트 섬유업체 생산직으로 직장을 옮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간 일을 배운 후에 바로 중국 상하이로 가서 섬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직장에서 일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나서 뜬금없이 남들이 다 세팅해 놓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짧으면 몇 년, 길면 20에서 30년간 같은 분야의 일을 합니다. 사장의 길을 갈 때 그 경험과 노하우는 굉장히 큰 보탬이 됩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블루오션만을 찾지 마세요. 직장을 다닐 때부터 내가 잘 아는 영역과 내가 목표하는 사업의 교집합을 찾아보면 나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찾던 파랑새가 결국 자기 집 새장 안에 있는 것처럼요. 블루오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 안,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또 사업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는 20년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섬유원단을 미국 월마트, 타겟, AO 등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사업하는 내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중국인과 거래할 때 위험하지 않나요? 미국인 상대로 쉽게 거래가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끼리 하는 비즈니스도 거래할 때 서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쟁력을 가지고 쌍방에 이익이 생긴다면 거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비즈니스 세상에는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은 없습니다. 단지 자본주의적인 사람과 덜 자본주의적인 사람으로 나눠질 뿐입니다. 사업을 할 때 주요 시장을 찾을 때도 고객을 찾을 때도 한국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경쟁력을 파악하고 더 멀리 보세요. 그러면 나의 베이스 캠프를 어디로 정할지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주역에서는 큰 부자를 대축, 작은 부자를 소축으로 설명합니다. 대축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사업가를 말합니다. 현대를 만든 정주영 회장, 네이버 등 신흥 IT 기업들의 회장들도 모두 대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선뜻 감행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비를 거쳐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이 조선소 사업에 뛰어든 것, 그리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죠. 반면 소축은 작은 것을 기르는 것으로 원만하게 가정을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작은 성공을 이루는 사업가를 말합니다. 작은 회사의 사장들이 대개 소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축이 너무 대단해 보이다 보니 많은 사장이 대축이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대축들이 하는 무모한 도전을 따라 하려 합니다.

테크와 유튜브를 뒤져보며 성공한 대기업 회장님들과 유명한 경영대가들을 동경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소축지망생들은 대축이 하는 무모한 짓을 어설프게 흉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대목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소축을 이루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고 사업을 견고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사업 목표와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속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사업을 시작할 때 대축을 무조건 동경하는 우리의 자세를 교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세요. 작은 회사를 운영할 때 참고할 만한 좋은 지침은 의외로 옆에 있습니다. 나와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찾아가세요. 나와 동일 업종 혹은 유사 업종에서 지금 잘 나간다는 회사의 변화와 발전 방식을 응용해서 내 회사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작은 회사 사장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성공한 경영인과 유명한 경영학 대가들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현실적인 인사이트를 줄 겁니다. 이젠 누구나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경제 활동을 길게 해야 하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장은 한 번쯤 거쳐야 하는 코스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사장의 길을 겁내기보다는 나만의 철학을 갖고 기쁘게 첫 걸음을 내딛는 사장들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사장 해볼만 하다로 하겠습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0: 나요?
1: 지금에는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사용한다. 자동신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자 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날 주인공을 생각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 가고 있어. 자, 여러분, 이 노래 뭔지 아시나요? 바로 굉장히 유명한 농구 애니메이션이죠. 슬램덩크의 주제곡입니다. 오늘 만날 주인공도 이 농구 코트 위에서 자신의 꿈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0: 혹시 이상원 선수 맞나요?
1: 네, 제가 이상원입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동방학교 고등학교 3학년 이상원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도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동방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송혁입니다. 저는 지금 이상원 학생 농구 지도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아까 농구 슛 하는 모습을 봤는데 아, 일품이더라고요. 아, 정말 멋있어요.
1: 감사합니다.
0: 감독님, 그럼 우리 상원군은 지금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는 건가요?
2: 동방학교나 특수학교에 있는 고등학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고요.
0: 네.
2: 그리고 지금 현재 지적장애인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경기도팀 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0: 와, 대표 선수예요?
2: 네.
0: 아, 저 대표를 만나면 제가 좀 떨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2: 지적장애 상급이고요. 감정의 기복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장애라든지 뭐 그런 쪽 부분에서 상훈이가 어떤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0: 지금 전국 장애인 학생 예. 체육대회에서 6연패를 달성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나요?
1: 네.
0: 자신 있게. 우리 상훈군은 농구를 언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1: 초등학교 6학년 때.
0: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럼 혹시 그 당시에 감독님을 처음 만났나요, 상훈이가?
2: 네, 농구로는 상훈이를 6학년 때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0: 그러면은 그 당시에 상훈군 처음 만났을 때 상훈군의 모습은 어땠나요?
2: 통통하게 작았어요. 그리고
0: 작았다고요?
2: 네, 작은 키였고 좀 지금 이 상태로 좀 통통한 상태 그리고 이렇게 수줍어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원군이 좀 작았다는 게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상원군의 그 신체 능력이 농구하기에 적합했나요?
2: 좀 작은 키였죠. 작은 키여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큰 키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을 많이 만지는 역할을 맡아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0: 제가 듣기로는 우리 상원군이 포지션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들었어요.
2: 6학년 시작하면서부터 가드를 시작해서요.
0: 네.
2: 이제 키가 크면서 뭐 포워드, 지금은 이제 센터 포지션까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가드도 보고 포워드도 보고 센터까지 보는 그 상황에 맞춰서 혼자 다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가능하게 됐습니다.
0: 이거 약간 축구로 따지면 우리 또 리베로 홍명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2: 네.
0: 약간 그런 스타일로 생각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예.
0: 약간 올라운드 플레이어.
2: 네.
3: 돌아왔다가 다시 드립을 자세 좀 신경 써 얘들아. 우리 배웠던 것만큼
4: 뭐해?
0: 굿샷.
4: 1대1 들어가고
5: 그렇게 단순하게 들어가면 네, 상훈아 단순하게 들어가면 다 걸리지.
4: 저도 돼. 들어가야 드립을.
5: 천천히 들어가 봐. 이거. 돌아.
4: 샷. 내 옆에.
5: 잠깐 안겨.

0: 처음 시작할 때 많이 힘들었죠. 뭐 드리블도 잘 안 되고 체력도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죠.
1: 처음에 자유투도 던지지도 못했고 드리블도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고 키도 크고 상훈이가 농구를 하면서 좀 자신감을 느끼고 경기 중에 뭐 좀 파이팅도 있게 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2: 아, 영상으로 보니까 실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상훈 이거 진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까 2대2로 이렇게 경기하다가 블록슛 당했을 때 그때 굉장히 화가 나 보이던데 그때 마음 어땠어요?
0: 아, 많이 짜증나.
2: 상원군, 우리 할 수 있다고 해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상원군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공개해 주세요.
0: 바로 이겁니다.
2: 네, 누가 봐도 이거 딱 농구하네요. 근데 사이즈가 지금 우리 상원군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이거 본인 건가요?
0: 네.
2: 이거 언제 신었던 농구예요?
0: 아,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농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었던 농구.
2: 아니, 이게 진짜 딱 처음에 신었던 그 신발이에요?
0: 네.
2: 와,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 농구화를 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0: 그냥 이거 보면서 옛날 생각도.
2: 약간 그 감성이 있는 남자다. 옛날 생각도 해요, 이거 보면서?
0: 네.
2: 그럼 지금 저 농구화가 지금 신는 농구화인가요?
0: 네.
2: 지금 이 농구화를 가장 소중하다고 말했는데 농구화가 이렇게 우리 상원군에게 좀 소중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1: 이 학생들끼리 시합을 나가게 되면
2: 네.
1: 농구화를 보면서 이제 기싸움을 좀 하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나갈 때 항상 이제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매년 새로운 신상의 농구화를 신고 나가곤 해요. 그래서 그런 대표팀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네. 해요. 그 부분은 농구화에 있다고 보는 거죠.
2: 아, 너무, 지금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농구가 재미있었다고 한들, 분명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지 않았어요?
0: 네, 힘들었죠.
2: 뭐가 많이 힘들었어요?
0: 그냥 친구들하고 호흡도 잘 안 맞고, 뛰는 것도 힘들어.
1: 상훈이는 매번 훈련 때 달리기나든지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2: 그러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축구하는 것보다 그 지구력 기르는 게 너무 네. 힘들었는데 달리기 자신 있습니까?
0: 아, 달리기요?
2: 오래 달리기?
0: 아니요.
2: 아, 이 농구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법한데 지금까지 농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구가 왜 좋은 건가요?
0: 농구하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2: 이거 정답이네요. 네, 상원군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감독님의 존재 자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감독님은 좀 상원군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1: 여러 가지 포지션을 하면서 크는 학생이 제가 지도를 하면서는 처음이었거든요. 제 지도자 경험에서 이런 독특한 학생 저는 큰 경험이고 좋은 지도를 하는 경험이 된 거죠.
2: 이건 진짜 극찬 아닙니까? 우리 상원구 실력 정도면 진짜 누구라도 배우고 싶고 또 잘 가르쳐줄 것 같은데요. 혹시 저도 한수 배울 수 있을까요?
0: 네.
2: 자, 축구에는 손흥민이 있다면 농구에는 이상원이 있습니다. 이상원 선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한테 슛을 좀 알려주시죠.
0: 네.
2: 제가 한번, 이게 휠체어 타고 슛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힘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방법이 있을까요? 가슴에서부터?
0: 네, 이렇게 쭉 밀어갖고, 이렇게 쏴야 되는 거.
2: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좀 밑에서 올리라는 거죠? 밑에서
0: 네,
2: 위로?
0: 네, 가슴에서부터.
2: 오케이.
0: 이쪽으로 해서, 약간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2: 지금 손이 약간 조금 부패해서 한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휠체어 한번 잡아주세요. 자. 됐다! 오! 허그 한번 해주세요.
0: 네.
2: 네. 아. 어, 앉기 진짜 싫은가 봐. 오케이, 고! 오, 좋아, 좋다.
0: 형 어떠셨어요?
2: 아, 나는 솔직히 해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저기까지 공을 못 던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내 자신의 생각을 좀 제한하고 있었는데 상원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나 너무 신기했어. 나 골 넣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형 솔직히 형 어땠어 오늘?
0: 쉽지 않은 건데 넣어서 멋있어.
2: 아, 저 인정 받았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오늘은 농구 코트 위를 질주하는 우리 이상훈 군을 만나고 왔는데요. 체력이면 체력, 지략이면 지략, 어느 것 하나 빠짐없는 에이스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훈 군, 앞으로의 꿈이 뭔가요?
0: 아, 다음 주에 있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우승하는.
2: 저는 분명히 우리 이상훈 군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또 우승해야죠.
0: 네.
2: 평소에 하던 거 계속해야죠. 네. 감독님, 앞으로도 우리 상훈 군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옆에서 좀 많은 지도를 해주실 것이라면서요.
1: 네. 이제 상훈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학생부가 아닌 성인팀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성인팀이 없어요. 그래서 상훈이 같은 졸업한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네, 우리 앞으로 상훈 군과 감독님도 파이팅입니다. 간절히 원한다면 또 그 간절함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거예요. 스스로를 믿고 도전해보는 겁니다. 저 박이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이와 함께 할 수 있다고!
1: 상훈아, 앞으로 네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을 거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네가 할 것도 많은데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여가생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네가 동고를

0: 해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면서 틈틈이 농구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1: 감독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혁명이라는 단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상을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들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던 누구도 정의하기 힘든 단어, 혁명. 인류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혁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왜 혁명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역사 속 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을 통해 오늘을 되돌아보는 시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혁명이 역사로 본 세계사를 담당하게 된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의 명예교수 조한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 없는 변화를 이끈 전환점의 사건을 갖고 혁명이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여러분들은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가깝게는 우리 사회에서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쓰였었고요. 그 밖에도 세계사 교과서에는 프랑스혁명이나 산업혁명 같은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이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을까요? 오늘 혁명으로 본 세계사에서는 혁명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 뒤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혁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혁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혁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급격한 대규모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연상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출판된 영어 사전에서도 혁명, 즉 레볼루션을 폭력을 사용한 정치 체제의 변화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그것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적으로 혁명의 형태를 분류하려고 하는 시도도 모두가 그런 의미를 전제로 출발합니다. 예컨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나왔고 혁명을 다룬 개설서가 있습니다. 잭 골드스톤이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저자인데요. 그는 혁명을 영웅적 혁명관과 대중적 혁명관으로 분류하면서 애초에 혁명이란 대변혁을 뜻한다 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의미가 정착된 과정을 본다면 혁명이란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으며 거기에는 복잡다단한 역사적 배경이 개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혁명이란 말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를 새롭게 정의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본디 동양의 경전인 역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은나라의 탕왕이 포악한 하나라의 거랑을 폐하고 은나라를 건국한 것, 그리고 주의 무왕이 상의 주왕을 몰아내고 전국을 통일한 것을 하늘과 땅의 이치에 따라 네 계절이 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거랑과 주왕, 그두 명은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었다고 하는 주지육림이라는 고사성어가 그들에게서 유래되었을 정도로 방탕하고 포압적인 왕들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들을 합계 묶어서 벌주라고 하면은 폭군의 대명사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에 대해 맹자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맹자는 인의를 저버린 거랑과 주왕을 죽인 것은 군주의 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그 혁명의 정당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혁명이란 말 자체는 천명을 바꾼다, 개혁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맹자에게 한 선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쨌든 신화가 왕을 몰아내고 천자가 되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이 옳으냐? 그것을 선왕이 그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에 대해서 맹자가 그 사람들은 인과 의를 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미 왕이 아니라 필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시해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왕들을 폐할 정당성을 옹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혁명이라는 말은 동양의 고전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서양의 revolution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여러 나라의 현대사에서 서양의 revolution이라는 말을 번역할 필요가 생기면서
역경에 있던 그 말을 차용했던 것에 불과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양에서 고전적 의미의 리볼루션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거를 아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도 그 말의 의미는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변화했기 때문에 손쉽게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어 revolution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 revolvere는 되돌아가다, 반복하다, 회전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듯 가장 고전적 의미에서 revolution이라는 단어를 썼던 대표적인 경우는 지동설을 밝힌 천문학자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에 발간한 저서의 제목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또는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책의 그 제목입니다. 즉, 코페르니쿠스에서는 천체 또는 천구가 똑같은 주기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공전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려 했던 것인데, 그리하여 실제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된 과학혁명을 출발시켰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정확한 주기에 따라 일상적인 생활을 반복하는 인간 집단에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과를 정확하게 반복하였던 중세 수도승의 생활을 리볼루션이라고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세에 대해서 많은 업적을 남겼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에드워드 피터스의 저자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도승들은 초대송, 독서기도, 아침기도, 세시기도, 여섯시기도, 아홉시기도, 저녁기도, 끝기도, 와 같은 정해진 시간의 기도를 올려야 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육체노동까지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리볼루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정치적 의미에서 리볼루션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던 경우에도 급격한 변화보다는 순환과 복귀라고 하는 뜻이 더 강했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는 통치자가 바뀌는 일이 빈번하게 반복됐습니다.

깨서 일어났고 그것을 리볼루션, 즉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피렌체에서의 그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황파와 황제파 사이에 알력이 있었고 모직물 노동자의 봉기가 일어났고 외국이 침입해왔고 사보나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의 부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제의 불안정한 동요 속에서 그 속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러 집단이 교대로 권력을 잡는 것을 레볼루시오, 즉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 그 말에는 체제의 전복이라는 의미보다는 반복이라든가 복귀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혁명이라는 말을 쓴 사람들은 그러한 순환과 복귀는 정통성으로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1494년부터 1512년까지 프랑스의 샤를 8세에 굴복해가지고 메디치 가문이 권좌에서 밀려났었습니다. 그때 반메디치파 사람들은 그들이 밀려난 것을 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1512년 메디치 가문이 복귀했을 때그 사람들이 다시 권좌에 올라가지고 그것을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서로가 자신들이 정당성을 회복시켰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은 존 햄튼이라고 하는 정치가이자 역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에 사용했을 때그 말의 뜻은 기존의 체제를 뒤엎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교도 혁명이라고 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당대인들은 그것을 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왕을 피한 것이 어떻게 혁명이냐, 이것이 반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오히려 왕정복고, 즉 왕정복고를 혁명이라고 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예혁명은 영국의 종교와 법을 무시했던 제임스 2세를 폐위하고 윌리엄과 메리를 새로운 왕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올바른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 바로 그런 뜻으로 그 말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의미는 계속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 발리얼 칼리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문학이 강한 곳인데요. 거기에서 학장을 지냈던 영향력이 아주 컸던 고전학자 벤자민 조윗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는 물론 투키디데스와 같은 역사가의 고전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미타볼레 폴리테이아스나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모두 다 리볼루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고전에 따르면은 메타볼레 폴리테아스는 정치 체제의 주기적인 변화를 뜻하고 그 후자는 충돌이나 파괴를 뜻할 뿐인데 그것을 레볼루션이라고 번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이트의 경우에는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 고전적인 의미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돌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의미로 그 말을 사용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이 고전을 다른 사람들은 이 번역본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주기적 변화나 파괴에 대해 가지고 혁명이라고 말했던 것이었지만 후대 학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투키디데스의 번역본을 읽으면서 그러한 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거기에서 오늘날 통용되는 혁명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혁명의 개념, 즉, 타파, 기존 체제의 타파라고 하는 혁명의 개념이 등장하게 만든 계기가 된 사건은 바로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의 정치적, 경제적 탄압에 저항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삶의 필요 속에서

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럼 자연권이란 무엇일까요? 자연권이란 사회가 생기기 전부터 인간이 자연 속에 태어났을 그 당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자연권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바로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그 자연법을 제일 앞에 수록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보다 먼저 내가 자연 속에 태어났을 때부터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권리보다 이것이 선점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영국의 국왕은 그 자연권을 침해했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말하자면은 그 영국 국왕을 공격하는 것이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이 시민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근대 역사기 기반을 닦은 독일의 역사가 레오폴드 폰 랑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랑케라고 하는 분은 아주 오래 살면서 엄청나게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 주로 저 독일의 역사와 프랑스의 역사라든가 뭐 교황의 역사라든가 아주 많은 저작을 남겼습니다만 그 사람이 물론 세계사도 썼지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미국 혁명이 세계사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미국의 독립전쟁이야말로 영국적 전통의 군주제에 반대하는 민권 사상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구체제의 사회학과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역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시켰으며, 그리고 여러 나라로 전파되어서 그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는 혁명이야말로 압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관념을 심어주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유럽에서도 아주 작은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다른 강대국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바로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에게도 자유의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프랑스 혁명은 지금까지도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이념을 확립시켰던 출발점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철학자 헤겔은 역사철학이라는 저서를 썼습니다. 역사철학이라는 저서는 제자들이 노트필기 한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엮어낸 어떤 그런 책입니다. 그 저서에서 이 사상이 세계를 변혁시켜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프랑스 혁명이야말로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 세상을 바꿔놓는 어떤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가지고 혁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지나친 폭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됩니다. 어떤 우려일까요? 실제로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는 루이 16세라고 하는 군주뿐만이 아니라 군주의 그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를 채용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왕을 그리고 왕비를 채용하더니, 그래가지고 유럽의 모든 나라가 프랑스에 대해서 프랑스를 적으로 여기면서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전체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게다가 로베스피에르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공포의 정치의 단계에 돌입한 프랑스에서는 같은 어떤 과격파끼리도 서로를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빈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점차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혁명에 대해서 환호를 했다 할지라도 지나치게 이것이 과격하게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철학자였던 에드먼드 버크, 그 다음에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프랑스 혁명이 폭력적인 측면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특히 에드먼드 버크는 무지한 프랑스의 민중들이 국왕과 왕비를 조롱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리하여 그들을 핍박하는 것, 그런 사태를 아주 개탄했습니다. 버크라든가 뭐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견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기념일 그날에 사절을 파견하지 않습니다. 왜? 왕을 죽인 나라에 어떻게 왕실에서 대표단을 보내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혁명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부각시켜왔던 미국에서도 오히려 혁명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 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였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권의 문제를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내세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실제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노예제도 문제로 남과 북이 갈렸습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은 흑인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남부와 인정하지 않는 북부 사이에서 갈등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한 보편적 인권의 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는 어려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미국에서도 혁명의 보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점차 혁명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폭압적 지배에 대한 그 비폭력적인 저항을 혁명이라고 표현하는 예도 생겨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크라이나의 오렌지 혁명, 포르투갈의 카네이션 혁명, 발트의 상국이 노래하는 혁명, 그 다음에 뭐 필리핀의 어떤 피플 파워 혁명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장기간에 걸친 변화에도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석기 혁명, 농업 혁명, 과학 혁명, 상업 혁명, 산업 혁명, 지적 혁명과 같은 예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신석기 혁명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된 어떤 그 계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나누는 어떤 무엇으로 나누죠? 마제석기와 타제석기를 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깐석기와 간석기, 그렇죠? 그 둘을 나누는 건데 이제 그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넘어간 어떤 그것을 혁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정착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리하여 농경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식량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역사에 있어서의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신석기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적 혁명에 비하면은 말이 안될 정도의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뭐 몇천 년 정도가 아니라 몇만 년, 몇십만 년 정도에 걸쳐 갖고 이루어진 변화,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혁명이란 이름을 붙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날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은 또 뭐를 얘기하나요? 그냥 그 사피엔스 같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그 책에서도 이 인지 혁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류의 발전을 이끌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도 이제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게 되어 가지고

0: 어떠한 종류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거기다가 혁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는 그런 일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혁명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나 지향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 경우마다 어떤 의미로 그 단어가 사용되었는지 파악해야 하며, 우리가 그 단어를 사용할 때에도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혁명이라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자신만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 단기간에 이루어진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 혁명. 동양에서는 혁명을 하늘과 땅의 이치라고 여기며 정당성을 부여했고, 서양에서의 혁명은 다시 올바른 상태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시작되었다. 이후 혁명은 부당한 압력에 대한 민중들의 대응 방식이 됐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진 혁명. 하지만 낡은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지금 당신에게도 혁명이 필요한가? 무엇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은가? 혁명의 의미를 기억한다면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혁명이라는 단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상을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들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던 누구도 정의하기 힘든 단어, 혁명. 인류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인류 역사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됐던 위대한 혁명들. 그 숭고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환대학교 역사교육과의 명예교수 조한욱입니다. 오늘은 혁명의 역사로 본 세계사의 2차 시로 시민사회를 이끈 시민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민혁명을 먼저 살펴봐야 할 이유는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는 현상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이 시민혁명들이 전개 과정을 통해서 파악함으로써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그세 나라에서 일어난 시민혁명들이

때로는 서로에게 대립되는 역사적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따라서 그들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까지 이해하려 할 때, 역사의 냉엄한 세부적 사실까지 깨닫게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영국의 명예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 중엽부터 대략 두 세기에 걸쳐 유럽은 절대주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기에 중앙집권적인 왕영국가가 들어서면서 왕권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왔다는 왕권 신설을 받아들이면서 유럽의 나라들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립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모두,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는데 국왕의 그 절대적인 권력에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 그 유일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즉,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의회제도가 발전해서 국왕의 여러 요구에 대해서 저항해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의회의 그 의원들은 누구였을까요? 귀족들입니다. 귀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왕의 권력과 충돌할 때 국왕의 여러 요구를 견제하는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깁니다.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로부터 해가지고 1689년의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문서가 있습니다만 그 문서들은 의회의 동의 없이 국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국왕이

징세나 징병을 지 멋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국왕을 견제하는 의외의 요구를 명문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의외의 어떤 견제를 국왕이 존중하는 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와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찰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신봉하고 그것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기 때문에 신하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 왕들은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선박세를 비롯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영국은 본디 해군 국가가 아니겠어요? 저 섬나라이기 때문에 선박을 유지할 필요성을 다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박세를 기꺼이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지자 이 사람들은 배가 필요하지도 않고 배가 있지도 않은 내륙 산간 지방에도 선박세를 부과시키려 하면서 반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존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혁명이란 말을 처음으로 썼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이존 햄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선박세의 징세를 거부해가지고 투옥이 됐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 햄튼은 왕의 폭정에 대항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와의 충돌, 이런 과세 문제로 이렇게 불거졌지만 이제 이러한 그 의회와의 충돌은 종교 문제로 더욱더 불거졌습니다.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결혼 문제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헨리 8세가 그 아내와 이혼하고 아내의 시녀였던 누굽니까? 앤 불린과 결혼하려고 하는데 교황청에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왕의 신하 하나가 교황청과 결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헨리 8세는 교황청과 결별하고 영국 교회의 수장은 나다. 라고 하는 수장령을 내므로써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이후에 영국의 공식적인 국교는 영국 국교회입니다. 오늘날 뭐 성공회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가 바로 영국 국교회입니다. 영국 국교회가 영국의 공식적인 국교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 사람들은 가톨릭을 옹호했습니다. 가톨릭을 옹호하면서 가톨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어떤 개신교의 어떤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스코틀랜드 같은 곳에서는 이 영국의 국왕이 가톨릭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에 내전의 사태까지 치닫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찰스 1세는 1649년 1월 30일에 처형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의회파의 지도자였던 청교도 올리버 크로멜 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의 과격한 일파죠. 올리버 크로멜은 군대의 힘을 강화했고, 중산계급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했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영토를 늘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올리버 크로멜은 국력을 신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로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크로멜을 옹호하는 세력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크로멜이 있는 한은 그래도 그 정권이 유지가 됐는데 그의 아들은 무능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정권을 계승하여 실정을 거듭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청교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온갖 종류의 오락을 금지시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연극도 완전히 금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이 청교도적인 삶의 엄격성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이 영국민들은 왕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처형당했던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가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왕정 복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2세는 또다시 카톨릭을 옹호하는 정책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그 뒤에 제임스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2세 역시 카톨릭의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카톨릭의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가 뭘까요? 그것은 카톨릭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영국은 영국 국교회로 정해져 있었는데 카톨릭을 인정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이 엄청 컸습니다. 언제나. 그런 사태를 맞게 되자 영국의 모든 당파가 합심해서 네덜란드의 지배자였던 윌리엄을 영국의 국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 아내 메리와 함께 영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왜 명예혁명으로 불리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한방안 쏘고 유혈이 없이 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해갖고 명예혁명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정상의 상태로 되돌아갔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1688년이었는데요. 1688년에 내세웠던 권리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1689년에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문서로 다듬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장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원칙이 정해졌습니다. 왕은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못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는 징세는 불가능하며 의회 내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국민은 청원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어 정치를 달았던 이런 조항들이 명예혁명이 시민혁명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은 미국의 수정헌법이나 프랑스의 인권선언에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시민혁명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보수적인 토리당과 진보적인 휘그당으로 대표되는 양당 정치의 기틀이 이 시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틀이 다져진 것, 그것도 이 시민혁명, 영국 명예혁명이 거둔 수확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독립선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주해온 청교도 집단, 그리고 영국 국왕으로부터 특허장을 얻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던 기업이 주도해서 건설했습니다.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이 식민지에서는 담배, 목화, 쌀, 목재, 모피 같은 것들이 풍부하게 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출해가지고 번영을 누렸으며 조선업, 어업, 공업,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는 일찍부터 대학이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신문도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창설된 것이 1636년입니다. 그리고 보스턴에서 최초의 신문이 나타난 것이 170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는 전반적으로 지적 수준이 높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곳에서는 유럽에서 발전했던 진보 사상,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계몽 사상이겠죠. 그것이 더 널리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지배계급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근데 이곳의 주민들은 그렇게 더큰 자유를 느꼈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는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유럽 대륙뿐만이 아니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더 길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벌어지자 이 영국은 재정적인 어떤 그런 곤란을 느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식민지에, 미국이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쌀, 설탕, 담배와 같은 원자재를 제공하는 장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자를 영국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그 물자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영국의 선박만이 영국의 항구로 운송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원칙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이 올리버 크롬웰 시절에 만들었던 항해 조령입니다. 그 항해 조령을 영국은 계속해서 준수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영국은 식민지의 설탕이나 차에 세금을 매긴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법적 문서에 인지를 붙이도록 해가지고 세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에 봉착한 영국의 동인도 회사. 자, 영국이 인도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건설했죠. 그런데 그 동인도 회사가 파산에 봉착하니까 그 동인도 회사를 돕기 위해서 거기 쌓여있던 인도 차, 인도에서 생산된 차가 엄청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식민지인들에게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사람 일부가 인디언의 복장을 하고 동인도 회사의 선박에 올라서 900상자의 차를 바다에다가 던졌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보스턴 티 파티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미국 독립전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이 보스턴 차 사건, 보스턴 차, 티파티가 일어나자 거기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식민지 사람들은 더욱더 큰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은 명예혁명의 권리장전으로 영국 국민들은 청원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왜 자신들에겐 그것이 거부되었는지 분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빼앗겼다고 느낀 그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잘 알려진 패트릭 헨리의 연설에 공감하면서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전쟁에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식민지인들이 명분을 크게 드높여준 것이 토머스 페인의 상식이라고 하는 소책자입니다. 인구가 300만에 불과하던 당시 식민지에서 1년 만에 50만 부라는 경이적인 판매고를 올린 그 책자에서 이 토머스 페인은 영국의 지배에 저항하는 식민지인들이 공감할 논리를 쉽게 풀어냈습니다. 영국이라고 해봐야 그 섬나라인데 섬이 대륙을 지배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그리고 미국은 영국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대영제국의 일부가 아니다. 설사 영국이 모국이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그렇게 냉혹하게 차별하는 어머니는 자격이 없다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결국 식민지 13개주의 대표자들이 모인 대륙회의에서 그들은 토마스 제퍼슨이 초를 잡은 독립선언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의 권리를 창조주로부터 받았으며, 모든 정부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갖게 되며, 억압적인 정부를 전복하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체제의 전복을 위한 혁명의 논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18세기에 프랑스는 계몽 사상의 중심지로서 유럽에서 진보적인 사상의 진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프랑스의 봉건적인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소수특권층인 제1신분의 성직자와 제2신분의 귀족은 국가의

재원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중앙 집권적인 행정 제도는 부패하고 비능률적이었습니다. 인구의 단지 1% 정도를 이루는 그 특권층이 국가의 토지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교회와 군대와 정부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과세에서도 면제되어 있었으며 경제적 부담은 가장 가난한 제3신분이 떠맡았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제3신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그들은 토지세인 따이유, 교회에 내는 11조, 인두세, 소득세를 냈던 것은 물론 노역까지 해야 했고 소금세와 같은 간접세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독립전쟁은 프랑스 혁명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하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자 전통적으로 영국의 적이었던 프랑스는 미국을 지원하며 영국에 타격을 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7년 전쟁이 벌어지는 기간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북아메리카의 그 전쟁을 프랑스 인디언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프랑스와 인디언이 동맹을 맺고 영국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자 프랑스가 그것을 지원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미국을 지원하는 액수가 과도해서 프랑스의 재정적 위기를 악화시키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국왕 루이 16세는 1613년에 폐지된 이후 한 세기 반이 넘도록 소집한 일이 없었던 신분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신분회를 소집해서 제3신분 중에서 법률가나 성인, 은행가들로 이루어진 부르주아 계급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주아 계급은 오히려 신분회의 소집을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로 삼으려 했고 그것이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중세의 신분회에는 각 신분마다 대표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했지만 1789년 5월에 소집된 신분회의에서 제1, 제2신분이 각기 300명가량이었던 반면 제3신분은 그두 배에 달하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종례에는 1신분에 한 표, 2신분에 한 표, 3신분에 한 표를 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3신분의 대표자가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제3신분은 1대2로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3신분의 대표자들은 참가한 사람들 600명이 전부 다 1인 1표씩을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제3신분의 대표자들과 그들의 동조하는 일부 제1, 제2신분의 대표자들은 프랑스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1789년 6월 20일의 테니스 코트의 선언입니다. 귀족 출신이었지만 제3신분의 대표가 된 미라고 백작은 우리는 창끝으로 몰아내기 전까지는 해산하지 않겠다. 라고 일갈하면서 제헌의회가 성립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왕권의 종말과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7월 14일 봉건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바스티유 감옥이 함락되고 그 소식이 농촌으로 전해지자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던 농민들은 장원의 문서를 소각하고 영주의 성을 공격하는 등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의회의 대표들은 8월 동안 새 헌법의 기초가 될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국의 권리 장전과 미국의 독립 선언서의 영향을 받았고 계몽 사상가 장자크 루소의 영향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 선언문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천부의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며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과 억압에 대한 반항이다. 깊이 생각해 본다면

0: 영국의 명예혁명은 국왕의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확대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혜택을 본 사람들은 귀족이었습니다. 존 로크가 말하는 저항권도 재산에 대한 침해를 가장 중요하게 꼽지 않았던가요? 재산이 많은 귀족들을 옹호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독립전쟁도 인권을 강조한 독립선언서로 귀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국이라는 한 나라의 국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 혁명은 단순히 프랑스인의 권리를 옹호했던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프랑스 혁명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프랑스의 삼색기를 변형하여 여러 국가에서 국기로 채택하였고, 국제연합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에도 프랑스 혁명의 구호가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그 공통점뿐만이 아니라 차이점까지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혁명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분배하였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는 최하층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배분되었을까요? 미국에서 노예로 노동력을 제공했던 흑인들에 대한 처우는 어떠했을까요? 프랑스 혁명에서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었을까요? 이런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그 혁명들을 되돌아봐야지만 우리는 그 혁명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오늘날에도 계승하면서 이 세계를 더 좋은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피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명예롭게 이루어진 영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찾기. 미국에서는 국민의 주권과 저항권을 보장하는 독립선언문이 발표됐고, 프랑스에선 인간의 천부적 권리가 보편적인 가치라는 것을 선언했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민중들의 믿음은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힘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갈증이 만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이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다가올 미래, 우리에게 혁명과도 같은 새롭고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이 딱 들어.

0: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혁명이라는 단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상을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들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던 누구도 정의하기 힘든 단어, 혁명. 인류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그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꾼 과학혁명과 산업혁명. 과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었고, 눈부신 기술의 발전은 오늘의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의 명예교수 조한욱입니다.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도 혁명이라고 불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학혁명과 산업혁명인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단히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학혁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이르러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중심이 우주관이 태양 중심이 우주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우주의 중심으로서 특수한 지위를 누려왔지만, 이제 지구는 우주 속의 티끌과 같은 존재로 바뀌었고, 그것과 함께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의 위치 역시 격하되기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과학적 개념과 그 설명을 위한 방법론의 발전은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후에 서양 세계에 있어서 지식의 체계란 과학적이 되어야만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새로운 우주관과 과학적 지식의 확립 과정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릅니다. 혁명이라는 말은 정치적 의미로 사용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급격한 개선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과학혁명은 급격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것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도 단지 몇백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영향력이 너무나도 방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과학혁명의 기원은 보통 두 가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의 확립입니다. 영국의 프란시스 베이컨과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과학적 방법론이 확립된 과정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의 기원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출발한 천문학적 새로운 가설, 즉 지동설이 그 이후 케플러, 갈릴레오를 거쳐 뉴턴에 이르면서 하나의 물리학적 혹은 수학적 공식으로 귀결되던 과정을 말합니다. 먼저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영국의 대법관이자 뛰어난 과학자였습니다. 베이컨은 1620년에 신기관이라는 저서를 출판했는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감각, 여기서 말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인 귀납법을 확립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일반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베이컨은 세밀하게 기록된 경험적 실험 방법에 근거하고 있는 협동적이고 모험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학문이 진보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컨의 귀납법은 집단적이고 집단적인 어떤 그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과학적인 연구와 관찰이 유용한 지식을 낳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인간의 운명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륙의 합리론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방식으로 이 데카르트는 자기 자신의 단순한 사고 과정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준다는 인식까지 도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사색의 출발점은 바깥이 외부의 사실이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베이컨의 귀납법은 새로운 종류의 지식을 계속 확장시켜 나갑니다. 여태까지 몰랐던 어떤 사실을 확장시켜 나가가지고 그 사실들에 대한 관찰을 일반화시키면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납법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나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제 해가 떴다. 어제도 해가 떴다. 오늘도 해가 떴다. 그러니 내일은 해가 뜰 것이다. 이것이 귀납법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내일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릅니다. 그렇죠?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약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례를 많이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례를 많이 모으고 나서 그 사례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게 도달한 어떤 결론을 최후의 결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납법에서 도달했던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잠정적인 결론, 더 확실한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데카르트는 연역법의 단점을 보완시켰다고 그랬어요. 어떤 게 연역법일까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국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렇죠? 결론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대전제, 그다음에 중간전제. 이것이 옳기만 하다면 결론은 틀릴 수가 없어요. 틀릴 수가 없지만 연역법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에 대한 수많은 다른 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진리를 덧붙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 처음에 그 원칙으로부터 한 걸음도 더 나아간 게 없어요. 그런데 데카르트는 그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어요. 삼각형 안각의 합이 180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죠? 삼각형 안각의 합이 180도다. 거기에서부터 사각형 안각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연역이 될수 있을까요?
연역이 될 수

0: 있죠.
1: 왜? 사각형, 대각선에다가 줄을 그으면은 사각형은 뭡니까? 삼각형 두 개죠. 삼각형 두 개니까 삼각형 안각, 안각의 합이 두 배가 되는 것이 사각형이죠.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지식이고 지식이 확대되어 나가는 과정이죠. 바로 그런 것이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각기 귀납법과 연역법이라고 하는 것, 그건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사람들이 귀납법과 연역법을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그 사람들을 그 중요성을 우리가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는 천문학적인 발견에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페르니쿠스 출발하는 지동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동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존재했던 천동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천동설의 체계에 따르면 모든 별들은 완전한 원을 그리면서 지구의 둘레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별들은 관찰하면 앞으로 가다가 다시 또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앞으로 갑니다. 이런 것을 후행운동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원을 그린다고 했는데 완벽한 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뭔가 다른 종류의 이론이 필요해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아주 대담한 종류의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즉, 그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돈다고 상정한다면 그 후행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그런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 이 수학적인 공식을 적용했고, 그 수학적 조화에 의해 지배되는 아주 조화로운 우주관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는 1543년에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발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그 책을 1530년에 이미 탈고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1543년에야 그 책을 발표했습니다. 왜? 바로 자신이 죽기 이전에 직전에 발표했던 것이었죠. 왜? 그 책이 나올 경우에 많은 무리를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이 사는 장소, 그러니까 신이 만든 피조물, 인간이 사는 장소, 이것이 우주의 중심이었는데, 이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닌다니. 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이 티끌 하나에 불과하게 그냥 이 우주를 떠돌아다닌다니 그게 말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죽기 직전에 그 책을 발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문학적인 과학혁명의 다음 과정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요한 케플러라고 하는 독일의 과학자입니다. 케플러는 우주의 신비라고 하는 저서의 제목이 암시하듯 신의 감추어진 비밀을 탐색하기 위해서 천문학을 연구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우주가 완전한 조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궤도라고 하는 것이 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케플러는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원이라는 거죠. 코페르니쿠스는 이 천체의 속도가 언제나 일정하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케플러는 그것이 아니라 이 궤도가 타원 궤도라고 한다면, 타원 궤도에 따라가지고 이 별이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 그걸 알았습니다. 타원이라고 한다면 중심으로부터 가까운 곳과 먼 곳이 있죠. 먼 곳에 갈 때는 더늘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는 더 빨리 돌아가고. 이제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이 케플러는 태양과 행성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행성이 궤도 운동, 즉 타원형의 궤도 운동을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학설은 이제 17세기 말에 이르러가지고 뉴턴이 제시했던 만유인력 법칙의

있고, 그 다음에 1632년에는 두 세계의 구조에 관한 대화. 그 책에서 천동설과 지동설을 비교하면서 지동설이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주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느끼지 못하는가? 그것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이 관성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종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등속도로 움직일 경우 우리는 그 속도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우리가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건 언제입니까? 출발할 때, 아니면 정지할 때입니다. 즉, 가속이나 감속이 될 때,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일 때는 우리가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논리를 통해서 자동차가 등속도로 움직일 때 우리가 그 운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가 돌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 지구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천문학적인 발견의 역사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최대의 문제는 이렇게 발견된 천문학적 지식이 어떤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지를 설명해 줄 새로운 물리학을 확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업을 성취시킨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가 체계시킨 운동의 법칙은 첫 번째가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이미 갈릴레오가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말하자면 이것을 더 체계화시켰던 거죠.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한 상태로 있으려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 운동을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법칙이 F equal ma, 즉, 그 어떤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 힘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가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할 때 힘을 가하는 물체 역시 똑같은 충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만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두 물체의 질량을 곱한 것을 그 둘 사이의 거리 제곱으로 나누어 그것의 만유인력 상수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 확립됨으로써 어떤 행성이 태양의 궤도를 이탈하려고 하는 원심력에 못지않게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천체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이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출발해서 유럽은 물론 세계 각국으로 전파되면서 사람들의 물질적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대량 생산의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싼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반면 그것은 빈부의 격차와 노동의 문제, 환경의 오염 등등의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또한 일찍 산업혁명을 출발했던 국가들, 즉 유럽의 국가들이 세계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국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영국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는 석탄과 철강은 물론 그 밖에도 여러 자원이 균형 잡히게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그리고 영국에는 하천이 많습니다. 그 하천이 수력을 제공했고, 그 다음에 사면을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나라였다. 그 바다는 물자 수송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화폐 제도가 통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큰 장점의 하나였습니다. 또한 수공업의 기술도 발전해 있었고, 영국인들의 생활 수준은 유럽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이 형성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0: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먼저 영국은 면박직 공업에서 기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면직물은 인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직물이 큰 유행을 이뤘습니다, 영국에서. 그렇게 되자 영국에서도 그 면직물을 만들기 위해서 면직공업을 발전시켰습니다. 본디 영국의 면직공업은 수공업으로 출발했지만 곧 기계가 도입되어서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그리브스는 아내 제니의 이름을 딴 제니 방적기를 발명해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아크라이트는 수력을 이용해서 방적 기술을 향상시켰습니다. 기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동력의 필요성도 크게 늘어나서 뉴커먼이라는 사람이 피스톤 엔진을 고안했고, 제임스 와트는 이 뉴커먼의 엔진의 비효율성을 개선시켜서 결국 와트의 증기기관은 기관차와 기차에도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계를 만들기에 필요한 철광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제련법이 개발되었고, 그리하여 제철 생산이 급증하면서 선박, 교량, 무기에도 철광이 사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생산 제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도로와 운하가 정비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기관차까지 등장하여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무거운 원자재의 운반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1825년 스톡튼과 달링턴 사이에서 스티븐슨이 만든 기관차가 첫 운행을 실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한 산업혁명은 곧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면직공업과 견직공업이 발전하면서 공장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면직공업은 물론 오늘날의 시계산업에서 보이듯 경공업을 발전시켰으며, 벨기에도 놀랄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독일은 출발은 느렸지만 1870년부터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산업국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은 1865년이 남북전쟁 이후 지하자원, 대륙횡단철도, 방대한 삼림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놀라운 속도로 산업혁명을 수행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농촌생활도 변화시켰지만 도시의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도시 성장의 촉매가 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온 사람들은 대체로 공장의 노동력이 된 것이었는데요. 기계의 발전으로 인한 인간의 실업이라는 문제도 대두되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자의 조건은 열악해져서 아동까지 노동력으로 동원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업장에서 빈발하는 사고, 조악한 노동 환경은 노동운동이 일어날 조건이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 공해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학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거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들은 오늘날에도 더욱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현재를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여러 문제점들이 출발점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벌써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고, 전기에 의한 제2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정보통신과 자동화 생산 시스템에 따른 제3산업혁명에 이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제4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 인간이 정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많은 예술 작품이나 사회 이론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전의 하나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우화라는 것이 있죠.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박사가 만들어낸 인조인간. 그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그 의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계와 인간 사이의 관계를 어떤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과학 문명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어떤 그러한 모순,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에게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해 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18세기 사람들은 천체의 숨겨진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란 사실은 인간의 사고방식의 대전환을 불러왔고, 만물의 작용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과학혁명을 이끌어냈다. 이렇게 진보한 인류의 문명은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는데,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계의 발명과 그것을 움직이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발견으로 우리의 삶에 혁명을 가져왔다.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인간의 도구화가 걱정되는 현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금, 무엇보다 인간다움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혁명이라는 단어,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상을 뒤흔든 역사적인 사건들부터 분야를 막론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유행어가 되기도 했으며 누군가에겐 희망과 기회를, 다른 누군가에겐 두려움과 위협을 주는 이미지가 되기도 했던 누구도 정의하기 힘든 단어, 혁명. 인류의 오늘을 가능하게 한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저항과 폭력 대신 꽃을 건네고, 분노와 고성 대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혁명을 외쳤던 민중들. 작지만 큰 저항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불의에 맞서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역사교육과 명예교수 조한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혁명의 역사로 본 세계사의 그 마지막 강의로서 저항으로서의 혁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명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폭력을 동반한 급격한 정치 체제의 변화나 사람들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오랜 기간에 걸친 거대한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이 평온한 삶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자 그에 대해 비폭력적으로 저항했던 사례들도 있으며 그러한 사례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혁명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보도록 자극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노래로 쟁취한 독립, 즉 노래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른바 발트 3국이라고 불립니다. 발트해 면에 있기 때문이죠. 이 발트 3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군사적 점령을 통해 그 소련에 의해서 확고하게 병합되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과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방 정책이 펼쳐지자 그 강력했던 지배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던 그 정책은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 경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 것인 한편에 정치적 자유에 가해지던 제약까지도 철회되어야 한다는 명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련, 러시아 내부의 일이었습니다. 점령당했던 빼앗긴들에도 봄이 올까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체르노빌 원전 유출 사고로 위기를 느끼던 모스크바에서는 발트 3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그곳에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트 3국의 국민들은 해로 망명한 동포를 통해서 또는 인접한 핀란드의 방송을 통해서 서방 세계의 문물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련의 지배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치인, 종교단체, 환경론자는 물론이거니와 일반 시민들까지 대규모로 시위에 참여하여 독립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시위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치하에서는 자국의 민요를 부르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되었었는데요. 그들은 민요를 부르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를 때면은 락그룹이 장단을 맞춰주었습니다. 민요보다 더욱 강력하게 한 국민을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1988년 11월 에스토니아의 수도 탈린의 음악제에는 30만 명이 몰려들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체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입니다. 4년이 넘도록 이 노래하는 혁명이 이어졌습니다. 에스토니아인들의 시위를 막으려는 소련군의 탱크 앞에서도 그들은 인간 방패가 되어 방송국을 보호하며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에스토니아는 유혈이 없이 독립을 얻었습니다. 노래하는 혁명. 이라는 말은 에스토니아의 예술가 하인츠 팔크가 붙인 이름입니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트비아에서는 리가 강가에 수력발전소를 세우려는 소련의 계획이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다고 해서 환경단체가 먼저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독립의 기폭제는 역시 인간 띠가 만들어낸 노래하는 시위였습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소련의 진압군에 의해 14명의 평화 시위자들이 사망했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지만 그들도 탱크 앞에서 결연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조국의 독립을 쟁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 노래하는 혁명 이후에 국제사회에서 그세 나라의 독립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우 드 올리베이라 살라자르. 그 사람은 1932년부터 1968년까지 무려 36년간 총리로 포르투갈을 지배한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구축한 체제는 이스타드 노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새 나라 또는 새 체제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는 1926년 쿠데타를 통해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1932년에 총리가 된뒤 민주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자유주의 그 모든 것에 반대하면서 보수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는 가톨릭 교회를 옹호하긴 했지만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선을 그으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 체제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은 아마 당연히 짐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에스파냐 내전에서 프랑크 총통이 지배하던 파시스트 정부를 지지한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대륙에 널리 퍼져 있던 식민지를 그 식민지를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제국에 속하는 식민지로 간주하며 억압적으로 간섭하여 전쟁을 불사하는 제국주의 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것, 그것도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반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력에 의존하면서 검열과 탄압을 자행했습니다. 자,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둘렀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살라자르였지만 우스꽝스럽게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출혈을 일으켰고 그것이 그의 몰락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곧 사망하리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는 2년을 더 생존했지만 총리는 교체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 간혹 정신이 돌아올 때면 주변에선 친절하게도 그가 여전히 총리로 있는 것처럼 대해줬다고 합니다. 1970년 마침내 그가 사망하고 4년이 지난 뒤 살라자르의 체제에 반대하던 소규모의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의 반란은 곧 시민 저항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거대한 물결과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타드 노브가 무너지고 포르투갈은 아시아와 동티모르의 식민지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총성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독재와 식민지 전쟁이 끝났다라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 나섰을 때 그들 앞에 군인들이 서 있었지만 그 시민들은 군인의 총구에 그리고 제복의 단추구멍에 카네이션을 꽂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포르투갈에는 민주주의가 돌아온 것과 함께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 4월 25일을 자유의 날로 지정해 국경일로 만들었습니다. 2004년 11월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었던 레오니드 쿠치마. 쿠치마는 존경받던 언론인 게오르기 곤가제를 납치한 뒤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서 인기가 곤두박질 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총리인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반대편에는 민주화의 여망을 실현시킬 인물로 각광을 받아오던 빅토르 유센코 후보가 있었습니다.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는 유센코가 11%포인트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야누코비치가 승리할 것이라고 잠정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유센코의 지지자들은 즉시 부정선거의 의혹을 제기하고 개표조작 결과에 불복하는 시민저항운동에 나섰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선거 두 달 전에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야누코비치를 지원하면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누코비치를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의 개입이 의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가 하니 유센코가 독살 시도로 말미암아서 피부가 아주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의 마이단 광장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이단이라는 말은 독립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렌지 색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유센코 지원자를 상징하던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었습니다. 바로 유센코의 지원자를 상징하던 그 색깔이 이제 자유와 정의의 색깔이 되었습니다. 오렌지색 옷을 입거나 깃발을 들거나 리본을 단 사람들이 군대가 개입할지도 모른다거나 러시아가 다시 침공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면서 평화 시위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시민 불복종과 연좌 농성과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의 민주화 그것을 원했고 외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국내외의 언론도 그 이 사태를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시위자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대법원에서 재투표를 명령했습니다.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 속에서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12월 26일에 투표가 있었고 그 결과는 유생코의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유생코가 한 달 뒤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오렌지 혁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 혁명에서 눈여겨봐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제일 먼저 눈여겨봐야 할 일은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겠죠. 희생을 무릅쓰고도 그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절도와 폭력과 부정부패의 전과가 있는 야누코비치가 지휘하는 체제 아래 있기 싫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리핀의 어떤 그 피플파워 혁명 또는 노란 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 2월 22일부터 2월 25일까지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일어났던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을 피플파워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지자들이 그 노란 리본을 달고 다녔다는 이유로 그것은 노란 혁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1965년 필리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그때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마르코스는 대통령이 된 뒤 아내 이멜다를 마닐라 시장에 임명했습니다. 이멜다는 미스 필리핀 출신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자매를 정부의 요직에 앉혔고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재, 귀금속, 코코넛 농장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이권을 넘겨줬습니다. 당연히 마르코스 일가는 부정한 재산을 엄청나게 축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의회를 매수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대중의 환심을 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969년에 대통령에 재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을 알고 보면은 그 1969년의 선거는 매표와 폭력과 부정으로 얼룩진 선거였습니다. 마르코스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폭력 사태를 조작하여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고 정적인 저 아퀴노 상원의원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아퀴노 상원의원은 아주 신뢰를 받던 인기가 높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퀴노를 체포하고 그다음 체포한 뒤 재판에 회부해서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이 아퀴노는 8년을 복역한 뒤에 미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 출소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의 경제가 침체기에 빠져 빈곤과 실업이 증가하면서 마르코스 일가의 사치스러운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이 아주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는데요. 이멜다는 구두 수집광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명품 구두만 3천 켤레 이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감이 커지게 되자 마르코스는 결국은 독재자가 하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군대의 힘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3년 8월 인기가 높던 상원의원 아퀴노가 미국으로부터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필리핀 땅을 밟는 순간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마르코스의 신복이 계획하여 배후에서 조종한 일이었습니다. 아퀴노

죽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마르코스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마르코스의 적들이 오히려 결집되었던 반면에 마르코스를 지지하던 필리핀의 군부가 분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의 추기경 하이메 신은 아키노의 부인인 코라손 아키논을 지지하면서 죽은 남편 대신 정치의 대열에 합류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느낀 경제인들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그런 한편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면서 경제가 마비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984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르코스는 엄청난 뇌물을 뿌리고 언론을 장악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승리를 거뒀다는 그 사실에 마르코스가 고무됐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코스는 1986년 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로 계획했습니다. 이기리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코스의 반대파도 더욱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자원봉사자 50만 명이 투표장을 감시했고, 그리고 투표함을 보호했습니다. 그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라손 아키노의 승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식 투표 집계에서는 마르코스가 이긴 것으로 2월 15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코라손 아키노는 마닐라에서 200만 명이 운집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마르코스를 몰아낼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자고 촉구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이러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전차 부대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비폭력을 고수하는 군중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묵주를 든 수녀들이 탱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신부, 할머니, 어린아이들이 병사에게 음식과 물을 건네줬습니다. 병사들은 발표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군중에 합류하기 시작해서 80%에 가까운 병사들이 부대에서 이탈했습니다. 결국 마르코스는 미국 행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여 하와이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결국 군중이 승리를 거둔 것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결론으로서 이러한 비폭력적 저항의 여러 사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확실합니다. 비폭력적 저항은 충성을 바치는 규율이 잡힌 군대가 재정적으로 탄탄한 정부를 지지할 경우에는 대체로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자비하게 진압당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로 들어오면서 비폭력적 저항이 성공할 가능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국제적 규범이 점차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여러분들 짐작하셨겠지만 휴대전화나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가 크게 힘을 발하는 덕분에 정권의 폭력적인 만행에 관한 자료를 손에 놓고 유포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이 사실이 있습니다. 즉, 그들에 대한 고발이 쉬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은 앰네스티라든가 그린피스처럼 비폭력 저항의 방법에 바탕을 둔 국제적인 연대가 강화되면서 그러한 방식이 더욱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이라는 단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혁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여러 용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혁명이라는 단어는 체제의 전복뿐만이 아니라 본디의 정상적인 상태로의 복귀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복귀라는 의미는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의미를 되새길 경우

0: 우리는 때로 모순적인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혁명이라는 단어 아래 포괄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혁명이라는 단어에 대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즉, 혁명은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을 향하는 전복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정상을 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그두 가지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그 의미를 우리는 좀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항상 지속되는 혁명의 의지를 실천에 옮길 힘을 갖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내부로부터 출발하는 사소한 혁명,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큰 힘이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소한 일로부터 항상 변화를 추구하지만 그것이 단지 새롭다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항상 정당하고 올바른 것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도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 속의 여러 혁명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우리 삶 속으로 연결시키고 지속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폭력을 부정하는 것이 확실한 승리임을 알았던 간디. 작지만 큰 힘이었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은 인도를 독립으로 이끌었다. 그 이후 어떤 곳에서는 오렌지색 깃발을 흔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노래와 함께 카네이션을 건네며 부당함에 맞섰다. 그리고 이런 민중의 비폭력 저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침묵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역사에서 확인한 작지만 큰 우리의 힘을 믿는다면 미래를 밝힐 위대한 혁명은 계속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